방법의 어떤 그런 인연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희생했던 모든 그런 희생을 함께 했던 그런 그 인연들을 제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제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삶의 이치에 눈을 뜨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며 무명으로부터 멀어지는 부분이요. 공덕을 짓는 부분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처님 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했던 모습하고는 조금 그 목표의식이 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그 달라지는 모습이 뭐예요? 보살행을 해라. 나만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부분이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들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욕심내는 부분이 불자가 되지 말고 위로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목표의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 스님 그건 뭐 출가한 스님들에나 해당되는 얘기지 우리는 애초에 그런 목표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스님이 마음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그 제가자의 마음이 다를 이유가 없어요. 똑같이 그 능력을 실행해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옛 상월대사님께서는 승속불이라 이거예요. 승과 속이 차별이 없어. 마음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세속의 마음이 다르고 출가자의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작거리에서 삶을 살지만 나만을 위해서 욕심내지 않고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 함께 부처님의 지위를 공부하고 또한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을 잘 가져가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어떤 그런 생활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불자예요. 불자는 반드시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보살도가 필요하다. 그 보살도라는 게 뭡니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삶.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리 이탈을. 나의 이익을 만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익과 더불어 상대의 이익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를 하는 부분은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뭐 때문에? 소원 이루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나면 조금 마음이 달라져야 안 달라져야? 아, 달라져요. 세상 대상 하나가 다 소중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인연이 아니야. 눈 뜨고 내 앞에 와 있는 부분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아주 가까운 인연들이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도반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도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물질적으로 나누고 그냥 침묵이나 도모하고 이건 도반이 아니야. 함께 마음을 진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공덕을 위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내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자꾸 부여해 주는 거예요. 약은 고양이 밥누러 오듯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그것이 대중을 위한 일이라면 행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조금 편하지 않은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대중을 위한 일이라면 용기 있게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그게 가장 큰 가치라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요. 너 함부로 얼굴 내지 마라. 상처받는다. 아, 그 상처 좀 받으면 어때? 영광스러운 상처지. 그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영웅. 어? 영웅은 언제 나는 거예요? 난세 영웅이에요. 어려울 때 영웅이 나지 태평성대의 영웅이 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을 때 공덕이 되는 거지 할 일 없는 가운데 시간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서는요 일이 많이 만드는 주지가 진짜 잘하는 주지예요. 뭐 꼭 내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일 건지 몰라요. 옛날에 여러분 어떤 부자가 하나 살았어요. 애아들을 하나를 가렸죠.
근데 이 부자는 참 지혜로워.

근데 아들은 아버지만큼 지혜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 재산을 지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직이 또 아들이 똑똑하면 그냥 상속을 해주면 되는데 아들이 못 믿어요. 그럼 이 아들이 못 믿어오면 어떻게 해야 그 가문을 지킬 수 있어요? 며느리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 아버지가 이 조금 부족한 이 아들이 이큰 재산을 지켜갈 수 있는 가문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그 묘행을 찾기 위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아 며느리를 지혜로운 며느리를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에 소문을 냅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네? 누가 됐든지 간에 쌀한 마리를 가지고 석 달을 살수 있으면 석 달을 살수 있으면 우리 집 며느리가 될수 있다.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못 먹고 못 살았던 시대에 먹고력이 포구청처럼 먹는 것이 귀했던 시대에 그큰 집의 며느리가 되면 그집 가문뿐만이 아닌 친정까지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처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쌀한 마리를 가지고 석 달을 먹고 살수 있도록 숙제를 내요. 근데 그것도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종을 하나 붙여줘요. 종을 하나 붙여가지고. 그래서 아주 깔끔한 집을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석 달을 버틸 수 있도록 숙제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서 한옥 꿈을 가지고 하루를 버티고 어떤 사람은 죽을 끓여서 버티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쌀한 마리를 가지고 석 달을 버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를 하고 돌아가는데 어느 날은 한 규수가 와가지고 쌀한 마리와 여종을 붙여주니까 붙여주자마자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허연 쌀밥을 해가지고 아주 배부르게 먹고 그러고 난 이후에 종하고 나가서 바느질 거리도 만들어 오고 품도 팔고 그래가지고 먹은 거를 그거 먹고 나가서 일하고 난 다음에 먹은 것만큼 또 사가지고 오고 석 달이 아니라 1년을 버티는데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 주술을 보고 부자는 지혜로운 며느리라고 해가지고 그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그만큼 소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공덕을 짓는 것은 몸을 편히 하거나 내가 누구에게인가 구설수를 두려워해서 마음을 내지 않는 부분은 봄볕이 두려워 씨앗을 넣는 걸 주저하는 것이요. 여름 장마가 두려워 씨앗을 넣지 않는 경우나 마찬가지며 가을에 태풍이 두려워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나 마찬가지가 될수 있는 거다. 호사 담아라. 좋은 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구니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애를 먹지 않고는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애를 먹어야 애가 클거 아닙니까? 세상에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 결과는 없어요. 내가 좋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산고와 그만큼의 괴로움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고행? 여러분, 그냥 쓸데없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 다가오는 고통은 고통이라 여기지 않는 희망을 전제로 노력하는 부분만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 본질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냥 너무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다보지 말고 내가 한 것만큼 대가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진리를 만났다는 것은 일반적인 중생하고 좀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 일반적인 중생의 모습으로 살았을 때는 내 앞에 오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내 앞에 오는 고통을 그냥 소멸하기 위해서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내 고통을 여의고 내 원하는 바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구과 함께 더불어 함께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좋은 인과를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 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경 야선이 되어야 된다. 이랴에 밤낮 수대 고뇌하나니

큰 고뇌를 받나니 약불 중재하면 만약 건져 중생을 제도하자면 어느 때에 그 괴로움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으리요? 오호애제라 통전심부로다 마음이 아픔이 심부를 업도다. 심부라는 자체는 뭐예요? 심장과 창자가 아프다는 거죠. 천년 망야하노니 천만 번 너에게 바라노니 이게 이제 스승이 제자에게 천만 번 너한테 바라노니 조조 발명대지하여 빨리빨리 큰 지혜를 발명하여. 여러분 빨리빨리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참 대단하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한테 원하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급하다 이거예요. 네 생명이 계속하지가 않아. 죽어서 부처님이 법을 이대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법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조조 발명대지하여 빨리빨리 큰 지혜를 얻어서 구족 신통지력과 신통의 힘을 얻어서 구족해서 자재 방편직원으로 방편의 깨를 자재하게 쓸수 있는 뭐에 지지를 구해가지고 방편을 쓰는 데 있어서 자재한 능력을 가져라. 속이 홍도지지즉파야 속히 큰 물결의 지혜에 녹아들여서 광도 유관 지미륜이어다. 널리 유관의 미혹한 무리를 제도할지다. 욕심이 많은 모든 제자들을, 사람들을 제도할지어다. 군불견가,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종상제불제조가 이로부터 부처님과 모든 조사님이 진시 석일 동야 범부 일러리나 옛날에 나와 다 같은 범부였을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많은 큰 스님들을 보면 그큰 스님들은 애초에는 우리와 같은 뭐였어요? 범부였어요. 근데 범부인 그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도를 얻어서 많은 수생을 제도할 수 있듯이 너희들도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하면 그 조사들처럼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스승이 될수 있다 없다? 됐다. 바로 그러란 얘기예요. 노력하면 된다. 어쨌든 여러분 특별히 타고난 불성도 있겠지만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모든 중생이 즉 깨달은 부처로 살수 있는 인연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는 불자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0: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은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자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여렙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여렙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원과 동참 바랍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0: 제거,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벅단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인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4: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5: 스님!
6: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7: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6: 기가 막혀요. 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보수적이고.
8: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9: 자연식품.
6: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 여겨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명예를 얻고자 하면 계율을 지키고 재물을 얻고자 하면 보시를 행하고 덕망을 얻으려 하면 진실한 삶을 살고 좋은 벗을 얻고자 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라.

꽃보다 출가 시즌 2. 지난 시간 45인승 대형 버스를 능숙하게 몰며 신도들과 함께 순례에 나섰던 도원사 원각스님. 먼 길을 달리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자처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신도들이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나 부처님 품에서 쉴 수 있길 바라는 마음 때문인데요. 언제나 신도들이 먼저인 스님이 준비한

0: 특별한 여정.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일상의 묵은 피로를 씻어내기 위해 스님이 준비한 것은 바로 싱잉볼 명상입니다. 그릇을 두드릴 때 퍼져나오는 소리의 파동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인데요. 틴샤라는 도구인 금속 원반 두 개를 부딪히자 맑고 청아한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1: 이거는 소리 명상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그 우리 몸의 기운이 색깔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아래부터 7단계로 나누고 머리 끝까지 해가지고 최고 아래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였고 머리 끝에 보라색이 있어요. 근데 명상에 접어들면서 이거 소리 파동으로 보면은 내가 가만히 명상을 딱 들어갔을 때 막힌 곳은 색깔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뚫려진 부분에 그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은
0: 잔잔하게 퍼지는 울림을 따라 신도들도 천천히 명상에 젖어드는데요.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비워지고 마음에 평온이 스며듭니다.
2: 보살님.
3: 예. 아, 죄송합니다.
4: 잠깐 명상에 빠졌어요.
3: 제가 그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명상에 잠겼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손이 너무 뜨거워요. 기운이 확 돌면서 그 울림이 제 마음속까지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몸은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진다 해야 될까요?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신도들이 울림에 집중하는 동안 스님은 쉼 없이 도구를 움직이며 소리를 이어갑니다. 혹여 울림이 흐트러질까, 누군가 명상에서 깨어날까 염려하며 온 정성을 다해 싱잉볼을 울리는데요. 신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기를 바라는 스님의 마음. 그 진심이 전해진 듯 신도들의 얼굴도 한결 편안해 보이는데요.
5: 즐겁게 기도 잘 하고 보살님들도 즐겁게 다 이렇게 통제 잘 따라주고 그랬으니까 좋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은 버스 운전 실력이 더 좋아지겠죠. 뭐.
2: 지금도 너무 훌륭하십니다.
5: 네. 네, 앞으로도 신도들, 보살님들 최대한 안전하게 잘 모시고 기도 열심히 잘 다닐게요.
0: 평화로운 이 순간을 간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광덕사에서 순례 여정을 마치고 원래의 자리인 도원사로 발길을 돌리는데요. 신도들이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온 마음을 다해 운전하는데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서야 도원사에 도착한 버스. 긴 하루를 함께한 신도들 얼굴에는 지친 기색보다 순례의 여운이 가득한데요. 모두를 무사히 데려다줬다는 안도감에 스님의 얼굴에도 비로소 미소가 번집니다. 하루 동안 먼 길을 함께 오가며 서로 마음을 나누었던 이번 순례 여정. 오늘 하루 험한 길을 묵묵히 달려준 버스에게도 마음속으로나마 고마움을 전합니다.
6: 스님이 에너자이저세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그 힘은 에너지는 우리 신도분들한테서 채우시는 것 같고 우리의 에너지는 스님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스님은 그 원력으로 그 에너지가 충만한 그 원력으로 우리한테 그 주변 이 절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어떤 거리에 있던.

0: 어쨌든 그 힘으로 끌어당겨 주시니까 우리가 그 힘으로 여기까지 버티고 오는구나.
1: 다시 밝아온 도운사의 아침. 신도들도 하나둘 법당으로 모이는데요.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스님의 나지막한 독경 소리에 맞춰 기도에 잠기는 신도들. 두 손을 모으며

0: 마음을 더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도량을 넘어 세상 속으로 걸음을 옮길 시간.
1: 오늘 부산 자살 예방 캠페인 하러 가니까 다 같이 가서 좀 고생 좀 해요.
2: 네, 감사합니다.
0: 올해로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활동은 삶의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와 교통사고 예방,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입니다.
3: 그 캠페인의 취지가 좋잖아요. 우리나라의 사회, 지금 현재 사회의 좀 어두운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OECD 자살률이 작년까지만 해도 1위였었으니까 좀 우리 사회의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풍요로움 우리 사회 안에 조금 그림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한다는,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캠페인을 하니까 그 취지가 좋잖아요.
0: 그런데 캠페인을 향하는 스님의 발걸음이 조금 다릅니다.
4: 스님, 네. 오늘은 버스로 안 가시고.
5: 많은 사람은 갈 수가 없고 임원진들만 몇몇 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지금 내 차 이걸로 카니발로 지금 거기로 이동할 중이에요.
4: 아, 네. 그러면 버스도 운전을 직접 하셨는데, 네. 신도들 이렇게 데리고 같이 갈 때도 직접 운전해서 다니세요?
5: 내가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야 신도들이 좀 편안해야 또 다음에도 동참해서 또 같이 일을 하죠.
0: 대형 버스에서 작은 승용차로 이동수단은 바뀌었지만 스님의 자리는 언제나 운전석인데요. 자신이 몸을 더 움직이면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스님이 길 위에서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어느덧 캠페인 장소인 부산의 부전역 앞에 도착했는데요. 본격적인 캠페인에 앞서 현수막을 펼치고 피켓을 세우며 시민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스님과 신도들.
4: 스님, 그럼 지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6: 오늘은 시장 안 하고 각 사거리마다 이렇게 저거 팜플렛만 이렇게 전부 다. 예.
0: 오늘 캠페인 현장에는 평소 뜻을 나누는 도반 스님도 함께하는데요. 두 스님이 나란히 선 모습이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7: 내가 좀 늦었어.
8: 아니, 그 멀리까지 온 것만도 대단하지.
0: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들을 만날 시간. 원래는 시장 안쪽에서 캠페인을 할 계획이었지만 오늘은 참여 인원이 적어 역 주변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기로 합니다. 장소는 달라졌지만 담긴 진심은 변함없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 저마다의 삶을 짊어지고 하루를 버텨온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숨을 고를 수 있는 평온한 시간을 건네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시민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흘러듭니다.
9: 좋은 일 하려고 나와서 뭐 사람들한테 좋은 저거 좋은 길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좋죠. 뭐 복도 그렇고 시간 되고 뭐 여유 있다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죠.
10: 다른 사람들은 이거 받고도 읽어보도 안 하고 버리는 사람도 많아. 그래 나는 꼭 그래도 뭐 스님이 주면은 나는 다 읽어본다 이거.
0: 사실 스님의 하루는 잠시도 쉴 틈 없이 빽빽한 일정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11: 제가 옆에서 쭉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낀 거는 뭐냐면 너무 일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뭐 부산에 그쪽에도 또 이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지만은 지역에 있는 또 어떤 행사 이런 부분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바쁜 일정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도 되기도 했습니다.
0: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스님의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스님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한다는데요. 이러한 고민은 회의실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안부를 건네는 건 물론

0: 찬바람이 부는 동지 무렵이면 직접 수원엔 따뜻한 팥죽도 나눠주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마련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고 거리로 나서는 캠페인부터 소외된 이웃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일까지 스님에게는 이 모든 여정이 세상의 평온을 바라는 하나의 수행인데요.
1: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 자신을 버리고 이타행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어떤 그 상이 아상이 들어가 있으면은 고충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상을 버리고 오로지 자리타행만 생각하고 하게 되면은 그걸 고충이라고 느낄 여유가 없어요. 하면 그냥 마음이 좋아요. 뭐 단지 내가 이 캠페인을 하고 이런 그 보시행을 하고 이런 실천행을 해서 어떤 나한테 이익이 온다. 아 그렇게 만약에 마음 먹었으면 아마 고충이 충분히 따를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었을 때에는 그냥 아무런 고충이 없어요. 아무런 저기가 없고 그냥 좋아요. 마음이 즐겁고.
0: 스님에게 자비행과 이타행은 거창한 의무나 숙제가 아닙니다. 내 몸을 조금 더 움직여 누군가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스님은 그 소박한 마음 하나를 평생의 수행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덧 산사에 밤이 깊어가고 스님은 여전히 분주한데요.
2: 스님 지금 여기서는 뭐하고 계신 건가요?
3: 아, 내가 지금 몽골 스님들하고 통화를 좀 해야 되는데 자주 통화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통화하는 것은 5월 말에 몽골에 가서 행사도 하는데 그거 이제 조율하려고 통화 좀 하려고 해요. 같이 보실래요? 네.
0: 스님과 몽골의 인연은 2019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과거 아픈 역사 속에서 불교 전통이 크게 위축됐던 몽골. 그곳에서 마주한 젊은 스님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해마다 몽골을 찾으며 마음을 보태는데요. 지금도 수시로 통화 버튼을 누르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4: 그 잘 있었어? 지금 어디 가는 중이야? 어디 가는 중이야?
5: 네?
4: 어디 가?
5: 어디야?
4: 하나로 간다고?
5: 나 하나로 가요. 부처님 생일.
4: 부처님 생일 그래. 네. 부처님 생일날 봐.
5: 네.
4: 바리스테 안녕.
5: 네, 감사합니다.
4: 바리사.
0: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살뜰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스님. 먼 이국 땅의 인연에 이토록 지극정성을 쏟는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1: 계속 이렇게 인연돼서 왕래하다가 주지 스님이 이제 내가 갔다 온 지 한 달인가 됐는데 주지 스님이 아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바로 이제 몽골로 넘어갔죠. 가서 이제 또 이제 누워 계신 분하고 많은 이야기 좀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생각하니까 또 이제 마음이 조금 울적해지는데 그 스님이 그 우리가 MOU 체결된 그 사찰이 몽골의 최초 사원이에요. 최초로 세워진 사원인데 800년 됐는데 많은 스님들이 와가지고 왕래해서 이렇게 인연 잡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고 했는데 그 중에 그 주지 스님이 내가 최고로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스님이라고 앞으로 잘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고 왔는데 일주일 후에 입장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조금 어찌 보면 사연도 있고 마음도 아픈 그런 사찰이죠. 근데 이제 그 사찰을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왕래하고 인연 잡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당장으로 추대를 해서 내가

0: 카라코룸 베르덴조 사원의 방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 임명장이 지금 제 책에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1: 아, 네.
0: 예, 작년에 받아온 방장 임명장.
2: 몽골과의 인연에 정성을 쏟아온 스님. 국경을 넘어 쌓아온 신뢰가 이 한 장의 임명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사원을 찾을 만큼 불교가 생활 깊숙이 자리한 몽골. 그곳에서 스님이 방장에 추대되자 이를 축하하는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이 시간은 기쁨을 나누는 것을 넘어 오랜 세월 멈춰있던 불교의 명맥을 다시 잇겠다는 현지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뜨겁게 모인 자리인데요. 멀리서 건너온 스님의 발걸음이 더해지면서 멈춰있던 몽골 불교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1: 우리가 MOU 맺은 에르젠조 사원의 몽골 스님이 저희 절에 한 두 달 이상 계셨었거든요. 네, 그때 그 스님들도 우리 한국의 사찰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매달 두 번을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매주 모시고 다녔어요. 그때 그 스님들이 합제를 했어요. 예, 그래갖고 되게 그 몽골 스님들이 우리 마디랭키즈 해갖고 너무 감동을 받더라고요.
2: 지난 5월 몽골 부처님 오신 날에는 한국 도원사가 초대를 받아 그곳을 찾았고 한국식으로 봉축법회를 올리며 부처님 뜻을 나눴는데요. 언어는 달라도 예불 소리는 하나였던 그날처럼 두 사찰은 서로의 신행을 이끄는 소중한 도반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3: 이 마음 부처님은 어느 누구나 불성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불성 안에 있는 불심이 각자의 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불심이 자꾸 조그만 불씨가 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그 마음에 불성에 있는 그 불심, 그 불티 씨앗이 꺼지지 않게 계속 그 불씨를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2: 스님은 오늘도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신도들의 안전한 순례를 돕기 위해 그늘진 곳에 있는 이웃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그리고 국경을 넘어 꺼져가는 불심을 살리기 위해 커다란 버스를 몰고 길 위를 달리는 시간을 누군가는 그저 분주한 일상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님에게 운전은 세상을 향해 마음을 넓혀가는 시간이며 신도들과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 위의 수행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스님의 수행이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길 우리도 그 길 위에서 진심을 다해 응원을 보탭니다.
4: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5: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6: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동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7: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전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전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8: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한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애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자라고 있는데요. 반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아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경북 구미 신라불교 초전지에서 열린 제44차 전국불교 청년대회가 성황리에 회향했습니다. 창립 106주년을 맞은 대한불교 청년회는 청년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양주불교 사업연합회가 문화예술을 통해 화합을 도모하고 미래 발전에 염원을 모았습니다. 경마공원 유치기원과 소외된 이웃을 향한 자비 나눔까지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님들과 함께 마음의 휴식을 찾는 특별한 명상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가 청소년 정서 안정을 위해 마음온 원데이 명상을 진행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이 600여 년 전 제작된 내소사 묘범연화경 사경보와 포갑의 가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심현옥 교수는 사경보와 포갑을 경전과 보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전유

0: 유진과 그룹 시크릿의 멤버 전효성, 2AM의 이창민이 BTN 라디오 올림 새 DJ로 합류합니다. 라디오 진행자로 나서며 청취자들과 한층 가까운 소통에 나설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경북 구미 신라불교 초전지에서 열린 제44차 전국불교 청년대회가 전국 청년 불자들의 화합과 수행 의지를 다지며 성황리에 회향했습니다. 창립 106주년을 맞은 대한불교 청년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청년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입니다.
1: 신라불교의 첫 숨결이 깃든 경북 구미 신라불교 초전지. 전국 각지에서 온 청년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미래 청년불교의 비전을 함께 그렸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개최한 창립 106주년 기념 제44차 전국불교 청년대회가 지난 14일 1박 2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원만히 해양했습니다. 신라불교 초전지의 법향 대불청의 초발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지구 청년회원들이 동참해 수행과 전법의 원력을 다졌습니다.
2: 우리 스스로의 그 변화의 필요성과 또 절박함을 깊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더 분명히 하고 그 세워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청년 불자의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3: 불교 박람회나 불교 문화 행사에서 젊은 층의 참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불청 활동으로 청년을 다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행사 첫날 회원들은 올림마당과 지구별 홍보 부스를 통해 지역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소통했습니다. 이어 열린 월담 스님의 특별 콘서트는 청년 불자들에게 수행과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본 대회에서는 청년 포교 활성화와 지역 불교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창립 정신을 되새기는 개회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4: 청년 불자들이 서로의 원력을 나누고 시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노력은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5: 많은 청년들이 불안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는 더욱 큰 희망이 되며 불교 청년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6: 불교의 어떤 그런 순간 정신들이 많이 전달되고 어려운 시기에 또는 이 변화되는 AI 시대, 다가오는 시대에 세상을 널리 포기하는 데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1: 특히 전국 청년 불자들이 함께한 화합의 장에서는 서로의 고민과 원력을 나누며 세대와 지역을 넘어선 연대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신라 불교 최초의 절 도리사를 찾아 조계종 원로의원, 웅산법등 대종사를 예방해 전법과 수행의 의미를 배우며 청년 불자로서의 사명감을 다졌습니다. 강원 지구의 대회기를 이양하며 차기 대회를 기약한 대불청은 신념과 실천을 통한 변화로 희망찬 미래를 소원했습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0: 우리 시조 문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성파 시조 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13일 영축 종림 통도사 통도 선예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43회를 맞은 이날 시상식에서 이경임 시인의 시조집 나의 사소한 연대기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문학상은 곽종희, 이경옥 시인, 작가상은 이해숙, 송미아 시인, 평론상에는 배옥주 평론가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서운암 감원 서송 스님과 전국 시조문화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했습니다. 성파 시조문학상은 성파 대종사의 뜻을 이어 시조문학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제정된 상으로 해마다 유망 작가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양주불교사업연합회가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내 화합을 도모하고 미래 발전에 염원을 모으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화려한 대중문화축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천 경마공원 유치기원과 소외된 이웃을 향한 자비 나눔까지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어둠이 내린 무대 위 아름다운 찬불가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양주 불교사업연합회가 지난 12일 양주 별산대 놀이마당 특설무대에서 지역 발전과 평화를 염원하며 제4회 양주시 평화기원 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청년사 심양합창단의 음성 공양부터 미스터트롯2 출신 가수들의 흥겨운 무대까지 4부대중이 함께 어우러진 이번 예술제는 지역의 간절한 염원을 모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참석 4부대중은 과천 경마공원 유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와 관광 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양주 불교사업연합회장 도일 스님은 함께 울리는 평화와 기도의 원력이 양주시의 밝은 미래를 여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8: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상생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제4회 양주평화기원예술제를 공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7: 양주불교사업연합회 명예회장 상진 스님은 법구경을 인용해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을 씻어낼 해법으로 자비를 전했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의 정신을 강조하며 진정한 평화에 대한 묵직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9: 평화는 단순히 외적인 다툼이나 갈등이 멈춘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0: 우주 만물이 온통 촘촘한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연기적 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7: 평화와 자비의 가르침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양주 불교사업연합회는 지역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양주 청년사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1,000kg을 양주시에 기부하며 상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11: 양주시 역시 종교 간 화합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다양성이 꽃피는 열린 도시를 만들기 위해 늘 동행하겠습니다.
12: 오늘 이 자리가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화합하고 더 나은 양주의 미래를 그려보는 나눔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7: 평화와 자비, 지역 발전의 염원을 담아낸 제4회 양주평화기원예술제는 시민들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을 기념하는 마곡사 문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3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음악회는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을 비롯해 갑사 주지 천산스님, 신원사 주지 성관스님, 동학사 주지 경원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과 최원철 공주시장, 윤용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지 원경스님은 문화음악회에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아가시길 바란다며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시고 나아가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공이 돼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원철 공주시장도 내후년 10주년 문화음악회는 많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방송인 이익선 씨의 사회로 막을 올린 음악회는 인기 가수 저구, 손비나, 남희애 등과 공주지역 연합합창단의 무대로 유네스코 등재 8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학업과 진로, 또래 관계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스님들과 함께 마음의 휴식을 찾는 특별한 명상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가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인성 함양을 위해 진행한 마음온 원데이 명상 프로그램을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청소년들과 함께 체험해봤습니다.
13: 천년고찰 운문사가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특별한 명상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는 지난 13일 운문사 경내에서 능인중학교, 청도고등학교, 개운중학교 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과 스님이 함께하는 운문사 마음온 원데이 명상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14: 늘 학업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모든 고민에서 벗어나 오늘 하루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15: 그 29의 스님들께서 오늘 모든 행사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소년

0: 중에서 주인공입니다.
1: 문사수 명상원 일중 스님과 원영 스님의 지도로 시작된 명상 강의는 학업과 대인 관계 등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마음 챙김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풀어나갔습니다.
2: 근심 걱정 이런 거로 채우고 싶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꿈과 사랑과 용기와.
1: 참가 학생들은 운문사 경례를 걸으며 자연과 호흡에 집중하는 걷기 명상을 비롯해 호흡 명상과 자해 명상, 싱잉볼 명상 등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또 스님과 함께 소그룹으로 명상 지도를 받으며 자신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명상으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3: 오늘 하루만큼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행복과 평온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 운문사는 한국 불교 대표 비구니 수행도량으로 오랜 수행 전통을 이어오며 여성 불자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스님과 청소년이 함께 보낸 특별한 시간은 특정 종교가 아닌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인성 함양에 초점을 맞췄고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 향상, 공감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됐습니다.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운문사의 마음은 명상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쉼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 뉴스 엄창현입니다.
4: 불교 중앙박물관이 특별전 도소람 선운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 강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강좌에선 600여 년 전 제작된 내소사 묘범 연화경을 지켜온 사경보와 포갑의 문화 유산적 가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5: 1415년에 제작된 내소사 백지묵서 묘범 연화경. 이 경전은 본문뿐만 아니라 이를 감싸온 사경보와 보관함인 포갑이 함께 전승된 국내 유일의 사례로 꼽힙니다. 사경보는 여러 색상의 견사를 사용해 다양한 자수기법으로 문양을 섬세하게 표현했으며 연꽃과 새, 꽃무늬 등 복합적인 도상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경보의 백납 조각보는 현존 유물 가운데 유래를 찾기 어려운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109개의 구획 안에 60여 종이 넘는 직물을 140여 조각으로 이어붙여 제작한 것으로 불교 백납의 의미를 구현한 섬유 문화유산으로 꼽힙니다.
6: 140조각을 이어서 만든 건 와, 이때가 언제입니까? 1400년대예요. 그 시대, 그 이후 시대에 지금 아무리 뭐 바느질 솜씨가 좋다 해도 이거는 못합니다.
5: 권수별로 모두 7점인 포감 역시 학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표지에는 경전 제목과 권차가 금리로 기록돼 있으며 포갑의 직물 문양은 작은 연주문을 탑자형으로 엇갈리게 배치하고 그 사이를 봉황과 모란, 매화 문양으로 채워 장식성을 높였습니다. 탑자형 구도와 봉황 등의 요소는 고려시대 특징을 계승하면서도 연주문을 결합한 방식은 이 시기 다른 유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입니다.
6: 서로 또 바탕과 무늬를 방향을 다르게 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5: 내소사 사경보와 포갑에 사용된 직물은 모두 견직물로 종류만 70여 종에 달합니다. 당대 최고급 직물인 라와 능등 다양한 직물이 사용돼 15세기 초 직물의 특성과 장식 기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내소사 묘범 연화경은 1963년 보물로 지정된 반면 사경보와 포갑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 심현욱 교수는 경전 못지않게 중요한 문화유산인 만큼 국가유산 지정과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 이거는 이제 일괄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다니지 않고 같이 보존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경전과 함께 600여 년의 시간을 견뎌온 사경보와 포갑. 불교 서면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산의 가치가 국가유산 지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4: 마음평화 청소년 파라미타 연합회가 주최하고 마음평화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 마음평화 문화대전이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3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진행된 행사는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과 마음평화 선양회 대표 덕원 스님, 김재호 경남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장

0: 과 지역 청소년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평화를 노래합니다를 주제로 청소년들의 생명 존중 사상 고취와 호국 평화 정신 함양에 중점을 뒀습니다. 덕원 스님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 선열의 영령을 추모하며 청소년들이 생명 존엄과 평화,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마음 평화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영암 지장사 주지 수안 스님의 축하 무대를 시작으로 평화대상 수여와 장학금 전달, 자아명상, 해운대 동백섬 걷기 명상 등으로 이어갔습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회주 도법 스님을 예방해 전북도 현안과 전북 불교 발전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난 14일 전주 혁신도시 수연사를 방문한 이원택 당선인은 도법 스님과 금산사 총무국장 응묵 스님, 수연사 주지 원묵 스님을 찾아 도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도법 스님은 종교의 다양성을 갖춘 전북은 생명,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며 시민사회와 함께 종교계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택 당선인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교 공동으로 순례 프로그램을 관광 자원화하고 심각한 지방 소멸의 대안을 찾는 데 전북 불교계가 앞장서 달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트로트 무대를 휘어잡고 있는 가수 전유진과 12년 만에 컴백을 예고한 그룹 시크릿의 멤버 전효성, 발라드 아이돌 그룹 2AM의 이창민이 BTN 라디오 올림의 새로운 DJ로 합류합니다. 대중에게 친숙한 가수들이 라디오 진행자로 나서며 청취자들과 한층 가까운 소통에 나설 예정인데요. BTN 라디오 올림의 새 식구 배수열 기자가 소개합니다.
1: 일상의 울림을 더하는 BTN 라디오가 여름 개편을 맞아 새로운 DJ들과 함께 청취자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MBN 현역 가왕과 한일 가왕전, 전국 노래자랑 등 각종 경연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린 트로트 스타 전유진이 고정 DJ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내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전유진의 괜찮은가요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20살 특유의 밝고 넘치는 에너지는 물론 꾸밈없는 진솔한 이야기로 청취자들에게 즐거운 저녁 시간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2: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힐링과 위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DJ 전유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매주 금요일 밤 9시에는 샤이보이, 별빛 달빛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아온 인기 걸그룹 시크릿의 리더 전효성이 전효성의 시크릿 나이스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2022년 1월 MBC 전효성의 꿈꾸는 라디오 종영 이후 DJ로서 4년 만에 복귀입니다.
3: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경력직인 만큼 좀 더 또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DJ로서 또 발전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1: 시청자들의 연애 고민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인 사랑과 참견 사이 등 전효성의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된 세부 코너들이 마련됐습니다. 12년 만에 컴백을 앞둔 그룹 시크릿의 활발한 활동과 동시에 베테랑 DJ로서 금요일 밤을 책임지겠다는 각오입니다.
3: 되게 편안하게 들러서 막 비밀 얘기도 털어놓고 답답한 얘기도 있으면 편안하게 해주시고 진짜 편안하게 즐겁게 걸스나잇 하는 느낌으로 다녀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 목요일 저녁 9시는 발라드 아이돌 그룹 2AM의 리드 보컬 이창민이 책임집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유쾌한 입담으로 잘 알려진 이창민은 이창민의 슈퍼타임에서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감성 라디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새로운 DJ들의 합류로 더욱 풍성해진 이야기와 음악을 선보일 BTN 라디오 울림은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논산 쌍계사가 불교대학 제1기 졸업식 및 수계 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신도 교육과 포교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쌍계사는 지난 13일 경내 불교대학 강당에서 주지 대륜 스님을 비롯해 신영미 총동문회장과 불교대학 졸업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졸업식 및 수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대륜 스님은 불교대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수행의 도량이라며 앞으로 부처님법에 따라 살아가는 참된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신영미 총동문회장은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격려하며 수행하는 가운데 지역을 대표하는 제가불자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쌍계사 불교대학 1기 졸업생들은 졸업법회에서 건양대학교 불교동아리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 포교에도 앞장섰습니다. 사단법인 부처님 세상 부설 전북 불교대학 제5대 여산 김윤봉 학장 취임법회가 지난 14일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증명으로 봉행된 법회는 백준기 이사장,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 정혜사 주지 지순 스님, 공군 전투비행전대 여한 스님 등 동문과 군장병 등 300여 명이 동참해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세상의 혼탁함과 어지러움은 나만이 옳단 아집에서 시작된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전북 불교대학 불자들은 대립과 갈등 대신 생명 평화의 길을 향해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설했습니다. 신임 김은봉 학장은 전북 불교대학 4기 졸업 후 18년 동안 민간 군법사로 활동하면서 공군법당 세 곳을 불사하며 청년 포교와 수행에 매진해왔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4: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3: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미신 현시한 보시노나 삼천세계 무법설법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칭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립 모모사 총립 내중 노선

아닌 능사팔 연등이 도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히 다겁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 소멸불법 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 제업실계소멸 불법문종 시인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각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원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내외 일체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법인지대원 부모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제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3: 연불을 들 수 있어요.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7: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8: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9: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0: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9: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1: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 보자고.
12: 어떻게 하면 관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3: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14: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15: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16: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15: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괴이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1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3: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0: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3: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신영주림신주야 신종주가신 주.

마시라선 무상서왕 아자비신바수밀비실지라그사행관자지존여정세장 대천안조조제세안 마삼바이안조야시안 보덕정광주야시인 회목관찰중생시인 보구중생요다

지방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화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옵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듯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부맹 닦고 닦아쓰리같이 음한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여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도까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어 고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이 세상의 권속들도 누구누구 할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코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있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의 종

0: 광고 나오네.
1: 엄마.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된다니까?
2: 아바냐 바람에 따신경 완자재보사
3: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0: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스님! 죄송합니다. 네, 스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6: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물산 백양사 산신각을 올라가면서 천리향운 망고찰 천리향나무 꽃향기가 천년 고찰에 그득하니 108석계 경보보 108 돌 계단을 오르는 걸음걸음마다 경쾌하네 하물 산신 호삼보 하물산 산왕 대신님이 삼보를 보호하고 일출 금풍 청신조 동해에서 해 떠오르고 가을바람 부니 이른 아침 청량하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0: 내 햇빛 알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 화평 누리세요. 김유한의 햇빛 알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2: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3: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지급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음식이 단순한 섭취를 넘어 삶을 바꾸는 치유의 역할까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공양의 개송에도 나타나듯이 음식을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내 몸을 치유하는 좋은 약으로 삼아 절제와 바른 수행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사찰 음식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2월 동국대 일산병원에 사찰 음식 치유의학 연구소가 문을 열었는데요. 사찰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와 의학적 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목표로 합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사찰 음식 치유의학연구소 임윤정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0: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소장님께서는 요즘 한창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그중에도 우리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 3 이렇게 기꺼이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우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찰 음식 치유의학 연구소 소장 임윤정입니다. 저는 동국대 일산병원에 근무하고 소화기내과 전공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어떤 진료를 하고 계시는지는 또 대화 중에 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제가 이 시간을 시작할 때도 사찰 음식이 어떤 역할까지 하나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요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교 철학을 음식으로 구현한 수행식을 넘어서 또 사찰 음식의 건강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사찰 음식 치유의학연구소가 개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찰 음식 치유의학연구소에 대한 이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1: 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사찰 음식은 이제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이제 사찰 음식을 먹으면 그 우리 인체의 신체적, 정신적 그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의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하고자 하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의학자, 그리고 식품영양의학자, 이런 미생물학자, 이런 학자들의 연구 집단입니다.
0: 네, 그러시군요. 네, 교수님, 이제 이 음식이라는 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 스님들이 바루공양을 할 때는 꼭 오관계를 하거든요. 오관계도 하고 이 공양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와라.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렇게 공양 개송을 항상 하고 공양을 하거든요. 그 중에도 약으로 알아.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사찰 음식 치유의학연구소를 개설을 하고 소장 소임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사찰 음식에 대한 많은 연구가 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가 되어서 스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 역할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또그 효능이 잘 증명이 되어서 대중들의 건강을 챙기는데도 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제가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게이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이나 많은 이 사찰 음식 관련 연구소가 사실은 생겨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기존의 사찰 음식 관련 연구소들과의 이 차별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네.
1: 그 말씀 주신 대로
0: 네.
1: 이제 사찰 음식 연구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동국대 본교에도 있고요.
0: 네.
1: 그런데 그런 사찰 음식은 이제 어떤 게 사찰 음식이고 어떻게 조리하고 또 어떤 정신으로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내는 그런 사찰 음식 전문가 양성에 이제 초점을 두고 또 사찰 음식의 대중화에 힘쓴 연구소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이제 저희는 그런 사찰 음식을 오랫동안 먹었을 때 어떤 질환이 안 생기고 또 예방되고 또 어떤 치유 효과가 있고 어떤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데 연구를 초점을 둔 그런 연구소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연구를 해서 이게 입증이 되면 좀더 대중에게 더 설득력 있게 더 다가가고 또전 세계인의 우리가 K 문화로 이제 사찰 음식이 이렇게 할때더 정착화되고 더 신뢰받고 또 그걸 더 이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인이 더 행복해지고 또 한국
0: 맞습니다.
1: 불교의 어떤 우수성 이렇게 또 이걸로 통해서 사업화 이런 데도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연구가 되길 바랍니다. 네.
0: 그런데 우리 이제 소장님은 또 내과에 전문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내과 진료도 보셔야 되고 네.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어떤 인연으로 이 사찰 음식 치유 의학연구소의 초대 소장이 되셨는가 궁금합니다.
1: 네. 네, 저는 이제 소화기 내과 의사거든요. 네. 이제 소화기 내과 중에서도 그 위장관 의사입니다. 네. 내시경, 이제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진단하고 예. 또 내시경적으로 치료하고 네. 소화기 질환을 보는 의사인데 저희 소화기 학회에서 이제 영양이 주로 네. 소화기관이 이제 먹고 음식을 네.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배설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소화기에 영양이 먹는 것과 연관이 많아서
0: 그렇죠.
1: 예, 소화기 학회에서 영양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영양 연구회 위원장으로 네. 한 5년 동안 이제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네. 영양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던 것도 있고
0: 네.
1: 또 제가 그때 5년 전이었어요.
0: 네.
1: 5년 전에

0: 저희 그때 법사 도 교수님하고
1: 네.
0: 이제 식품공학과의 금나나 교수님하고 이제
1: 네.
0: 저랑 진간사를 우연히 갔는데 이제
1: 네.
0: 거기서 제가 사찰 음식을 너무너무 귀한 사찰 음식 처음 이렇게
1: 접하셨어요?
0: 경험을 했는데 그때 그 어떤 감동은 이루
1: 네,
0: 말할 수 없었어요. 저희 모두 다
1: 그러셨구나.
0: 너무나 이렇게 정말 귀하신 스님께서 정말 정성을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때 이제 개호 스님하고 법회 스님을 뵀는데 그때 스님들께서 얘기하셨어요. 이게 아주 귀하게 정성들에서 공양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음식이 반드시 이제 먹는 게 아니고 내 신체를 만들고 내 인격을 만든다. 그래서
1: 맞습니다.
0: 저희 인격을 좀잘 이렇게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법회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 이렇게 좋은 사찰 음식이 개호 스님이 이렇게 여러 좋은 훌륭한 스님들께서 많이 만든 사찰 음식이 그 인체에 어떻게 건강하게 이렇게 좋은지 입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금나나 교수나 저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면은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소를 개소하게 됐습니다.
1: 그러셨군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진관사에서 사찰 음식의 이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신가요?
0: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스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 아까 서두에 이렇게 했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의사지만 저랑 같이 연구하는 분이 이제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을 또 같이 이렇게
1: 그렇죠.
0: 섭외를 했습니다. 이게
1: 같이
0: 그런,
1: 콜라보 하셔야 될것 같아요.
0: 그런 연구진들, 미생물학자 이런 연구진들한테 사찰 음식을 이제 정말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바로 공양을 제대로 이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찰 음식의 어떤 생활 습관, 저희한테 이제 가르쳐 주시고 또 사찰 음식 연구 진행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셨어요. 이렇게 어떤 인체 유래물 모으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1: 이제 사찰 음식을 알리는데 그동안에 사찰 음식이 세상으로 나오기까지 BTN 우리 불교 TV가 정말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사찰 음식이 좋다라는 거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왜 어떻게 좋은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찰 음식에 기반된 의학적인 연구나 객관화된 영양학적 이 규명이 전무하다 싶은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0: 네, 정말 놀랍게도 정말 애석하기도 정말 없습니다. 근데 예, 당연히 사찰 음식은 누가 봐도 이제 제가 봐도 모든 사람이 봐도 아마 건강하는 굉장히 좋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 의학 논문이나 생명과학 논문을 이제 온라인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전 세계인들이 그쪽 보는데. 거기에서 제가 검색을 키워드를 다르게 해서 많이 찾았는데 없어요. 메디테이션 명상은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 정말 이 사찰 음식이 연구 논문화 객관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고, 이제 사찰 음식의 영양학적인 아까 특징, 탄수화물은 얼마고, 산이나 뭐 파이버, 섬유질은 얼마이고 또 지방은 얼마나 적고 단백질은 어떻고 단백질의 불균형은 없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얼마만큼 먹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객관화된 영양학적 규명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식단 피라미드 모형 같은 건데요. 그래서 사찰 음식의 식단 피라미드 모형을 지금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진과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나오면 그 사찰 음식을 드시는 분이 혈액 검사나 대변 검사 그리고 여러 가지 병원 방문한 기록하고 해서 얼마나 또 이렇게 건강한 건강한 것과 연관이 있는지 이렇게 증명할 수 있을 걸로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스님들이 식생활도 관찰을 해야 되고 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0: 네.
1: 이 사찰 음식 치유 의학 연구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계획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우선 저희가 이제 영양학 쪽으로 논문이 나오려면은 이제 식약처에서 나오는 뭐 국민 건강 영양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저희가 분석은 했는데요. 그 분석했을 때 확실히 동물성 단백질은 적고 그리고 이제 신선한 야채 항산화 성분 그리고 섬유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발효식품 함량이 또 높습니다. 그런 영양학적 특징은 있는데 스님들 직접 뵙고 이렇게 주관식으로 전문 영양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여쭤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사찰 음식을 좀 더 이제 저희가 좀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양학적으로 영양학자들이 이제 흔히 잘 이해하는 언어로 그런 이제 규명을 하고 그걸 이제 표현해 드리고 이제 표현해 드리면 그 이제 논문으로 출판될 겁니다.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모든 의학 논문이나 다른 논문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논문을 기반으로 묻고 그 논문을 기반으로 어떤 걸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찰 음식을 먹으면 대사 질환이 적더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뭐 당뇨병이 적게 되고 혈당 조절이 좀 더 잘 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 그리고 그 사찰 음식을 이제 드시는 분이 암도 잘 생기고 그리고 암 전구 병문도 잘 안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장수하시고 병치레 안 하고 사시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시고 그래서 사찰 음식이 여러 가지 좋다 이렇게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양학적 규명을 먼저 하고 그리고 사찰 음식을 드시는 분이 이제 운동도 하고 사실은 마음가짐 이제 마음 관리 이런 것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단순 음식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같이 이렇게 합쳐서 연구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구를 확장해서 그 당뇨 조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장 용종 선종 그다음에 위염 이런 거에 관계성을 보고 아니면 또 그거하고 사찰 음식을 드시는 분이 장내 세균이 건강하는 거 그거는 이미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장내 세균이 건강하고 유산균이 많이 자랄 거고 막 먹으면 이제 술 담배하고 고기 많이 드시고 불규칙적인 식사하시고 이러면 장내 환경이 장내 미생물 환경이 나빠지고 또 그런 분들이 병에 잘 생기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래서 사찰 음식을 드시는 분은 이제 장내 환경이 건강해지고 또 그런 병이 잘 안 생기는 그런 거를 이렇게 지표를 이제 보는 겁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연구가 더 중요하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이제 연구에서 논문이 나오고. 앞으로는 깊이 있게 또 연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찰 음식이 갖는 이 건강 증진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 영양학자나 통계학자나 또 미생물학자들과의 이 협업 이것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이런 게 문득 생각이 납니다. 아, 그러면 DNA로 유전받은 이 뇌과 질환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유전학자도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좀 더.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찰 음식이 좋다고 이렇게 해도 사찰 음식에 대한 어떤 기본 정량이 되고 분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양학자하고 협업이 필요하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똑같이 먹어도 제가 유전적으로 암에 잘 걸리는 가족력이 있다든지 체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은 체질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고위험군이라면 더더욱 사찰 음식을 먹어서 그 고위험군을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학적인 개개인의 차이점,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밀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1: 맞습니다.
0: 예, 개개인 네. 차이가 또 있고 네. 거기에 사찰 음식이 있는데 그걸로 확장이 돼야 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통계학자도 이제 어떤 통계 분석도
1: 그렇죠.
0: 필요.
1: 그렇죠. 분석을 예. 해야죠.
0: 네. 그리고 저희 같이 연구하시는 그 서울대 식품의학과 이정은 교수님 거기 팀은 이제 교수님이 그 이제 학과장으로 계시면서
1: 네.
0: 그 종교가 저희 불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네.
0: 그 식품영양학과에서 저희 사찰 음식은 공부가 돼야 된다 이런
1: 네.
0: 이제 법회스님 말씀이 있으셔서
1: 네.
0: 그 진간사에 이렇게 영양 식품영양학 학생들이 단체로 가서 배웁니다.
1: 네.
0: 사찰 음식이 어떤 거고
1: 네.
0: 발효공량이 어떤 의미를
1: 그렇죠.
0: 가지고 그래서 식품영양학 쪽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1: 네.
0: 하는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너무너무 이제 감동을 받고
1: 네.
0: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그
1: 네.
0: 과에 대해서
1: 예.
0: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 교육을 받으러 이렇게
1: 네.
0: 가고 또 그 과의 교수님들도 같이 단체로 이번에는 가시는
1: 네.
0: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제대로 알고
1: 네.
0: 또 제대로 연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시네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음식은 약이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음식이 약이라는 거, 이 영양에 집중한 또 예방의학적 접근이라면은 치료 과정에서도 이 음식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찰 음식을 치유와 연결하셨는데, 자 어떻게 그 환자들에게 치유와 연결해서 또 교수님께서는 진료하시면서 설명도 해야 되고 지도를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잖아요.
0: 네네.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0: 예. 그 부분은 정말 확장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찰 음식을 하면 어떤 병이 안 생긴다, 병의 예방적인 접근을
1: 네.
0: 했는데 이미 병에 걸려서 투병 중이라든지 아니면 그 투병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시 암이나 어떤 다른 병이 안 생기게 이렇게
1: 네.
0: 생활 관리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한테
1: 네.
0: 사찰 음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그런 치유
1: 네.
0: 음식과 치유 어떤 그런 산업에 이렇게
1: 네.
0: 고개 이렇게 접목돼서 하려면은. 조금 더 이렇게 모델링하고 조금
1: 네.
0: 더 이렇게 쉽게 하는 그런
1: 네.
0: 작업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예.
0: 실제로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히포크라테스가 말했거든요.
1: 네.
0: 저희 의학의 아버지 이제
1: 네.
0: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이 이제 병을 만들고
1: 네.
0: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1: 네.
0: 먹는 음식이 건강과 이제 바로 연결이 돼 있다 이런
1: 네.
0: 얘기를 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는 이제 조금 등한시했는데 음식을
1: 네.
0: 요즘에 이제 굉장히 저희 의학진 중에 제일 좋은 게 세일이거든요.
1: 네.
0: 근데 세일에서 스탠포드 교수님들이
1: 네.
0: 이제 논문을 발표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어떤 장내 세균이 건강해져서 이렇게 됐다. 이제 그 기전을 음식과 장내 세균과의 관계를 기전
1: 네.
0: 축을 이렇게 논문을 냈는데 그 실렸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주목받고 가장 강조해 있는 두 가지 음식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 그리고 발효식품이었어요.
1: 네.
0: 그게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작년에 실렸습니다.
1: 그랬군요. 그러고 보니까 서양 음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섬유질이 많거나 발효된 음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치즈는 발효가
0: 네,
1: 좀 됐겠죠?
0: 네, 네,
1: 네. 네. 그런 종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발효 음식은 없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우리는 뭐 장류부터
0: 네.
1: 발효가 다 되어서 나오니까요.
0: 네.
1: 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사찰 음식 치유하는 이 그 연구소에서 정말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사찰 음식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고 있잖아요, 붐이.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로하스 운동?
0: 네.
1: 로하스 운동에도 부합하는 식단이다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예.
0: 그 저희가 이제 환경을 생각하고
1: 네.
0: 이런 걸 생각했을

0: 때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 운동에 사찰
1: 네.
0: 음식이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저희가 그때 연구하는 연구진에 이제 사찰 음식이 탄소 배출량도 적을 거고 사찰 음식이 제철 음식 자연식이기 때문에 독성 물질 이런 그런
1: 네.
0: 독성 물질도 적을 거라서
1: 네.
0: 그것도 제고 탄소 배출량도 제고
1: 네.
0: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미래지향적인 음식이다 이제
1: 네.
0: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그러고 사찰 음식은 가장 부합되는 그런
1: 네.
0: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렇군요.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행 중에 사찰에 들려서 잠시 쉬면서 사찰 음식을 드시고 갈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득. 네. 교수님의 역할이 커질 것 같고요. 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지난 2월 개원한 동국대 의과대학 산하죠. 사찰 음식 치유의학연구소 임윤정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소중하게 모아주신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도 의미 있고 품격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과 후원, 격려,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증간사에서 예, 주지 법회스님과의 인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연한 기회에 접한 그 사찰 음식, 예, 그 사찰 음식을 드시고 참 소장님과 그 가족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다. 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날의 식사가 어떻게 보면은 사찰 음식 치유의학연구소의 마중물이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0: 저는 이제 사찰 음식이
1: 네.
0: 치유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저희가 이제 제가 사찰 음식을 처음 먹었을 때
1: 네.
0: 정말 이제 저도 딸인데
1: 네.
0: 스님들께서 또 출가하시고 정말
1: 네.
0: 귀한 스님이실 텐데 그 저를 위해서 정성껏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많은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네, 그때 또 동시에 생각한 게, 저희 부모님, 그리고 딸, 그리고 제 남편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찰 음식을, 저만 이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한 1년 후에, 그게 이제 5월 29일이었어요. 이제 저희 딸하고 이제 사찰 음식을 진간사에 이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때 먹었는데, 저희 딸이 이제 좀 어려움도 좀 있고, 이제 그랬는데, 사찰 음식을 먹고, 저랑 거의 비슷한 그런 그
1: 경험을 하게
0: 받고, 예. 그리고
1: 됐겠네요.
0: 또 이제 법회 스님 이제 법문을 한 30분 이렇게 듣고, 얘가 그날 이후 변했어요. 네, 모든 이제 상처가 많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돌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졸업을 이제 하는데 이렇게 무탈 없이 아주 정말 잘 참선도 잘 하고, 잘 이렇게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랬군요.
0: 그래서 그
1: 대학을
0: 친구가
1: 졸업했을까요, 지금?
0: 네, 그리고
1: 따님이?
0: 예, 이거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또잘 나아갈 수 있었고, 예, 그래서 어려운 환경인데, 불자로서, 예, 잘 이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1: 그랬군요. 요즘은 우리 따님께서는 사찰 음식을 접한 그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지요? 네. 그 이후로는 선명상까지 하고 있다는데
0: 한
1: 어떻게 하고
0: 1년은 매일
1: 있던가요?
0: 했대요. 1년은 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년 좀 지나니까 좀 게을러지고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불자로서 이제 잘 하고 있고요.
1: 그래도 1년을 지속한다는 게
0: 하는
1: 쉬운 일이 아니에요.
0: 그럼
1: 그리고 그날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비고비

0: 또 본인이 좋은 그날의 기억이 좋은 에너지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선 명상을 이어간다는 거는 지금 1년 지나서는 매일매일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선 명상하는 그 습관, 그것이 어느 날 문득 힘들 때 자기가 가만히 앉아서 호흡하면서 나에게 문제점이 뭔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제 젊은 청춘인데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을 많이 부딪히게 될 거고 그럴 때마다 또 좋은 선지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날 이후에 어떻습니까? 남편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나요?
1: 아유, 저희 남편은
0: 네.
1: 이제 가족이 조금씩 다르게 반응했어요. 우리 큰 딸은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됐고,
0: 네.
1: 우리 남편은 이제 사찰음식 책을 다 봤어요. 다 구입하고.
0: 너무 적극적이시네요?
1: 네, 이게
0: 뭐,
1: 그
0: 사찰
1: 다,
0: 음식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1: 다 보고, 이제 그걸
0: 네.
1: 이제 사찰 음식이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0: 네.
1: 이제 공양한 의미로 본인이 열심히 이제 요리를
0: 네.
1: 하고, 그걸 이렇게 또 함께
0: 네.
1: 나누어서 이제
0: 네.
1: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0: 네.
1: 좋아지자는 그걸 이제 실천을 하셨는데, 네, 저는 조금 입이 좀
0: 네.
1: 자극적이고,
0: 네.
1: 또 나쁜 습관이 이제 음식이 맛이 없으면 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애기 아빠한테 되게 미안한데,
0: 네.
1: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0: 네.
1: 그 어떤 사찰 음식을 되게 많이 공부했습니다.
0: 네. 남편께서는 사찰 음식 스님들께서 내놓으신 그 레시피를 가지고 열심히 만드셔서 가족들을 많이 괴롭게 하지 않을까 하는
1: 네,
0: 생각도 들긴
1: 그
0: 합니다. 네.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반 자칭 사찰 음식, 뭐랄까, 전문가다. 이렇게 하시면서
1: 감히
0: 하실 수도
1: 그렇게는
0: 있겠다
1: 말을 못해도
0: 싶어요.
1: 그래도
0: 네.
1: 나도 이렇게 불자로서 실천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0: 그럼요.
1: 같아요. 그게 이제 불교다
0: 네.
1: 사찰 음식이 이제 불교 정신이라 생각을 딱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내가 이게 생활 속에 실천하는 거다 생각하면서 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1: 감히 그런 생각은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그래도 그렇게 하나씩 조리하면서 다 스님들 말씀도 기억하게 될 거고 스님들이 써놓으신 레시피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또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 음식에 또 선지식을 옆에 한분 두고 계시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찰 음식을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일상에서 실천하기는 어렵다라고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의 식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 이것도 교수님께서는 고민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사찰 음식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0: 네.
1: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건데, 그런데 이제 제철 음식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주면
0: 네.
1: 아주 간단하게 주더라도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게 사찰 음식을 먹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찰 음식이 이제 뭐 화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텃밭 시간이 좀 있으면 거기서 좀뭐 이렇게 고추나 이런 걸 길러서 바로 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내서 가족들하고 같이 먹고 이제 그게 사실은 저희가 점점 단절되고 혼밥하고
0: 그렇죠.
1: 그리고 초가공 식품 먹고 이제 이러고 약간 반대되는 생활 습관이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더 건강해지고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참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성장해 왔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의 20, 30대 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고 해요. 네. 참 이게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식이 패턴의 변화와 함께 초가공식품의 섭취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늘어나면서 이암등 만성병의 증가가 꾸준히 관찰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 해결책을 역시 사찰 음식에서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네. 네. 그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세계학회지에 실렸어요. OECD 네. 국가 중에서 그 20, 30대 암 유병률을 조사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1위를 했어요. 1위를 했는데 그 원인을 이제 생활 습관이 변한 거죠.
0: 맞습니다.
1: 우리가 유전자가 저희가 한국인이 바뀔 리는 없고 금방 네. 이렇게 생활 습관이 저희가 이제 햄 먹고 그다음에 학원 간다고 이제 초과 공식품을 라면 네. 먹고
0: 그렇죠.
1: 그리고 자극적인 거 이렇게 좀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0: 그렇죠.
1: 젊은 친구들이 그걸 많이 먹고 또 비만이 또 많이 증가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의 암이 유병률이 증가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문화에 급식 문화에 사찰 음식의 어떤 성분들 그다음 상찰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발효공양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급식이 바뀐다면은 네. 그 아이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유병률을 했을 때 다시 역전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0: 그래서 이제 어린이 때부터 이 자극적인 음식을 부모님들이 많이 안 먹여야 되지 않을까. 네,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또 배달 음식, 좀 그러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찰 음식을 K불교 문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발언하는 이 사찰 음식 치유의학연구소의 목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입니까?
1: 네, 그 사찰 음식은 치유 음식입니다.
0: 네,
1: 네 저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대로 그 사찰 음식이 좋은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걸
0: 네.
1: 이렇게 증명을 하고 또 전 세계인도 더 신뢰해서 그래서 사찰 음식에서 한국 불교가 더 정착화 되는데
0: 네.
1: 세계인한테
0: 네.
1: 이렇게 되는데 좀 한 역할을 이제 했으면 합니다. 제가
0: 네.
1: 동국대 일산병원에 이제 오래 근무하고 또
0: 네.
1: 불자로서 또 그런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 특혜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0: 네.
1: 또 의사로서 의학자로서 20, 30년 했는 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게 또 제 소임이기도 한 것 같고 의무로도
0: 네.
1: 느껴지고요. 그래서
0: 네.
1: 다른 분들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0: 네.
1: 그런 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0: 네.
1: 다행히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0: 아, 그러시군요. 네. 우리 소장님께서 그 목표 달성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목표 달성을 잘한다는 것은 대중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알리시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불교대학에
1: 예.
0: 자헌 스님이라고 계신데요.
1: 네.
0: 그 식품영양학과 교수님하고 박유원 교수님하고
1: 네.
0: 콜라보 하셔가지고
1: 네.
0: 그 좋은 논문을 쓰셨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네이처지 케이프 네이처 푸드지에 좋은 논문이 실렸거든요. 스님이 제1 저자로
1: 네.
0: 네, 실으셨고 또 박유영 교수님도 영양학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보면 스님 말씀이 주로 할랄 식품이 그렇게 많답니다. 논문이
1: 네.
0: 발표된
1: 네.
0: 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교수님과 예, 불대 교수님들도 불교적으로 또 같이 콜라보 해야 될 역할이
1: 네.
0: 있지 않을까.
1: 네.
0: 그럴 때 또 스님하고 많은 작업을 해서
1: 네.
0: 불교적인 또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1: 네. 네.
0: 또 좋은 가르침까지 담아서 내놓으시면 좋겠다.
1: 네,
0: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0: 네. 자, 끝으로 우리 소장님 오늘 이렇게 이제 지대방에 처음 나오셔서 또 그 연구소의 목표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BTN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덕담 한 말씀 남겨주시고 전하고 싶으신 말씀 주셔도 됩니다.
1: 뭐 네.
0: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해도 좋고요. 남겨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그 저기 사찰 음식은 그 자극적이지 않고 또 제철 음식,
0: 네.
1: 예, 단순한 또 채식주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균형 잡혀 있습니다.
0: 네.
1: 단백질이 부족할 것 같고 약간 치우칠 거라 생각하는데 그 영양학자들 분석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균형 잡힌 식단이고 그런데 절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깨끗해집니다.

0: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이 지금 같이 BTN 같이 듣는 모든 불자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쉽게 또 가깝게 다가가서 우리 모두 다 행복해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사찰 음식 치유 의학 연구소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길 바라고요. 환자들의 건강만 살피지 마시고 또 교수님 건강도 살펴가면서 네, 많은 연구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사찰 음식은 삶의 방식을 바로잡는 가장 오래된 예방의학이자 인격을 가꾸는 수행입니다. 사찰 음식 치유의학연구소 개소를 계기로 해서 사찰 음식이 세계인의 건강 증진과 또 한국 불교 문화의 확산과 정착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후원하고 동참해 주신 우리 후원자를 몇 분만 축원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은선 불자님, 이증열 불자님, 그리고 함동균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우리 붓다회 후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건강한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 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

0: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히는 곳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그 기품과 단아함도 탁월하지만 무엇보다 뒤돌아서면 펼쳐지는 풍광이 일품입니다. 천년을 품어온 장대한 산줄기 부처님의 세상인 듯 겹겹이 흐르는 태백의 장대한 산줄기가 문밖을 가득 채웁니다. 무량수전의 공간은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화엄 사상을 건축으로 완성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부석사입니다.

0: 태백의 줄기가 소백으로 이어지는 양백지간에 위치한 경상북도 영주. 부속산은 태백산맥 봉황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은 경사진 비탈을 거스르지 않고 석축과 계단을 이용해 소백산을 향해 날아갈 듯 지어졌습니다.
1: 한국의 초창기 불교가 도입되던 시기에는 마을 내나 마을 근처에 사찰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선종이 도입이 되면서 선종은 일단 수행을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맞는 입지가 선택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산으로 들어와서 산 안에 또는 그와 맞는 걸맞는 곳에 입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랜 시간 동안 스님들의 생활 공간이면서 수행 공간이면서 교리를 얻는 곳이기도 하지만 일반 신도들이 와서 함께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0: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석축을 쌓고 이를 계단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는 극락세계로 가는 아홉 단계를 상징합니다. 절을 지켜주는 천왕문을 지나면 구품 연화세계로 향하는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은 회전문입니다. 회전문은 가파른 경사면에 높은 석축을 쌓고 지었습니다. 회전문을 통해 보면 층층이 쌓아 올린 계단 끝으로 범중로가 보입니다. 어서 다음 세상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습니다.
2: 부석사는 경사진 곳에 위치한 가람이기 때문에 전각을 배치할 때 축대를 쌓아야 됐고 그 축대수가 극락세계 구품연화대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 아홉 단의 그 조성된 그 터에 많은 전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진리는 극락세계로 많이 상징이 되는데 부석사가 위치한 곳이 진리의 전당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아홉 단의 석단을 구축하고 그 위에 전각과 가람을 배치한 것 같습니다.
0: 이 아홉 단은 아홉 가지 수행 단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전문을 지나면 하품 세계입니다. 동서로 마주보고 있는 쌍탑이 맞아줍니다. 신라 후기의 석탑 양식을 보여주는 단아한 모습의 3층 석탑입니다. 다음 세상으로 향합니다. 범종각의 팔짝 지붕이 두 팔 벌려 맞아줍니다. 범종각은 다른 정각들과 달리 특이한 지붕을 가졌습니다. 정면은 팔짝 지붕인데 뒤쪽은 맞배 지붕입니다. 부처님께 갈 때는 화려한 팔짝 지붕으로 내려올 때는 풍광과 어울리는 단아한 맞배 지붕으로 산사의 지혜를 표현했습니다. 범종각은 부속사 두 개의 누각 중 첫 번째 누각입니다. 기둥과 천장의 부지가 만나는 포와 포 사이에 화반을 두었는데 이곳의 화반은 다양한 모습을 새긴 것이 특징입니다.

범종각으로 시작되는 중품 세상을 지나면 부처님이 계시는 상품 세상의 입구인 안양로를 만나게 됩니다.

0: 안양누는 사찰 문로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안양이라는 이름은 극락을 뜻합니다. 중품 세상에서 바라보는 안양루는 특별합니다. 멀리 공포 사이로 흡사, 불상의 형상이 보입니다. 빈 공간이 만들어낸 부처님이라고 공포불이라 부릅니다. 화엄 종찰인 부석사에는 화엄경판이 남아있습니다. 635개의 목판으로 이루어진 고려시대 경판으로 현재 전해지는 유일한 거란본 계열의 경판입니다. 한 줄에 34글자인데 16글자인 해인사 장경판과 비교하면 더 세밀합니다.
1: 화엄 사상은 교학 중에서 가장 진전된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의 기본 이치가 우리들의 상호관계, 너와 나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봉에 있는 것이 바로 화엄 사상입니다. 부석사의 화엄 사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안양루를 통과하면 상품 세계입니다. 9개의 단 중 가장 높은 극락정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이죠. 모량수전 앞에 석등은 무명을 밝히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국보로 지정된 통일신라시대의 석등으로 유연하면서도 섬세한 보살상이 일품입니다. 무량수전 앞마당에 서면 발 아래 화엄 연화장 세상이 펼쳐집니다.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목조 건물 중 두 번째로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배가 살짝 부른 배흘림 기둥은 전각의 안전과 조화를 위한 지혜죠.
2: 부석사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 가옥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건축입니다. 그 이유는 이 건축의 입면의 모습이 황금비의 비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황금비라 하면 1:1.618에 사람이 느끼는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비례라고 하죠. 다섯 칸에 아주 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에서는 그 큰 건물을 아주 안정되게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법인데 그 기법이 바로 부석사 무량수전에 곁들여 있습니다.
0: 무량수전에는 고려시대에 만든 아미타 열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일반적인 사찰과 달리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미타 열에는 서방 극락정토의 주인이자 끝없는 지혜와 무한한 생명을 지닌 부처님입니다. 중생 구제를 위해 동쪽을 향한 것이죠. 누구라도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 아미타 열에 가 계신 극락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정토 사상입니다. 화엄과 정토 사상이 담긴 부석사는 이 바위 때문에 부석이라는 이름을 얻었답니다. 두 개의 바위가 떨어져 있어서 뜬돌이라는 뜻의 부석이 되었다고 전해지죠.

후속사 무량수전으로 오르는 길은 깨달음을 위해 마음을 닦는 여정입니다. 다시 속세로 내려오는 길은 그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는 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후속사였습니다.

0: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이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장수가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요인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아, 그게 뭐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 그 해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스포츠의학의 최고권이자 김병곤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K-헬스케어 운동연구소에서 운동을 지도하고 연구하고 있는 김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박사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처음 모셨는데요. 네. 이 앞서 이 박사님께서는 메이저리그 또 KBO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의 재활을 책임져 오셨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메이저리그 시절에는 류현진 선수의 재활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박사님?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은 박사님을 이야기할 때 재활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제가 그 KBO에 근무하던 시절에 선수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렇게 이야기들 했었습니다.
0: 이렇게 재활의 신이 되기까지 분명 또 많은 길을 걸어오셨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어떻게 이 분야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되신 걸까요?
1: 네, 제가 이제 그 체육학과를 졸업을 하고 수영장에서 그 수영장 강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걸로 오랫동안 내가 전문 직업으로 노후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선수들을 트레이닝하고 재활하는 직업이 있다고 해서 이거면 내가 노후도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진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0: 그러니까 첫 계기는 이 박사님 스스로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신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또 궁금한 게 또 아주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재활을 책임지시다가 어쩌다 가봉까지 가게 되셨나요, 박사님?
1: 제가 2020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제 제 후배 한의사가 가봉에서 대통령이 온다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그분이 스트로크라고 하죠. 중풍. 네. 이제 중풍이라고 하는데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회복이 안 돼서 이 한의학과 같이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휴가를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배 한의사가 그 중풍을 맞으신 지 너무 오래돼서 치료만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저에게 같이 치료와 재활 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같이 치료와 재활 운동을

0: 방송을 했는데요. 그때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대통령께서 가봉에 가자고. 그런데 제가 약간 무섭기도 하고.
1: 그쵸,
0: 네, 한국에서도 네. 잘 살기도 했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프로포즈를 며칠 동안 직접 계속 해주셔서 그리고 그분의 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어떤 요구가 되게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일을 하면 즐겁겠다.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수락을 해서 가봉으로 가게 됐습니다.
1: 이 가봉 대통령님이 이 재활의 신의 손길을 이틀 느끼시고 같이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 가서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또 그 네. 또한 기쁨이지 않습니까, 네, 박사님?
0: 네, 맞습니다.
1: 참 여쭤보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한 국가 수장의 건강을 묻는다는 게 네. 박사님께서 가봉에 가신 후에 대통령님의 건강은 어떻게 됐을까요?
0: 네, 우선 그분이 이제 그 중풍으로 인해서 왼쪽 손과 발이 좀 마비 현상이 좀 심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거동이 좀 불편하셨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분의 소원은 지팡이 없이 걷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6개월 되는 시점에 공식 석상에서 지팡이를 놓고 걸으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날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대통령도 그 보좌진도 저도 되게 기뻐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때 감동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1: 박사님.
0: 네, 맞습니다.
1: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도대체 이 재활의 신의 손길이 어떻길래 이렇게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걷게 됐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 이제 뭐 선수들의 재활 그리고 또 뭐 우리 대중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활약을 하시고 후학 양성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지금 이 순간도 몸이 찌뿌둥한 저를 비롯해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죠.
0: 네. 운동이라는 게 그냥 보면 쉬워 보이긴 하지만 특히 아프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찌뿌둥하고 이런 분들은 움직임의 순서가 다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동작을 다시 재가공을 통해서 배우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저랑 운동을 처음부터 저희가 4강이니까요.
1: 네.
0: 따라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처음엔 좀 부드러워지게 될 거고 조금 피로가 회복되는 느낌이 생기실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약간의 근력 운동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TV에서 규칙적으로 따라하시면 아마 조금씩 좋아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 야,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4강만 따라하면 내 몸도 좋아질 수 있다고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강연 청해보겠습니다, 박사님.
0: 네.

안녕하세요. K-헬스케어 운동연구소의 김병곤입니다. 오늘 1강은 체력 없는 고령화는 재앙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령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시죠? 혹시 준비는 되셨나요? 오래 사는 것이 꼭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감소증 또는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노후 재앙의 핵심 원인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수명의 연장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오래 사는 것의 이면에는 기대수명이라는 것과 건강수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은 대략 남성이 80세, 여성이 86세 정도입니다. 하지만 질병에 노출되어 사는 시간은 대략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15년에서 20년 동안 질병에 노출된 상태로 힘겹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수명을 늘리는 핵심은 체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체력 상실의 경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활동량,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반경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요. 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허벅지, 엉덩이에 근육이 없어지면서 뼈가 보이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것에 의해서 만성 질환이 발병하게 됩니다. 보통 40대부터 근육량이 매년 약 1%씩 감소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50대라면 10%가 감소된 것이죠. 60세 이후부터는 감소 속도가 두 배로 빨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70대라면 벌써 20%가 줄어들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근력과 체력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침묵의 도둑이라고 하는 근감소증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근육량, 근력, 신체 기능이 동시에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침묵의 도둑이라고 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근육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감소 속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세에서 두 배속으로 빨라지는 거니까요. 60세가 넘어지면 더욱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보행의 속도 저하라고 해서 내가 걸어다니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감소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악력이 떨어집니다. 어떤 물건을 잡고 들고 이런 힘들이 약해지면서 물건을 놓치거나 잡는 힘이 감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체지방이 증가하게 돼서 복부 지방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근감소증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근감소증에 의해서 기초 대사량이 저하가 되면 근육이 감소하고 비만, 당뇨, 지방 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인 기초 대사량의 비중은 근육이 전체 기초 대사량의 대략 70%를 담당한다고 하니까요. 근육이 저하됐다는 것은 기초 대사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10년간 근육 손실이 대략 한 3kg 정도 된다니까요. 운동하지 않으면 10년마다 약 3kg의 근육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의 위험은 두 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근감소증이 있으면 제2 당뇨 발병 위험이 두 배 이상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사량의 감소인데요. 근육 3kg 손실 시 하루 약 200칼로리가 덜 소비되어 체지방이 축적됩니다. 젊을 때보다 먹는 걸 적게 먹어도 체지방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초대사량이 저하된 분들은 대체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져 있거나 혈액의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쪽 발을 의자에 앉아서 펼친 다음에 발목은 몸쪽으로 당겨주시고요. 허벅지 뒤쪽을 쭉 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을 지나서 발끝까지 쭉 닿아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발끝이 안 닿는다면 정강이의 가운데도 괜찮습니다. 통증이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편안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 하시면 좋고요. 그냥 계시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파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 발을 쭉 펴고 발목은 몸쪽으로 당겨주시고요. 양손으로 발끝을 쭉 닿습니다. 호흡은 뱉어주시면서 길게 호흡을 뱉는 순간 아마 스트레칭이 조금 더 잘 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한 번 더 호흡을 후 뱉어주시고 가능하다면 등과 허리를 조금 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왼쪽을 한번 해보시면 좌우의 차이가 있으실 겁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앞으로 쭉 뻗어서 저도 왼쪽이 조금 덜 가거든요. 제 왼쪽 햄스트링이 조금 짧아서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요. 이렇게 되면

오른쪽보다는 왼쪽의 스트레칭 시간을 조금 더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후 뱉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후.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쭉 편 상태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고요. 이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 허리가 조금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1분도 좋고요, 2분도 좋고 3분씩만 하셔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대사질환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체력이 저하되고 전신 대사 시스템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복합 만성 질환이 발병되게 됩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전신 대사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근육에 저하가 생기고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 노인 사망 원인의 2위까지 올라가는 대단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제2당뇨병은 근육량의 저하로 인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근육이 혈당을 먹고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근육이 적다는 것은 내 몸에 혈당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발병률이 2배 이상 상승하게 되는 위험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나는 술을 먹지 않았는데 왜 지방간이 자꾸 생겼지? 대사질환의 문제인 것입니다. 대사가 저하되면 간에 지방이 축적되고 근감소증과의 악순환의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은 골다공증입니다. 근육과 뼈가 동반돼서 약화되게 되면 골절의 위험이 대폭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아마도 70대나 80대에 넘어지시면서 고관절에 골절이 생기는 것이 이 골다공증에 의해 생기는 요인입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은 체력 저하와 질병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의 혈당 흡수 능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근육량의 감소가 혈당의 소비처를 소멸하게 만드는 것이죠. 혈당의 상승은 췌장의 과부하를 일으켜서 악순환을 반복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당뇨가 생기게 되고 비만이 증가하면서 심혈관계 질환이 향상되는 대사 도미노가 생기게 됩니다. 근육이 혈당을 조절하는 방식은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근육이 혈당을 흡수해서 정상 혈당을 80% 정도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육이 감소했을 때는 혈당의 정체 현상에 의해서 만성 고혈당, 인슐린 저항성이 심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져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체력 저하는 숫자나 검사, 수치의 문제가 아닌 일상이 붕괴하게 됩니다. 이동이 제한된다는 것은 내가 계단을 움직이거나 또는 대중교통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집 바깥으로 나가거나 또는 외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보행 속도의 감소는 인지 기능의 저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지 기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와 치매의 연관성이 아주 높습니다. 보행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나의 뇌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활동이 위축되게 되면 우울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자연에서 공원에서 걸어다니면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요. 집에만 계속 계시거나 햇빛을 받지 않으면 우울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감소증 시 우울증의 위험이 대략 2.6배 정도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근육이 적다는 것은 우울증이 생기는 아주 위험한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돌봄의 의존입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이 저하하게 되면 가족 또는 요양 시스템에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나다니다 보면 요양병원이 많아지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요양병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돌봄의 의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가족의 삶의 질도 저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활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낙상과 골절의 이야기입니다. 고관절 골절 후에 1년 내에 사망률이 대략 20에서 30%라고 합니다. 연간 낙상 경험률은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매년 낙상을 경험하는 비율인데요, 대략 33%라고 하니까요, 세 분 중에 한 분은 낙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3명 중에 1명 매년 낙상을 경험하게 되고요. 낙상으로 이번에 95%는 골절의 원인이 됩니다. 고관절 골절 사망률은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대략 25%니까요. 고관절의 골절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낙상 후에 활동 감소는 근감소의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낙상 후에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력이 부족해지고 균형감각이 저하하게 되면 낙상이 더 많이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규칙적 근력운동으로 낙상 위험이 최대 40% 감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내 주변에 분들과 다르게 나는 건강하게 걷고 이동하고 또는 마트를 다닐 수 있는 것은 근력과 균형감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균형감각이 떨어져서 낙상의 위험이 많은 분들이 엉덩이의 움직임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허벅지 위로 한번 올려봐 주시고요.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따라와서 해보세요. 오른쪽 무릎을 밑으로 살짝 눌러주게 되면 고관절의 앞쪽과 측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고관절에 공간이 생기면서 고관절의 감각이 좋아지게 되고요.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양손으로 꾹 눌러주면서 호흡을 후 뱉어주시고요. 가슴과 허벅지는 쭉 편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뱉으면서 후 눌러주시고요. 자, 한 번만 더 하실게요. 호흡을 뱉으면서 후. 이때 내 무릎의 높이를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왼쪽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 해보실게요. 왼쪽 위를 올리게 되면 아마 카메라에 보일 텐데 저도 여기가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제 왼쪽 고관절이 조금 안 좋습니다. 가슴 펴고 양손으로 무릎을 잡은 상태에서 아래로 눌러주면서 몸은 약간 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호흡 뱉고 후. 그렇게 되면 이 고관절의 앞쪽과 측면이 편해지게 되고요. 이 동작도 당연히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되고 균형도 좋아지지만 허리가 안 좋은 부분들이 이 부분이 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의 스트레칭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아마도 허리도 편해지시고 균형감각도 좋아지는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실게요. 눌러주면서 가슴은 쭉 펴줍니다. 가슴이 구부러지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가슴을 펴면서 눌러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TV 보다가 또는 저희 채널 보다가 생각나면 소파에서 또는 의자에서 또는 식당에서도 버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자주자주 해주시면 아마 좋아지실 겁니다. 노후 대비의 핵심은 근력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돈을 쓰기 위해서는 근력이 필요합니다. 노후를 위해 가장 확실한 투자는 근육, 연금보다 보험보다 근육이 먼저입니다. 근육 유지의 4대 효과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독립적 생활 유지입니다. 80세가 넘어도 혼자 걷고 요리하고 여행을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능적으로 독립되어지고 인간의 존엄성은 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만성질환의 예방입니다.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각각 대략 30에서 50%의 위험이 감소되니까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뇌의 인지기능 보호입니다. 뇌 혈류가 증가되면 BDNF가 분비되고요. 이 BDNF가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오늘 운동을 따라하는 것은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아주 좋은 습관을 들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서적 안정입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가 촉진되고 이 두 가지는 우울증을 감소시키게 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지금 저와 함께 조금 조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의 역할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 처방전입니다. 중년과 시니어 핵심 운동 처방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여러분이 걷거나 가볍게 달리거나 수영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 생기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호흡이 가빠져야 합니다. 대략 이 정도는 되어야 해요. 제 숨소리가 들리실 텐데요. 혹시 유산소 운동을 했다면 이 정도의 숨참은 있어야 유산소 운동을 하신 거고요. 만약에 1시간 정도 동네를 산책했는데 숨이 차지 않았다면 사실은 유산소 운동을 하신 게 아닙니다. 주에 150분 이상 하셔야 되니까요. 50분씩 나누어도 주 3번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근력 운동입니다. 대략 주 2회 정도 하는 게 좋고요. 코어, 그다음에 상체 운동, 그리고 하체 운동.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 운동이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은 주 2회 하게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하체 운동에 스쿼트를 했다. 그러면 다음 날, 내일이 되겠죠? 허벅지나 엉덩이에 약간의 근육통이 생기셔야 합니다. 만약에 근육통이 생기지 않는다면 근육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근력 운동 후에는 근육통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균형과 유연성입니다. 매일같이 오늘 아마 저랑 같이 하는 스트레칭들이 그것에 포함될 텐데요. 매일 5분, 10분, 15분 아주 가볍게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발서기 아마 보셨을 텐데요. 한 발로 서서 허리 손 올리고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런 동작으로 길게는 1분까지 설 수 있으면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단백질의 섭취인데요. 아마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맛있는 걸 드실 텐데요. 맛있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일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대략 크기로 하면 고기로 하면 대략 손바닥 하나 정도 될 텐데요. 이것을 세 끼에 나누어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속노화의 메시지에서 체력은 최고의 보험입니다. 체력을 지키는 것이 곧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저속노화 4대 전략은요. 즉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선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좀 걸으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면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조금 더 걸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루에 30분 이상은 무조건 걸어서 하루 1일 평균 7,500보 정도는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하루에 2만 보, 3만 보를 걷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체중이 조금 마른 분들이 2만 보, 3만 보를 걷는 건 근감소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걷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백질의 섭취인데요. 매 끼니 손바닥 크기만한 두부, 생선, 달걀, 닭가슴살들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맛이 없어서 싫은데 약이라 생각하고 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기 건강검진을 하듯이 정기 체력검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력을 측정해 보고요. 그 다음에 보행속도, 내가 걷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엔 움직임, 내가 쪼그려 앉을 수 있는지 또는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다음엔 근육량 측정인데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내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이렇게 쟀을 때 손가락이 닿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닿는다면 약간의 근감소증이 있는 거고요. 넘어간다면 여러분은 근감소증이 조금 진행됐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운동하는 것입니다. 친구, 지역, 스포츠센터 또는 복지관 등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같이 운동을 하면 즉 즐겁게 웃고 떠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실천하신다면 아마도 체력이 향상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늙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늙는지는 여러분이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력은 그 선택의 이름입니다. 체력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30초 운동. 의자를 잡고요. 한 손으로는 발목의 앞쪽을 잡아주시고요. 몸을 곧게 편 상태에서 가능하면 뒤꿈치를 엉덩이에 붙여주시면 좋고요. 혹시 붙지 않는다면 살짝 떨어뜨려도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까지 당기게 되면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는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고요. 균형감각, 체력을 만드는 기초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놓고 호흡을 뱉으면서 균형을 후 잡아주셔야 되고요. 호흡을 뱉어주셔야 코어가 더 강력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후. 한 번만 더 뱉겠습니다. 후. 네, 그대로 내리고 반대쪽 발목을 잡아주시고요. 엉덩이에 붙인 상태에서 가슴 쭉 펴주시고 뒤꿈치를 엉덩이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후. 네. 보통 스트레칭 할 때 힘을 빼라고 하는데요. 힘을 빼라는 말보다는 더 좋은 게 호흡을 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호흡을 뱉고 있거든요. 후. 입으로 코로 마시고 입으로 후 뱉어주시면 코어가 잡히면서 근육이 편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호흡을 후. 네, 좋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루에 30초 또는 1분의 운동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고 체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이 정도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150분의 유산소 운동과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노년은 행복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재앙이 아닌 축복을 위해서 이 규칙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운동이라는 것 꼭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자꾸만 내일 하지 뭐 하고 미루기가 십상이었는데요. 오늘 김병곤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대로라면 더 이상은 핑계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30초 의자에서 하는 간단한 운동 꼭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 이 장수를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김병곤 박사님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한쪽 발을 의자에 앉아서 펼친 다음에 발목은 몸쪽으로 당겨주시고요. 허벅지 뒤쪽을 쭉 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을 지나서 발끝까지 쭉 닿아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발끝이 안 닿는다면 정강이의 가운데도 괜찮습니다. 양손으로 발끝을

0: 맞습니다. 호흡은 뱉어주시면서 길게 가능하다면 등과 허리를 조금 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앞으로 쭉 뻗어서 호흡을 후 뱉고요. 그리고 한번 더 후. 자,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허벅지 위로 한번 올려봐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양손으로 꾹 눌러주면서 호흡을 후 뱉어주시고요. 가슴과 허벅지는 쭉 편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뱉으면서 후 눌러주시고요. 저희 왼쪽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 해보실게요. 왼쪽 위를 올리게 되면 가슴 펴고 양손으로 무릎을 잡은 상태에서 아래로 눌러주면서 몸은 약간 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호흡 뱉고 후. 의자를 잡고요. 한 손으로는 발목의 앞쪽을 잡아주시고요. 몸을 곧게 편 상태에서 가능하면 뒤꿈치를 엉덩이에 붙여주시면 좋고요. 혹시 붙지 않는다면 살짝 떨어뜨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당겨놓고 호흡을 뱉으면서 균형을 후. 네, 그대로 내리고 반대쪽 발목을 잡아주시고요. 엉덩이에 붙인 상태에서 그리고 후. 네, 우리가 운동하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루에 30초 또는 1분의 운동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겁니다.
1: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2: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3: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떻게 하면 많은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4: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5: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6: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7: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6: 괴이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8: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4: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9: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0: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한암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

교수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혜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 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0: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버리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여랩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여랩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1: 인제선 아래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년고찰 오어사.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사찰 앞으로 펼쳐진 호수 오어지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포항 여행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 오늘은 바로 이곳 포항의 힐링뷰 맛집 오어사에 다녀왔습니다. 오어사의 일주문을 지나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오어사의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우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우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우어사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우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황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회공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서로의 깨달음을 시험하기로 했답니다. 두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삼킨 뒤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저건데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짜를 써서 우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우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집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원효대사의 수행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 옆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우어사 동종이 놓여 있습니다. 이 우어사 동종은 대한민국 국가지정보물로 1995년 11월 절학보수 우어지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종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우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우어사는 포항 12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우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우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우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우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우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우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우어사를 찾아 선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보이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우어사.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우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드시면서 불교팀을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 천수만에 위치한 서해의 작은 섬 간월도. 그곳은 이제 묻지된 지 오래지만 간월함은 지금도 하루 두 번, 만조 때면 섬이 된다.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이 연꽃 또는 배와 닮아 연화대, 낙가산 원통대라 불렸던 간월함.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 비로소 간월함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마당의 사철나무는 간월함을 창건한 무학대사가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자라 나무가 됐다고 한다. 당시 무학대사는 잎이 피어나 나무가 되면 구군이 돌아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망공 스님이 새파란 잎이 돋아있는 것을 보고 중창 기도를 시작해 1941년 간월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망공 스님은 일제강점기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음 성지의 불씨를 지켜냈다. 간월함에는 대웅전 대신 관음보살을 모시는 원통전이 있다.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이는 그 중심에 목조 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다.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작은 법당 하나, 용왕각. 바다를 가르며 일하는 어부의 안녕을 비는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 담겨 있다. 수많은 비바람에 흔들리고 바닷길이 끊어져도 법맥을 이어온 간월함. 깨달음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피안의 섬, 간월함은 수없이 길을 열고 닫으며 우리에게 깨달음에 대해 설법하는 듯하다.

0: 무명사 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4: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멸을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5: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5: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 달마도.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 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5: 부지런히 정진하면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정진하라. 마치 작은 물도 쉬지 않고 흐르면 큰 바위를 능히 뚫을 수 있는 것과 같으니라.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기윤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 이 가르침으로 이제 당대 큰 파문을 일으켰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데요. 스님, 사실 내 자신을 제대로 안다는 거 이거 진짜 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0: 불교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네. 본질이죠.
1: 네.
0: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나를 모르고 내 것을 나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나 내 것들 또 그 바탕에 있는 내 몸 더 나아가서 그 바탕에 있는 내 마음을 나로 착각을 하죠.
1: 네네.
0: 그래서 그것들을 나로 구하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1: 오.
0: 그래서 몸을 나로 착각을 하니까 생로병사가 있고요.
1: 네.
0: 마음을 나로 착각을 하니까 괴로운 마음도 즐거운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에 몸이 필요하니 생사윤회라게 됩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내 것, 내 마음, 내 몸의 주인인 진정한 자성, 그래서 진여자성이라 하는데
1: 진여자성.
0: 그 자성을 깨닫는 것을 해탈열반이라 하죠.
1: 네. 자, 오늘 처음 모실 초대 손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국내 1호 성격 분석 전문가이시고요. 국내 최초 공식 애니어그램 전문가이신 류지연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유지현 불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성격 전문가 류지연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지금 류지연 불자님 딱 얼굴 보자마자 와 하면서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미래지식교육원과 또 서울미디어대학원 대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계시고 또 한국중앙교육센터 대표이자 성격자본연구소 소장을 또 맡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게 이 애니어그램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애니어그램, 이제 이름, 명칭만 듣자면 또 생소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처음 들어보셨죠?
0: 네. 네.
2: 쉽게 말하면 그냥 성격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0: 성격 도구.
2: 네. 네네. MBTI 들어보셨죠?
0: 너무 많이 듣죠.
2: MBTI 모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1: 네. 네.
2: 그보다 훨씬 더 깊은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격 도구 중에.
0: 예, 예.
2: 애니어그램은 이제 그리스어입니다. 숫자 이제 아홉이라는 이제 히라버고요. 이제 그램은 이제 그림, 뭐 상징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홉 가지 이제 상징인 거죠. 예. 애니어그램에서는 그냥 번호로 얘기합니다.
0: 아, 번호.
2: 예. 그러니까 예. 1번부터 이제 9번까지 여기 잘 나와 있네요.
1: 네.
2: 예. 이렇게 번호를 붙이고 번호는 중성이거든요.
0: 네네.
2: 뒤 여와 남녀노소가 없어요. 그래서 1번부터 2번, 3, 4, 5, 6, 7, 8, 9. 근데 여기에 각각에 이름이 딱 붙어요. 제가 이렇게 딱 읊을 때마다 우리 스님하고 우리 아나운서님 어떤 게 와닿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0: 그럴게요.
2: 1번 개혁가.
0: 개혁가.
2: 2번 조력가. 3번 성취가, 4번 예술가, 5번 탐구가, 6번 충성가, 7번 열정가, 8번 도전가, 나머지 9번 화합가. 이 중에 뭐가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나요?
0: 스님 뭐세요?
1: 글쎄요.
0: 그냥 뭐 한 두어 가지 하셔도 돼요, 스님.
2: 맞아요.
1: 딱 어느 하나만 두드러지기보단
0: 예.
1: 이렇게 여러 개 몇 가지 겹쳐 있는 것 같거든요.
2: 맞아요.
1: 이제 화합가 쪽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고.
0: 저도요, 스님. 네.
1: 그렇다고 이제 성취가라든지 열정가, 뭐 탐구가 이것도 또 도전도 그렇고 이게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0: 저 근데 스님 말씀 듣자마자 제 몸속에서 소름이 촥 말씀하신 건 그대로 저예요, 스님. 사실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긴 하지만 전 사실 제가 탐구가는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2: 네.
0: 스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알아보고 판다고 그쵸. 하잖아요.
1: 네.
0: 그 탐구가 맞는 거죠.
2: 맞아요.
1: 네.
2: 애니어그램 공부를 그냥 하실 필요가 없네.
0: 근데 대다수 분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많이 꼽으세요. 어떠세요?
2: 이제 애니어그램으로 이제 성격을 이제 검사해 보면 처음에 그냥 한 가지가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두 개, 세 개는 이제 사회 안에서 이제 성격이라는 게 이제 많이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0: 맞아요.
1: 그렇죠.
0: 예.
2: 스님처럼 이렇게 우리 부처님 모시고 이렇게 경건하게 사시면 화합가의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0: 그래.
2: 하시지만 얼굴 표정을 보면은 아주 좀 장난기가 좀 있으셔요, 얼굴에.
1: 그러세요.
2: 방송에 이렇게 MC로 하시는 거 보면 그 열정가들이
0: 그렇죠. 열정가
2: 잘하거든요.
0: 맞아요.
2: 네, 네. 그래서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1: 어쩌면 이제 스님들은 이제 각각의 대상에 따라 덕목들이 필요하거든요.
0: 맞아요. 맞춤으로 그렇죠, 스님.
1: 그렇죠. 제가 가져야 될 덕목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다 갖추려고 하죠.
2: 맞아요.
1: 네, 특별히 제가 어느 한 부분만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2: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적으로 뭐 그냥 후천적으로 그런 걸 갖춰가는 것이 아닌가.
0: 맞아요, 스님.
1: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2: 맞습니다. 스님, 원래 이 애니어그램이 동양의 이제 이런 그 고유한 그런 문화 이런 그 전통적인 트레디셔널한 거를 서양 사람들이 이게 너무 좋으니까 가져가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다시 동양에 팔아 이런 가정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1: 됐어요. 요즘 명상과 같네.
2: 네.
1: 그러면 흔히 이제 요즘 MBTI가 많이 보급돼 있잖아요.
2: 네.
1: 차이는 어떤가요?
2: 제가 자료도 하나 보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애니어그램의 어떤 차이를 한눈으로 볼수 있게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애니어그램이 네 번째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0: 창자.
2: 예. 아주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 제일 겉에 있는 그 디스크라든가 MBTI는 그 behavior.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이고 행동의 강점을 찾는 게 또 MBTI예요. 그러니까 디스크의 하위 유형이 MBTI니까 엄마하고 자식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T라는 이제 교류 분석이라는 성격이 드러나는데, 저때부터 이제 이거 자아가 나타나요. 이 자아 안에 우리의 그 에센스가 보는 게 애니그램이에요.
0: 찬자.
2: 네.
0: 찬자.
1: 불교하고도 좀 많이 유사한데, 불교 유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2: 네, 맞아요.
1: 유식에 보면 전오식이 있습니다. 전오식. 그 다음에 육식에 이제 의식이 있고요.
2: 의식이 있고요.
1: 그 다음에 제 칠식이 이제 만화식이 있고요. 팔식이 이제 함장식, 그래서 아뢰야식. 그 밑에 이제 참자. 이제 우리는 자성이라는 게 있는데, 뭐, 똑같진 않지만 행위의 부분은 전후식으로 드러나잖아요. 이게 안, 입이 설, 신으로 드러나는.
2: 맞아요.
1: 그 기저에 이제 마음이 있죠. 그 성격이 그게 이제 의식이에요.
2: 맞아요.
1: 근데 그 밑에 이제 그 칠식이 만화식인데 오염식이란 뜻이거든요. 뭐가 오염됐냐면 실제 내가 아닌데 나로 착각한 거예요.
2: 맞아요.
1: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염식.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명이거든요. 그 밑에 이제 근본 모든 저장된 정보, 그 정보 밑에 본래 본질인 이제 우리의 자성이 있다.
2: 맞아요.
1: 청정 무의식 이렇게 말하죠.
0: 그럼 애니어그램을 판단할 때도 그런 문답이나 자기 문답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2: 아우,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시네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내 성격의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 스님이나 우리 아나운서님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아, 저분이 어느 정도의 이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타스트라는 걸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격 검사, 이제,를 하죠. 그거를 제가 이제, 한국에서,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어요.
0: 그러셨군요.
2: ETI 검사라 그래갖고 45문항으로 그냥 10분만 문답을 하면 내면의 깊은 1번부터 9번까지 번호 중에 하나가 딱 나와요. 그걸 이제 저희가 R&D를 갖고 있어요.
0: 많은 분들이 이제 스스로의 참 자아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다 하시면 애니어그램 꼭 기억하셨다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격 자본이라는 말을 이제 세계 최초로 고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성격 자본.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1: 그러게요.
2: 스님, 우선 처음 들어보시죠?
0: 네네. 네.
2: 그러셨을 거예요. 성격이란 말도 있고 자본이란 말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하나의 이제 그런 용어로 창안을 했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삼성생명의 이제 영업사원들 있죠.
1: 예.
2: 영업사원들이 매일 고객들을 만나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 고객이 있고 또 만나기 싫은 고객이 있잖아요.
1: 그렇죠.
2: 예. 그런데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성격에 맞는 사람만 만난 거예요.
0: 가릴 수 없죠.
2: 네. 그리고 나머지 고객들은 다 이제 떨어뜨린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격 자본에 대해서 알게 되면 모두를 다 만날 수 있는 자기의 근본이 돼버려요. 자기 성격에 맞춰서 타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3만 명이 시청하는 그 삼성생명 그 라이프 TV에 제가 애니어그램 세일즈를 소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성격 자본 세일즈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LG 하우시스라고, 이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문항 몇 가지만 이제 이렇게 풀어보면 내가 좋아하는 꿈의 드림. 집을 인테리어 소재를 소개시켜줘요. 맞추면 그게
0: 맞춤으로.
2: 이제 성격 자본이에요. 실제로 논현동 가구 매장에 가면 이렇게 로봇가 이렇게 와요. 그 로봇은 이제 거기서 만들어준 거, 거기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을 제가 만들어 드린 거죠.
0: 너무 좋네요.
2: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29세지라는 이제 그 감성 셀렉션 샵인데 우리 아나운서님이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저는 옷을 이제 저런 취향의 옷을 입고 싶어. 구두랑 소비 성향에 맞는 그 이제 속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앱을 개발해서 판매도 하고 그게 이제 성격이 자본이 된 거죠.
0: 야,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정말 AI 때문에 더 완전 활성화가
2: 네,
0: 되고
2: 맞아요.
0: 생활 밀착이 된 그 알고리즘을 또
2: 미리
0: 미리부터
2: 10년 전에
0: 계획하고
2: 했어요.
0: 시작을 하신 거네요.
1: 당연히 앞서가시네.
0: 대단하십니다.
1: 우리 그 우리가 사주를 본다든지 이런 것도 사주가 좋은 사람 있잖아요. 관상이 좋은 사람 있고. 사실 그것만큼 훌륭한 자신 행복을 얻는 도구가 없죠. 자본이 행복을 얻는 일종의 이제 조건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2: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것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2: 맞아요.
1: 예. 그다음에 그 성격은 이미 오래도록 내가 만들어 왔으니까 그걸 통해서 나머지 또 내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찾아가니까 그게 훌륭한 명칭을 이제 처음 들어봤지만 아, 어쩌면은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이 자본으로 변화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 아유 무슨 말씀?
0: 국내 최초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1: 그러게요.
0: 시대를 앞서서 굉장히 발빠르게 많이 시도해 보시고 또 이뤄내신 건데요. 대신님 전공이 미술 전공하셨다고.
1: 그 심리학 전공 아니셨어요?
0: 그러니까 저는 한 심리학이나 무슨 최소한
1: 정신과
0: 아동복지학이라도.
1: 그렇죠.
0: 예, 어떻게 이렇게
1: 경제학이라도
0: 예, 인연이 돼요 이렇게.
2: 저는 이제 감성이 굉장히 예민했고, 예, 그래서 엄마가 참 손이 많이 가고 키우기 힘들었다는 말을 해요. 예, 다른 애들은 잘 놀고 하는데 저는 항상 까다로우니까, 예,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미대를 갔더니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했었어요.
0: 네네.
2: 그러다가 이제 그 사회에 이제 취업을 하고 제가 군인 회사를 우연하게 들어가게 됐어요.
1: 네.
2: 군인 회사에. 그래서 대기업에 이렇게 첫 직장은 대기업이었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좀 편한 이제 이제 철밥통 그래서 이제 군인 회사에 이제 교육 담당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근데 거기 들어오니까 이제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일을 이제 하면서

0: 저의 이제 예술가적인 성향은 이제 또딱 뒤로 이제 불러 뒤로 접어놓고 이제 교육과 관련 일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교육학을 공부를 했죠.
1: 새로운 공부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네요.
0: 그래서 교육학 공부해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제가 이제
1: 박사까지요. 와.
0: 교육 심리로 넘어가서 이제 성격 심리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는 심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 심리학 박사까지 이제 마쳤죠.
1: 그러면은 잠깐만요. 박사 타이틀이 지금 몇 개나
2: 그야말로
1: 어마어마하신데요.
2: 열정 가시네요.
1: 공부한 기간이 엄청 길겠어요.
0: 20년 동안 공부만 한것 같아요. 그런데 저보고 미용실 원장님이라고.
1: 억울해요, 그래. 그리고 또 30여 년간 이제 애니어그램이 필요하다 싶은 곳에는 어디든지 그렇게 달려가셨다던데요. 뭐 국내, 해외 가리지 않으셨다고요.
0: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성격 분석가라는 말을, 이제 하는 사람이 없고, 제가 처음 쓴 거예요. 그래서 국제활동하면서, 그림이 또 나네. 아,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활동할 때인데요. 이제 그 소수민족인 묘족이에요. 제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개가 크잖아요, 저렇게 민족에.
1: 정말 작으시네요,
0: 평균
1: 키가.
0: 신장이 130, 140이
1: 3,
0: 성인
1: 40?
0: 신장. 우리나라는 60, 70년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저기 이제 애니어그램을 보급을 하고 저기에 이제 아이들이 거의 문해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소수민족 아이들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어릴 때 꿈이 뭔지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을 갖다가 한 10년 정도 했어요. 이제 이게 어머니고 또 아이들도 있어요. 애들이 너무 순수하고 요즘 아이들 여기 지금 제가 왔더니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공연을 해준 거예요. 세상에서
1: 그냥
0: 가장 평생에 한번 입는 옷이래요, 이게 민족 의상. 그래서 저렇게 순수한데, 그러니까 먹고 살수 있는 게 녹차잎을 따서 이제 수입하는 게 유일한 생계수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씨는 당연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후원을 했죠. 그래서 무려 저한두 아이 정도를 후원을 했는데, 아니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부자도 아니고 저희가 뭐만 원만 도와줘도 한 달을 살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보내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제 제가 10년을 넘게
1: 10여
0: 했어요.
1: 년 이상 또
0: 그래서
1: 후원하시고.
0: 4살 때 만났는데 얘가 이제 10살이 넘어간 거죠. 대학생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저기 소수민족하고 연결하는 그곳을.
1: 어머.
0: 그래서 연이 끊겼어요.
1: 아유.
0: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많은 또 봉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1: 계기가
0: 그게
1: 돼서.
0: 아쉬우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2: 그렇죠.
0: 그래서 그게 스님 말씀대로 또 다시 꽃피우는 계기가 된것
2: 그럼요. 우리가 이제 행복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의 조건들을 찾잖아요. 근데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서 실천해서 행복을 얻어가는데 그 근본 바탕이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도 선행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되고요.
1: 그렇군요.
2: 어떤 조건도 훌륭한 여기서 애니어그램을 누가 열심히 배웠는데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성격을 알아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을 줘요.
1: 그렇네요.
2: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행복을 주려고 하면 그건 선행이 되고 내가 원하는 행복에 도움이가 되고요.
0: 스님, BTN 방송에 후원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만 원짜리 있죠?
1: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 신통방통한 애니어그램. 만약에 부처님 당시 애니어그램이 있었다면 우리 부처님은 어떤 유형에 해당될지 혹시 불자로서 생각해 보셨을까요?
0: 야, 정말 제가요, 우리 안환수님 질문대로 제가 부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성격이 어떤지 너무 궁금했어요. 스님, 죄송한데.
2: 보셨어요, 그래?
0: 제가 성격 분석가다 보니까 부처님 성격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 같은 데 칼럼도 내고 했는데, 부처님은 이제 애니어그램에 이제 대상화된 이제 성격 유형으로 보면은 1번부터 9번 중에 이제 5번, 다섯 번째예요. 그래서
1: 뭐였죠?
0: 탐구자.
1: 탕구자 역시.
0: 원래 부처님은 부자집 왕실의 후손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적통으로 이제 태어나셨는데, 이제 바깥 세상은 못 보게 했잖아요. 예. 계시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을 몰랐는데 호기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밤에 그 사람의 늙고 생로병사를 경험하면서 이제 딱 생각을 했죠. 왜 인간은? 늙고 왜 죽고
2: 죽어야 되나.
0: 병들어야 되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 호기심이 많고 그거를 탐구 정신으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쌉니다. 부처님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깥 세상에 들어와서 그 5번 유형의 탐구자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무지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무지를 싫어하기 때문에 지식을 탐구하다가 계속 역량을 쌓다가 어느 날 통찰이 와요.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 깨달음고 나면은 우리는 어때요? 다 해탈이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다 이제 오버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부처님의 성격의 이제 전인데 그 부처님이 이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냐면 이제 8번의 에너지로 가요. 5에서 8번으로 변형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이 원래 이제 5번의 성격을 타고 났지만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깊은 명상하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생명의 근원인 그런 그 영혼에 그 아트만이 있다라는 걸 깨닫잖아요. 네. 부처님이. 그런데 이렇게 그 종교적인 지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요가를 통해서 얻는 이런 것보다는 실존적인 경험을 통해서 맞아요. 그 깨달음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고통도 즐기고 그 행동에 나가는 게 8번으로의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식을 얻었지만 머리와 몸과 가슴을 통해서 완전 해탈의 경지까지 올라간. 그래서 부처님은 정말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정말 너무나 탐구자에서 정말 실행가로 그다음에 깨달음 그 어웨니스 해서 완전히 그 통찰에 이르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그걸 막 알리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이렇게 늘 미소와 잔잔한 미소로 그냥 조용히 진짜 알미라는 거는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격 분석 내가 잘했네 속으로.
1: 스님 잘 해주신 것 같으세요? 어때요?
2: 이제 부처님의 그런 모습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출가 전에 모습, 근데 출가하고 나서의 수행자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 얻은 모습, 깨닫고 나서 이제 중생들을 이제 제도하시는
1: 모습.
2: 그런 모습. 이제 불교적으로 입장으로 보면 그런 모습들은 사실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이제 이번 생에 태어나시기 전에 보살이셨거든요. 보살이란 아까 말한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한 에니어그램이란 상태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아트만이라는 상태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의 상태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으로 볼 때 부처님이 이미 이제 그 과정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보살이 된 거고요. 보살이 되고 나면 그 깨달음을 이제 전해주려고요. 아까 이제 성격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성격이 나눠져 있는 모든 성격들은 자신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방향이 최고로 필요해라고 해서 스스로 만들어 온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업식이라 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어느 한 방향으로는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결국엔 이게 이제 아홉 가지가 동시에 다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 동시에 완성이 되면 어떨까요? 더 이상의 행복을 구할 필요가 없는 완전 행복에 가겠죠.
1: 그렇죠.
2: 그게 이제 깨달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상태로 가면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죠. 그것들은 이제 깨달음의 상태 가기 전에 행복을 구할 당시에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가게 되면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근데 부처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떤 유형의 어떤 성품의 어떤 행위를 해야만 우리 이제 마음과 말과 행위 이렇게 말하는데 세 가지를 어떻게 실천해야만 완전한 행복인 해탈 열반에 갈 수 있는지를 네네. 직접 이제 보여주신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탐구가의 마음, 그 내 몸으로 실천해서 직접 체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배워서.

0: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고 나서 깨닫고 나서는 일체 중생에게 행복을 주고자 무한한 자비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게 다 완성된 모습이라서
1: 완성형.
0: 부처님이 이제 그런 것들 필요에 따라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보여주셨다.
1: 예.
0: 이렇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지금 부처님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네. 그 모습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의 입장에서는 네. 아니다, 본래 갖추었지만 근데 그걸 인도하기 위해서 네. 이럴 땐 이게 필요해.
2: 맞아요.
0: 그다음에 이게
2: 맞아요.
0: 필요해.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깨달음에 가면 이 상태가 돼야 돼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맞아요. 말합니다.
1: 몸으로 보여주셨죠. 네.
2: 정말 제가 지금 30년째 교육 업계에 있는데 예. 가끔가다 제가 하는 게 맞는가 제가 함부로 사람을 재단하거나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직업상 어쩔 수가 없거든요.
0: 그렇죠.
2: 예, 딱 보면 아니까 근데 가만 내려놔요. 그래서 저 성격 이면에 뭔가가 있겠지 하면서 또다시 겸손해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젯밤에 내가 스님한테 이런 말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연꽃을 한땀한땀 만들면서.
0: 아이고, 감사합니다.
2: 스님 생각하면서 이게 연꽃을 네.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0: 네.
2: 너무 행복해요.
1: 너무
0: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2: 시청자분들 좀 보여드릴게요.
1: 그러게요. 네. 오, 예쁘네요. 네.
2: 마이크가 있어갖고.
0: 교수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적용을 하고
2: 네.
0: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자신의 삶이 되니까 누구든지 관심 안 가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나은 행복으로 가는 방향 또 직접 보살행을 실천해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2: 네.
0: 어쩌면 부처님도 그 모습을 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처럼 종교적인 틀에 갇히지 않고 삶에 적용되고 실천하는 모습이 불교의 모습이었을 거고요.
1: 맞아요.
2: 아, 그래서 제가
1: 불교적인 이제 네. 가르침이나 이런 사상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애니어그램에 있기 때문에
0: 거의 맞죠. 일맥상통해요. 예.
1: 그래서 공부하고 또 더욱 연구하실수록 신심도 나셨을 것 같고요.
0: 그럴 것 같아요. 네.
1: 자, 그런 우리 교수님께 우리 프로그램 공통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0: 네. 네. 불자로서, 우리 프로그램에 예.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자로서 특히 어떨 때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는지.
2: 제가 20년 동안 이제 외국에 나가서 또 수학도 하고 한국에서 또 이제 마음 심리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찾아 헤매면서 돌아다녔는데 우리 마음 속에 예, 부처님이 딱 있듯이
0: 네.
2: 왜 그걸 몰랐을까?
0: 네. 네.
2: 부처님 내 마음에 있고 제가 생각하던 그 찾아 다녔던 그 파랑새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를 비로소 제 집에 돌아오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 제가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음 수련이 최고다. 마음을 끝까지 아름답게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뭐 수행자 같은 말씀이시네요.
1: 알아요. 일체 유심조가 또 이 또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2: 미용실 원장 같지 않죠?
1: 교수님 기왕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끝으로 많은 불자님들 또 시청자분들께 내가 가진 이제 성격 자본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예 짧게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2: 예. 불자님들, 저는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하는 게 직업이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라. 예, 귀한 말씀.
0: 너무 멋진 말이네요.
1: 실천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너무 유익했어요. 그렇죠?
0: 그러게요.
1: 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애니어그램, 예, 저도 꼭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후학들을 또 양성하시고 더 훌륭한 자취를 남기시기 저희가 함께 응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만난 우리 류지연 불자님.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세요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예. 가르침이 또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정작 내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는 참 바쁘다 보니까요, 스님.
0: 그렇죠.
1: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예.
0: 우리는 자신을 놓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서 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사실은 그 원하는 것이 본래는 나를 위해서인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1: 네.
0: 지금 우리 교수님을 함께하면서 우리 쭉 보니까 불교의 수행이라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들을 현대적인 언어로 현대적인 그런 방법으로 또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1: 맞아요.
0: 그 방법으로 네. 전하고 함께 하시는 것 같았어요.
1: 탁월하셨습니다. 네. 자, 늘 스스로를 성찰하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보살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또 우리 바로 부따회 가족분들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자,
1: 신행 공동체인 부따회 울타리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리는 법보시에도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1850108번, 1850108번 전화 주시면 여러분도 부따회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0: 누구나 행복을 원하죠. 행복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선행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선행의 실천을 공덕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 공덕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법보시고요. 네. 법보시 중에서도 이왕이면 보다 많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따회 가입을 통해서 방송 포교의 원력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1: 네.
0: 1855-020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이제 두 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만나본 류지연 불자님은 국내 1호 성격 분석 전문가이셨는데요. 자, 오늘은 1호 특집입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싱잉볼 명상을 전파한 국내 1호 싱잉볼 마스터이시라고 합니다. 스님, 싱잉볼 네. 아십니까?
0: 요즘 이제 명상이 많이 보급되면서
1: 네.
0: 명상하는 과정 중에 꼭 싱잉볼이 들어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싱잉볼이란 노래하는 그릇 이런 말 뜻이잖아요. 인도, 네팔, 티벳 쪽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명상 도구인데
1: 네네.
0: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1: 맞아요.
0: 마음이 아주 경쾌해집니다.
1: 아, 여러분도 그 소리 오늘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소리를 통한 치유와 또 명상 교육을 하고 계신 젠테라피 내추럴 힐링센터 대표 천시아 불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0: 천시아 불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0: 우리 불자 가족분들께 인사 나눠주실까요?
1: 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싱잉볼 마스터 천시아입니다.
0: 아, 싱잉볼 마스터. 국내 1호. 여러 책이나 또 매체에서 영성 상담가, 뭐 힐러, 영상가, 작가, 싱잉볼 연주가 다양하게 소개되고 계시던데요.
1: 네.
0: 어떻게 불릴 때 가장 기분 좋으신지, 또 어떻게 불렸으면 좋은지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러 천시아가
0: 주겠습니다. 힐러 천시아.
2: 힐러 천시아.
0: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게 힐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렇죠. 특히 요즘 시대에는 정말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런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럼 힐러라는 말과 구루라는 말은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1: 구루는 일종의 이제 스승이죠. 그래서 뭔가 가르침을 전하고 뭐 이렇게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어떤 이제 의식의 차원으로 이제 이끄는 뭐 스승이라면 힐러는 말 그대로 이제 치유자죠.
2: 치유자.
1: 네, 치유라는 대상이 이제 뭐 몸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의식일 수도 있고.
0: 네네네.
1: 네.
2: 그럼 평상 이제 그 싱잉볼을 통해서 치유도 하고 또 스스로 이제 수행도 하고 같이 연결돼 있나요?
1: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치유와 명상은 두 개가 떨어져 있지 않고요.
0: 네.
1: 다 비슷한 지점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일어나고 또 이런 이제 치유가 잘 되면 사실 우리의 의식도 이제 조금 더 진화하고 우리가 조금 더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0: 아니 근데 표정이나 음성이 다 말씀하시는 순간 뭔가 치유되는 느낌이.
1: 네.
0: 오늘도 이렇게 싱잉볼 직접 가지고 나와주셨는데 우선 이 싱잉볼에 대해서 좀 설명 들어볼까 봐요.
1: 네, 싱잉볼은 노래하는 그릇이라는 설명을 아까 이제 스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게 네네. 맞고요. 정말 이제 국내에는 이제 들어온 지 한 십몇 년 이제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사실 이 싱잉볼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상하는 도구로 알고 있지만, 명상이라는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런 이제 저희가 히말라야 지역에 인도나 이제 네팔 혹은 이제 부탄의 이제 히말라야 지역이 실제로는 그릇으로 사용된 하나의 이제 주방용품.
0: 네.
1: 그래서 이제 보울이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네팔이나 인도에 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릇들이 있는데 모두 소리가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이제 이 소리가 가진 어떤 힘에 의해서 이제 이런 사운드 테라피 혹은 사운드 명상의 일환으로 이제 치유 도구 혹은 명상 도구로 이제 많이 각광받고 있고,
0: 네네.
1: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히말라야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한 그릇이 오늘날 형태의 이제 명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그 일부에서는 이제 어떤 수행자들의 그 우리가 바루처럼,
1: 네, 맞아요. 네,
2: 밥을 음식을 담아 먹는 그릇이었다.
1: 네.
2: 그런데 이제 거기에 소리가 미묘하니까 그걸 통해서 수행의 도구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런 말도
1: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이제 그 부처님 시대에 이제 바루를 들고 다니잖아요.
2: 그렇죠.
1: 그런데 그 동네에 혹은 그 시대에 이 그릇 자체가 사실은 목기였을 수도 있고 토기였을 수도 있고 이런 청동 그릇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걸 이제 하나의 뭐 그릇 혹은 이제 밥 그릇으로 이제 사용됐기 때문에 물 발을 씻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릇의 용도로 사용돼 왔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어머 이 그릇이 소리도 나네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0: 야, 우리가 이제 싱잉볼의 매력을 좀 제대로 느껴보려면 연주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짧게 감상해 보시죠.

0: 와, 스님. 신비롭다는 느낌도 들고.
1: 본래 이제 우리들이 보통 쓰는 악기들은 마음을 들뜨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근데 지금 연주하는 걸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2: 맞습니다.
1: 스스로 이제 내면을 볼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 같아요.
2: 그게 이 싱잉볼이 가진 소리의 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싱잉볼 음악은 일종의 진동들의 음악이에요.
1: 그렇죠.
2: 그래서 보통의 이제 악기들은 그 진동의 이제 잔여음이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멜로디 중심으로 연주가 된다고 한다면
0: 맞아요.
2: 싱잉볼은 온전히 그 진동을 경험하면서 진동이 결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 그렇죠.
2: 천천히 진동이 변화하는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명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0: 여러 개를 두고 아까 연주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크기도 다르고.
2: 맞습니다.
0: 지금 거기서 나는 소리도 당연히 다른 거잖아요.
2: 그렇죠. 네. 이 소리라는 것은 결국 이제 주파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싱잉볼의 이제 크기나 어떤 두께 여러 가지 이제 변수에 의해서 이제 이 주파수의 이제 레벨이 다르게 되고 결국은 이 정확한 주파수를 갖고 있다는 건 저희가 연주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0: 그렇네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악기랑도 이제 협업이 가능합니다.
1: 원래 그러면 특별한 크기의 특별한 주파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한 형태의 주파수의 소리를 우리가 골라내나요?
2: 후자죠.
1: 아.
2: 네, 그래서 보통
0: 골라내서,
2: 이제 동영상에 보신 이 싱잉볼은 크리스탈 싱잉볼이라고 해서
1: 네.
2: 공장에서 정확한 주파수가 만들어져

0: 자주 가는 것 같아요.
1: 주로 어떤 목적으로 가시죠?
0: 메인으로는 제가 아무래도 싱잉볼을 직접 고르다 보니까, 네, 저는 하나하나 다
2: 싱잉볼 만나러.
0: 골라와서, 이거를 한국에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싱잉볼 마스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르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네,
1: 그렇겠죠.
0: 그래서 이제 좀 자주 가는 편이고, 또 이제 수행하러도 이제 네팔에 가는 편입니다.
2: 아니, 지금 이 사진도
0: 네.
2: 네팔인가요?
0: 네, 네팔의 동굴이에요.
1: 저기 어디예요?
0: 네팔에 한 시골 산속이 있어요. 그 마르티카라는 이제 동굴이 있는 이제
2: 네.
0: 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만주시리 동굴이
1: 네,
0: 있어요. 네, 거기 동굴의 한 장면.
1: 그 불교에서는 만수실리 문수보살이라 그래요.
0: 맞습니다. 네. 와.
1: 아니, 저렇게 앉아 있으니까
0: 네.
1: 네팔 사람 같아요. 아니, 지금
0: 네.
1: 저 외모를 보면
2: 네.
1: 네팔 사람 같은 느낌이 나요.
0: 오, 아마 인연이 있나 보죠.
1: 네.
0: 네.
2: 그러게요. 그
1: 느낌이 딱
2: 느낌이. 오. 네.
1: 그 네팔에 저도 이제 근데 자주 가지 않았지만
0: 네.
1: 네팔이나 뭐 다람살라나 이쪽으로 가 보면 그쪽 특유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0: 아마 전생에 좀 그쪽 동네에
1: 그래요.
0: 많이 있었나 봐요. 네.
2: 네팔 공주님이셨을까요?
1: 그러게요. 네. 이
2: 이 모습은
1: 모습은요.
2: 여기도 네팔인가요?
0: 네, 여기는 옆 동굴, 이제
2: 옆 동굴.
0: 네, 옆 동굴 마르테카 동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드마삼바바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1: 얻은
0: 동굴이에요.
1: 동굴이에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2: 진짜요?
0: 금강성 불교를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이제 네,
1: 금강승.
0: 거기 금강성 불교 이제 탄테라 불교를 이제 알려주시는 이제 라마글렌님이시고 네. 옆에는 이제 청월님, 그 제자 청월님, 이제 같은 이제 그룹들이 함께 명상하는 장면입니다.
1: 파드마삼바바 존자가 이제 금강도 불교의 시조죠.
0: 맞습니다.
2: 와, 이게 다 함께하는 도반 분들이신
0: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 거예요?
0: 약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전부 금강성 불교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1년에 몇 번씩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수행하러 가고 그렇습니다.
1: 어떻게 금강성 불교를 수행하고 계시나요?
0: 네, 여기는 굉장히 큰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싱잉볼 하면 티벳 싱잉볼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이 싱잉볼 마스터다 보니까 싱잉볼이 과연 정말 언제부터 왜 만들어졌는지, 왜 사용됐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명상 도구라면 명상법도 알고 싶고 그러다
1: 그렇죠.
0: 보니까 티벳의 이제 이런 문화를 이제 제가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티벳 불교 쪽에도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림포체님이나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싱잉볼을 아느냐? 나는 티벳 싱잉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2: 그랬어요?
1: 사실 지금 현재 이제 티벳에 있는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중심으로 한그
0: 네.
1: 수행자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본 적이
0: 맞아요.
1: 없거든요,
0: 맞아요.
1: 거기를.
0: 아니, 사실이 너무 놀랐잖아요. 왜냐면 이거
1: 그렇죠.
0: 티벳 싱잉볼인데, 티벳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티벳 문화에서 티벳 불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정신적인 뿌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티벳 불교에는 이제 이런 차크라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1: 차크라 있죠.
0: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이 싱잉볼로 차크라 힐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싱잉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티벳 불교를 이제 조금씩 기웃기웃 거렸는데, 그때 제가 한 법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 라마글레님의 법문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와닿는 거예요.
2: 어떤 내용이었어요?
0: 그 내용이 공성에 관한 법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그 어떤 법문보다도 굉장히 쉽고 너무 저한테 많이 와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제로라는 책을 이제 먼저 출간을 했는데 이 제로라는 책도 이제 사실은 공성에 대한 이 세계의 어떤 공성 시스템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아는 내용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라마님. 그래서 와,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 근데 그게 티베트 불교에서는 너무 베이직 이론이래요.

0: 그렇죠. 칠불교는 공성과 보리심 두 가지가 수행의 근본이에요.
1: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와 너무 똑같이 얘기를 해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2: 아, 네,
1: 그리고
2: 더.
1: 또 차크라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조금씩 기웃기웃 거리다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왠지 내 전생이 여기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사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뿌리가 궁금했었거든요. 내가 이걸 왜 알고 있지? 이건 어디서 기인됐지? 그러다가 이거는 금강승 불교였구나 라는 걸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과 시행부를 짜맞춰졌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그야말로 전생사네요.
2: 전생사죠. 그런데
1: 맞아요.
2: 특이한 게 또 집안은 오히려 타종교를
1: 네, 기독교 집안이죠. 네.
2: 예수님 희한한 거예요.
0: 그렇죠.
1: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나이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굽히지 않고 싸우는 거죠, 부모님이랑. 네. 강하게 컸고. 근데 저는 기독교 교리가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제 뭐 믿으라고 하는데 믿기지가 않았고, 분명히 저만의 정신세계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굽히고 싶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이게 맞으니까, 저한테는.
0: 그렇죠. 네.
2: 그게 몇 살 때 든 생각이신 거예요?
1: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2: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1: 저만의 정신세계가 있었죠. 네, 저는. 네.
0: 그야말로 전생에 금강승 수행자였나 보네요.
1: 지금 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0: 사실은 그 이웃 종교 같은 경우는 워낙 차단을 시켜놓으니까
2: 맞아요.
0: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불교를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접하는 자체가 본인들이 부담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 과정에 그걸 이겨내고 했다는 게 보통이 아니죠.
1: 뚝심이 있죠.
2: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0: 그래, 말이야. 네.
1: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자꾸 그 이제 뭐 교회 가면 뭔가 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집사 집안이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엄마는 저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 어린 양이 주님 품으로 들어오기를. 그럼 이제 저는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어. 그리고 나는 늘 기도하고 있고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왜 엄마는 나를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엄마는 그 말이 교회 가기 싫어서 하는 얘기인 줄 아는데
0: 그렇죠.
1: 그러니까 철없다 이제 자꾸 이러는데 그건 제 진심이었어요, 사실은.
2: 대학교 때는 멀티미디어 창작 전공하셨고요. 이제 그 후로 대체의학 대학원을 다니셨더라고요.
1: 네.
2: 특히 이제 정신치료 분야로 석사 논문 받으셨는데
1: 네.
2: 스님, 석사 논문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무위에 의한 마음챙김 명상에 만선 통증 경감에 관한 연구. 네, 자초월 정신의학을 중심으로.
1: 네.
2: 제목 진짜 길죠.
0: 제목만 해도 너무 어려워요. 예. 설명 좀 해주세요.
2: 어렵고 쉽진 않지만 좀 짧고 쉽게 가능하실까요?
1: 네. 그 제가 제 논문은 2011년에 썼고요. 석사 논문은.
2: 벌써 15년 됐네요.
1: 네네. 굉장히 빨리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제로라는 책을 이제 출간을 했어요. 정신세계사에서.
2: 그때가 몇 살 때세요?
1: 27살 때.
2: 이야. 네.
1: 그때가 제가 정신세계사 최연소 저자였는데, 한국 저자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로라는 책을 출간하고 그 내용을 이제 논문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이 무위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툴이 아니라 이거를 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탕. 정말 예. 비워져 있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이제 논문은 실험 논문인데, 똑같이 마음 챙김을 하는 집단과 나는 나을 수 있어 라고 이제 간절히 염원을 이제
0: 그렇죠.
1: 하는 집단,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단이 이제 이렇게.
2: 세 개 비교군이 있네요.
1: 네, 통증을 이제 경감하는 걸 이제 우리가 뇌파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또 시크릿이 유행이었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원하면 이루어진다.
0: 맞아요.
1: 뭐 이런 그러니까 나을 수 있어, 나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집단과 근데 이제 이 위파사나 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허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의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가 긍정하는, 그러니까 제가 동의.

0: 그러면 이 무의랑 이제 연결돼 있는 게 사실은 이 알아차림 위파사나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단. 근데 결국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난 나올 수 있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집단보다 이게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나는 이제 그 결과에 얽매이지 않아. 낫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나는 바라볼 뿐이야. 라고 하는 집단이 더 우수하다는 거를 이제 그 밝히는 이제 논문이었는데 그
1: 진짜요?
0: 메커니즘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메커니즘에는 이제 사성재나 이제 이런 의도하지 않는 마음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결국 이제 자아 초월. 그러니까 낳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1: 그렇죠.
0: 무의라고 하는 거, 내가 낳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현상을 바라보고 바라지 않는 게 이제 더 좋은 치유 효과를 낸다. 그래서 이제 자아 초월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2: 무의라는
0: 네.
2: 개념이 들어갔고요.
1: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습이나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과 또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2: 그렇죠.
1: 선생님?
2: 이제 근본적인 이제 무의는 이제 금강에서 나오잖아요.
0: 네.
2: 금강에서 나오는 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위라는 말이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목적지가 있어요. 어떤
0: 맞습니다.
2: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으려는 거예요.
0: 네,
2: 행복은
1: 그렇지.
2: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만족을 얻으려는 거죠.
0: 네.
2: 그런데 그 행위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행위가 또 다른 필요한 조건들을 구해야 돼요.
0: 그렇죠. 인과의 바퀴를 또
2: 네.
0: 돌리게
2: 또
0: 되죠.
2: 구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육신이 꼭 필요하고요.
0: 맞습니다.
2: 그 육신을 갖게 되면 생로병사를 해야 되고요.
0: 네.
2: 다시 필요하니까 다시 생사에 윤회를 해야 되고요.
0: 맞습니다.
2: 그런데 우리의 근본 마음으로 돌아가면 내가 불만족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나잖아. 내 마음이죠.
0: 네.
2: 만족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만족에서 만족을 얻으면 불만족한 내가 만족한 나라고 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나는 또 같아요.
0: 그렇죠.
2: 하루 종일 마음이 나잖아요. 평생 마음이
1: 네.
2: 나의 마음이니까 주인 같으니까 그 이치를 알아서 자성을 깨달으면 아, 이게 할 필요가 없다고 알게 되는 거예요.
1: 그래서
0: 맞습니다.
1: 초월이라는
0: 그렇죠.
1: 말이네.
0: 자아를
2: 그래서
0: 초월하게
2: 초월한다는 거예요.
0: 되는.
2: 그 마음을 나로 여겨서 괴로운 나와 즐거운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아예요.
0: 맞아요.
2: 네,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몸이 필요하니까 몸을 집착을 한 나로 착각하고요.
1: 그렇죠. 이해가
2: 네,
1: 됐습니다.
2: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자성의 상태에서 어떤 마음을 일으켜도 그건 나는 항상 똑같은 게 필요 없는 거였잖아. 안 해도 되는
1: 그렇네요.
2: 건데도
1: 맞아.
2: 그렇게 나에게 필요 없어라고 알고 하는 모든 마음과 행위를 무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가면
1: 오히려.
2: 우리가 이제 고통을 벗어나려는 마음 자체도 자아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0: 그렇죠.
2: 그게. 그런데 자성으로 돌아가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0: 그렇죠.
2: 그러니까 필요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별 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고통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거든요. 이 육신에 대한 통증도 사실 육신을 유지하려는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1: 그런데
2: 그것도 벗어날 수 있죠.
1: 그거를 이제
2: 네.
1: 실험을 하실 때 실제
0: 네.
1: 그게 실천이 되는 분들을 이걸 이렇게
0: 아니죠. 일반인들을 이제
1: 그러니까 하는데 그게 되는 것도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을 모집을 하잖아요. 근데 한 집단은 날수 있어. 난날 거야. 라고
1: 계속
0: 이제
1: 주문을 외우고.
0: 그러면서 이제 집중 명상. 날수 있어. 나는 내 몸은 건강해진다. 이러는
2: 의념을 가지고 하죠.
0: 집단과 다 명상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이제 바디 스캔을 하는데 통증이 있네 하는데 나으려는 마음도 내려놔라. 낫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1: 뭐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었네요.
0: 그쵸. 그러니까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 어떤 실험의 이제 기본 그 전제 자체가 너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마음 챙김을 해라기보다는 그 마음 챙김을 하는 그 이면에 정말 너가 아무 의도가 없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저는 증명하고 싶었죠.
1: 지금 워낙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0: 네.
1: 대학 시절에 스님 이제 전공은 원래 다른 걸 하셨잖아요. 최연소 영

0: 부산 디렉터? 예. 를 또 꿈꾸시면서
1: 네,
0: 굉장히 매진을
1: 맞아요.
0: 하셨다고 해요. 상도 많이 받으셨다던데.
1: 제 인생이 뭐 하나 하면 끝장 보는 성격인가 봐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그냥 일반 고등학교 나가서 그냥 대학 가길 원했는데 제가 이제 저는 한시라도 시간을 낭비하기 싫어서 고3 때 이제 직업 고등학교에 갔어요. 스스로. 그래서 영상 만드는 거 애니메이션 배워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상은 제가 다 탔어요.
0: 야,
1: 그래서 1년 만에 한 스무 몇개막다
0: 재능이네.
1: 타고. 근데 그걸로 대학을 간건 아니에요.
0: 또,
1: 수능 보고 남는 시간에 도서관 가서 수능
0: 공부도
1: 보고
0: 잘하셨구나.
1: 머리가 좋았나 봐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나쁘지 않은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인생이 제가 하고 싶은 건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0: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석사는 뭐 대체의학적으로.
1: 네,
0: 아예 분야가 또
1: 그러다가
0: 바뀌고
2: 그래요.
0: 옮겨가신 거잖아요.
1: 맞아요.
2: 전혀 다른데.
0: 주변에서 뭐 반대라던가 혹은
2: 특히
0: 잔소리라던가,
2: 부모님이
0: 예, 없었나요?
2: 말리지 않으셨어요?
1: 사실 부모님은 일단은 제가 하는 거에 대해 이해를 할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왜 제가 이제 영상을 안 하고 이제 또 절로 가는지 이해를 할수
0: 그렇지.
1: 없었고 사실
0: 모르니까요.
1: 그 당시도 대체의학은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왜 어린 제가 저기 있는지 이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때도 제가 제일 어렸으니까.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적인 선택이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시작했어요?
2: 그러게요.
1: 근데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한 건데요. 예. 근데 그때는 힐링이나 명상 이외에는 별로 관심 있는 게 없었어요.
2: 이제 우리가 자신의 이제 인연이 있잖아요. 과거생 인연이 있으면 평상시에 우리가 이생에 와서는 이제 교육과 사회적인 뭐 그런 규칙이나 제도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올바른 거고 이게 최선이고 이게 중요한 거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게 해도 또 특히 수행자의 어떤 인연 있는 분들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다 수행자 길을 가요. 어떤 길을 가도 마치 예를 들어서 지상에 있는 모든 물은 바다로 가잖아요. 어떻게 가다 보면 게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0: 답정너네요, 스님.
2: 네, 가요, 다. 네, 갈
1: 맞아요.
2: 수밖에 없어요.
1: 갑자기 끌려갔던 것
2: 네,
1: 같아요.
2: 그게 뭐 내가 선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나도 모르게 가게 돼요.
0: 싱잉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럼?
1: 싱잉볼도 이제 전생의 인연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쯤 이제 사실은 2008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젠 힐링샵이라고 하는 힐링 명상 쇼핑몰을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원석이라든지, 뭐 그때 만다라 같은 것도 제가 팔고 있었고, 이제 싱잉볼도 이제
0: 그중
1: 팔고 있었는데,
0: 하나였던
1: 네, 그중
0: 거죠.
1: 하나 도구인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 왜 써야 되는 건지,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해서, 저도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사운드 테라피, 사운드 힐링, 명상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워크샵 같은 걸 다니면서 배웠는데 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제가 원래 이런 이제 공성에 대한 걸 알고 있었고 또 그때는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아무리 이제 사람들한테 이 비워진 마음이 중요하다, 이 공성의 세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머리로 알고 머리로
0: 그냥
1: 이제
0: 스쳐
1: 지나가 버리는 거.
0: 지나가죠.
1: 예, 다 변화가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때 싱잉볼을 만나고 싱잉볼을 사람들한테 해줬을 때 사람들이 내가 말하고 싶었던 그 단계에 바로 들어가는 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입 아프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싱잉볼이 다 알아서 해주고 이 진동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제 저는 주구장창 싱잉볼만 했던 것 같아요.
0: 그럼 좀 바로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2: 그 화면에 나오는
1: 네, 교육 장면입니다.
0: 오, 이렇게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배우시네요.
1: 네, 그래서 이 싱잉볼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치유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싱잉볼 치유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테크닉마다 이제 좀 다른 위치 혹은 이제 다른 이 음계의 이제

0: 테이블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1: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0: 아,
1: 많은
0: 정말
1: 분들이 함께하고
0: 많은 분들이요.
1: 계시네요.
2: 네, 꽉꽉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1: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또더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0: 네.
1: 스님께서도
3: 스님도 한 분 계시네요.
0: 예, 스님분들도 종종 오십니다. 네.
1: 스님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0: 스님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요. 왜냐면은 이제 사실 저희가 싱잉볼이지만 저희도 철학이 있거든요. 싱잉볼에도 물론 제가 만든 철학이지만, 네, 근데 이제 저희의 철학은 이 비워진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진동은 그냥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 어떤 치유자의 비워진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의식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고, 스님들도 물론 이제 공감을 하시죠. 별로 충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매체를 이제 어떤 포교 활동에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죠.
1: 당장 좀 실천해 볼수 있을까요?
3: 그러게요.
1: 싱잉볼 제로 명상. 좀 시연을 좀 부탁드려도
0: 네,
1: 될까요?
0: 그럴까요? 네, 이 싱잉볼 제로 명상은 여러 가지 싱잉볼 명상 중에 우리가 이 제로 의식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고안된 이제 짧은 명상이에요. 이 싱잉볼 제로 명상은 우리가 이 소리가 처음에 시작돼서 점점점 사라져 갈 거예요. 언젠가는 소리는 멈추죠.
3: 그렇죠.
0: 근데 우리가 이 멈춤의 끝을 따라갈 거예요.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소리가 있나 없나 계속 이제 주의를
1: 흥미해질
0: 기울이게
1: 때.
0: 될 건데, 이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소리를 놓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딴데 가면은 소리를 놓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소리를 듣다가 그냥 가만히 끝인가 하면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1: 그럴게요.
0: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1: 예,
0: 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소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이제 손을 들어보시고요. 그럼 끝났잖아요. 내가 지켜보는 그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지켜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가만히 고요한 상태에서 머물러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싱잉볼 치면 다시 소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다가 또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이 끝을 가만히 있다 보면은 또 끝나는 순간이 있겠죠? 그럼 가만히 그 끝난 순간에 잠깐 몇초 머물러 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워진 상태에 잠깐 머무는 경험들을 하실
1: 알겠습니다.
0: 이 소리가 지금 이 공간이 커서 잘안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1: 더
0: 주의를
1: 집중할게요.
0: 기울이시고 이제 잘 소리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요. 이제 자세 좀 편안하게 하시고, 네. 소리를 듣다가 그냥 편안하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0: 자, 싱잉볼의 소리에 가만히 의식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나의 주의가 계속 소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세요.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따라서 나의 의식도 소리를 계속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소리가 멈춰졌다고 생각되면 가만히 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잠시 멈춰진 순간에 가만히 멉니다. 네, 천천히 이제 눈을 뜰게요.
1: 선생님, 저는 숨을 못 쉬겠는데요. 집중을 네, 하다 보니까 네, 네. 자꾸 숨을
0: 맞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긴장을 해서 그래요.
1: 기침 나잖아요.
0: 네.
1: 네. 오, 이런 분들이 좀 있나요?
0: 네. 사실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라 보면은 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집중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놓치지 말아야지, 놓치지 말아야지.
1: 숨을 못 쉬었어.
0: 하면은

0: 네. 그러니까 처음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나운서님처럼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한마디 더 해요. 자, 두 번째는 숨을 쉬면서 들어보세요.
1: 숨을 쉬어야 돼.
0: 네. 왜냐면 그 긴장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명상도 잘 하려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힘을 주거든요. 긴장을
1: 아,
0: 하게 돼요. 네.
1: 그러게요.
0: 그러니까
1: 네.
0: 내 호흡을 놓치지 말아야지, 잘해야지, 조이지 말아야지. 사실은 이것도 무의식적인 긴장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제 우리가 깊은 명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긴장마저도 놓아야지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이제 해야
1: 네.
0: 되는데 사실 이 시행불 명상은 이 진동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완을 시켜요, 몸을.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시행불을 듣다 보면은
1: 시차를
0: 나도 모르게, 네,
1: 반복하면,
0: 나도 모르게 이제 이거 제가 안내를 하죠. 힘을 내려놓으세요라고.
1: 안내자가 있어야
0: 네,
1: 돼요.
0: 방금은 안 했어요, 일부러. 근데 이렇게 이제 힘을 내려놓다 보면은 우리가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이 집중, 호흡이든 소리든 잠깐 집중을 하고 이제 그 집중하는 행위를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잠깐
1: 그렇지.
0: 하고
1: 그게 중요한 것
0: 멈추고.
1: 같아요.
0: 네.
1: 역시 우리 스님께서는 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0: 네,
1: 미소까지 띄고
0: 잘하셨어요.
1: 계시던 것 같아요, 스님. 딱
2: 글쎄,
1: 떴어요,
2: 내가 나를 안
1: 스님
2: 저를 못
1: 뵀을 때.
2: 보니
0: 네.
2: 이제 그 호흡 이제 우리가 수행 과정 중에 수행의 깊이에 따라 이제 호흡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2: 이제 낮은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처음에 초심자들은 호흡을 나도 모르게 긴장해서 못 쉬게
1: 못
2: 되고요.
1: 쉬었어요.
2: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호흡이 가빠져가지고 바로 깨어나게 되고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호흡을 쉬면서 하고 더 깊은 단계로 가려면 이제 자연스럽게 고요해진 호흡 자체도 다시 이제 고요해집니다.
0: 그쵸.
2: 그래서 호흡이 점점. 근데 호흡을 의식한다는 말그 자체는 아직 집중이 완성되지
1: 안된
2: 않은
1: 거죠.
2: 거예요.
1: 예,
2: 그
1: 그렇네요.
2: 완성이 되면 호흡은 아주 미세해지죠.
0: 네.
2: 그래서 이제 일부러 호흡 미세한 연습을 해서 집중으로 들어가는 방식도 있어요. 이게 이제
0: 맞습니다.
2: 호흡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 들어가는 방식이죠.
0: 네.
2: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워야지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오래 못 간다.
0: 네,
2: 뭐
0: 맞아요.
2: 들어 나올 수밖에 없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정도로.
1: 네.
2: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샤불자님께도 우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0: 네.
2: 불자로서 어떨 때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시는지요?
0: 제가 하는 치유와 명상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있는 치유와 명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치유의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가끔은 이제 이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관점 혹은 패턴들 혹은 진리를 이제 우리가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싸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이제 상담 과정에 전하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도 어쨌든 뭐 어떤 인연에 의해서 혹은 뭐 그게 너의 마음이 잠시 일어나서 그런 것일 뿐 마음이
1: 그렇죠.
0: 줄어들면 또 그것도 줄어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깨달음의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이제 그 사람이 그것들의 감정이나 상황들을 놓아버리고 치유를 이제 선택하게 되고 그 어떤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들이 이제 우리 힐링에서는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제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삶을 좀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팁과 방법을 알게 되는데
1: 맞아요.
0: 사실은 그 모든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저는 그거를 하나의 힐링이나 명상의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래 이 세상이 내가 바라보는 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혹은 이 모든 것도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그냥 그뿐이구나라는 어떤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알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

0: 주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전하고자 했었던 어떤, 내가 이걸 깨달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굴레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제자들한테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제 공감을 하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진리를 알고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자부심이 있고 그거를 또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서
1: 있어서.
0: 너무나 좋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자부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보다 더한 자부심이 없죠.
0: 네.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방편으로 싱잉볼 제로 명상을 통해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그길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조금 더 노력해서 수행 정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1: 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스스로 행복을 찾고 또 다른 이들도 행복의 길로 안내하고 계신 두 분을 만났습니다. 국내 1호 성격 분석 전문가 류지연 불자님, 또 국내 1호 싱잉볼 마스터 천시아 불자님. 자,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간다는 거 힘든지만 정말 멋진 일이지 않나 합니다.
2: 멋지죠. 우리 행복에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육신의 집착에 의해서 생존의 단계죠.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더 나아가서 내 감각의 즐거움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감각의 즐거움을 넘어서 마음의 행복을 구하는, 만족을 구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해탈 열반의 단계입니다.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은 단계. 그런데 이제 수행은 이제 감각의 즐거움을 벗어나서 마음의 만족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편안함과 고요함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해탈 열반으로 가는 것인데 그 가는 길을 오늘 두 분을 보면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1: 맞아요.
2: 또 어떤 틀에 매이지 않고 보다 더 현대사회 이 사람들에게 현실적이고 다가가는 방법으로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1: 맞습니다.
2: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법하는 좋은 방편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좋은 방법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1: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우리 불자 가족이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자,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인 시간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 내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 주변의 도반, 가족 추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예,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사실 행복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법보시가 가장 내가 한 노력 대비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중에서도 네, 여러분들이 부따에 함께 동참해서 방송폭의 원력을 함께 한다면 그것만큼 최고의 방법이 없습니다. 1855에 0108번 모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네. 나의 성격이 훌륭한 자본이 된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자,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두려운 마음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뭐 등등 오늘 인생의 지침이 될 좋은 가르침 참 마음에 많이 새겼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2: 네, 너무 훌륭한 말씀이셨습니다. 내 것에 속지 말고, 내 욕망의 대상에 속지 말고, 이내 욕망의 주인인 나, 그다음에 내 것의 주인인 나, 그 본래 나로 돌아가서 산다면 그것이 가장 멋지게, 당당하게 행복해 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바로 불자답게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함께 신내 가고
2: 함께 나누는
1: 우리는
2: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1: 불자가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아,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은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0: 2000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

0: 적의 현장에서 선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선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0: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내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석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일수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사내 암자인 구층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후로 나는 부드러운 햇잎이 제일 품질이 좋다 보니 찻잎 따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2: 차나무가

0: 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덮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묵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1: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0: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뜻.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2: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1-7499.
2: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3: 정말요?
2: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와셔가지고
4: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3: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안돼!
5: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3: 설치했어요.
6: 당했다!
7: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3: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설근은 극락세계가 가까운 데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위기상진이 아주 수승한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상근대지로 생각을 합니까? 그냥 어리석은 하근중생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게 답이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 하근이면 어떻고 상근이면 어떠냐까지 그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뭘 거기에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뭐 있냐? 이뉴양종이나 위기상진이 이뉴양종이나 법무양반일세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 천당이니 지옥이니 있니 없니 진리가 먼데 있니 가까운데 있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만은 이뉴양반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항상 먼데 있냐 가까운데 있냐 자꾸 말하지만 법무양반일세 법은 두 가지가 없을세 그 반자는 가지반자라고 그래요. 그럴 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야. 미오유수하야 어리석은 자와 깨달은 자가 서로 달라서 견유지질일세 보는 바 견해가 느리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다. 미인은 염불로 구생을 피하니와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 염불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지만은 오인은 자정기심이야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을 청정케 한다. 어때요? 네?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지혜 있는 자는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케 한다. 이게 확실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확실한 것이 뭐냐? 이 마음이 청정한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극락세계 가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 마음이 어리석으면 어떠하냐? 극락세계인 줄 알고 가서 보니까 거기가 지옥이야. 자기가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그 말이. 어리석으면 극락인 줄 알고 찾아가 보았는데 거기가 지옥이야 그 자리가. 지혜 있는 자는 극락세계를 곧장 찾아간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그 전에 저 여기 프라자 호텔에서 아침 8시쯤 해서 평화교수단이라고 있어요. 교수들만 우리나라에 상당한 사람들만 모여서 한 20, 30명이 아침을 먹고 헤어지는 그런 그 교수단이 있는데 그날 마침 논문 주제 발표를 나에게 하라고 떨어져서 내가 그걸 발표하려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날 그 사학도로서 우리나라의 참 제1인자인 이병도 선생도 거기 와서 앉아있고 또 내가 주제 발표를 하자면 사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는 또 이제 내가 대학 시절에 은사 선생님이었던 아 우리 이경 박사님이 사회를 보아요. 그게 참 딱해요. 그게

사회라고 하는 것은 발표하는 사람보다 좀 못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서울대학 교수를 비롯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도 그날은 긴장해가지고 경전에 있는 말씀을 한글 하나도 없이 그냥 순한문만 가지고 그냥 가서 프린트를 해서 쫙 놓아주었더니 반쪽아리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이쪽 반쪽아리는 볼 생각을 안 해. 이렇게 보더니 탁 덮어놓아버려. 그게 누군가 했더니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와서 보니까 보려고를 안 해요. 뭐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일반 교수를 보니까 탁 보는데 설명을 해야 물론 알겠죠. 그런데 내가 한번 설명을 쫙 했는데 보충 설명하겠소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내가 설명을 다 하지 못한 것을 보충 설명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분이 누군가 하니 건국대학의 사학도로서 유명한 이영무 교수가 여기 태고종의 총무원장도 지냈어요. 그분이 못다한 설명을 보충해서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원체 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어른이 쫙 설명하는데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모임을 가봐도 보니까 역시 글쟁이는 절집에 다들 앉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해요. 거기에 보니까 토론하는 가운데도 그 경전에서 나온 걸 그 책상에서 보면서도 그것을 토론에 응하는 걸 보니까 전부 거기에 보니까 전부 불교인들입니다. 불교인들이 전부 토론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새카매요 아주 그냥. 아니 내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순한 문만 가지고 갔으니까 그거 한번 보려면 한 10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것을 발표하고 나서 질문하기를 서울대학 교수가 뭘 질문하냐. 상당히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스님, 극락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을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지옥은 가면은 뭐 화탕지옥이 있고 도산지옥이 있고 뭐 이런 설명하겠습니까?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완전히 위대한 즐거움의 극치를 나는 극락이라고 말한다 그거예요. 전 세계 인류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계, 그 극치의 고통의 세계를 그 지옥이라고 말한다. 그랬더니 난데없이 그 사람 혼자만 막 박수를 쳐요. 질문했던 사람이 혼자 박수를 쳐요. 어쩌면 그렇게 내가 평소에 의심하고 있던 점을 스님이 일치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지식인들은 거의 통하는 겁니다, 다. 그런데 참 그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극락세계는 분명히 있고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고는 종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염불로 구생업표하니와 오위는 자정기심이라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을 청정케 하느니라. 소위로 불어넣었을 때 그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숙이심정하여 그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즉 불토종이라 하시니라. 마음이 청정한 것을 극락세계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 확실하죠? 기독교와 같은 미신스러운 종교를 믿는 사람들 나는 참 불쌍하게 봅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불교 참 잘 믿은가요? 이렇게 위대한 종교를 우리가 접했다는 것은 그래도 과거 생에 여러분이 다 닦은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불교인 된 거 아니에요. 여기 남정네가 몇 개가 앉았는데 이 남정네들한테 내가 가끔 당신 종교가 뭐냐 물어봅니다. 절에 온 그 불교신도 보고 그러면 대개 남정네들 뭐라 그러냐면 저는요 뭐 확실히 뭐

배탈 종교는 없거든요. 그런데 제 집사람이 조계사를 나갑니다. 자기도 일건 와서 불교 믿고 여기 앉았다 나가서 밖에 나가서는 저는 확실한 종교는 없지만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런

그 전에 어떤 생일 불공하러 와가지고 어떤 분이 남자는 저기 섰고 여자는 열심히 절을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 그 선생도 절 좀 하시지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말은 대답하지 않고 스님 우리 옆에 절 참 잘하죠? 또 이러고 앉았어요. 세상에 그 뭐 하는 소리예요 그게. 수의 심정하여 불토정이라 하시니 사구나. 동방인이라도 왜 여기에 동방인이 나옵니까? 서방적도 극락세계가 있기 때문에 동방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동방인이라도 단 심정하면 증무죄요. 다만 마음이 청정하면 곧 죄가 없을 것이요. 서방인이라도 아 서쪽에도 사람은 있을 거 아니요? 서방인이라도 심부정하면 그 마음이 청정치 못하면 여유건이니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 건은 허물건자라고 그래요. 여유건이니 동방인이 조조하면 우리는 다행히 동쪽에 지금 앉아있으니까 죄를 지으면 염불로 구생서방이 아니와 서방정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지만은 서방인이 조조하면 염불로 구생하고 서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염불에서 어느 나라에 태어날 거냐 그거 아니에요. 서쪽 동쪽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게 아니다 그 소리예요. 우린 관념적으로 말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에서도 이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 땅에서 서쪽으로 뛰어보시오. 계속 뛰어봐. 이 자리에 돌아옵니다.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오? 그 자리가 그 자리일세 이럽니다.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원래로 동서남북, 동서남북이란 없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이 관념적으로 만들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서방인이 조제하면 염불로 구생하고 서쪽 사람이 그 죄를 지었을 때 염불에서 어느 나라에 태어날고 범우불효자상하고 범속한 사람들은 자성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자성을 알지 못하고 부식 신중증토하여 자기의 마음 가운데 부처가 있음을 알지 못했어. 극락세계가 있음을 알지 못했어. 원동원선아 동쪽으로 태어나기를 원하고 서쪽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지만은 오이는 제차가 일반이라 깨달은 사람은 있는 곳이 바로 일반이 어느 곳이나 극락세계요. 유가에 그런 글이 있죠. 효봉구하니 올빼미가 비둘기를 만나니까 자네 어디 가는가 그러니까 올빼미가 향이니 교황이라 이 고울 사람들이 다 나의 울음소리를 싫어하는지라 시로 동산으로 동쪽으로 이사가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말하기를 자른 경매가 이르되 옮겨가기 전에 목소리를 뜯어고쳐서 아름답게 노래 부르는 것이 좋지 그 듣기 싫은 목소리 가지고 동쪽으로 간들 누가 너를 좋아하겠는가 그거 아니에요. 사바세계 중생이 버르장머리 고쳐서 앉은 자리에서 극락세계 만들어서 사는 게 좋지 그 버릇 가지고 극락세계 간들 그것이 극락이겠는가? 어떠세요 좀? 앉은 자리에 극락을 만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지극한 신심 있는 기독교인과 지극한 신심 있는 불교인에게 내가 이런 말을 물어보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가 참 고생스럽지 그러니까 한 말할 수 없이 고생스럽지. 신심 있는 불교도나 신심 있는 기독교인이 말이요. 믿는 이유가 뭐냐면 죽은 다음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고 하던더라니요. 그래서 사바세계에서 아주 고생을 너무 많이 해. 그랬나 그랬지. 그러지 말고 사바세계에서 고생스럽게 살지 말고 그런 신심쯤 가지면 딱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니 지금 죽어서 천당에 가지 왜.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갈 값에 이 세상이 좋대요. 이 세상이 좋대요. 네?

세상에 내세가 좋다 해도 이승이 좋다고 하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버릇 고쳐서 이 세상을 극락정토로 만들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촌부도 여의지 아니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극락정토를 만들어서 살아라 그랬어요. 기독교에도 보면 말이요, 주기도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뜻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다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왜 그렇게 외우고 맨날 천당이니 지옥이니 그 말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럽니다. 또 사랑은 질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 하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불교인만 보면 보통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야 참.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백이면 백명이 기독교에 치고 거만하지 않은 놈을 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교만한지. 이게 다 이게 지금 녹음되고 있으니까 이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오. 근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린 내일 또 우리가 만나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걸 구체적으로 과연 우리들이 의문이 나는 점들을 과연 풀고 있는가. 내일 결석하지 마시고 와서 본문을 들으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 051-508-3636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나무판 앞 뒷면에 1511종, 6802권에 달하는 불교 경전을 빼곡하게 새겨놓은 81258장의 기록물, 바로 팔만대장경이라고 알려진 세계 기록 유산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입니다. 자, 고려대장경은요, 13세기에 고려 왕조가 제작한 불교 경전이고요, 재경판은요, 고려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해 해인사에서 제작한 추가본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아,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은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당대 최고의 인쇄 기술과 간행 기술을 보여주는 사례로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 각각의 판목에 통일된 서체로 하나하나 아름답게 새겨진 글씨에서 이 제작된 후 700여 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완전한 판본을 찍을 수 있는 내구성. 야, 이것만 봐도 13세기 당시에 정말 우수한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문으로 번역된 대장경 중 가장 정확한 판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곳에서 이 불교 경전이 전해져 왔지만요, 산스크리트어로 만들어진 이 원본의 내용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은 고려대장경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주변국이요, 고려대장경의 이 판본과 목판을 요청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본과 함께요, 목판 판각 기법하고 기술, 그리고 이 종이와 먹 등의 제조 기술도 전파되면서 동아시아 문화와 문명의 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죠. 마지막으로요, 이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은요, 오늘날에도 판본을 찍어낼 수 있을 만큼, 오, 도대체 몇백 년이 흘렀는데, 그죠? 원형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5세기에 건립된 해인사 장경판전이

바로 그 비밀의 열쇠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 장경판전은요, 대장경 목판 보관을 목적으로 지어진 세계에서 유일한 건축물입니다. 건물의 배치, 창의 위치와 크기, 통풍,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구조, 실내 온도와 습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배열된 판가 등 정말 탁월한 과학성으로요, 대장경판이 오늘날까지 변경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왔습니다. 자, 오늘날 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자원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이 고려 대장경판 및 재경판. 아, 정말 이 지나간 과거의 유산이 아니고요,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역사 그 자체 문화입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 이지의 월도입니다. 인신 난득이 불법 난봉이라 차생에 실각하면 여기까지였죠. 우리가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불법 난봉이라 부처님 진리를 만나기가 또한 어렵다. 열려져 있는 절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아니요. 그것은 과거 생에 큰 인연이 없으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앞 마을에 절이 있었어요. 근데 절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인연이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소가 고삐가 풀려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절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절에 소 찾으러 갔다가 법당에서 독경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출가를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시절 인연이다. 때가 돼야 인연을 맺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연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절에 가보라고 권선해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 권선하셔서 절에 왔는데 절에 와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권선하신 분에게요 항상 잊지 않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가 내게 있어서는 황금을 한 덩어리 준 것보다 더 고마운 분인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엄청나게 고마운 인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흐려보면 그 고마움을 쉽게 잊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이라면 그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물질적인 부분에 이익을 준 부분은 잊지 않는데 진리를 향해서 기회를 부여해 주신 분을 쉽게 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 사람은 돈을 안 썼으니까. 돈 쓴 것보다 더 귀한 게 그런 불법의 인연을 맺게 해준 부분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야. 왜? 인신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니까.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니까. 예를 든다면 옛날 상월대리사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너들이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인연이든 나를 찾아온 인연은 나를 찾아오게 된 부분의 계기는 그 어떤 희생보다 더 크다. 여러분 대개 보면 절에 오시는 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절에 가라고 하는 소리도 안 하겠지만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한번 가서 부처님 한번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부분은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훨씬 크다. 서울 관문사가 처음 그 시작이 될 때 지금부터 한 29년 전, 28년 전, 한 30년 전 그때 IMF 때 막 너무 힘들었을 때 그들이 생계가 어려워지고 삶이 정말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나마 마음이 편해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편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재도전을 해서 지금 성공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모든 시작은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얘기가 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절망을 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져가는 부분 그 희망은 뭐에서 생겨요?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거라죠. 얼마나 막막하면 그 문이 없는 가운데 문을 찾는 거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인생 난득이 불법 난봉이라 차생에 다음 생에 실각하면 이번 생에 실각하면 만겁 나누니 만겁에 만나기 어려우니 뭐 부처님 진리를

만나기가 어려우니, 진리를 얻기가 어려우니, 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방 30리가 되는 바위 돌을 저 천상에 사는 선녀가 3년에 한 번씩 스치고 지나가서 그 바위 돌이 다 닳아 없어질 때 한 겁이라고 그런대요. 네? 한 겁. 그런데 여러분 상상이 돼요? 내가 볼 때는 기계로 갈아도 그걸 갈리기 어려워. 사방 30리가 되는 바위를 기계를 가지고 돌을 채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런데 천상에 사는 선녀가 3년에 한번 스치고 지나가서 그게 다 닳아 없어졌을 때를 한 겁이라고 하는데 여기 몇 겁이 나왔어요? 만 겁에 나누리라. 만나기 어려우니 수지 신문 지 법계하야 모름지기 열 가지의 문을 지어서 계법을 지니게 하니 일신 근수이 불태하고 날로 새로이 부지런히 닦아서 물러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태전하라 이게 적은 마음으로 시작한 마음을 점점 키워가라 이거예요. 중간에 꺾어지는 마음을 내지 마라. 근데 대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문제예요. 열심히. 근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열심이가 되셔야 될까요? 바라는 마음이 아닌 행동한 것만큼 얻겠다는 생각만 가지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기적을 요구하거나 내가 행하지 않은 부분이 행한 부분으로 치부되어지길 바라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절에서 가르치는 부분이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잘못 쓰라고 가르치는 부분 절대 없어요. 부처님 계율에 부응하라. 부처님 가르침에 최선을 다해라.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생의 마음을 뛰어넘어 보살의 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다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욕심을 내지 마라. 응?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욕심이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야 돼. 하심을 바탕으로 살아야 돼.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이거예요. 도시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바라는 마음이 없이 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무 바라지 마라. 그러니까 내 행동하는 부분을 점검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자꾸 그 이상의 마음을 내면 스스로 놓은 덫에 스스로 치게 돼 있어요. 가끔 보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에게 잘한 분이 서운합니까?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이 서운합니까? 잘 몰라요? 내가 볼 때 부모에게 잘한 사람이 서운한 게 많대요. 그냥 잘하면 괜찮은데 내가 잘하고 잘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당연히 잘한 걸로 그냥 마음을 그치면요. 마음이 괴롭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자갈론 팔아가지고 열심히 안 한 사람한테 주니까 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갈론한테 효도한 겁니까? 부모한테 잘한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계산을 너무 많이 해놓고 나면 그게 서운함에 갇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을 내지 않고 그냥 내 부모니까 그냥 우러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서운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나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서운할 것 같긴 해. 참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지금이야 뭐 부모 모시고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았던 분들이 한 부분은 도시에 나가서 살고 한 부분은 그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면서 부모님 모시고 살았던 그런 부분들이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하루 세끼 따뜻한 공양지에서 대접했는데 그거는 고맙지가 않아. 왜? 맨날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저 도시에 가가지고 돈 몇 푼 벌어가지고 명절 때가 되거나 생신 때가 돼가서 돈 봉투 하나 갖고 오고 선물 하나 사갖고 오면은 마을에 나가지고 누구 자랑해요? 에? 1년 365일 따뜻한 밥 지어가지고 공양 올리고 그 효도한 그 자식은 효도를 그 칭찬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와서 돈 몇 푼 가지고 선물 좀 사가지고 와서 옷도 좀 사갖고 오면 나가가지고
누가 그 효자라고 칭찬하고 다녀야 안 다녀요? 그러면 집에서 1년 365일 공양제에서 대접했던 자식은 서운해 안 서운해?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냥 공양지어서 잘 모셨던 그 자식은 그 마음 내지 않고 내 부모니까 잘 모셨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요, 지혜롭다면 밖에 나가서 나를 1년 365일 밥해서 잘 그 받들어준 자식을 정말 귀하게 생각할 줄 알고 돈 몇 푼 가지고 온 자식이 갖고 온 돈이 있으면 그 봉양, 그 나를 봉양했던 그 자식 불러가지고 정말 고맙구나. 이 돈 몇 푼 되진 않지만 너가 있어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 고맙다고 인사 한 번 하면 그 자식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에 감동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그게 잘 돼, 안 돼? 왜 안 돼? 따라하세요. 어리석음.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운 분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칭찬을 해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그렇게 세상은 이 세상은 부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부처님 가르침으로 내 마음을 그렇게 써서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겁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렇게 가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아, 우린 부처님 가르침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받들어낼 건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된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일신군수 이불태하고 난로세류 부지런히 닦아서 물러나지 말고 속성정각하여 속히 정각을 이루어서 정각이라는 자체는 깨달음을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서 환도중생하라 중생을 돌이켜 중생을 제도하라 여러분이 나만 좋은 것은 불교가 아니야 내가 좋아졌거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좋은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나만 복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들도 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그들 또한 좋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공덕 중에 최고의 큰 공덕이 뭔 줄 아십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응? 그 옛날에 여러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교진제를 비롯한 오비구를 제도하고 난 이후에 야사를 비롯해서 60여 명의 제자를 또 출가를 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출가를 하는 사람들이 사리불과 목련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원래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었어요. 산자야라고 하는 부분의 그 이교도의 제자였어요. 그들은 250명이 산자의 문화에서 수행을 했어요. 근데 그 250명의 무리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사리불과 목련존자였어요. 그런데 그 산자야가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그리워하는 그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는 진리를 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시 귀가를 종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난 사람이 마성비구라고 비구를 만나요. 그 마성비구가 탁발을 나가서 탁발하는 모습에 감동을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절에 와서 감동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잖아요. 연부라는 소리에 감동을 받았다. 지나가는 스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법문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소원을 이뤘다는 얘기를 듣고 또한 마음을 일으켰다. 여러 가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동기유발을 해주는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마성비구가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성비구가 탁발을 나가서 발을 들고 길을 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신비로워 보였어요. 물어요.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부처님 제자다. 그 부처님이라고 하면 뭘 가르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에게 설명해 줄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나는 그래서 아는 게 별로 없다. 부처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내가 이야기할 만큼 많이 알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때 목련존자가 다시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당신이 출가를 할 정도라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때 딱 얘기하는 게

우리 스승은 제법 종현생이요 제법 종현멸이라. 아불대사는 내 스승 부처님께서는 상작 여시설이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세상은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인연에 따라서 없어진다. 우리 부처님은 그걸 가르치신다. 불교가 뭐라고요? 인연 인과가 불교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부분은 제법. 이 세상은 모든 부분이 다 제법 종현생.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연이 멸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요. 오늘 지금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지금 이 스님이 법문을 하는 것은 스님만 있어서 법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내가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안 먹었으면 내가 지금 이를 말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밥이 떠드는 겁니까? 스님이 떠드는 겁니까? 그죠? 나만 있어도 안 되는 거고, 밥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스님과 밥이 만나서 그것이 에너지화 되셔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너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내가 없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이 법문을 하는데, 올뜻심만 있어서 여기서 혼자 떠들고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비정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고, 들어주니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를 해주니 듣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뭐예요? 제법 종현 생이라. 제법 종현멸이라.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다 없어지는 부분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에 감동을 받은 사리불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그 궁금했던 산자에게 물었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난 이후에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리불은 지혜제일의 부처님 제자가 되고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의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던 게 뭐냐면 사리불은 평생 동안 부처님의 그 도량이 함께하면서 저녁마다 물어요. 뭘 묻냐? 오늘 저녁에는 마성비구경 어디에 계십니까? 물어요. 아마 지금처럼 방을 하나 정해놓고 그곳에 계속 머물렀던 부분이 아닌 날마다 방이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저녁에 마성비구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 그래서 동쪽 방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방향에 머리를 뒀대요. 얼마나 존경했으면. 이게 진리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이 되면 오늘 마성비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물어봐가지고 남쪽에 계십니다. 그럼 남쪽에. 절대 마성비구가 있는 곳에 발을 두지 않았다. 그만큼 존경스러운 부분으로 대했던 부분이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준 부분에 대한 은혜의 표현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부처님 진리를 만난 것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궁극적 목표는 깨달음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만큼 부처님 진리를 나눠주는 공덕이 그만큼 큰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방법이 뭡니까? 초팔이 되면 등 하나 권선하는 거예요. 무리한 등을 권선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인연을 맺어줘라. 스님, 내가 어디 가서 권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요, 그게 쉬울 것 같으면 뭐라 권선을 해요? 어려운 거니까 하는 거죠. 어려운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그걸 하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마음을 내주면 고마운 거고, 아니어도 너무 속상할 일이 없어요. 왜? 때가 되면 인연이 무르익으면 가능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권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에게 내가 한마디 하는 부분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등을 하나 마음을 낼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 소중한 인연이 될수 있는 거고, 부처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인연이 그만큼 빨리 닿을 수 있는 부분이다. 환도중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냥 그가 아쉬움은 오겠지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자꾸 권선할 필요가 있는 거다. 여지번호는 나의 본래의 바람은 비 여득 출생 사대해야.
너 홀로 생사에

사대를 벗어남을 이름이 아니리라.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은 너 혼자를 생사의 대 큰 나고 죽는 큰 바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죠. 큰 스님들이 법문을 하거나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는 부분은 너 하나를 위해서 생사의 고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고 나만 알고 있는 부분은 그건 직무유기야. 내가 부처님 진리를 찾아서 기도하고 노력을 하는 부분에 만족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얻은 것만큼 나 아닌 누구에게 그 가르침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라는 거죠. 어? 나는 능력이 없어라고 표현할 게 아니야. 모르면 자꾸 해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아는 것만큼 나 아닌 누군가에게 그 좋은 부분을 나눠서 갈아요. 저 하늘에 있는 달이 빛을 나누고 나눠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저 빛은 나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야. 그 빛을 나누고 나눠줘도 그 빛은 부족함이 없이 다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듯 부처님 진리는 그렇게 나눠주고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 가르침이라. 그래서 부처님은 뭐예요? 사생의 자부라. 모든 생명을 가진 중생에게 불성이 있고 그 불성을 가진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을 나눠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 진리다. 영내 보위 중생이니 또한 이해 널리 중생을 위함이니. 이제 여기에 나오자 모든 중생을 위함이라. 아이고 무슨 까닭인고 여자 무시 이래로 너가 비롯함이 없는 이래로부터.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어? 비롯함이 없는 그 어느 때부터 지우 금생이 금생에 이르기까지 항치 사생하여 항상 사생을 만난다는 자체는 뭐예요? 태란 습 화의 생명체를 만났다. 언제부터인지 몰라. 여러분 언제부터 살았는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비롯함이 없어. 근데 그 비롯함이 없는 분이 생명 중에서 우리는 그 생명을 전전했어요. 어떻게 때로는 알에서 태기기도 했고 때로는 습에서 태기기도 하고 때로는 화하는 모습으로 태기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 복을 받았어 안 받았어? 여러분들이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잘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성공이야. 근데 여기서 뒤로 밀리지 말자. 더 성실하게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삭삭 왕환하니 자주자주 오고 가니. 무슨 얘기야 이게? 육도 유래를 하는데 나고 죽는 것이 자주 오가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한다잖아요. 금방 샘물에 빠졌다가 꺼내놓으면 또 바로 살아야. 생사를 반복하는 괴로움이 반복하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 지옥과 극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에? 얼마나 큰 괴로움이야. 꾸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삭삭 왕원함이 자주자주 오감이 개의 부모 이출몰이하라. 다 부모에 의지하여 나고 죽음 일세. 이 세상을 살아올 때 혼자 태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누구에 의지해요? 부모에 의지하잖아요. 그 부모에 의지하는데 그 부모는 부모대로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나는 또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날 때 이미 우리는 엄청난 괴로움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나올 때 어머니 배부 같은 나올 때 죽는 재수를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육신을 갖고 오는데도 그렇게 괴로웠는데 그게 아닌 딴 모습이었을 때는 어떻겠을까요?

낳자마자 죽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약육강식의 환경 속에서 그냥 세상에 눈 뜨고 나오자마자 바로 잡혀먹거나 바로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의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그 괴로움을 반복하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부모에 의지하여 나고 죽음 일세. 고로, 그런 까닭으로. 광고 부모가 많은 겁을 끝없이 넓고 긴 세월이, 오랜 세월이 부모가 무량무변하니, 무량하고 가위 없으니. 여러분, 이 세상을 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부분에 부모는 한 사람이었, 하나였을까요? 수많은 인연이었을까요? 수많은 인연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나와 관계가 없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모든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이 공식을 놓고 보면 인연 안에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어느 날 아난존자와 더불어 길을 가다가 해골더미를 만났을 때 그 해골더미에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어찌 사생에 잡으신 부처님께서 그 해골더미에 절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뼈무더기는 과거에 나의 부모의 무덤일 수도 있고 나의 형제의 무덤일 수도 있으며 나와 가까운 인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다못해 살다가 생명을 버린 해골더미 하나도 가볍게 보지 않는 인연이.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이 내 거가 아닌 부분에는 너무나 그 생명을 등한시하거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좀 등한시하는데 여기서 보면 무량무변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그 지금은 우리가 사람으로 사니까 100년을 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과거가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유시 관직헌데 이로 말미암아 관하건대 육도 중생이, 육도의 중생이라는 자체는 지옥 가기 축생수다 인간천 반복하는 중생이 무비 시여의 너의 다생의 부모이자 무비 시여의 다생 부모라. 여러 번 나고 죽는 부분이 여러 생 동안 반복하는 부분에 부모 아님이 없은지라. 이제 이해되시죠? 이렇게 무시 이래로 끊임없이 생명을 반복하는 부분이 삶을 살고 가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이렇게 보면 인연인과를 보면 다 다생의 부모이가 아닌 것이 없다. 다 부모일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나는 존재마다 다 인연이 있어 만난 거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옷깃만 스쳐도 500생에 인연이 있다.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무시 이래로 내가 내 생명이 어서부터 빌뜸이 없이 시작을 해서 돌고 돌아 사생의 모습을 가지고 육도를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생에 인연 아닌 사람이었대요. 다 부모일 수도 있고 다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다 그런 존재들일 수 있다. 여시 동류함물 악취하야. 이와 같이 숱한 무리가 다 악취에 빠져서 악취라는 자체는 악도의 세계, 괴로움의 세계에 빠져서 이랴 낮밤에 수대 고뇌하나니 큰 고통을 받나니 약불중생, 약불중재면 만약 건져 제도하지 않으면 하시 출일이요 어느 때에 그 괴로움으로부터 뛰어나올 수 있으며. 그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 수많은 부분의 인연도 있었지만 내 조상이 없었으면 내가 없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부모가 없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인연으로 그들을 제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너가 그냥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수많은 무시 이래로 인과의 인과를 거듭하고 수많은 부모를 통해 가지고 돌고 돌아 지금 뭐에 있어요? 사람의 몸을 가졌어요. 인신 난득이요 불법 난봉인데 이것은 만겁의
얻을 수 없는

지혜를 가졌다. 만거부였던 그런 인연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희생했던 모든 그런 희생을 함께 했던 그런 그 인연들을 제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제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삶의 이치에 눈을 뜨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며 무명으로부터 멀어지는 부분이요. 공덕을 짓는 부분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처님 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했던 모습하고는 조금 그 목표의식이 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그 달라지는 모습이 뭐예요? 보살행을 해라. 나만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부분이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들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욕심내는 부분이 불자가 되지 말고 위로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목표의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 스님 그건 뭐 출가한 스님들에나 해당되는 얘기지 우리는 애초에 그런 목표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스님의 마음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그 제가자의 마음이 다를 이유가 없어요. 똑같이 그 능력을 실행해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옛 상월 대사님께서는 승속불이라 해요. 승과 속이 차별이 없어. 마음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세속의 마음이 다르고 출가자의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작거리에서 삶을 살지만 나만을 위해서 욕심내지 않고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 함께 부처님의 지리를 공부하고 또한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을 잘 가져가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어떤 그런 생활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불자예요. 불자는 반드시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보살도가 필요하다. 그 보살도라는 게 뭡니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삶.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걸 뭐라 그래요? 자리 이탈을. 나의 이익을 만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익과 더불어 상대의 이익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를 하는 부분은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뭐 때문에? 소원 이루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나면 조금 마음이 달라져야 안 달라져야? 아, 달라져요. 대상 하나가 다 소중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인연이 아니야. 눈 뜨고 내 앞에 와 있는 부분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아주 가까운 인연들이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도반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도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물질적으로는 나누고 그냥 침묵이나 도모하고 이건 도반이 아니야. 함께 마음을 진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공덕을 위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내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자꾸 부여해 주는 거예요. 약은 고양이 밥눈에 오듯 아니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그것이 대중을 위한 일이라면 행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조금 편하지 않은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대중을 위한 일이라면 용기 있게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그게 가장 큰 가치라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요. 너 함부로 얼굴 내지 마라. 상처받는다. 아, 그 상처 좀 받으면 어때? 영광스러운 상처지. 그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영웅. 영웅은 언제 나는 거예요? 난세 영웅이에요. 어려울 때 영웅이 나지 태평성대의 영웅이 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을 때 공덕이 되는 거지 할 일 없는 가운데 시간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서는요 일을 많이 만드는 주지가 진짜 잘하는 주지예요. 뭐 꼭 내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지 몰라요. 옛날에 여러분 어떤 부자가 하나 살았어요.

내 아들을 하나를 가렸죠. 근데 이 부자는 참 지혜로워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만큼 지혜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 재산을 지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직이 또 아들이 똑똑하면 그냥 상속을 해주면 되는데 아들이 못 믿어요. 근데 이 아들이 못 믿어오면 어떻게 해야 그 가문을 지킬 수 있어요? 며느리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 아버지가 이 조금 부족한 이 아들이 이큰 재산을 지켜갈 수 있는 가문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그 묘행을 찾기 위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아 며느리를 지혜로운 며느리를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에 소문을 냅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네? 누가 되는지 간에 쌀한 마리를 가지고 석 달을 살수 있으면 석 달을 살수 있으면 우리 집 며느리가 될수 있다.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못 먹고 못 살았던 시대에 먹고력이 포구청처럼 먹는 것이 귀했던 시대에 그큰 집의 며느리가 되면 그집 가문뿐만이 아닌 친정까지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처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쌀한 마리를 가지고 석 달을 먹고 살수 있도록 숙제를 내요. 근데 그것도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종을 하나 붙여줘요. 종을 하나 붙여가지고. 그래서 아주 깔끔한 집을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석 달을 버틸 수 있도록 숙제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서 한옥 꿈을 가지고 하루를 버티고 어떤 사람은 죽을 끓여서 버티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쌀한 마리를 가지고 석 달을 버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를 하고 돌아가는데, 어느 날은 한 규수가 와가지고, 쌀한 마리와 여종을 붙여주니까, 붙여주자마자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허연 쌀밥을 해가지고, 아주 배부르게 먹고, 그러고 난 이후에 종하고 나가서, 바느질 거리도 만들어 오고, 품도 팔고, 그래가지고 먹은 거를, 그거 먹고 나가서 일하고 난 다음에 먹은 것만큼 또 사가지고 오고, 석 달이 아니라 1년을 버티는 데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 규수를 보고, 부자는 지혜로운 며느리라고 해가지고, 그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잖아요. 여러분, 일이 그만큼 소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공덕을 짓는 것은 몸을 편리 하거나 내가 누구에게인가 구설수를 두려워해서 마음을 내지 않는 부분은 봄볕이 두려워 씨앗을 넣는 걸 주저하는 것이요. 여름 장마가 두려워 씨앗을 넣지 않는 경우나 마찬가지며 가을에 태풍이 두려워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나 마찬가지가 될수 있는 거다. 호사다마라. 좋은 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구니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애를 먹지 않고는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애를 먹어야 애가 클거 아닙니까? 세상에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 결과는 없어요. 내가 좋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산고와 그만큼의 괴로움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고행? 여러분, 그냥 쓸데없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 다가오는 고통은 고통이라 여기지 않는 희망을 전제로 노력하는 부분만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 본질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냥 너무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다보지 말고 내가 한 것만큼 대가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진리를 만났다는 것은 일반적인 중생하고 좀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 일반적인 중생의 모습으로 살았을 때는 내 앞에 오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내 앞에 오는 고통을 그냥 소멸하기 위해서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내 고통을 여의고 내 원하는 바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구과 함께 더불어 함께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좋은 인과를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 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경 야선이 되어야 된다. 이래야 밤낮
수대 고뇌하나니 큰 고뇌를 받나니 약불 중재하면 만약 건져 중생을 제도하자는 건 어느 때에 그 괴로움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으리요. 오호애제라 통전심부로다. 마음이 아픔이 심부를 억두다. 심부라는 자체는 뭐예요? 심장과 창자가 아프다는 거죠. 천년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한테 오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급하다 이거예요. 네 생명이 계속하지가 않아. 죽어서 부처님이 법을 이대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법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조조발명대지하여 빨리빨리 큰 지혜를 얻어서 구족 신통지력과 신통의 힘을 얻어서 구족해서 자재 방편직원으로 방편의 깨를 자재하게 쓸 수 있는 뭐에 지지를 구해가지고 방편을 쓰는 데 있어서 자재한 능력을 가져라. 속이 홍도지지즙하야 속히 큰 물결의 지혜에 녹아들여서 광도 유관 지미륜이여다. 널리 요관의 미혹한 무리를 제도할지다. 욕심이 많은 모든 제자들, 사람들을 제도할지로다. 군불견과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종상제불 제조가 이로부터 부처님과 모든 조사님이 진시 서기를 동야 동아 범부 일러리나 옛날에 나와 다 같은 범부였을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많은 큰 스님들을 보면 그 큰 스님들은 애초에는 우리와 같은 뭐였어요? 범부였어요. 근데 범부인 그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도를 얻어서 많은 수생을 제도할 수 있듯이 너희들도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하면 그 조사들처럼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다 없다? 됐다. 바로 그러라는 얘기예요. 노력하면 된다. 어쨌든 여러분 특별히 타고난 불성도 있겠지만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모든 중생이 즉 깨달은 부처로 살 수 있는 인연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는 불자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0: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4: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5: 신라시대, 불교를 깊이 배우고자 당나라로 향한 의상스님은 마침내 등주 해안에 닿았습니다. 그곳 신도의 집에 머물게 된 의상스님. 그 집의 딸 선묘는 의상스님의 고결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깊은 사모의 스님, 정을 품은 선묘는 마침내 의상스님에게 혼인을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상스님은 오히려 불법의 진리로 그녀를 감화시켜 세속의 사랑을 뛰어넘는 보리심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선묘는 영원히 스님의 제자가 되어 그 큰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겠노라 그 뜻을 굳게 서원하였습니다. 그 후 의상스님은 종남산으로 들어가 화엄하게 깊은 이치를 깨우치는 데 매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귀국하는 길, 의상스님은 선묘의 집에 들러 감사를 표했으나 뱃길이 바빠 곧바로 포구로 향했습니다. 스님을 위해 정성껏 법복을 준비했던 선묘가 달려왔을 때 야속하게도 배는 이미 뭇을 떠난 뒤였습니다. 선묘는 스님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상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선묘는 스님의 뱃길을 지키겠다는 서원과 함께 푸른 바다에 몸을 던져 거대한 용으로 변했습니다. 용이 된 선묘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신라에 도착할 때까지 의상스님의 배를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무사히 귀국한 의상스님이 화엄의 가르침을 펼칠 봉황산에 닿았으나 그곳은 수백 명의 도적대가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이 거대한 바위로 변해 공중에 떠오르자 혼비백산한 도적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용이 바위로 변해서 절을 지을 수 있게 도왔다 해서 지어진 절이 바로 부석사입니다.

0: 전철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0: 기형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1: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1: 네.
0: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1: 네.
0: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주제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0: 네.
2: 예.
0: 예.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0: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0: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0: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0: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0: 네.
1: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0: 네.
1: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조혈모세포라는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분도
1: 맞습니다.
0: 그러신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0: 네.
2: 49년생.
0: 49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1: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네. 네. 저기 뭐야 무릎을 네.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1: 네 번을요?
2: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자라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1: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 갖고.
1: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1: 안 아프고
2: 안 아픈데 네. 이쪽 다리가
1: 반대쪽 네. 다리가 네.
2: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1: 이게 이제 수술을
2: 여러 번 병원에는 네.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1: 네.
2: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0: 네.
2: 물도 빼고
0: 네. 네. 물도
1: 네.
0: 빼고
1: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1: 네.
2: 저기
1: 주사를 맞았어요?
2: 한 번씩 맞는 거
1: 네.
2: 그거 맞고요.
1: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1: 아, 한 달은.
0: 네, 한 달.
2: 네.
1: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1: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네네.
1: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0: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글자는 또 아유 그
0: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1: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1: 이번에도
0: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1: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0: 네.
2: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2: 네.
0: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2: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 아니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을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

0: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나온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0: 받아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정해 드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0: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0: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0: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0: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0: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0: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0: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0: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0: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0: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0: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0: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0: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0: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0: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0: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0: 네.
2: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2: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0: 네네네.
2: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0: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0: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2: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
1: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예. 예.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0: 네.
1: 67이야.
2: 어허. 오, 60대 후반.
0: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1: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1: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어허. 한 5분 정도를 걷기.

0: 하고 주저앉고 지 네. 않거든요.
1: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0: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아. 걷기가 힘들고
1: 네네.
0: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1: 네.
0: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네.
0: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1: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0: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2: 시술을요?
0: 예, 예.
1: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0: 예, 5분도 못 걸어요.
1: 예. 아이고.
2: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0: 예, 예.
1: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0: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1: 아, 왜 안 하셨어요?
0: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아, 아 이제 시간이 아, 많이 아, 흐르셔서.
1: 예, 그렇죠. 네.
0: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1: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예.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2: 그러니까요,
1: 어머니.
2: 네.
0: 예, 예.
1: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0: 예.
1: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예.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0: 예.
1: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0: 예.
1: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0: 예.
1: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0: 예.
1: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0: 예.
1: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0: 예.
1: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0: 예.
1: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0: 예.
1: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0: 근데 그때 원장님,
1: 네.
0: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아, 수술 없어요.
0: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1: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예.
1: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목소리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3: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0: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

주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임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0: 안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경북 구미 신라불교 초전지에서 열린 제44차 전국불교 청년대회가 성황리에 회향했습니다. 창립 106주년을 맞은 대한불교 청년회는 청년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양주불교 사업연합회가 문화예술을 통해 화합을 도모하고 미래 발전에 염원을 모았습니다. 경마공원 유치기원과 소외된 이웃을 향한 자비 나눔까지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님들과 함께 마음의 휴식을 찾는 특별한 명상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가 청소년 정서 안정을 위해 마음온 원데이 명상을 진행했습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600여 년 전 제작된 내소사 묘범연화경 사경보와 포갑의 가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심현옥 교수는 사경보와 포갑을 경전과 보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전유진과 그룹 시크릿의 멤버 전효성, 2AM의 이창민이 BTN 라디오 올림 새 DJ로 합류합니다. 라디오 진행자로 나서며 청취자들과 한층 가까운 소통에 나설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경북 구미 신라불교 초전지에서 열린 제44차 전국불교 청년대회가 전국 청년불자들의 화합과 수행의지를 다지며 성황리에 회향했습니다. 창립 106주년을 맞은 대한불교 청년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청년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입니다.
1: 신라불교의 첫 숨결이 깃든 경북 구미 신라불교 초전지. 전국 각지에서 온 청년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미래 청년불교의 비전을 함께 그렸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개최한 창립 106주년 기념 제44차 전국불교 청년대회가 지난 14일 1박 2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원만히 해양했습니다. 신라불교 초전지의 법향 대불청의 초발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구 청년회원들이 동참해 수행과 전법의 원력을 다졌습니다.
2: 우리 스스로의 그 변화의 필요성과 또 절박함을 깊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더 분명히 하고 그 세워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청년 불자의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3: 불교 박람회나 불교 문화 행사에서 젊은 층의 참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불청 활동으로 청년을 다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행사 첫날 회원들은 올림마당과 지구별 홍보 부스를 통해 지역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소통했습니다. 이어 열린 월담 스님의 특별 콘서트는 청년 불자들에게 수행과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본 대회에서는 청년 포교 활성화와 지역 불교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창립 정신을 되새기는 개회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4: 청년 불자들이 서로의 원력을 나누고 시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노력은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5: 많은 청년들이 불안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는 더욱 큰 희망이 되며 불교 청년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6: 불교의 어떤 그런 순간 정신들이 많이 전달되고 어려운 시기에 또는 이 변화되는 AI 시대, 다가오는 시대에 세상을 널리 포기하는 데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1: 특히 전국 청년 불자들이 함께한 화합의 장에서는 서로의 고민과 원력을 나누며 세대와 지역을 넘어선 연대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신라 불교 최초의 절 도리사를 찾아 조계종 원로의원, 웅산법등 대종사를 예방해 전법과 수행의 의미를 배우며 청년 불자로서의 사명감을 다졌습니다. 강원 지구의 대회기를 이양하며 차기 대회를 기약한 대불청은 신념과 실천을 통한 변화로 희망찬 미래를 소원했습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0: 우리 시조 문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성파 시조 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13일 영축 총림 통도사 통도 선예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43회를 맞은 이날 시상식에서 이경임 시인의 시조집 나의 사소한 연대기가 대상에 영예를 안았으며 문학상은 곽종희, 이경옥 시인, 작가상은 이혜숙, 송미아 시인, 평론상에는 배옥주 평론가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대종사를 비롯해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 서운함 감언 서송스님과 전국 시조문화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했습니다. 성파 시조문학상은 성파대종사의 뜻을 이어 시조문학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제정된 상으로 해마다 유망 작가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양주불교사업연합회가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내 화합을 도모하고 미래 발전에 염원을 모으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화려한 대중문화축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천 경마공원 유치기원과 소외된 이웃을 향한 자비 나눔까지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어둠이 내린 무대 위 아름다운 찬불가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양주 불교사업연합회가 지난 12일 양주 별산대 놀이마당 특설 무대에서 지역 발전과 평화를 염원하며 제4회 양주시 평화기원 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청년사 심양합창단의 음성 공양부터 미스터트롯 2 출신 가수들의 흥겨운 무대까지 사부대중이 함께 어우러진 이번 예술제는 지역의 간절한 염원을 모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참석 사부대중은 과천 경마공원 유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와 관광 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양주 불교사업연합회장 도일 스님은 함께 울리는 평화와 기도의 원력이 양주시의 밝은 미래를 여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8: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상생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제4회 양주평화기원예술제를 공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7: 양주불교사업연합회 명예회장 상진 스님은 법구경을 인용해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을 씻어낼 해법으로 자비를 전했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의 정신을 강조하며 진정한 평화에 대한 묵직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9: 평화는 단순히 외적인 다툼이나 갈등이 멈춘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0: 만물이 온통 촘촘한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연기적 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1: 평화와 자비의 가르침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양주 불교사업연합회는 지역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양주 청년사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1,000kg을 양주시에 기부하며 상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2: 양주시 역시 종교 간 화합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다양성이 꽃피는 열린 도시를 만들기 위해 늘 동행하겠습니다.
3: 오늘 이 자리가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화합하고 더 나은 양주의 미래를 그려보는 나눔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 평화와 자비, 지역 발전의 염원을 담아낸 제4회 양주평화기원 예술제는 시민들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을 기념하는 마곡사 문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3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음악회는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을 비롯해 갑사 주지 천산스님, 신원사 주지 성관스님, 동학사 주지 경원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과 최원철 공주시장, 윤용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지 원경스님은 문화음악회에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아가시길 바란다며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시고 나아가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공이 돼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원철 공주시장도 내후년 10주년 문화음악회는 많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방송인 이익선 씨의 사회로 막을 올린 음악회는 인기 가수 저구, 손비나, 남이애 등과 공주지역 연합합창단의 무대로 유네스코 등재 8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학업과 진로, 또래 관계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스님들과 함께 마음의 휴식을 찾는 특별한 명상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가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인성 함양을 위해 진행한 마음온 원데이 명상 프로그램을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청소년들과 함께 체험해봤습니다.
5: 천년고찰 운문사가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특별한 명상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는 지난 13일 운문사 경내에서 능인중학교, 청도고등학교, 개운중학교 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과 스님이 함께하는 운문사 마음온 원데이 명상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6: 늘 학업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모든 고민에서 벗어나 오늘 하루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7: 그 29의 스님들께서 오늘 모든 행사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소년 여러분께서 주인공입니다.
5: 문사수 명상원 일중 스님과 원영 스님의 지도로 시작된 명상 강의는 학업과 대인 관계 등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마음 챙김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풀어나갔습니다.
8: 근심 걱정 이런 거로 채우고 싶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9: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꿈과 사랑과 용기와.
5: 참가 학생들은 운문사 경례를 걸으며 자연과 호흡에 집중하는 걷기 명상을 비롯해 호흡 명상과 자해 명상, 싱잉볼 명상 등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또 스님과 함께 소그룹으로 명상 지도를 받으며 자신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명상으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10: 오늘 하루만큼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행복과 평온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5: 운문사는 한국 불교 대표 비구니 수행 도량으로 오랜 수행 전통을 이어오며 여성 불자 인재 양생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스님과 청소년이 함께 보낸 특별한 시간은 특정 종교가 아닌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인성 함양에 초점을 맞췄고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 향상, 공감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됐습니다.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운문사의 마음온 명상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0: 건강한 성장을 돕는 쉼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 뉴스 엄창현입니다.
1: 불교중앙박물관이 특별전 도소람 선운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 강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강좌에선 600여 년 전 제작된 내소사 묘범 연화경을 지켜온 사경보와 포갑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2: 1415년에 제작된 내소사 백지묵서 묘범 연화경. 이 경전은 본문뿐만 아니라 이를 감싸온 사경보와 보관함인 포갑이 함께 전승된 국내 유일의 사례로 꼽힙니다. 사경보는 여러 색상의 견사를 사용해 다양한 자수기법으로 문양을 섬세하게 표현했으며 연꽃과 새, 꽃무늬 등 복합적인 도상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경보의 백납 조각보는 현존 유물 가운데 유래를 찾기 어려운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109개의 구획 안에 60여 종이 넘는 직물을 140여 조각으로 이어붙여 제작한 것으로 불교 백납의 의미를 구현한 섬유 문화유산으로 꼽힙니다.
3: 140조각을 이어서 만든 거, 와, 이때가 언제입니까? 1400년대예요. 그 시대, 그 이후 시대에 지금 아무리 뭐 바느질 솜씨가 좋다 해도 이거는 못합니다.
2: 권수별로 모두 7점인 포감 역시 학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표지에는 경전 제목과 권차가 금리로 기록돼 있으며 포갑의 직물 문양은 작은 연주문을 탑자형으로 엇갈리게 배치하고 그 사이를 공황과 모란, 매화 문양으로 채워 장식성을 높였습니다. 탑자형 구도와 봉황 등의 요소는 고려시대 특징을 계승하면서도 연주문을 결합한 방식은 이 시기 다른 유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입니다.
3: 서로 또 바탕과 무늬를 방향을 다르게 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2: 내소사 사경보와 포갑에 사용된 직물은 모두 견직물로 종류만 70여 종에 달합니다. 당대 최고급 직물인 라와 능등 다양한 직물이 사용돼 15세기 초 직물의 특성과 장식 기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내소사 묘범 연화경은 1963년 보물로 지정된 반면 사경보와 포갑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 심현욱 교수는 경전 못지않게 중요한 문화유산인 만큼 국가유산 지정과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이거는 이제 일괄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다니지 않고 같이 보존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전과 함께 600여 년의 시간을 견뎌온 사경보와 포갑. 불교 서면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산의 가치가 국가유산 지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마음평화 청소년 파라미타 연합회가 주최하고 마음평화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 마음평화 문화대전이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3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진행된 행사는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과 마음평화 선양회 대표 덕원 스님, 김재호 경남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장과 지역 청소년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평화를 노래합니다를 주제로 청소년들의 생명 존중 사상 고취와 호국 평화 정신 함양에 중점을 뒀습니다. 덕원 스님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 선열의 영령을 추모하며 청소년들이 생명 존엄과 평화,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마음 평화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영암 지장사 주지 수환 스님의 축하 무대를 시작으로 평화대상 수여와 장학금 전달, 자아명상, 해운대 동백섬 걷기 명상 등으로 이어갔습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회주 도법 스님을 예방해 전북도 현안과 전북 불교 발전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난 14일 전주 혁신도시 수연사를 방문한 이원택 당선인은 도법 스님과 금산사 총무국장 응묵 스님, 수연사 주지 원묵 스님을 찾아 도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도법 스님은 종교의 다양성을 갖춘 전북은 생명,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며 시민사회와 함께 종교계가 우리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택 당선인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교 공동으로 순례 프로그램을 관광 자원화하고 심각한 지방 소멸의 대안을 찾는데 전북 불교계가 앞장서 달라고 밝혔습니다.

0: 국내 트로트 무대를 휘어잡고 있는 가수 전유진과 12년 만에 컴백을 예고한 그룹 시크릿의 멤버 전효성, 발라드 아이돌 그룹 2AM의 이창민이 BTN 라디오 올림의 새로운 DJ로 합류합니다. 대중에게 친숙한 가수들이 라디오 진행자로 나서며 청취자들과 한층 가까운 소통에 나설 예정인데요. BTN 라디오 올림의 새 식구 배수열 기자가 소개합니다.
1: 일상의 울림을 더하는 BTN 라디오가 여름 개편을 맞아 새로운 DJ들과 함께 청취자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MBN 현역 가왕과 한일 가왕전, 전국 노래자랑 등 각종 경연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린 트로트 스타 전유진이 고정 DJ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내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전유진의 괜찮은가요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20살 특유의 밝고 넘치는 에너지는 물론 꾸밈없는 진솔한 이야기로 청취자들에게 즐거운 저녁 시간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2: 앞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힐링과 위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DJ 전유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매주 금요일 밤 9시에는 샤이보이, 별빛 달빛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아온 인기 걸그룹 시크릿의 리더 전효성이 전효성의 시크릿 나이스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2022년 1월 MBC 전효성의 꿈꾸는 라디오 종영 이후 DJ로서 4년 만에 복귀입니다.
3: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경력직인 만큼 좀 더 또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DJ로서 또 발전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1: 시청자들의 연애 고민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인 사랑과 참견 사이 등 전효성의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된 세부 코너들이 마련됐습니다. 12년 만에 컴백을 앞둔 그룹 시크릿의 활발한 활동과 동시에 베테랑 DJ로서 금요일 밤을 책임지겠다는 각오입니다.
3: 그냥 편안하게 들러서 막 비밀 얘기도 털어놓고 답답한 얘기도 있으면 편안하게 해주시고 진짜 편안하게 즐겁게 걸스나잇 하는 느낌으로 다녀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 목요일 저녁 9시는 발라드 아이돌 그룹 2AM의 리드보컬 이창민이 책임집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유쾌한 입담으로 잘 알려진 이창민은 이창민의 슈퍼타임에서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감성 라디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새로운 DJ들의 합류로 더욱 풍성해진 이야기와 음악을 선보일 BTN 라디오 울림은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논산 쌍계사가 불교대학 제1기 졸업식 및 수계 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신도 교육과 포교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쌍계사는 지난 13일 경내 불교대학 강당에서 주지 대륜 스님을 비롯해 신영미 총동문회장과 불교대학 졸업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졸업식 및 수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대륜 스님은 불교대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수행의 도량이라며 앞으로 부처님법에 따라 살아가는 참된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신영미 총동문회장은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격려하며 수행하는 가운데 지역을 대표하는 제가불자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쌍계사 불교대학 1기 졸업생들은 졸업법회에서 건양대학교 불교동아리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 포교에도 앞장섰습니다. 사단법인 부처님 세상 부설 전북 불교대학 제5대 여산 김윤봉 학장 취임법회가 지난 14일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증명으로 봉행된 법회는 백준기 이사장,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 정혜사 주지 지순 스님, 공군 전투비행전대 여한 스님 등 동문과 군장병 등 300여 명이 동참해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세상의 혼탁함과 어지러움은 나만이 옳단 아집에서 시작된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전북 불교대학 불자들은 대립과 갈등 대신 생명 평화의 길을 향해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설했습니다. 신임 김은봉 학장은 전북 불교대학 4기 졸업 후 18년 동안 민간 군법사로 활동하면서 공군법당 3곳을 불사하며 청년 포교와 수행에 매진해왔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교화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0: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중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늘 모신 작가님의 팬이기도 합니다. 중국 고승들의 법문을 번역해서 널리 소개하고 전포포교하고 계시는 각상거사 정원규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불자님들한테 우리 정원규 거사님, 작가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옆에서 지켜보면 스님보다 더 스님 같은 불자님이시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1: 아유,
0: 예.
1: 감사합니다.
0: 예. 또 우리 작가님, 그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저는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유학을 가게 되는 기회를 잡아가지고 북경에 있는 대외경제무역대학교에서 이제 2년간 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복귀를 잠시 했다가 중국 칭다오하고 상하이에 있는 경남 도청 그 중국 사무소에서 5년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중국 체류 생활 중에서 제가 중국 불교를 이제 많이 접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어떤 인과 이야기 이런 법문을 접하면서 제가 불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한국에 소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번역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고성인 또 선화상인의 법문을
0: 선화상인.
1: 선화상인의 법문을 이제 주로 번역을 했죠. 주로 이제 그분의 법문을 이제 많이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허운대사,
0: 허운대사.
1: 또 인광대사.
0: 인광대사.
1: 또 대만에서도 가장 유명하신 그 광흠 노선인
0: 아,
1: 법문.
0: 광은 노스님.
1: 이제 그런 법문들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감명이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법문을 번역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0: 예, 제가 우리 작가님이 번역하고 출간한 책들을 항상 즐겨보면서 제가 또 우리 작가님의 팬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 자리에서나마 좋은 책, 중국 큰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많이 번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제가 더 감사하죠.
0: 우리 작가님의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자, 우리 정원규 작가님께서 직접 뽑으신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중국 고승의 가르침을 옮기다.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에 그 북경 유학 시절에 한국 유학생 불자회와 이제 인연이 되어가지고 북경에 있는 광재사라는 절에서 이제 우리가 유학생 불자들이 이제 법회를 했습니다. 법회를 하는데 어느 날 중국의 어떤 거사 한 분이 책을 몇권 가지고 왔어요. 책을 몇권 가지고 왔는데 하나씩 나눠 주시더라고. 받아 보니까 그게 이제 선화상인의 사적이라는 그 선화상인의 소개 책자였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때 선화상인이란 분은 이제 알게 됐죠. 알게 됐는데 그 뒤에 유학생 불자회에서 이제 오대산 참배를 다녀오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주말 되면은 중국 북경에 있는 이제 유명한 이제 사찰을 한 번씩 참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인과 이야기라는 오대사 노스님이 인과 이야기라는 걸 책자를 이제 접하게 됐죠. 접하게 돼서 읽어보니까 아이 너무나 진짜 뭔가 뒤통수 머리를 어떤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채식을 하게 됐죠.
0: 예.
1: 채식을 하게 되었고

0: 그 다음에 이제 유학 생활을 마칠 무렵, 그때 이제 방학이 접어들면서 제가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을 하게 되고 나서 또 능음주를 우연히 또 어떻게 접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천하상인의 어떤 법문을 접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능음주 관련 법문도 내고, 그 다음에 또 능음경 관련 이제 법문도 내게 되었습니다.
1: 예. 우리 작가님께서 번역한 오대산 노스님 인과 이야기가 그게 처음 번역된 게몇년 전이죠? 대충?
0: 2006년 동가 아마 책에 나왔을
1: 그만
0: 겁니다.
1: 20년 전이잖아요.
0: 예.
1: 불교계 스테디셀러라고 들었습니다.
0: 아,
1: 예,
0: 그렇습니까?
1: 굉장히 많은 불자들에게 꾸준하게 사랑받았다는 이야기 들었고요. 예, 그리고 그 능엄심주 이야기죠.
0: 능엄심주 법문.
1: 능엄주에 대한 능엄심주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불자들에게 사랑받고 그 책을 보고 능엄주 기도 시작했다는 불자님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작가님, 선하상인이라는 중국의 큰 스님 책을 많이 번역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이 선하 스님이면 선하 스님이지 왜 선하상인이라고 하지? 라고 헷갈려 하실 수
0: 아,
1: 있을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맞습니다.
1: 왜 선하상인, 상인이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이제 중국에서는 아주 도화득이 높은 스님을 높여 부르는 말로서 이제
1: 위상자.
0: 위상자 상하고 사람인자. 그게는 사람인데 아주 아주 도화득이 높은 분이다 하는 뜻에서 이제 상인을 붙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 큰 스님에게
0: 그렇죠. 우리나라의 큰 스님.
1: 아주 높은 분, 훌륭한 분이다 해서 선하 상인,
0: 상인.
1: 상인이라고 붙이는 거죠.
0: 높을 상.
1: 예. 저도 수행 열심히 하면 언젠가 광우상인이라고 될수 있을까요?
0: 네, 그럴
1: 예.
0: 수 있겠습니다.
1: 예, 웃자간 얘기고요.
0: 이미 상인급입니다.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겸손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중국 큰 스님들 법문을 많이 번역하셨잖아요. 그 가장 마음에 남는 가르침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0: 사실 이제 인과 법문이죠. 그래서 오대산 노스님의 그런 인과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이제 감명 깊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복을 구할 줄만 알지 참여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과의 이치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 말씀이 아주 깊이 와닿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운대사께서도 우리 모든 망상도 한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화두나 염불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능음주를 하게 된 것도 선하상인이 이 능음주는 정중의 왕이다. 네? 이제 그런 말씀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깊이 와닿았습니다.
1: 예.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중국의 고승들의 법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0: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사실 이제 제가 뭐 불교를 전문적으로 뭐 공부한 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뭐 유명 인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많은 불서를 번역해서 이제 출간할 수 있었던 것은 불보살의 가피가 아닌가.
1: 아, 불보살의 가피.
0: 예.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어떤 내세울 게 아무것도
1: 아유, 또
0: 없는데
1: 겸손의 말씀을. 예.
0: 그렇게 그런 인연이 어떻게 왔을까 하는 자 그런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결국 제가 책과 관련해서 두 번을 현재 몽중과 피를 받았는데
1: 두 번의 몽중과 피.
0: 처음에 이제

0: 중국 유학하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꿈을 꾸는데 그런 코브라 같은 뱀이
1: 뱀.
0: 그 어떤 제 저희 책을 머리에 이고 아주 승천하는 꿈을 이제 꾸게 되었습니다.
1: 코브라 같은 뱀이
0: 예,
1: 책을 머리에 이고
0: 머리에 이고
1: 하늘로 올라가는.
0: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무슨

0: 하고 뭔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환영을 받고 나서야 그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화상인의 능문경 강서를 이제 번역을 할 때, 그때 문제는 이제 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대만에 선화상인의 대만 지부절이 있습니다. 대만에 가서 이제 그 미국에서도 출판 담당하는 분이 이제 대만으로 오시고 해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 전날 타이베이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그 당시 우리 한국 그 대통령이 꿈에 나,
1: 대통령이, 야, 대통령 꿈이 엄청 좋은 거잖아요.
0: 꿈이 나타나가지고,
1: 야.
0: 그 많은 사람이 타고 갈수 있는 아주 큰 배를 만들어 봐라고
1: 배를.
0: 하면서, 그래서 같이 악수도 하고, 이제 이런 꿈을 이제 꾸게 됐죠.
1: 아, 꿈에 대통령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탈수
0: 타고
1: 있는
0: 있는,
1: 배를 만들어
0: 배를
1: 봐라.
0: 만들어
1: 그럼
0: 봐라.
1: 악수도 하고, 야.
0: 그래서 이제 꿈을 깨고 나서, 뭔가 이번에 그 저작권 문제라든지 능겐 그 출판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분들과 만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출판 과정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죠. 있었지만은
1: 결국은 잘 됐잖아요.
0: 제 의도대로 그, 능음경 강설이 원만하게 출판이 되었다는 거.
1: 아, 부처님 갑입니다.
0: 그래서, 그런 이제
1: 야.
0: 일이 있었습니다.
1: 작가님, 그첫 번째 꿈에서 코브라 같이 생긴 큰 뱀이 머리에 책을 읽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인도에서는 코브라 같은 큰 뱀을 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까?
1: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용이 머리에 책을 읽고 하늘로 날아갔고, 또두 번째 꿈에 대통령이 사람들이 탈수 있는 큰 배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악수까지 한거 보면 그게 제 생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탈수 있는 지혜의 배, 지혜의 배를 탈수 있도록 우리
0: 그렇죠.
1: 거사님이 중국의 큰 스님들의 좋은 법문을 많이 많이 번역하셨잖아요. 야, 이거 부처님 갑입니다. 부처님
0: 그래서
1: 갑입니다.
0: 아마 어떤 그런 불보살의 가피가 아니었으면은 사실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책도 많이 보시고 또 번역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0: 사실 지금 시대는 정말 첨단 기술 시대고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생활하기는 너무나 편하고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우리 현대인들의 고통은 사실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인과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그 이면에 내재한 인과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결국 인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콩심은 데 콩나고 파심은 데 판난다.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에게 온다는 거.
1: 그렇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어떤 행위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그런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온다는 그런 사실을 사실상은 이제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인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운명이 어려울 때 과연 우리가 그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을 알면은 부지런히 자기가 공덕을 닦고 그것을 자기 업장을 참회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 뭔가 그것이 호전이 될 수 있고 예. 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

0: 그런 것을 모르고 오로지 남을 원망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불행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추천하는 책이 있다면 인과 법문,
0: 예, 그렇습니다.
1: 인과 업보의 가르침이 담긴
0: 맞습니다.
1: 인과 법문이 담긴 책부터 한번 읽어봐라 권해드리고 싶은 거네요.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중국 고승들의 법문을 번역하는 거에 하나의 수행이겠습니다. 우리,
0: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 고승의 법문을 접하고 제가 너무나 큰 감명을 받고 번역하면서 그분들이 가르침을 진짜 한번 열심히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 사실 저에게는 번역 작업은 하나의 수행의 연속이고 이제 일상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는 감기나 이런 잔병 치레가 많이 했습니다.
1: 건강이 좀안 좋으셨다 들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인과 법문을 접하면서 그냥 채식을 실천하니까 그런 잔병 치레가 사라지고 면역력이 엄청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마침 인과 법문이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능음주 법문을 접해서 제가 한동안 열심히 이제 능음주 독송을 이제 하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마음이 질적으로 전환되면서 뭔가 이제 그 이해하기 힘들던 그런 능음경의 그런 도리와 그런 뭔가 금강경의 그런 반야의 도리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그 정토 법문을 만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돌아갈 곳이 극락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저는 이제 하나의 그런 불보살의 과피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1: 거사님 존재 자체가 부처님 갑이네요.
0: 너무 과장입니다.
1: 자, 그래서 우리 정원규 작가님은 큰 스님들의 번역하는 그 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수행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매듭을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명불, 마음을 밝히는 수행. 우리 정원규 작가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수행법이 연불수행이시잖아요. 항상 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 발언하고 계시잖아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사실 연불 수행은 이제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던 하나의 수행의 방편입니다. 이전에 호흡 연불을 집에서 이제 열심히 할 때인데 그냥 호흡에다가 연불을 실어가 연불 나무아미타불 연불 맹호를 실어가지고 하는 호흡 연불을 결국 우리 그냥 자연 호흡을 하는데 그 호흡에 들으실 때 나무 그다음 내쉴 때 아미타불 이렇게 이제 한
1: 호흡에
0: 호흡에
1: 맞춰서.
0: 나무아미타불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몰입이 돼가지고 호흡이 사라지는 그런 경계도 한번 자주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1: 큰 체험을 하셨네요.
0: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마음이 많이 이제 안정이 됐죠. 한국에서는 또 연불을 강조하시는 스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그런 법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원영대사의 연불 법문을 갖다가 읽어보니까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어떤 연불 수행에 대한 그런 믿음이 이제 확고하게 되었죠.
1: 제가 작가님이 번역하신 원영 스님의
0: 원영 스님.
1: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0: 예,
1: 그
0: 맞습니다.
1: 책을 교재로 BTN에서 연불 법문해가지고
0: 예.
1: 많은 분들의 사랑을
0: 예,
1: 받았습니다.
0: 저도 봤습니다. 아유, 그래서 참 그걸 강의해 주셔서 정말
1: 저도
0: 감사드립니다.
1: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0: 예,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무나 참 좋아가지고 이제 이걸 평생 제가 해야 될 수행이다
1: 네.
0: 생각하고 이제 꾸준히 이제 해왔죠.
1: 그러면 우리 작가님, 연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예. 아미타불의 이제 연불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아미타불을 번역하면은 무량광, 무량수라고 이제 하죠. 즉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수명을 갖춘 부처님이라는 이제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의 본성, 불성자리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고, 그다음에 나무라는 것은 뭡니까? 귀한다. 아니면 돌아간다 그런 뜻인데 결국 각자 자신의 본래 갖추고 있는 열애에게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 염송하면서 자기의 불성을 계속 일깨우는 거죠. 자기의 불성을 일깨우는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돌아가실 때 그냥 염불해서
1: 좋은 데
0: 좋은
1: 가셔라.
0: 데 가시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많이 이제 오해를 하고
1: 예.
0: 계시더라고요.
1: 죽은 사람을 위해서
0: 그렇죠.
1: 염불한다. 사실 그게 아닌데.
0: 예, 그게 아닌데 살아서 극락을 증득하는 것인데 그래서 불설 아미타경에서도 염불은 믿기 어려운 법이라고 하셨죠.
1: 염불이 너무 쉬워서
0: 예,
1: 누구나 할수 있지만,
0: 그렇죠.
1: 그거 염불을 하면 반드시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지만, 딱 하나, 믿기가 어렵다.
0: 예, 그렇죠.
1: 믿을 수만 있으면 최고의 수행인데,
0: 예,
1: 제가
0: 맞습니다.
1: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0: 예.
1: 믿을 수만 있으면 최고의 수행이 염불이다.
0: 맞습니다.
1: 역대 큰 스님들이 다 염불에 찬탄하였다. 예.
0: 예.
1: 참선은 참선대로 좋고,
0: 그래서
1: 뭐 윗바사나는 윗바사나대로 좋지만,
0: 예.
1: 염불도 정말 훌륭한 수행이다.
0: 맞습니다.
1: 예. 그 염불을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 평범한 불자님들이 염불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0: 예. 예,
1: 제가
0: 맞습니다.
1: 그냥 하면 되는데, 자꾸
0: 예.
1: 스스로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0: 맞습니다.
1: 일반인들의 일상에서 염불을 잘할 수 있는
0: 예.
1: 그런 방법을
0: 예.
1: 조금 소개한다면 어떤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0: 지금 시대는 뭡니까? 이제 생활의 리듬이 너무 이제 바쁘잖아요.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정말 사람의 혼을 이제 빼놓을 정도죠. 그래서 현대인은 사실 마음의 안식처가, 귀처가 이제 없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정신적인 그런 병이나 장애들이 이제 계속 많이 이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알고 보면은 원래 원만한 그런 마음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 생활 환경의 이제 핍박으로 그런 마음을 갖다 잃어버렸죠. 잃어버리고 그래서 현대인은 너무나 나약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불은 뭡니까? 그런 현대인들에게 이제 큰 위안을 주고 안식처를 이제 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그런 의지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의 맹호 속에는 아미타불의 그런 공덕이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업장의 그런 마음속의 그런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사실 우리가 어둠 방에 밝은 빛이 조금만 더 가도 어둠은 사라지듯이 나무아미타불 그런 무량광의 부처님을 염하면은 우리 마음속의 어둠이 확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자기의 그런 업장들도 점점 소멸하는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에서도 연불일생에 80억급의 그런 생사 중재를 갖다가 소멸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0: 예예.
1: 인과 땡땡을 바꾸는 땡땡. 아, 이거 어려워가지고 제가 한참을 생각했는데.
0: 예예.
1: 아, 제가 이거 우리 저기 우리 작가님이 쓰신 책에도 나오는 문장이잖아요.
0: 예예. 뭐
1: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문장이잖아요. 제가
0: 예예.
1: 답을 딱 알겠더라고요.
0: 예예.
1: 한참 생각을 했더니.
0: 예예.
1: 앞에 이응하고 미음은 예. 금방 알겠더라고요.
0: 예, 예.
1: 운명.
0: 예.
1: 근데 뒤에 시응 이응하니까 뭐지? 그다. 자, 답은 인과 예. 운명을 바꾸는 씨앗.
0: 예, 맞습니다.
1: 와, 맞췄습니다. 예, 예. 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예, 예.
1: 운명을 바꾸는 씨앗.
0: 예. 사실 이제 인과는 지금 내가 짓는 생각과 행동이 이제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씨앗이 된다는 의미에서 표현해봤습니다. 자, 인과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바탕, 기초를 다지는 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불교를 접하고 신행 활동을 많이 했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는 인과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도 얕았고 그리고 좀 뭔가 공부가 좀 부족했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이제 오대사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를 번역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 겪었던 그런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다 제가 인과를 거스르면서 오는 하나의 그런
1: 맞습니다.
0: 과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 예.
0: 그때부터 정말 채식하면서 인과의 도리에 따라 이제 최대한 실천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인과를 알면은 화와 복이 어떻게 자기에게 오는지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운명을 알 수가 있죠.
1: 예. 그래서 저도 항상 불자님들에게 강의하고 법문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0: 예, 맞습니다.
1: 인과법입니다.
0: 예, 예.
1: 인연법입니다. 라고
0: 맞습니다.
1: 늘 말씀을 드립니다.
0: 예, 그렇죠.
1: 근데 우리 작가님 한문으로 된 큰 스님들 고승들의 법문과 말씀을 많이 읽고 번역을 하셨잖아요.
0: 예, 예.
1: 그리고 인과 법문이 가장 기초고 중요하다라고 또 항상 늘 작가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새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절에 다니는 불자라는 사람들이나 스스로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머리 깎고 승복을 입은 사람들 중에 윤회와 인과를 안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0: 예, 저도 그런 걸 봤습니다.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끔하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0: 진짜 그것은 아직 뭔가 불법에 대한 그런 이해가 깊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정말 티벳이나 중국의 어떤 눈이 열린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의 그런 숙세의 일들 전생의 일들을 흔히 꿰뚫어 보면서 그렇게 법문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맞는데 그런 윤회를 부정하고 인과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
1: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0: 예, 예. 정말 이는 그것은 정말 자기의 무지를 자기의 그런 참 불교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지 티벳이나 중국 고승들의 그런 법문을 읽어보면 그게 다 인과 부문입니다.
1: 다 인과 부문이죠.
0: 선화사인 같은 분들도.

0: 그 원이 열린 분이라서 임금이 참 많습니다. 다 그, 병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신자들이 오고 오면은 다그 전생에 네가 무엇을 했어? 지금 네 몸에 무엇이 들어붙었어? 그렇다는 것을 다 이야기해서 그것을 업장 참여를 통해서 치유해 나가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법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1: 부처님 팔만대장경도
0: 예, 그렇죠.
1: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법문이 나오지
0: 예,
1: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전생 업의 인연에 대해서,
0: 예.
1: 또 업장 소멸과 또 공덕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0: 예.
1: 부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래서 우리 정원규 작가님이 수많은 경전을 보고 수많은 고승들의 법문을 번역하면서 우리 작가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게 가장 기초가 인과 법문이다.
0: 맞습니다.
1: 원인과 결과, 인연법에 대해서
0: 예.
1: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예, 우리 불자님들이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뭐, 저는,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은 없고, 이제 좋은 불서가, 불서나, 그리고 또, 어떤, 고승들의 법문이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 한국 불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자,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또 저희 수행도, 같이,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1: 제가 우리 작가님의 팬으로서 늘 응원드립니다,
0: 예,
1: 작가님.
0: 감사합니다.
1: 좋은 책 많이 번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0: 예,
1: 예.
0: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작가님 벌써 이 소중한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어요. 예. 많이 아쉽지만,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올려야 될것 같아요. 예. 우리 정원규 작가님, 정원규 작가님이 생각하는 가피란 무엇일까요?
0: 저는 가피란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치유.
1: 치유요.
0: 예, 치유.
1: 치유.
0: 예.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불보살의 가피를 이제 구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결함이나 부족함을 이제 치유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과 이제 고통을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그럴 경우에 불보살에게 이제 기도 이제 가피를 이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도 지금까지 딱두번 어떤 세속적인 이제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1: 세속적인 소원을 위해서,
0: 예, 그렇습니다.
1: 두번 기도하셨군요. 평소에 염불하고 기도는 늘 하셨으나, 세속적인 소원을 위해서 두번
0: 그렇죠.
1: 해봤다. 예, 그 얘기죠? 예.
0: 그런데 20대 후반에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은 잘안 돼서 취업이 막막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김천 수도암에 가가지고
1: 수도암이요?
0: 수도암.
1: 저도 출가해서 머리 깎고 스님 돼서 처음 기도한 데가 수도암이에요.
0: 그렇습니까?
1: 김천 수도암.
0: 그래서 일주일간 이제 잠을 자지 않고 하는 용맹정진으로서 이제 관세음보살 염불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어머님 꿈에 제가 노란 물을 확 토하는 그런 자 꿈을
1: 어머님께서 대신 꿈을 꾸셨네요.
0: 노란 물을 토하면서 방 안에 그 노란 나비가 확 날아올라서 이제 그런 꿈을 이제 꾸셔서 이제 그 뒤에 어쨌든 제가 공무원에
1: 취업이 잘 됐고, 소원 성취했고.
0: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한 40대 초에 뭔가 이제 머리에 이제 좀 약간 피부병이 좀 있었어요. 아주 그런데

0: 약을 피부병이
1: 예
0: 생겨서.
1: 비듬 같은 게 피부병이 생겼는데 잘안 낫고 해서 이제 약을 먹어도 잘안 낫고 해서 제가 이제 단식 기도를 한번 하자. 그래서 21일간 단식을 하면서
0: 21일을 단식하셨어요?
1: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출근을 했죠. 출근을 하면서 이제 단식을 하면서 신묘장구 대단히 이제 108도 기도를 했습니다.
0: 하루에 108도. 이야.
1: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21일 마지막 날 회향하는 날 꿈에 청도라는 중국 칭자오의 한자 청도라는 그두 글자 허공에 새겨지는 것을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는데 제가 중국 청도 사무소에 파견 가서 생활하면서
0: 피부병이 사라졌습니까?
1: 그때 아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중국 유학도 가고 중국 파견 근무를
0: 중국 청도에 가게 될 것이다. 그
1: 그
0: 꿈에서 미리
1: 꿈에서 미리 이제 보여
0: 피부병도 사라졌고요.
1: 피부병도 사라졌고 그런 이제 과필을 받은 적이
0: 그러면
1: 있습니다.
0: 피부병이 사라지고 청도에 가신 거예요? 청도에 가서 피부병이 사라진 거예요?
1: 이미 이제 그 기도 마치고 바로 피부병이 좋아졌고,
0: 기도해서 피부병이 사라졌고, 꿈에서 청도라는 글자를
1: 그는
0: 보고 나중에 실제로 중국 청도에 가서
1: 그렇죠.
0: 가시게 되고.
1: 그래서 그
0: 이야,
1: 이후에
0: 신기하다, 신기하다.
1: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제 운명을 치유하는 큰 계기가
0: 이야,
1: 되었습니다.
0: 우리 각상도사 정원교 작가님이 말씀하신 실제로 체험하신 가필란 무엇인가? 치유입니다.
1: 치유에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자주자주 뵙겠습니다, 여사님.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오늘 많이 많이 재미있으셨죠? 저도 참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우리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출가, 정말 모든 것에

0: 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3: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다례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4: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5: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3: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많은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4: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5: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6: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7: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젠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6: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8: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4: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죄송스러운

0: 서로 그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 안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5: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4: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5: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4: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6: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7: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6: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8: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9: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8: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 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0: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8: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업해 온 증.

반갑습니다. 화창한 실록 계절이죠. 화창한 실록 계절. 네, 나무 잎사귀가 저렇게 많은데 원래 전부 새 잎사귀입니다. 새 잎사귀. 잎사귀가 저만큼 해마다 쏟아진다고요. 해마다 쏟아지고 또 해마다 또 조금 쪼그라드는 나무도 있지만은 숲이 가지가 번성해서 해마다 잎사귀가 더 늘어나죠. 꽃도 많이 늘어나고. 우리 어릴 때는 다니면은 도로가에 가로수가 몇 개 없고 차가 지나가면 손 흔들어 주기 하고 그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한 40년 세월 속에서 산에 산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메아리가 살게시리

나무를 심자 했는데, 이제 산에도 이제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산에 나무를 솎아내야 될 바에 세월이 이런 것들이 늘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성주계공이라 이루어지면은 머무르게 되고 머무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머무른다는 말은 유지한다 이 말이죠. 유지하게 되고 유지하다 보면은 차가 고장 나듯이 괴공이라 점점 몸도 쇠하게 되고 차도 쇠하게 되고 오래 쓰면은 점점 고장 나고 장애가 생기다가 나중에 성주괴공 이 책상도 처음에 완성됐다가 책상으로 유지되다가 조금씩 삐걱거리다가 나중엔 책상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모든 차도 그렇고 볼펜 한 자루도 그렇고 이 안경 하나라도 그 많은 안경이 다 그렇고 저 도단한 나무도 잎사귀도 생로 명사라. 처음에 이제 아이도 태어나면은 점차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늙어가게 되고 늙어가면서 병마에 시달리게 되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졸하게 되죠. 우리 다 생로병사.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제 생각을 망념을 원래 무념이고 무심이나 염도 영국 무념체가 아미타불 계신 곳이지만은 지극히 염불을 하다 염불하다 염불하는 내가 아미타불이구나. 내가 아미타 염불하는 그 사람이 부처구나. 염불하는 사람이 불을 염하는 사람이 불이로구나. 예? 부처를 염하는 사람이 불이로구나. 범심이 겸 불심이라 왕복서에 나오듯이 중생의 마음으로 처음에 염불로 들어갔다가 종래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중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염불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지금 십지품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생각이 이렇게 돋아나면은 생각이 도단하는 바 없다. 오늘 하는 주제가 그거예요. 도단하는 바 없다고 해서 금강문에 들어가면 금강역사 직금강신이 아 하고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입법계품에 가면 변우동자 중예가 갈때 선지중예동자가 42자모를 하는데 앞에 다섯 자 중에 뒤에 37자 앞에 다섯 자 42자가 우리 모든 언어의 자모 자음 모음의 근본이 되는 것인데 제 첫째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아 아라고 하는 것은 아뇨따라 삼맥삼보리요 아라하니요 아미타불이요 무생을 아라고 한다. 아 처음에 일어난 바가 없다. 불생 불멸을 아라고 한다. 마지막에 삐끗어지면은 제일 밑에 42자 중에 제일 뒤에 글자가 타 아미타, 아타 이렇게 되는 거죠. 아타. 그 생각이 없는 데서 일어나서 진공에서 일어나서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것을 생주 이멸이라죠. 그죠? 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8아래하식이라고 하는 것, 무의식이 일어나는 것, 일어난 바 없이 일어나는 것, 일어난 줄도 모르지만은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일어나서 아집으로 내라고 하는 소견을 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서 지탱하고 똥꼬집을 부리는 것을 생주주라고 합니다. 주상. 예? 그걸 아치, 악연, 아예, 아만이라고 네 가지 주상이라고 이 흔적 없는 생각이 허공이 뒤집히듯이 한 생각이 문득 무명에 뒤집혀서 일어나는데 이건 유불공진이라 오직 부처님만 알수 있는 것이지 일반 중생이 수행하는 어느 정도 수행자가 알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주 주라고 하는 것은 아집덩어리라 아집덩어리. 이 아집덩어리가 장물아비 같은 것인데 도둑놈의 우두머리 몸통 같은 것인데 이것이 분별사식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바깥으로 밀어내는데 오늘 하는 수업이 한의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안쪽에서 장물아비한테 밀려 나와가지고 행동 도둑질 실행하는 사람들, 분별사식

식이 바깥으로 일어나서 생기식 현상 안이비 설신이를 무안이비 설신이를 보지 못하고 색성향 미촉법을 쫓아가 버리는 그러한 것을 시고온이라고 합니다. 시고온 그걸 갖다가 이상이라고 그래요. 이상 생주 이멸

도둑놈을 가지고 자꾸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데 진짜 자기 자신의 진심은 무심입니다. 무심이에요. 오늘은 하는 이 십지품 이 한이지라고 하는 이 단계는 단디 들으세요. 요래 해줄 사람 없어요. 단디 들으세요. 한이지라고 하는 거는 이 분별심이 바깥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잘라서 끊어버린다. 그걸 갖다가 무유공포라 그래요. 예? 이 공포심.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접하고 있는 것이 모두 분별사식인데 이것을 어떻게 부처스럽게 쓸 것인가 하는 첫걸음을 뛰는 것이 오늘 나오는 이 다섯 가지 공포. 이 다섯 가지 공포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왜 다섯 가지만 말해놨나 하지만 이 다섯 가지 속에 8만 4천 가지 공포가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심하게 봐야 되는 대목이지 그냥 글 있다고 그냥 이렇게 쭉 읽고 해서 되는 대목은 아니에요. 상당히 어렵다. 왜 오늘 나눠드린 문자에 뭐라 해놨지요? 영단 악취. 악취. 악취라고 하는 것은 사막도입니다. 탐진치 중생이 사는 열의 집이 아니라 지옥같이 살고 축생같이 살고 인간 이하, 뭐 인간 말종, 그걸 악취라고 하죠. 악취. 취자는 마을 취자라, 마을 취. 우리 마음 속에서 악한 괴롭다는 생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절에서는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이런 말안 쓰잖아요. 그 고라는 것이 바로 악도거든. 고가 악도고, 악취가 바로 악도의 악도의 그 고고. 그러 가는 건 악업 때문에 그렇거든. 탐진치를 우리는 흔히 악업이라 하잖아요, 그죠? 예, 오늘 하는 대목, 요 대목에서는 탐진치가 다 끊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탐진치 다 끊는 얘기는 안 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계금치견, 그리고 의심까지 끊는 거. 탐진치, 만이견, 탐진치, 만이견, 의심이 있어요. 오둔사, 오리사가 있는데 의심까지 끊는 얘기만 하는 것이지 찐득하게 붙어가 있는 탐진치, 교만하고 이것이 한 불에 빠지고 어느 정도 수행했다고 절에 댕겼다 해서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고 아무리 해도 안 죽는 암적인 존재보다 더 암의 108배 더 독한 게그 탐진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영원히 악취를 끊어버리고 부처님의 경계를 부처님 가문에 태어 난다. 오늘 주제,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면 두 번째, 두려움이 없어지려면 내가 있어가지고는 두려움이 많으니까. 무유공포라고 하는 것은 제법 무합니다. 내가 없는 사람 입장에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좋은 것도 없는 것이고 나쁜 것도 없는 것이라. 불사선, 불사악이라. 선악, 시비가 없는 것이라.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낼 때 그랬습니다. 원리 악연 하면은 뭘 한다? 악연이 문제다. 내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없어지면은 내라는 생각이 아상이 없어진다. 가만히 보세요. 남을 관찰하는 것도 관찰해야 되지만은 관찰은 자비심이 있어야 관찰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관찰이 되거든. 아가 이렇게 엄마가 아를 관찰해 보니까 지혜가 없으면 아가 똥을 샀는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젖을 먹어야 되는지 배가 고픈지 또 어디 아픈지 아는 말을 못하니까 유심히 엄마가 관찰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자비로움이고 남을 잘 관수연보살이 세상의 음성을 관찰하는 것이 자비롭고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죠? 관찰하고 관찰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거든. 남을 잘 관하는 것은 응간 법계성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에 대한 존중이고 자비심이고 그것을 우리로 바라밀 행위로 갈때 장엄이라 합니다.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그래서 식물을 관찰하든지 동물을 관찰하든지 시간을 관찰하든지
시간을 관찰해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을 알아버리면 뭐하러 들어간 사람이. 공간을 관찰해가지고 본무 동서남북을 알아버리면은, 아,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무하로 들어간 거예요. 자, 오늘이 이제 뭐, 6월 5일, 6월 5일인가요? 6월 5, 6일 되면 망종이죠, 망종. 요거 지나고 이제 한 보름 있으면은 하지잖아, 하지. 예?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지. 예. 그래서 여기 오늘 나눠드린 거는, 이 본문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섯 가지 공포 여기에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의 기본 첫걸음이 돼야만이 인간이라 할수 있고 여기 첫걸음이 돼야만이 내 인생이 거룩하다고 할수 있는 길이에요. 아주 그 본문만 읽어가지고는 해석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재물에 또내 자신의 명예에 여기서 어떻게 내가 소탈하게 소요자적하며 살 것인가 하는 대목을 여기 소초에 나오는 내용을 청량국사가 해놓은 내용을 조금 뺏겨놨어요. 강의는 천친보살, 세친보살을 중심을 합니다. 부자 시념호대아 절일 제세간 경계고로 생하니 하며 또 이렇게 생각하느니 내가 세간의 모든 경계를 점점 여임으로 전니 완전히 전전히 여인다 이말 전전히 더욱 전자예요 그죠? 더욱더 그러니까 빨래를 이렇게 꾸중물 씻어내고 또 저기 세제를 또 씻어내고 또저뭐또뭐 얄궂게 한긋하게 해가 또 해내고 그죠? 또 탈수하고 헹구고 탈수하고 헹구고 요걸 전리라며 전리 그러면 이해 가시죠? 계속 끝없는 무한 반복, 무한 궤도예요. 무한 궤도, 예? 무한 궤도. 무한 궤도는 원이기 때문에 무시 무종이라 처음도 끝도 없는 거예요. 모든 세간이라고 하는 거는 범부들이 집착하는 대상, 세간이라고 하는 거는 색성향 미촉법의 말초신경에 끄달려 가는 것을 세간이라고 하고 말초신경에 끄달린 건 가만히 보면 탐진치 이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탐심, 진심. 탐진치가 벌어지면 말초신경이 작동을 해요. 탐진치가 꺼져버리면 말초신경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행은 유유하천안 하니, 예,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초신경에 어려움이 있다. 신심통제에는 성묵이 위종이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뿜어져 나온 거예요? 그 생각이 밀어냈기 때문에. 아니, 생각이 조용하니까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친 것부터 이렇게 없애고, 나중에 거친 게 없어지면은 안쪽에 망상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효스님처럼 처음에 해골 바가지 물막 집어 던지고 난리 구슬에 꽥꽥 구역질 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가내 보니까, 이거는 유식이다. 오직 내 마음에서 일으킨 분별심이다. 그 분별심을 없애는 것이죠. 에이? 친근 일체 불구로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는 까닭으로 한의심이 도달한다. 부처님을 친견하니까 한의심이 도달하죠. 또 원리 범부지고로 생하니하고 범부의 처지를 벗어났으므로 한의심을 한다. 원리 범부지. 멀리 해야 될 거는 범부. 멀리로는 범부의 처지를 벗어났다. 또 가까이는 뭘 가까이 해야 됩니까? 보살의 지혜를 가까이 해야 된다. 근 지혜지라. 지혜라고 하는 건 보살 지혜예요. 보살 지혜는 어떻게든지 남을 따뜻하게 의지처가 되고, 남을 이렇게 가까이서 평등하게 대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 이렇게 범부지는 범부의 허물을 빨리 벗어나서 보살의 지혜에 가깝게 간다. 그러다 보면은 뭐가 끊어져요? 영단 일체 악취고로 모든 나쁜 아주 윤회의 갈래를 다 끊었으므로 기쁨이 돋아난다. 요게 바로 이세간행이라고 하죠. 이세간행. 이세간품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십지품 저 뒤에 가면, 요런 걸 갖다가 이세간행이라고 그래요. 이세간. 영단, 거기도 보면 개송에 그렇게 나오죠. 영단 일체 악고로. 세속에 대한 악한 마음을 버리는 게 이세간, 이세간. 그래서 이세간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출세간의 청정한 행을,
세간의 지저분하고 오염된 행을 끊어버리고 출세간의 맑은 행으로 악한 길을 끊어버리고 맑은 길로 살기 때문에 스스로 한이롭다. 일체 중생과 또 더불어서 여 일체 중생으로 자의지척으로 중생의 의지처가 된다. 보살법을 얻은 사람은 남을 괴로움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주고 자리 이타행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근본 본체가 돼서 정말 땅처럼 모든 곡식이 자라도록 모든 나무가 자라도록 해주는 땅처럼 그런 보살심은 남의 의지할 수 있는 땅과 같은 곳이야. 땅과 같은 곳. 모든 중생이 기댈 수 있도록 일체 중생이 소나무도 밤나무도 잣나무도 저 산의 땅에다 다 기댈 수 있도록. 견 일체 열핵으로 그러다 보면 또 일체 부처님을 배웁는다. 부처님을 배웁는다. 부처님을 배운다는 것은 아무런 허물도 없는 거. 부처님이 허물이 없으면 부처님이 저절로 칭견 돼 버리죠. 염불하다 보면 견불이 돼 버리죠. 그걸 갖다 우리 형이 견성 성불이라 하죠. 견성 성불을 견불이라 하죠. 견성 성불. 그럼 왜 중생의 눈에는 그건 입법계품이나 화엄경 전체에 많이 나오는데 왜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까?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십정품에도 나오고 십정, 십통, 십인품 할때 십정품에 보현보살이 부처님께서 여기 보안보살이 아무리 그 보안 모든 것을 다 보는 보안보살이 보현보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시잖아요. 부처님 여기 거짓말 하실 리가 없는데 삼매에 들어가 봐도 보현보살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부처님께서 네 급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니다. 나중에 언제 보현보살을 볼수 있습니까? 동급이 됐을 때 보인대. 정지소지 비어경이. 그게 이제 견 일체 열애를 보니까 부처님이 보니까 자기가 부처가 됐으니까 얼마나 환희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성행이 바로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불성, 일성, 대성, 하엄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죠. 부처님을 하엄이라고 하죠. 하엄. 화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으로 가는 길이고 바람일 행이고 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으로 가는 종착역이잖아요. 복과 지혜를 이 엄지 극과 장엄이라 하죠. 생불 경계 중하야 드디어 나왔어요. 영단 악취하면은 부처님의 경계가 툭 튀어나온다. 부처님의 경계에 남으로 났으므로 환희한다. 부처님의 경계에 났으므로 환희한다. 부처님 경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불자는 어디서 태어난다 합니까? 불구에서 부처님 입에서 태어난다. 부처님 입에서 어째 불자들이 태어납니까? 부처님의 경전에서 불자가 말씀해서 탄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전 구절구절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탄생하신다. 금강경을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에서 금강경이라 하는 그 훌륭한 불경책을 읽으시고 부처를 이루어졌던 육조해능 스님께서 금강경 서문을 쓰시면서 그러놨죠. 부처는 어디에서 나온가? 차경출이라. 바로 이 금강경에서 탄생하신다. 예? 삼세제불이 차경출이라. 이 경전에서 나오셨다. 자, 부처님 경계에 났으므로 또 환희하고 일체 보살의 평등 성 중에 일체 보살의 평등한 성품에 들어가서 뭐 환희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허공이 유통기한이 없고 허공이 변질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구례부동 명이불이라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한 성품이에요. 평등한 성품. 아주 깨끗한 보살은 그런 변동이 있으면 안 되거든. 지혜의 목숨으로 여기서 평등성 중에 환희한다고 하는 거는 평등해서 우리는 일단 생업을 하는데 먹고 사는데 다른 것도 사업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부처님이 지혜의 목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예? 내 업이 뭐냐? 지업이라. 지혜의 업이다. 지혜로운 업. 그러면 무슨 그렇게 지혜로운 업을 내가 인식하게 되면은 이치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은 내가 식당을 하든 내가 뭐 버스 기사를 하든 내가 무슨 뭐 어디 화장실 청소를 하든
뭐 대기업의 간부가 됐든 뭘 업을 삼아야 돼요? 지혜의 목숨을 업으로 삼고 그걸로 가지고 나 자신은 물론이고 태어나는 만큼 인류 사회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저마다 타고난 인류 공영에 이바지란 말이 공략할 공짜잖아요, 그죠? 이바지 공짜예요. 인변에다가 함께할 공짜. 그 이바지 떡 하잖아요. 공량 올린다고 시댁에 공량 올릴 때 이바지 음식 한다 하잖아요. 이바지 이바지. 그러니까 지업을 삼아야 돼요. 그 평등성 중에서 가능한 게 평등성 중에서. 평등성이 없으면 어때요? 차별성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평등성을 가지고 차별해야 될 텐데 차별성을 가지고 평등하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위 부동이냐, 동이 불하냐. 하이 완전히 중생하고 같이 놀지만은 중생은 아닌 것을 하이 부동이라 하잖아요. 동이불하라고 하는 것은 모습은 똑같아. 위장술을 써가지고. 그러나 불하라. 거기에 절대 물하고 기름이 안 섞이는 것처럼 대중 속에 이 불교 속에 녹아들지를 못하는 걸 동이불하라 하죠. 중생의 삶은 동이. 이라고 하는 거 말이 일자라는 건 영어로는 however 이런 뜻이에요. 동이 같지만은 그러나 however 불화라 절대 조화롭지 못하다. 그거는 중생이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부처님은 어떠냐? 하이 부동이라. 관세음보살은 어디에 가더라도 같이 물어녹아 있지만은 중생처럼 지저분하게 살지는 않는다. 교화를 위해서 1,100억 화신이 될 뿐이다. 때로는 독도 되고 때로는 약도 되지만은 중생을 이익을 위해서 독이 되고 약이 되는 것이지. 예? 예. 독약으로 이렇게 서로 분리된 것은 아니다. 원리 일체 포에 수립 등사고로 생하니라. 온갖 무섭고 틀이 곤두서는 이를 여의었으므로 하니한다. 온갖 무유 공포 원리 전도 몽상.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와 같은 앞에서 나온 거 차례대로 이제 의지하는 방식, 수행하는 방식, 그 힘주는 방식, 힘도 땡기는 인력이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밀어내는 탄력이 있죠. 구심력이 있고, 원심력이 있죠. 예. 그렇죠. 어떤 데는 사람을 튕겨내야 될 힘이 있고, 어떤 데는 사람을 땡겨야 될 힘이 있죠. 여기서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이제 멀리 떠나면 이제 두려움도 사실은 없어져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거, 또 의심스러운 거, 근심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생각, 좋아하지 않는 것이 전부 좋아하지 않는 것이 오면 음식이든 사람이든 다 두려운 거라. 예, 어떤 물건이든지,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왜 이게 두려움이 있는가? 예, 다섯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차곡차곡 해야 돼요. 두려운 일이 아직 확정이 안 됐을 때는 의심하고 염려가 생겨요. 이 다섯 가지 중에. 의심하고 염려가 생기는 건 확정이 안 됐을 때는 의심하고 염려. 두려운 일이 이미 확정되면 어때요? 근심, 걱정이 돼 버린 거예요. 예? 두려워하는 일이 확정돼 버린 근심, 걱정이 생기는데 그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려고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고 그래 하는 거죠. 자, 한 구절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 이 두려움이 한의지에서 멀리 떠난 다섯 가지 두려움이 있다. 이 다섯 가지 두려움은 초지, 한의지, 쉽게 얘기하면은 식수상행색, 오온이 공한데 들어가는데 식온까지 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수상행색까지는 고온은 밑에 이게 잡히는 데고 식온은 거의 안 잡히는 데거든요. 식온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생기고락이라 고생. 그다음에 수온이 일어나는 것을 수고 그 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고수 낙수를 받아들인 걸 수고한. 그 절에서는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이말안 쓴다 했죠. 뭐랍니까? 근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생각이 본래 없다. 근념이란 말이 다른 말로 유식입니다. 오직
한 생각이 꺼지면 한 생각 놔버리면 꺼지는데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 네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복잡하게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생각을 놔라, 생각을 놔라. 방하착, 방하착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저기 수행자가 부처님한테 합한 오동화를 가져오니까 내려놔라 하니까 두 손에 들고 왔는데 한쪽이 내려놓으니까 또 한쪽이 그 내려놔라가 또 꽃을 한쪽이 내려놓으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더 내려놓을 게 없는데요. 네 마음을 내려놔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여기 뚫고 보면 이제 반야신경은 환하게 뚫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다 보면 반야신경을 다시 공부해 보면은 와 반야신경 와 이래 쎄 구슬 씹듯이 와 이래 어렵노. 하나도 안 씹힌다. 구절구절마다 반야신경 너무 야무거든. 뗀뗀못지라 뗀뗀못지. 반야신경 결코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고 너무 구조적으로 잘 해놓고 문장적으로도 훌륭하나 실제적으로 내 수행에 대입해 보면은 무유공포? 에라이 무유공포다. 맨날 뭐 겉만 줘도 달달 뜨는 것이. 예? 예. 무슨 까닭이냐 하이고냐 이 보살이 한의지를 듣고는 득 한의지 이에 한의지를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의지가 한의심이 생기면 어떠냐? 한의지에 머물면 어떠냐? 얻으면 어떠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저 뒤에 나와야 될 얘기인데 앞에 지금 미리 나왔어요. 한의지를 얻으면 온갖 공포를 멀리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한 생각이 딱 끊어지면은 내가 고생스럽다든지 일단은 수고스러운 게 끝나고 고생스러운 게 끝나버리면은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 끝나버리면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도 끝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 끝나면 조금 수준이 낮지만은 그 집착이래. 집착. 고통을 수고를 집치상이라 그래요. 고가 일어나는 걸 상속상이라 그래. 계속 잡아 땡기거든. 이 전기불이 오면은 전기가 계속 공급되고 계속 이 전기를 받아 땡기잖아요, 지금. 예? 받아 이어서 계속 이 불이 오거든. 아까 그 불은 이 불은 아닌데, 조금 전에 이 불이 아닌데, 그 전기는 그 전기가 다 소비됐잖아요. 느낌이 오지요? 꼭뭐 이렇게 불을, 촛불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그불이 그불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계속 끊임없는 심식의 생주이멸, 생주이멸 하면서 이 생각이 흘러가는데 거기까지는 끊기 힘들더라도 그 안쪽 거는 거의 못 끊어요. 참선 안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되거든. 온갖 공포를 멀리 여의는 것이니 초지에 한이지, 한이지 안 되는 사람도 뭐라 했죠? 한해지. 한의지에 딱 들어가면은 요한 누구든지 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한 1년 반 정도만 하면 화가 안 납니다. 화가 집중해서 주력만 하더라도 화가 잘안 난대. 근데 그게 화가 난다 그러면 공부 안된 사람이에요. 안한 사람이라 시간만 보냈지. 자, 그다음에 이른바 불할외와 살아갈 수 없는 공포. 그다음에 악명외라 나쁜 이름을 들을 공포라. 사외라 죽을 공포라. 그럼 이런 데서 딱딱 짚어서 알아야 돼요. 불할 살지 못하는 살아갈 수 없는 두려움은 뭐고? 죽을 공포는 뭐냐? 그다음에 악도외라 나쁜 갈래에 떨어질 공포. 대중 위덕외라 대중의 위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공포를 개덕영이라 모두 아주 다 멀리 벗어난다 여의는이라. 여기서 이제 불할외 요거는 자 한번 나나들이 유인물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쭉 읽겠습니다. 다섯 두려움 가운데에 생계 상실의 두려움. 아예 제가 그려놨어요. 생계 상실이 내가 위에 사고 왜 깎여? 생계 내그 생계 내 사는 데 대해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둘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청양고수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생계의 내가 살아갈 그 돈도 없고 식량도 떨어지고 의미도 없고 이래가지고 몸을 아침 저녁으로 내가 이게 살아질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경제적으로 타격도 받고 이래가네 근심 걱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불할외라고 한다. 반면에 내가 살아서 존재로 버티는 원인이 아예 완전히 다해가 더 이상 살수 없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될 판에. 예? 이 몸이 실제적으로 어때요? 실제로 정사보시에 실제로 사보 내 받은 보를 이 몸을 버릴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상이 많아서 그렇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원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2: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1: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0: 통도산은 명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2: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0: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9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전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3: 부석사의 화엄 사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법주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화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0: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 사이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2: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재 승원입니다.
3: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2: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3: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4: 스님!
5: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6: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4: 기가 막혀요. 네.
5: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7: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4: 자연식품.
5: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4: 네.
5: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꽃보다 출가 시즌 2. 지난 시간 45인승 대형 버스를 능숙하게 몰며 신도들과 함께 순례에 나섰던 도원사 원각스님. 먼 길을 달리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자처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신도들이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나 부처님 품에서 쉴 수 있길 바라는 마음 때문인데요. 언제나 신도들이 먼저인 스님이 준비한 특별한 여정.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일상의 묵은 피로를 씻어내기 위해 스님이 준비한 것은 바로 싱잉볼 명상입니다. 그릇을 두드릴 때 퍼져나오는 소리의 파동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인데요. 틴샤라는 도구인 금속 원반 두 개를 부딪히자 맑고 청아한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1: 이거는 소리 명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몸의 기운이 색깔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아래부터 일곱 단계로 나누고 머리 끝까지 해가지고 최고 아래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였고 머리 끝에 보라색이 있어요. 근데 명상에 접어들면서 이거 소리 파동으로 보면은 내가 가만히 이 명상을 딱 들어갔을 때 막힌 곳은 색깔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뚫려진 부분에 그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은
0: 잔잔하게 퍼지는 울림을 따라 신도들도 천천히 명상에 젖어드는데요.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비워지고 마음에 평온이 스며듭니다.
2: 보살님.
3: 예. 아, 죄송합니다.
4: 잠깐 명상에 빠졌어요.
3: 제가 그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명상에 잠겼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손이 너무 뜨거워요. 기운이 확 돌면서 그 울림이 제 마음속까지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몸은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진다 해야 될까요?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신도들이 울림에 집중하는 동안 스님은 쉼 없이 도구를 움직이며 소리를 이어갑니다. 혹여 울림이 흐트러질까, 누군가 명상에서 깨어날까 염려하며 온 정성을 다해 싱잉볼을 울리는데요. 신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기를 바라는 스님의 마음. 그 진심이 전해진 듯 신도들의 얼굴도 한결 편안해 보이는데요.
5: 즐겁게 기도 잘 하고 보살님들도 즐겁게 다 이렇게 통제 잘 따라주고 그랬으니까 오늘 좋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은 버스 운전 실력 더 좋아지겠죠. 뭐.
2: 지금도 너무 훌륭하시고.
5: 네, 앞으로도 신도들, 보살님들 최대한 안전하게 잘 모시고 기도 열심히 잘 다닐게요.
0: 평화로운 이 순간을 간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광덕사에서 순례 여정을 마치고 원래의 자리인 도원사로 발길을 돌리는데요. 신도들이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온 마음을 다해 운전하는데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서야 도원사에 도착한 버스에 긴 하루를 함께한 신도들 얼굴에는 지친 기색보다 순례의 여운이 가득한데요. 모두를 무사히 데려다줬다는 안도감에 스님의 얼굴에도 비로소 미소가 번집니다. 하루 동안 먼 길을 함께 오가며 서로 마음을 나누었던 이번 순례 여정. 오늘 하루 험한 길을 묵묵히 달려준 버스에게도 마음속으로나마 고마움을 전합니다.
6: 스님이 에너자이저세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그 힘은 에너지는 우리 신도분들한테서 채우시는 것 같고 우리의 에너지는 스님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 우리 스님은 그 원력으로 그 에너지가 충만한 그 원력으로 우리한테 그 주변 이 절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어떤 거리에 있던 그 힘으로 끌어당겨 주시니까 우리가 그 힘으로 여기까지 버티고 오는구나.
0: 다시 밝아온 도원사의 아침. 신도들도 하나둘 법당으로 모이는데요.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스님의 나지막한 독경 소리에 맞춰 기도에 잠기는 신도들. 두 손을 모은 채 가슴 깊이 간직해온 바람을 하나씩 꺼내놓는데요. 그런 신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듯 스님은 깊은 기도로 정성을 더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도량을 넘어 세상 속으로 걸음을 옮길 시간.
7: 오늘 부산 자살 예방 캠페인 하러 가니까 다 같이 가서 좀 고생 좀 해요.
8: 네, 감사합니다.
0: 올해로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활동은 삶의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와 교통사고 예방,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입니다.
9: 그 캠페인의 취지가 좋잖아요. 우리나라의 사회, 지금 현재 사회의 좀 어두운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OECD 자살률이 작년까지만 해도 1위였었으니까 좀 우리 사회의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풍요로움 우리 사회 안에 조금 그림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한다는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캠페인을 하니까 그 취지가 좋잖아요.
0: 그런데 캠페인을 향하는 스님의 발걸음이 조금 다릅니다.
2: 스님, 네. 오늘은 버스로 안 가시고
10: 많은 사람은 갈 수가 없고 임원진들만 몇몇 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지금 내 차 이걸로 카니발로 지금 거기로 이동할 중이에요.
2: 아, 네. 그러면 버스도 운전을 직접 하셨는데 네. 신도들 이렇게 데리고 같이 갈 때도 직접 운전해서 대단이세요?
10: 내가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야 신도들이 좀 편안해야 또 다음에도 동참해서 또 같이 일을 하죠.
0: 대형 버스에서 작은 승용차로 이동수단은 바뀌었지만 스님의 자리는 언제나 운전석인데요. 자신이 몸을 더 움직이면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스님이 길 위에서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어느덧 캠페인 장소인 부산의 부전역 앞에 도착했는데요. 본격적인 캠페인에 앞서 현수막을 펼치고 피켓을 세우며 시민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스님과 신도들.
2: 스님 그럼 지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11: 오늘은 시장 안 하고 각 사거리마다 이렇게 저거 팜플렛만 이렇게 전부 다 해.
0: 오늘 캠페인 현장에는 평소 뜻을 나누는 도반 스님도 함께하는데요. 두 스님이 나란히 선 모습이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12: 내가 좀 늦었어.
13: 아니, 그 멀리서 이까지 온 것만도 대단하지.
0: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들을 만날 시간. 원래는 시장 안쪽에서 캠페인을 할 계획이었지만 오늘은 참여 인원이 적어 역 주변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기로 합니다. 장소는 달라졌지만 담긴 진심은 변함없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 저마다의 삶을 짊어지고 하루를 버텨온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숨을 고를 수 있는 평온한 시간을 건네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시민들의 마음 속에 그대로 흘러듭니다.
14: 좋은 일 하려고 나와서 뭐 사람들한테 좋은 저거 좋은 길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좋죠. 뭐 그렇고 시간 되고 뭐 여유 있다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죠.
15: 다른 사람들은 이거 받고도 읽어보도 안 하고 버리는 사람도 많아.
8: 그래 나는 꼭 그래도 뭐 스님이 주면은 나는 다 읽어본다 이거. 읽어보고.
0: 사실 스님의 하루는 잠시도 쉴 틈 없이 빽빽한 일정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15: 제가 옆에서 쭉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낀 거는 뭐냐면 너무 일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뭐 부산에 그쪽에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지만은 지역에 있는 또 어떤 행사 이런 부분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바쁜 일정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도 되기도 했습니다.
0: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스님의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스님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한다는데요. 이러한 고민은 회의실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안부를 건네는 건 물론 찬바람이 부는 동지 무렵이면 직접 수원엔 따뜻한 팥죽도 나눠주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마련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고 거리로 나서는 캠페인부터 소외된 이웃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일까지 스님에게는 이 모든 여정이 세상의 평온을 바라는 하나의 수행인데요.
9: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 자신을 버리고 이타행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어떤 그 상이 아상이 들어가 있으면은 고충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상을 버리고 오로지 자리 이타행만 생각하고 하게 되면은 그걸 고충이라고 느낄 여유가 없어요. 그냥 하면 그냥 마음이 좋아요. 뭐 단지 내가 이 캠페인을 하고 이런 그 보시행을 하고 이런 실천행을 해서 어떤 나한테 이익이 온다. 아 그렇게 만약에 마음 먹었으면 아마 고충이 충분히 따를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었을 때에는 그냥 아무런 고충이 없어요. 아무런 저기가 없고 그냥 좋아요. 마음이 즐겁고.
0: 스님에게 자비행과 이타행은 거창한 의무나 숙제가 아닙니다. 내 몸을 조금 더 움직여 누군가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스님은 그 소박한 마음 하나를 평생의 수행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덧 산사에 밤이 깊어가고 스님은 여전히 분주한데요.
2: 스님 지금 여기서는 뭐하고 계신 건가요?
9: 아, 내가 지금 몽골 스님들하고 통화를 좀 해야 되는데 자주 통화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통화하는 것은 5월 말에 몽골에 가서 행사를 하는데 그건 이제 조율하려고 통화 좀 하려고 해요. 같이 보실래요? 네.
0: 스님과 몽골의 인연은 2019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과거 아픈 역사 속에서 불교 전통이 크게 위축됐던 몽골. 그곳에서 마주한 젊은 스님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해마다 몽골을 찾으며 마음을 보태는데요. 지금도 수시로 통화 버튼을 누르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9: 잘 있었어?
16: 사업 어제는 그냥 잘 있었어.

0: 지금 어디 가는 중이야? 어디 가는 중이야? 어디 가?
1: 어디야?
0: 하나로 간다고?
1: 하나로 가요. 부처님 생일.
0: 부처님 생일 그래. 부처님 생일날 봐.
1: 네.
0: 바리스테.

0: 먼 이국땅의 인연에 이토록 지극정성을 쏟는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1: 계속 이렇게 2년 돼서 왕래하다가 주지스님이 이제 내가 갔다 온 지 한 달인가 됐는데 주지스님이 아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바로 이제 몽골로 넘어갔죠. 가서 이제 또 이제 누워 계신 분하고 많은 이야기 좀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생각하니까 또 이제 마음이 조금 울적해지는데 그 스님이 그 우리가 MOU 체결된 그 사찰이 몽골의 최초 사원이에요. 최초로 세워진 사원인데 800년 됐는데 많은 스님들이 와가지고 왕래해서 이렇게 인연 잡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고 했는데 그 중에 그 주지 스님이 내가 최고로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스님이라고 앞으로 잘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고 왔는데 일주일 후에 입장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연도 있고 마음도 아픈 그런 사찰이죠. 근데 이제 그 사찰을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왕래하고 인연 잡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당장으로 추대를 해서 내가 카라코룸 에르덴조 사원의 방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 임명장이 지금 저를 입장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2: 아, 네.
1: 예, 작년에 받아온 당장 임명장.
0: 몽골과의 인연에 정성을 쏟아온 스님, 국경을 넘어 쌓아온 신뢰가 이 한 장의 임명장에 고스란히 담겨있는데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사원을 찾을 만큼 불교가 생활 깊숙이 자리한 몽골. 그곳에서 스님이 방장에 추대되자 이를 축하하는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이 시간은 기쁨을 나누는 것을 넘어 오랜 세월 멈춰있던 불교의 명맥을 다시 잇겠다는 현지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뜨겁게 모인 자리인데요. 멀리서 건너온 스님의 발걸음이 더해지면서 멈춰있던 몽골 불교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3: 우리가 MOU 맺은 에르젠조 사원의 몽골 스님이 저희 절에 한 두 달 이상 계셨었거든요. 네, 그때 그 스님들도 우리 한국의 사찰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매달 두 번을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매주 모시고 다녔어요. 그때 그 스님들이 하제를 했어요. 예, 그래갖고 되게 그 몽골 스님들이 우리 바디랭키즈 해갖고 너무 감동을 받더라고요.
0: 지난 5월 몽골 부처님 오신 날에는 한국 도원사가 초대를 받아 그곳을 찾았고 한국식으로 봉축법회를 올리며 부처님 뜻을 나눴는데요. 언어는 달라도 예불소리는 하나였던 그날처럼 두 사찰은 서로의 신행을 이끄는 소중한 도반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마음 부처님은 어느 누구나 불성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불성 안에 있는 불심이 각자의 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불심이 자꾸 조그만 불씨가 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그 마음에 불성에 있는 그 불심, 그 불티 씨앗이 꺼지지 않게 계속 그 불씨를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0: 스님은 오늘도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신도들의 안전한 순례를 돕기 위해 그늘진 곳에 있는 이웃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그리고 국경을 넘어 꺼져가는 불심을 살리기 위해 커다란 버스를 몰고 길 위를 달리는 시간을 누군가는 그저 분주한 일상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님에게 운전은 세상을 향해 마음을 넓혀가는 시간이며 신도들과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 위의 수행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스님의 수행이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길 우리도 그 길 위에서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 약소.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해 금강경

언해봉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찬느니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제암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구남.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리라.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원효폭포와 원효굴.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의 무에 자제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현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경북 구미 신라불교 초전지에서 열린 제44차 전국불교 청년대회가 성황리에 회향했습니다. 창립 106주년을 맞은 대한불교 청년회는 청년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양주불교 사업연합회가 문화예술을 통해 화합을 도모하고 미래 발전에 염원을 모았습니다. 경마공원 유치기원과 소외된 이웃을 향한 자비 나눔까지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님들과 함께 마음의 휴식을 찾는 특별한 명상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가 청소년 정서 안정을 위해 마음온 원데이 명상을 진행했습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600여 년 전 제작된 내소사 묘범연화경 사경보와 포갑의 가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심현옥 교수는 사경보와 포갑을 경전과 보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전유진과 그룹 시크릿의 멤버 전효성, 2AM의 이창민이 BTN 라디오 올림 새 DJ로 합류합니다. 라디오 진행자로 나서며 청취자들과 한층 가까운 소통에 나설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경북 구미 신라불교 초전지에서 열린 제44차 전국불교 청년대회가 전국 청년불자들의 화합과 수행의지를 다지며 성황리에 회향했습니다. 창립 106주년을 맞은 대한불교 청년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청년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입니다.
1: 신라불교의 첫 숨결이 깃든 경북 구미 신라불교 초전지. 전국 각지에서 온 청년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미래 청년불교의 비전을 함께 그렸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개최한 창립 106주년 기념 제44차 전국불교 청년대회가 지난 14일 1박 2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원만히 해양했습니다. 신라불교 초전지의 법향 대불청의 초발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구 청년회원들이 동참해 수행과 전법의 원력을 다졌습니다.
2: 우리 스스로의 그 변화의 필요성과 또 절박함을 깊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더 분명히 하고 그 세워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청년 불자의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3: 불교 박람회나 불교 문화 행사에서 젊은 층의 참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불청 활동으로 청년을 다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행사 첫날 회원들은 올림마당과 지구별 홍보 부스를 통해 지역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소통했습니다. 이어 열린 월담 스님의 특별 콘서트는 청년 불자들에게 수행과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본 대회에서는 청년 포교 활성화와 지역 불교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창립 정신을 되새기는 개회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4: 청년 불자들이 서로의 원력을 나누고 시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노력은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5: 많은 청년들이 불안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는 더욱 큰 희망이 되며 불교 청년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6: 불교의 어떤 그런 순간 정신들이 많이 전달되고 어려운 시기에 또는 이 변화되는 AI 시대, 다가오는 시대에 세상을 널리 포기하는 데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1: 특히 전국 청년 불자들이 함께한 합의 장에서는 서로의 고민과 원력을 나누며 세대와 지역을 넘어선 연대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신라 불교 최초의 절 도리사를 찾아 조계종 원로의원, 웅산법등 대종사를 예방해 전법과 수행의 의미를 배우며 청년 불자로서의 사명감을

0: 다졌습니다. 강원 지구의 대회기를 이양하며 차기 대회를 기약한 대불청은 신념과 실천을 통한 변화로 희망찬 미래를 소원했습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1: 우리 시조 문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성파 시조 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13일 영축총림 통도사 통도선예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43회를 맞은 이날 시상식에서 이경임 시인의 시조집 나의 사소한 연대기가 대상에 영예를 안았으며 문학상은 곽종희, 이경옥 시인, 작가상은 이해숙, 송미아 시인, 평론상에는 배옥주 평론가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서우남 감언 서송 스님과 전국 시조문화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했습니다. 성파 시조문학상은 성파 대종사의 뜻을 이어 시조문학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제정된 상으로 해마다 유망 작가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양주불교사업연합회가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내 화합을 도모하고 미래 발전에 염원을 모으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화려한 대중문화 축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천 경마공원 유치기원과 소외된 이웃을 향한 자비 나눔까지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어둠이 내린 무대 위 아름다운 찬불과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양주불교사업연합회가 지난 12일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특설무대에서 지역발전과 평화를 염원하며 제4회 양주시 평화기원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청년사 심양합창단의 음성공양부터 미스터트롯2 출신 가수들의 흥겨운 무대까지 사부대중이 함께 어우러진 이번 예술제는 지역의 간절한 염원을 모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참석 사부대중은 과천 경마공원 유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와 관광 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양주 불교사업연합회장 도일 스님은 함께 울리는 평화와 기도의 원력이 양주시의 밝은 미래를 여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3: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상생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제4회 양주평화기원예술제를 봉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 양주불교사업연합회 명예회장 상진 스님은 법구경을 인용해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을 씻어낼 해법으로 자비를 전했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의 정신을 강조하며 진정한 평화에 대한 묵직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4: 평화란 단순히 외적인 다툼이나 갈등이 멈춘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5: 우주 만물이 온통 촘촘한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연기적 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2: 평화와 자비의 가르침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양주불교사업연합회는 지역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양주 청년사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1,000kg을 양주시에 기부하며 상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6: 양주시 역시 종교 간 화합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다양성이 꽃피는 열린 도시를 만들기 위해 늘 동행하겠습니다.
7: 오늘 이 자리가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화합하고 더 나은 양주의 미래를 그려보는 나눔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 평화와 자비, 지역 발전의 염원을 담아낸 제4회 양주평화기원예술제는 시민들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1: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을 기념하는 마곡사 문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3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음악회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해 갑사 주지 천산 스님, 신원사 주지 성관 스님, 동학사 주지 경원 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과 최원철 공주시장, 윤용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지 원경 스님은 문화음악회의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아가시길 바란다며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시고 나아가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공이 돼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원철 공주시장도 내후

0: 2019년 10주년 문화음악회는 많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방송인 이익선 씨의 사회로 막을 올린 음악회는 인기 가수 저구, 손비나, 나미애 등과 공주지역 연합합창단의 무대로 유네스코 등재 8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학업과 진로, 또래 관계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스님들과 함께 마음의 휴식을 찾는 특별한 명상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가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인성 함양을 위해 진행한 마음온 원데이 명상 프로그램을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청소년들과 함께 체험해봤습니다.
1: 천년고찰 운문사가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특별한 명상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는 지난 13일 운문사 경내에서 능인중학교, 청도고등학교, 개운중학교 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과 스님이 함께하는 운문사 마음온 원데이 명상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2: 늘 학업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모든 고민에서 벗어나 오늘 하루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3: 그 29의 스님들께서 오늘 모든 행사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소년 여러분께서 주인공입니다.
1: 문사수 명상원 일중 스님과 원영 스님의 지도로 시작된 명상 강의는 학업과 대인 관계 등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마음 챙김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풀어나갔습니다.
4: 근심 걱정 이런 거로 채우고 싶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5: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꿈과 사랑과 용기와.
1: 참가 학생들은 운문사 경례를 걸으며 자연과 호흡에 집중하는 걷기 명상을 비롯해 호흡 명상과 자해 명상, 싱잉볼 명상 등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또 스님과 함께 소그룹으로 명상 지도를 받으며 자신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명상으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6: 오늘 하루만큼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행복과 평온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 운문사는 한국불교 대표 비구니 수행도량으로 오랜 수행 전통을 이어오며 여성불자 인재 양생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스님과 청소년이 함께 보낸 특별한 시간은 특정 종교가 아닌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인성 함양에 초점을 맞췄고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 향상, 공감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됐습니다.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운문사의 마음온 명상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쉼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 뉴스 엄창현입니다.
0: 불교 중앙박물관이 특별전 도소람 선운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 강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강좌에선 600여 년 전 제작된 내소사 묘범 연화경을 지켜온 사경보와 포갑의 문화 유산적 가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7: 1415년에 제작된 내소사 백지묵서 묘범 연화경. 이 경전은 본문뿐만 아니라 이를 감싸온 사경보와 보관함인 포갑이 함께 전승된 국내 유일의 사례로 꼽힙니다. 사경보는 여러 색상의 견사를 사용해 다양한 자수기법으로 문양을 섬세하게 표현했으며 연꽃과 새, 꽃무늬 등 복합적인 도상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경보의 백납 조각보는 현존 유물 가운데 유래를 찾기 어려운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109개의 구획 안에 60여 종이 넘는 직물을 140여 조각으로 이어붙여 제작한 것으로 불교 백납의 의미를 구현한 섬유 문화유산으로 꼽힙니다.
8: 140조각을 이어서 만든 거, 와, 이때가 언제입니까? 1400년대예요. 그 시대, 그 이후 시대에 지금 아무리 뭐 바느질 솜씨가 좋다 해도 이거는 못합니다.
7: 권수별로 모두 7점인 포감 역시 학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표지에는 경전 제목과 권차가 금리로 기록돼 있으며 포갑의 직물 문양은 작은 연주문을 탑자형으로 엇갈리게 배치하고 그 사이를 공황과 모란, 매화 문양으로 채워 장식성을 높였습니다. 탑자형 구도와 봉황 등의 요소는 고려시대 특징을 계승하면서도 연주문을 결합한 방식은 이 시기 다른 유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입니다.
8: 서로 또

0: 문장과 문의를 방향을 다르게 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1: 내소사 사경부와 포갑에 사용된 직물은 모두 견직물로 종류만 70여 종에 달합니다. 당대 최고급 직물인 라와 능등 다양한 직물이 사용돼 15세기 초 직물의 특성과 장식 기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내소사 묘법연화경은 1963년 보물로 지정된 반면 사경부와 포갑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 심현욱 교수는 경전 못지않게 중요한 문화유산인 만큼 국가유산 지정과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 이거는 이제 일괄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다니지 않고 같이 보존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전과 함께 600여 년의 시간을 견뎌온 사경부와 포갑. 불교 서면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산의 가치가 국가유산 지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은입니다.
2: 마음평화 청소년 파라미타 연합회가 주최하고 마음평화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 마음평화 문화대전이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3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진행된 행사는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과 마음평화 선양회 대표 덕원 스님, 김재호 경남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장과 지역 청소년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평화를 노래합니다를 주제로 청소년들의 생명 존중 사상 고취와 호국 평화 정신 함양에 중점을 뒀습니다. 덕원 스님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 선열의 영령을 추모하며 청소년들이 생명 존엄과 평화,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마음 평화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영암 지장사 주지 수한 스님의 축하 무대를 시작으로 평화대상 수여와 장학금 전달, 자아명상, 해운대 동백섬 걷기 명상 등으로 이어갔습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회주 도법 스님을 예방해 전북도 현안과 전북 불교 발전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난 14일 전주 혁신도시 수연사를 방문한 이원택 당선인은 도법 스님과 금산사 총무국장 응묵 스님, 수연사 주지 원묵 스님을 찾아 도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도법 스님은 종교의 다양성을 갖춘 전북은 생명,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며 시민사회와 함께 종교계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택 당선인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교 공동으로 순례 프로그램을 관광 자원화하고 심각한 지방 소멸의 대안을 찾는데 전북 불교계가 앞장서 달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트로트 무대를 휘어잡고 있는 가수 전유진과 12년 만에 컴백을 예고한 그룹 시크릿의 멤버 전효성, 발라드 아이돌 그룹 2AM의 이창민이 BTN 라디오 올림의 새로운 DJ로 합류합니다. 대중에게 친숙한 가수들이 라디오 진행자로 나서며 청취자들과 한층 가까운 소통에 나설 예정인데요. BTN 라디오 올림의 새 식구 배수열 기자가 소개합니다.
3: 일상의 울림을 더하는 BTN 라디오가 여름 개편을 맞아 새로운 DJ들과 함께 청취자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MBN 현역 가왕과 한일 가왕전, 전국 노래자랑 등 각종 경연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린 트로트 스타 전유진이 고정 DJ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내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전유진의 괜찮은가요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20살 특유의 밝고 넘치는 에너지는 물론 꾸밈없는 진솔한 이야기로 청취자들에게 즐거운 저녁 시간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4: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힐링과 위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DJ 전유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3: 매주 금요일 밤 9시에는 샤이보이, 별빛 달빛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아온 인기 걸그룹 시크릿의 리더 전효성이 전효성의 시크릿 나이스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2022년 1월 MBC 전효성의 꿈꾸는 라디오 종영 이후 DJ로서 4년 만에 복귀입니다.
5: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경력직인 만큼 좀 더 또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DJ로서 또 발전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3: 시청자들의 연애 고민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인 사랑과 참견 사이 등 전 여성의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된 세부 코너들이 마련됐습니다. 12년 만에 컴백을 앞둔 그룹 시크릿의 활발한 활동과 동시에 베테랑 DJ로서 금요일 밤을 책임지겠다는 각오입니다.
5: 그냥 편안하게 들러서 비밀 얘기도 털어놓고 답답한 얘기도 있으면 편안하게 해주시고 진짜 편안하게 즐겁게 걸스나잇 하는 느낌으로 다녀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 목요일 저녁 9시는 발라드 아이돌 그룹 2AM의 리드 보컬 이창민이 책임집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유쾌한 입담으로 잘 알려진 이창민은 이창민의 슈퍼타임에서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감성 라디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새로운 DJ들의 합류로 더욱 풍성해진 이야기와 음악을 선보일 BTN 라디오 울림은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논산 쌍계사가 불교대학 제1기 졸업식 및 수계 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신도 교육과 포교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쌍계사는 지난 13일 경내 불교대학 강당에서 주지 대륜 스님을 비롯해 신영미 총동문 회장과 불교대학 졸업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졸업식 및 수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대륜 스님은 불교대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수행의 도량이라며 앞으로 부처님법에 따라 살아가는 참된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신영미 총동문 회장은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격려하며 수행하는 가운데 지역을 대표하는 제가불자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쌍계사 불교대학 1기 졸업생들은 졸업법회에서 건양대학교 불교동아리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 포교에도 앞장섰습니다. 사단법인 부처님 세상 부설 전북 불교대학 제5대 여산 김윤봉 학장 취임법회가 지난 14일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증명으로 봉행된 법회는 백준기 이사장,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 정혜사 주지 지순 스님, 공군 전투비행전대 여한 스님 등 동문과 군장병 등 300여 명이 동참해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세상의 혼탁함과 어지러움은 나만이 옳단 아집에서 시작된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전북 불교대학 불자들은 대립과 갈등 대신 생명 평화의 길을 향해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설했습니다. 신임 김은봉 학장은 전북 불교대학 4기 졸업 후 18년 동안 민간 군법사로 활동하면서 공군법당 3곳을 불사하며 청년 포교와 수행에 매진해왔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0: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여렙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여렙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바라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2: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3: 스님!
4: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5: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3: 기가 막혀요. 네.
4: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6: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3: 네.
6: 자연식품.
4: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3: 네.
4: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음식이 단순한 섭취를 넘어 삶을 바꾸는 치유의 역할까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공량의 개송에도 나타나듯이 음식을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내 몸을 치유하는 좋은 약으로 삼아 절제와 바른 수행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사찰 음식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2월 동국대 일산병원에 사찰 음식 치유의학 연구소가 문을 열었는데요. 사찰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와 의학적 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목표로 합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사찰 음식 치유의학 연구소 임윤정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0: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소장님께서는 요즘 한창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그중에도 우리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 3 이렇게 기꺼이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우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찰 음식 치유의학 연구소 소장 임윤정입니다. 저는 동국대 일산병원에 근무하고 소화기내과 전공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어떤 진료를 하고 계시는지는 또 대화 중에 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제가 이 시간을 시작할 때도 사찰 음식이 어떤 역할까지 하나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요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교 철학을 음식으로 구현한 수행식을 넘어서 또 사찰 음식의 건강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사찰 음식 치유의학연구소가 개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찰 음식 치유의학연구소에 대한 이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1: 네, 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사찰 음식은 이제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이제 사찰 음식을 먹으면 그 우리 인체의 신체적, 정신적 그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의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하고자 하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의학자, 그리고 식품영양의학자, 이런 미생물학자, 이런 학자들의 연구 집단입니다.
0: 네, 그러시군요. 네. 교수님, 이제 이 음식이라는 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 스님들이 발공량을 할 때는 꼭 오관계를 하거든요. 오관계도 하고, 이 공량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와라.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량을 받습니다. 이렇게. 공양 개송을 항상 하고 공양을 하거든요. 그 중에도 약으로 알아.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사찰 음식 치유의학연구소를 개소를 하고 소장 소임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사찰 음식에 대한 많은 연구가 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가 되어서 스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 역할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1: 네.
0: 또그 효능이 잘 증명이 되어서 대중들의 건강을 챙기는 데도 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러면 그다음 제가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게이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이나 많은 이 사찰 음식 관련 연구소

0: 구조가 사실은 생겨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사찰 음식 관련 연구소들과의 이 차별점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1: 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네. 이제 사찰 음식 연구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동국대 본교에도 있고요. 네. 근데 그런 사찰 음식은 이제 어떤 게 사찰 음식이고 네. 어떻게 조리하고 또 어떤 정신으로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내는 그런 사찰 음식 전문가 양성에 네. 이제 초점을 두고 또 사찰 음식의 대중화에 네. 힘쓴 연구소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이제 저희는 그런 사찰 음식을 오랫동안 먹었을 때 네. 어떤 질환이 안 생기고 또 예방되고 또 어떤 치유 효과가 있고 어떤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네. 데 연구를 초점을 둔 그런 연구소입니다.
0: 네. 네.
1: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연구를 해서 이게 입증이 되면 네. 좀 더 대중에게 더 설득력 있게
0: 그렇죠.
1: 더 다가가고 네. 또 전 세계인의 우리가 K문화로 네. 이제 사찰 음식이 이렇게 할 때 더 네. 정착화되고 더 그렇죠. 신뢰받고 또 네. 그걸 더 이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인이 더 행복해지고 또 맞습니다. 한국 불교의 어떤 우수성 이렇게 또 이걸로 통해서 사업화 네. 이런 데도 어떤 기반이 되는
0: 그렇죠.
1: 그런 연구가 되길 바랍니다.
0: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소장님은 또 내과의 전문 교수님이시잖아요.
1: 네.
0: 내과 진료도 보셔야 되고
1: 네, 네.
0: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어떤 인연으로 이 사찰 음식 치유 의학 연구소에 초대 소장이 되셨는가 궁금합니다. 네.
1: 네, 저는 이제 소화기 내과 의사거든요. 네. 이제 소화기 내과 중에서도 그 위장관 의사입니다.
0: 네.
1: 내시경, 이제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진단하고
0: 예.
1: 또 내시경적으로 치료하고
0: 네.
1: 이제 소화기 질환을 보는 의사인데 저희 소화기 학회에서 이제 영양이 주로
0: 네.
1: 소화기관이 이제 먹고 음식을
0: 네.
1: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배설하는 기관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소화기의 영양이 먹는 것과 연관이 많아서
0: 그렇죠.
1: 예, 소화기 학회에서 영양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거기에 제가 영양 연구회 위원장으로
0: 네.
1: 한 5년 동안 이제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0: 네.
1: 영양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던 것도 있고
0: 네.
1: 또 제가 그때 5년 전이었어요.
0: 네.
1: 5년 전에 그 저희 그때 법사 도 교수님하고
0: 네.
1: 이제 식품공학과의 금나나 교수님하고
0: 네.
1: 이제 저랑 진간사례 우연히 갔는데
0: 네.
1: 이제 거기서 제가 사찰 음식을 너무너무 귀한 사찰 음식을 처음 이렇게
0: 접하셨어요?
1: 예, 네. 경험을 했는데 그때 그 어떤 감동은 이루
0: 네.
1: 말할 수 없었어요. 저희
0: 그러셨구나.
1: 모두 다 너무나
0: 네.
1: 이렇게 정말 귀하신 스님께서
0: 네.
1: 정말 정성을 해서 이렇게
0: 네.
1: 주셨는데 그때 이제 개호 스님
0: 네.
1: 법회 스님을 뵀는데
0: 네.
1: 그때 스님들께서 얘기하셨어요. 이게
0: 네.
1: 아주 귀하게 정성들에서 공양의 의미가 있다.
0: 네.
1: 그래서 그리고 음식이 그 반드시 이제 먹는 게 아니고
0: 네.
1: 내 신체를 만들고 내
0: 네.
1: 인격을 만든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저희 인격을 좀 잘 이렇게
0: 네.
1: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았어요.
0: 네.
1: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법회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0: 네.
1: 아 이렇게 그 좋은 사찰 음식이 개호 스님이 이렇게 여러 좋은 훌륭한 스님들께서 많이 만든 사찰 음식이
0: 네.
1: 그 인체에 어떻게 건강하게 이렇게
0: 네.
1: 좋은지 입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0: 아.
1: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그
0: 아.
1: 금나나 교수나 저나 이렇게
0: 네.
1: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0: 네.
1: 그러면은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소를 개소하게 됐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아, 그게 인연이 되어서 진관사에서 사찰 음식의 이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신가요?
1: 네.
0: 아.
1: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스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 아까 서두에
0: 네.
1: 이렇게 했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의사지만 저랑 같이 연구하는 분이 이제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을 또 같이
0: 그렇죠.
1: 이렇게 섭외를
0: 네.
1: 했습니다. 아, 그런
0: 같이 콜라보.

0: 하셔야 될것
1: 예,
0: 같아요.
1: 예. 네. 그런 연구진들, 미생물학자 이런 연구진들한테
0: 네.
1: 사찰 음식을 이제 정말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바로 공양을 제대로 이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찰 음식의 어떤 생활 습관, 저희한테 이제 가르쳐 주시고 또 사찰 음식 연구 진행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셨어요. 이렇게 어떤 인체 유래물 모으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0: 이제 사찰 음식을 알리는데 그동안에 사찰 음식이 세상으로 나오기까지 BTN 우리 불교 TV가 정말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사찰 음식이 좋다라는 거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왜 어떻게 좋은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찰 음식에 기반된 의학적인 연구나 객관화된 영양학적 이 규명이 전무하다 싶은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1: 네. 정말 놀랍게도, 정말 애석하기도 정말 없습니다. 근데, 예. 당연히 사찰 음식은 누가 봐도, 이제 제가 봐도, 모든 사람이 봐도 아마 건강에는 굉장히 좋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학 논문이나 생명과학 논문을 이제 온라인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전 세계인들이 그쪽 보는데, 거기에서 제가 검색을 키워드를 다르게 해서 많이 찾았는데 없어요. 메디테이션 명상은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 정말 이 사찰 음식이 연구 논문화 객관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고, 이제 사찰 음식의 영양학적인 아까 특징, 탄수화물은 얼마고, 엽산이나 뭐 파이버, 섬유질은 얼마이고, 또 지방은 얼마나 적고, 단백질은 어떻고, 단백질의 불균형은 없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얼마만큼 먹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객관화된 영양학적 규명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식단 피라미드 모형 같은 건데요. 그래서 사찰 음식의 식단 피라미드 모형을 지금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진과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나오면 그 사찰 음식을 드시는 분이 혈액 검사나 대변 검사 그리고 여러 가지 병원 방문한 기록하고 해서 얼마나 또 이렇게 건강한 것과 연관이 있는지 이렇게 증명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많은 스님들이 식생활도 관찰을 해야 되고 또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이 사찰 음식 치유의학 연구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계획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우선 저희가 이제, 영양학적으로 논문이 나오려면은 이제 식약처에서 나오는 뭐 국민건강영양설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저희가 분석은 했는데요. 그 분석했을 때 확실히 동물성 단백질은 적고, 그리고 이제 신선한 야채, 항산화 성분, 예, 그리고 섬유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발효식품 함량이 또 높습니다. 그런 영양학적 특징은 있는데, 스님들 직접 뵙고, 이렇게 주관식으로 전문 영양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여쭤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좀더 이제 사찰 음식을 좀더 이제 저희가 좀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양학적으로 영양학자들이 이제 흔히 잘 이해하는 언어로 그런 이제 규명을 하고 그걸 이제 표현해 드리고 이제 표현해 드리면 그 이제 논문으로 출판될 겁니다.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모든 의학 논문이나 다른 논문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논문을 기반으로 묻고 그 논문을 기반으로 어떤 걸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찰 음식을 먹으면 대사질환이 적더라,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뭐 당뇨병이 적게 되고 혈당 조절이 좀더잘 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 그리고 그 사찰 음식을 이제 드시는 분이 암도 잘 생기고 그리고 암 전구병문도 잘안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장수하시고 병치레를 안 하고 사시기 때문에

0: 굉장히 행복하시고, 그래서 사찰 음식이 여러 가지 좋다, 이렇게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양학적 규명을 먼저 하고, 그리고 사찰 음식을 드시는 분이 이제 운동도 하고, 사실은 마음가짐, 이제 마음 관리 이런 것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단순 음식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같이 이렇게
1: 그렇죠.
0: 합쳐서 연구하는 게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구를 확장해서 그 당뇨 조절이라든지 그다음에

0: 고민이 좀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장내 세균이 건강하고 유산균이 많이 자랄 거고,
1: 네.
0: 막 먹으면 이제 술 담배하고 고기 많이 드시고 불규칙적인 식사하시고
1: 네.
0: 이러면 장내 환경이, 장내 미생물 환경이 나빠지고 또 그런 분들이 병에 잘 생기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예,
1: 네.
0: 그래서 사찰 음식을 드시는 분은 이제 장내 환경이 건강해지고 또 그런 병이 잘 안 생기는 그런 거를 이렇게 지표를
1: 네.
0: 이제 보는 겁니다.
1: 아,
0: 예.
1: 그러시군요. 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연구가 더 중요하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이제 연구에서 논문이 나오고 앞으로는 깊이 있게 또 연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찰 음식이 갖는 이 건강 증진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 영양학자나 통계학자나 또 미생물학자들과의 이 협업, 이것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이런 게 문득 생각이 납니다. 아, 그러면 DNA로 유전받은 이 뇌과 질환은 어떻게 하지? 이런
0: 네,
1: 생각도 들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유전학자도 필요하지 않을까?
0: 네, 네.
1: 네, 앞으로는 좀 더.
0: 네, 네.
1: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찰 음식이 좋다고 이렇게 해도 사찰 음식에 대한 어떤 기본 정량이 되고 분석이
1: 네.
0: 돼야 되기 때문에 영양학자하고 협업이 필요하고요.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똑같이 먹어도 제가 유전적으로 암에 잘 걸리는 가족력이 있다든지 체질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은 체질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고이온군이라면
1: 네.
0: 더더욱 사찰 음식을 먹어서
1: 네.
0: 그 고이온군을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유전학적인 개개인의 차이점, 다양성에
1: 네.
0: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밀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1: 맞습니다.
0: 예, 개개인
1: 네.
0: 차이가 또 있고
1: 네.
0: 거기에 사찰 음식이 있는데 그걸로 확장이 돼야 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통계학자도 이제 어떤 통계 분석도
1: 그렇죠.
0: 필요.
1: 분석을 네. 해야죠. 네.
0: 그리고 저희 같이 연구하시는 그 서울대 식품의학과 이정은 교수님 거기 팀은 이제 교수님이 그 이제 학과장으로 계시면서
1: 네.
0: 그 종교가 저희 불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네.
0: 그 식품영양학과에서 저희 사찰 음식은 공부가 돼야 된다 이런
1: 네.
0: 이제 법회스님 말씀이 있으셔서
1: 네.
0: 그 진간사에 이렇게 영양 식품영양학 학생들이 단체로 가서 배웁니다.
1: 네.
0: 사찰 음식이 어떤 거고
1: 네.
0: 발효공양이 어떤 의미를
1: 그렇죠.
0: 가지고 그래서 식품영양학 쪽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1: 네.
0: 하는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너무너무 이제 감동을 받고
1: 네.
0: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그
1: 네.
0: 과에 대해서
1: 예.
0: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 교육을 받으러 이렇게
1: 네.
0: 가고 또 그 과의 교수님들도 같이 단체로 이번에는 가시는
1: 네.
0: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제대로 알고
1: 네.
0: 또 제대로 연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시네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음식은 약이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음식이 약이라는 거, 이 영양에 집중한 또 예방의학적 접근이라면은 치료 과정에서도 이 음식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찰 음식을 치유와 연결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그 환자들에게 치유와 연결해서 또 교수님께서는 진료하시면서 설명도 해야 되고 지도를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잖아요.
0: 네네.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0: 예. 그 부분은 정말 확장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찰 음식을 하면 어떤 병이 안 생긴다. 병의 예방적인 접근을
1: 네.
0: 했는데 이미 병에 걸려서 투병 중이라든지 아니면 그 투병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시 암이나 어떤 다른 병이 안 생기게 이렇게
1: 예.
0: 생활 관리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한테
1: 네.
0: 사찰 음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그런 치유
1: 네.
0: 음식과 치유 어떤 그런 산업에 이렇게
1: 네.
0: 고개 이렇게 접목돼서 하려면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모델링하고 조금
1: 네.
0: 더 이렇게 쉽게 하는 그런
1: 네.
0: 작업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예.
0: 실제로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히포크라테스가 말씀

0: 말했거든요. 저희 의학의 아버지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이 이제 병을 만들고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먹는 음식이 건강과 이제 바로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는 이제 조금 등한시했는데 음식을 요즘에 이제 굉장히 저희 의학진 중에 제일 좋은 게 세일이거든요. 근데 세일에서 스탠포드 교수님들이 이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어떤 장내 세균이 건강해져서 이렇게 됐다. 이제 그 기전을 음식과 장내 세균과의 관계를 기전 축을 이렇게 논문을 냈는데 그게 실렸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주목받고 가장 강조해 있는 두 가지 음식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 그리고 발효식품이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작년에 실렸습니다. 이제
1: 그랬군요. 그러고 보니까 서양 음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섬유질이 많거나 발효된 음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치즈는 발효가 좀 됐겠죠? 그런 종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발효 음식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장류부터 발효가 다 되어서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사찰 음식 치유하는 이그 연구소에서 정말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사찰 음식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고 있잖아요, 붐이.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로하스 운동? 로하스 운동에도 부합하는 식단이다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0: 맞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 운동에 사찰 음식이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때 연구하는 연구진에 이제 사찰 음식이 탄소 배출량도 적을 거고 사찰 음식이 제철 음식 자연식이기 때문에 독성 물질 이런 그런 독성 물질도 적을 거라서 그것도 재고 탄소 배출량도 재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미래지향적인 음식이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그러고 사찰 음식은 가장 부합되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행 중에 사찰에 들려서 잠시 쉬면서 사찰 음식을 드시고 갈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득. 교수님의 역할이 커질 것 같고요.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지난 2월 개원한 동국대 의과대학 산하죠. 사찰 음식 치유의학연구소 임윤정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소중하게 모아주신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도 의미 있고 품격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과 후원, 격려,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증간사에서 주지 법회스님과의 인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연한 기회에 접한 그 사찰 음식, 그 사찰 음식을 드시고 참 소장님과 그 가족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날의 식사가 어떻게 보면은 사찰 음식 치유의학연구소의 마중물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0: 저는 이제 사찰 음식이 치유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사찰 음식을 처음 먹었을 때 정말 이제 저도 딸인데 스님들께서도 출가하시고 정말 귀한 스님이실 텐데 그 저를 위해서 정성껏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많은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때 또 동시에 생각한 게 저희 부모님 그리고 딸 그리고 이제 남편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0: 사찰 음식을 저만 이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고
1: 네.
0: 가족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한 1년 후에
1: 네.
0: 그게 이제 5월 29일이었어요. 이제 저희
1: 네.
0: 딸하고 이제
1: 네.
0: 사찰 음식을 진간사에 이제
1: 네.
0: 먹을 수 있었어요. 그때 먹었는데 저희 딸이 이제 좀 어려움도 좀 있고 이제
1: 네.
0: 그랬는데 사찰 음식을 먹고 저랑 거의 비슷한 그런 그
1: 경험을 하게
0: 받고 예 그리고
1: 됐겠네요.
0: 또 이제 법회 스님 이제 법문을 한 30분 이렇게 듣고 얘가 그날 이후 변했어요. 네, 모든 이제 상처가 많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돌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졸업을 이제 하는데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아주 정말 잘 참선도 잘 하고 잘 이렇게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랬군요.
0: 예, 그래서 그
1: 대학을
0: 친구가
1: 졸업했을까요, 지금?
0: 네 그리고
1: 따님이?
0: 예 이거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또잘 나아갈 수 있었고 예, 그래서 어려운 환경인데 불자로서 예, 잘 이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1: 그랬군요. 요즘은 우리 따님께서는 사찰 음식을 접한 그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지요? 그 이후로는 선명상까지 하고 있다는데,
0: 한
1: 어떻게 하고
0: 1년은 매일
1: 있던가요?
0: 했대요. 1년은 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년 좀 지나니까 좀 게을러지고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불자로서 이제 잘 하고 있고요.
1: 그래도 1년을 지속한다는 게
0: 하는
1: 쉬운 일이 아니에요.
0: 그럼
1: 그리고 그날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비고비 또 본인이 좋은 그날의 기억이 좋은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선명상을 이어간다는 거는 지금 1년 지나서는 매일매일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명상하는 그 습관, 그것이 어느 날 문득 힘들 때 자기가 가만히 앉아서 호흡하면서 나에게 문제점이 뭔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제 젊은 청춘인데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을 많이 부딪히게 될 거고 그럴 때마다 또 좋은 선지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날 이후에 어떻습니까? 남편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나요?
0: 아유, 저희 남편은 이제 가족이 조금씩 다르게 반응했어요. 우리 큰 딸은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됐고, 우리 남편은 이제 사찰 음식 책을 다 봤어요. 다 구입하고.
1: 너무 적극적이시네요?
0: 네, 되게
1: 뭐, 사찰 음식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0: 다 보고, 이제 그걸 이제 사찰 음식이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제 공양한 의미로 본인이 열심히 이제 요리를 하고, 그걸 이렇게 또 함께 나누어서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좋아지자는 그걸 이제 실천을 하셨는데, 네, 저는 조금 입이 좀 자극적이고 또 나쁜 습관이 이제 음식이 맛이 없으면 입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애기 아빠한테 되게 미안한데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 어떤 사찰 음식을 되게 많이 공부했습니다.
1: 남편께서는 사찰 음식 스님들께서 내놓으신 그 레시피를 가지고 열심히 만드셔서 가족들을 많이 괴롭게 하지 않을까 하는
0: 네,
1: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반 자칭 사찰 음식 뭐랄까 전문가다 이렇게 하시면서
0: 감히
1: 하실 수도
0: 그렇게는
1: 있겠다
0: 말을 못해도
1: 싶어요.
0: 그래도 나도 이렇게 불자로서 실천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1: 그럼요.
0: 같아요. 그게 이제 불교다. 사찰 음식이 이제 불교 정신이라 생각을 딱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생활 속에 실천하는 거다 생각하면서 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감히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래도 그렇게 하나씩 조리하면서 다 스님들 말씀도 기억하게 될 거고 네. 스님들이 써놓으신 레시피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0: 좋은 그 음식의 또 선지식을 옆에 한분 두고 계시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찰 음식을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일상에서 실천하기는 어렵다라고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의 식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 이것도 교수님께서는 고민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사찰 음식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0: 네.
1: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건데, 그런데 이제 제철 음식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주면
0: 네.
1: 아주 간단하게 주더라도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게 사찰 음식을 먹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찰 음식이 이제 뭐 화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텃밭 시간이 좀 있으면 거기서 좀뭐 이렇게 고추나 이런 걸 길러서 바로 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내서 가족들하고 같이 먹고 이제 그게 사실은 저희가 점점 단절되고 혼밥하고
0: 그렇죠.
1: 그리고 초가공 식품 먹고 이제 이러고 약간 반대되는 생활 습관이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더 건강해지고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참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성장해 왔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의 20, 30대 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고 해요. 네. 참 이게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식이 패턴의 변화와 함께 초가공식품의 섭취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늘어나면서 이암등 만성병의 증가가 꾸준히 관찰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 해결책을 역시 사찰 음식에서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1: 네,
0: 네, 그런
1: 맞습니다.
0: 생각이 듭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세계학회지에 실렸어요. OECD 국가 중에서 그 20, 30대 암 유병률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1위를 했어요. 1위를 했는데, 그 원인을 이제 생활 습관이 변한 거죠. 우리가
0: 맞습니다.
1: 유전자가 저희가 한국인이 바뀔 일 없고, 금방. 이렇게 생활 습관이 저희가 이제 햄 먹고, 그다음에 학원 간다고 이제 초가공식품을 라면 먹고,
0: 그렇죠.
1: 그리고 자극적인 거 이렇게 좀 많이 먹게 되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0: 그렇죠.
1: 젊은 친구들이 그걸 많이 먹고 또 비만이 또 많이 증가하고.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의 암이 유병률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문화에, 급식 문화에 사찰 음식의 어떤 성분들, 그다음에 상찰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발효공량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급식이 바뀐다면은 그 아이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유병률을 했을 때 다시 역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0: 그래서 이제 어린이 때부터 이 자극적인 음식을 부모님들이 많이 안 먹여야 되지 않을까? 네,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또 배달 음식, 좀 그러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찰 음식을 K 불교 문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발언하는 이 사찰 음식, 치유의학연구소의 목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입니까?
1: 그 사찰 음식은 치유 음식입니다. 네, 저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대로 그 사찰 음식이 좋은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걸 이렇게 증명을 하고 또전 세계인도 더 신뢰해서 그래서 사찰 음식에서 한국 불교가 더 정착화 되는데 세계인한테 이렇게 되는데 좀한 역할을 이제 했으면 합니다. 제가 동국대 일산병원에 이제 오래 근무하고 또 불자로서 또 그런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 특혜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의사로서 의학자로서 20, 30년 했는 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게 또 제의 소임이기도 한것 같고 의무로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그런데 기여

0: 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1: 네.
0: 다행히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 목표 달성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목표 달성을 잘한다는 것은 대중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알리시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불교대학에 자헌 스님이라고 계신데요. 식품 영양학과 교수님하고 박유원 교수님하고 콜라보 하셔가지고 그 좋은 논문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네이처 푸드지에 좋은 논문이 실렸거든요. 스님이 제1 저자로 실으셨고 또 박유원 교수님도 영양학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보면 스님 말씀이 주로 할랄 식품이 그렇게 많답니다. 논문이 발표된 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교수님과 불대 교수님들도 불교적으로 또 같이 콜라보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럴 때또 스님하고 많은 작업을 해서 불교적인 또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또 좋은 가르침까지 담아서 내놓으시면 좋겠다. 네, 그런
0: 많이
1: 생각이
0: 가르쳐
1: 듭니다.
0: 주세요.
1: 네. 자, 끝으로 우리 소장님, 오늘 이렇게 이제 지대방에 처음 나오셔서 또그 연구소의 목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BTN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덕담 한 말씀 남겨주시고, 전하고 싶으신 말씀 주셔도 됩니다. 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해도 좋고요. 남겨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제가
1: 네.
0: 저기 사찰 음식은 그 자극적이지 않고 또 제철 음식에 단순한 또 채식주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균형 잡혀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것 같고 약간 치우칠 거라 생각하는데 그 영양학자들 분석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균형 잡힌 식단이고 그런데 절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그 비만도 덜 생기고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생활 습관이 이제 질환을 병하고 많이 연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이 지금 같이 BTN 같이 듣는 모든 불자분들께 좀더 이렇게 쉽게 또 가깝게 다가가서 우리 모두 다 행복해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사찰 음식 치유의학 연구소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길 바라고요. 환자들의 건강만 살피지 마시고 또 교수님 건강도 살펴가면서 네, 많은 연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사찰 음식은 삶의 방식을 바로잡는 가장 오래된 예방의학이자 인격을 가꾸는 수행입니다. 사찰 음식 치유의학연구소 개소를 계기로 해서 사찰 음식이 세계인의 건강 증진과 또 한국 불교 문화의 확산과 정착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후원하고 동참해 주신 우리 후원자를 몇 분만 축원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은선 불자님, 이증열 불자님, 그리고 함동균 불자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우리 부따회 후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건강한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2: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1: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이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장수가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닌

0: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요인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아, 그게 뭐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 그 해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스포츠의학의 최고권이자 김병곤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K-헬스케어 운동연구소에서 운동을 지도하고 연구하고 있는 김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박사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처음 모셨는데요. 네. 이 앞서 이 박사님께서는 메이저리그 또 KBO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의 재활을 책임져 오셨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메이저리그 시절에는 류현진 선수의 재활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박사님?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은 박사님을 이야기할 때 재활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제가 그 KBO에 근무하던 시절에 선수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렇게 이야기들 했었습니다.
0: 이렇게 재활의 신이 되기까지 분명 또 많은 길을 걸어오셨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어떻게 이 분야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되신 걸까요?
1: 네, 제가 이제 그 체육학과를 졸업을 하고 수영장에서 그 수영장 강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걸로 오랫동안 내가 전문 직업으로 노후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선수들을 트레이닝하고 재활하는 직업이 있다고 해서 이거면 내가 노후도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진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0: 그러니까 첫 계기는 이 박사님 스스로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신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또 궁금한 게 또 아주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재활을 책임지시다가 어쩌다 가봉까지 가게 되셨나요, 박사님?
1: 제가 2020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제 제 후배 한의사가 가봉에서 대통령이 온다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그분이 스트로크라고 하죠. 중풍. 네. 이제 중풍이라고 하는데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회복이 안 돼서 이 한의학과 같이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휴가를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배 한의사가 그 중풍을 맞으신 지 너무 오래돼서 치료만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저에게 같이 치료와 재활 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같이 치료와 재활 운동을 했는데요. 그때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대통령께서 가봉에 가자고. 근데 제가 약간 무섭기도 하고.
0: 그쵸.
1: 네, 한국에서도 네. 잘 살기도 했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프로포즈를 며칠 동안 직접 계속 해주셔서, 그리고 그분의, 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어떤 요구가 되게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일을 하면, 즐겁겠다.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수락을 해서 가봉으로 가게 됐습니다.
0: 이 가봉 대통령님이 이 재활의 신의 손길을 이틀 느끼시고 같이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 가서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또 그 네. 또한 기쁨이지 않습니까,
1: 네,
0: 박사님?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참 여쭤보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한 국가의 수장의 건강을 묻는다는 게 네. 박사님께서 가봉에 가신 후에 대통령님의 건강은 어떻게 됐을까요?
1: 네, 우선 그분이 이제 그 중풍으로 인해서 왼쪽 손과 발이 좀 마비 현상이 좀 심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거동이 좀 불편하셨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분의 소원은 지팡이 없이 걷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6개월 되는 시점에 공식 석상에서 지팡이를 놓고 걸으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날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대통령도 그 보좌진도 저도 되게 기뻐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때 감동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0: 박사님.
1: 네, 맞습니다.
0: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도대체 이 재활의 신의 손길이 어떻길래 이렇게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걷게 됐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 이제 뭐 선수들의 재활 그리고 또 뭐 우리 대중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활약을 하시고 후학 양성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지금 이 순간도 몸이 찌뿌둥한 저를 비롯해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죠.
1: 네, 운동이라는 게 그냥 보면 쉬워 보이긴 하지만 특히.

0: 아프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찌뿌둥하고 이런 분들은 움직임의 순서가 다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동작을 다시 재가공을 통해서 배우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저랑 운동을 처음부터 저희가 4강이니까요.
1: 네.
0: 따라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처음엔 좀 부드러워지게 될 거고 조금 피로가 회복되는 느낌이 생기실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약간은 근력 운동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TV에서 규칙적으로 따라하시면 아마 조금 조금씩 좋아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 야,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4강만 따라하면 내 몸도 좋아질 수 있다고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강연 청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K-헬스케어 운동연구소의 김병곤입니다. 오늘 1강은 체력 없는 고령화는 재앙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령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시죠? 혹시 준비는 되셨나요? 오래 사는 것이 꼭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감소증 또는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노후 재앙의 핵심 원인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 수명의 연장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오래 사는 것의 이면에는 기대 수명이라는 것과 건강 수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은 대략 남성이 80세, 여성이 86세 정도입니다. 하지만 질병에 노출되어 사는 시간은 대략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15년에서 20년 동안 질병에 노출된 상태로 힘겹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핵심은 체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체력 상실의 경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활동량,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반경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요. 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허벅지, 엉덩이에 근육이 없어지면서 뼈가 보이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것에 의해서 만성 질환이 발병하게 됩니다. 보통 40대부터 근육량이 매년 약 1%씩 감소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50대라면 10%가 감소된 것이죠. 60세 이후부터는 감소 속도가 두 배로 빨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70대라면 벌써 20%가 줄어들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근력과 체력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침묵의 도둑이라고 하는 근감소증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근육량, 근력, 신체 기능이 동시에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침묵의 도둑이라고 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근육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감소 속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세에서 두 배 속으로 빨라지는 거니까요. 60세가 넘어지면 더욱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보행의 속도 저하라고 해서 내가 걸어다니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감소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악력이 떨어집니다. 어떤 물건을 잡고 들고 이런 힘들이 약해지면서 물건을 놓치거나 잡는 힘이 감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체지방이 증가하게 돼서

복부지방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근감소증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근감소증에 의해서 기초대사량이 저하가 되면 근육이 감소하고 비만, 당뇨, 지방 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인 기초대사량의 비중은 근육이 전체 기초대사량의 대략 70%를 담당한다고 하니까요. 근육이 저하됐다는 것은 기초대사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10년간 근육 손실이 대략 한 3kg 정도 된다니까요. 운동하지 않으면 10년마다 약 3kg의 근육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의 위험은 2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근감소증이 있으면 제2 당뇨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사량의 감소인데요. 근육 3kg 손실 시 하루 약 200칼로리가 덜 소비되어 체지방이 축적됩니다. 젊을 때보다 먹는 걸 적게 먹어도 체지방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초대사량이 저하된 분들은 대체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져 있거나 혈액의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쪽 발을 의자에 앉아서 펼친 다음에 발목은 몸쪽으로 당겨주시고요. 허벅지 뒤쪽을 쭉 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을 지나서 발끝까지 쭉 닿아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발끝이 안 닿는다면 정강이의 가운데도 괜찮습니다. 통증이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편안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 하시면 좋고요. 그냥 계시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파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 발을 쭉 펴고 발목은 몸쪽으로 당겨주시고요. 양손으로 발끝을 쭉 닿습니다. 호흡은 뱉어주시면서 길게 호흡을 뱉는 순간 아마 스트레칭이 조금 더 잘 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한 번 더 호흡을 후 뱉어주시고 가능하다면 등과 허리를 조금 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왼쪽을 한번 해보시면 좌우의 차이가 있으실 겁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앞으로 쭉 뻗어서 저도 왼쪽이 조금 덜 가거든요. 제 왼쪽 햄스트링이 조금 짧아서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요. 이렇게 되면 오른쪽보다는 왼쪽의 스트레칭 시간을 조금 더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후 뱉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후.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쭉 편 상태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고요. 이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 허리가 조금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1분도 좋고요, 2분도 좋고 3분씩만 하셔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대사질환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체력이 저하되고 전신 대사 시스템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복합 만성 질환이 발병되게 됩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전신 대사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근육의 저하가 생기고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 노인 사망 원인의 2위까지 올라가는 대단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제2당뇨병은 근육량의 저하로 인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근육이 혈당을 먹고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근육이 적다는 것은 내 몸에 혈당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발병률이 2배 이상 상승하게 되는 위험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나는 술을 먹지 않았는데 왜 지방간이 자꾸 생겼지? 대사질환의 문제인 것입니다. 대사가 저하되면 간에 지방이 축적되고 근감소증과의 악순환의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은 골다공증입니다. 근육과 뼈가 동반돼서 약화되게 되면 골절의 위험이 대폭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아마도 70대나 80대에 넘어지시면서 고관절

골절에 골절이 생기는 것이 이 골다공증에 의해 생기는 요인입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은 체력 저하와 질병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의 혈당 흡수 능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근육량의 감소가 혈당의 소비처를 소멸하게 만드는 것이죠. 혈당의 상승은 췌장의 과부하를 일으켜서 악순환을 반복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당뇨가 생기게 되고 비만이 증가하면서 심혈관계 질환이 향상되는 대사 도미노가 생기게 됩니다. 근육이 혈당을 조절하는 방식은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근육이 혈당을 흡수해서 정상 혈당을 80% 정도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육이 감소했을 때는 혈당의 정체 현상에 의해서 만성 고혈당, 인슐린 저항성이 심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져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체력 저하는 숫자나 검사, 수치의 문제가 아닌 일상이 붕괴하게 됩니다. 이동이 제한된다는 것은 내가 계단을 움직이거나 또는 대중교통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집 바깥으로 나가거나 또는 외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보행 속도의 감소는 인지 기능의 저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지 기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와 치매의 연관성이 아주 높습니다. 보행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나의 뇌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활동이 위축되게 되면 우울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자연에서, 공원에서 걸어 다니면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요. 집에만 계속 계시거나 햇빛을 받지 않으면 우울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감소증 시 우울증의 위험이 대략 2.6배 정도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근육이 적다는 것은 우울증이 생기는 아주 위험한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돌봄의 의존입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이 저하하게 되면 가족 또는 요양 시스템에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나다니다 보면 요양병원이 많아지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요양병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돌봄의 의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가족의 삶의 질도 저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활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낙상과 골절의 이야기입니다. 고관절 골절 후에 1년 내에 사망률이 대략 20에서 30%라고 합니다. 연간 낙상 경험률은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매년 낙상을 경험하는 비율인데요, 대략 33%라고 하니까요, 세분 중에 한 분은 낙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3명 중에 1명 매년 낙상을 경험하게 되고요. 낙상으로 이번에 95%는 골절의 원인이 됩니다. 고관절 골절 사망률은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대략 25%니까요. 고관절의 골절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낙상 후에 활동 감소는 근감소의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낙상 후에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력이 부족해지고 균형감각이 저하하게 되면 낙상이 더 많이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규칙적 근력 운동으로 낙상 위험이 최대 40% 감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내 주변에 분들과 다르게 나는 건강하게 걷고 이동하고 또는 마트를 다닐 수 있는 것은 근력과 균형감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균형감각이 떨어져서 낙상의 위험이 많은 분들이 엉덩이의 움직임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허벅지 위로

한번 올려봐 주시고요.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따라와서 해보세요. 오른쪽 무릎을 밑으로 살짝 눌러주게 되면 고관절의 앞쪽과 측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고관절에 공간이 생기면서 고관절의 감각이 좋아지게 되고요.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양손으로 꾹 눌러주면서 호흡을 푹 뱉어주시고요. 가슴과 허벅지는 쭉 편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뱉으면서 훅 눌러주시고요. 자, 한 번만 더 하실게요. 호흡을 뱉으면서 후. 이때 내 무릎의 높이를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왼쪽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 해보실게요. 왼쪽 위를 올리게 되면 아마 카메라에 보일 텐데 저도 여기가 조금 높거든요. 제 왼쪽 고관절이 조금 안 좋습니다. 가슴 펴고 양손으로 무릎을 잡은 상태에서 아래로 눌러주면서 몸은 약간 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호흡 뱉고 후. 그렇게 되면 이 고관절의 앞쪽과 측면이 편해지게 되고요. 이 동작도 당연히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되고 균형도 좋아지지만 허리가 안 좋은 부분들이 이 부분이 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의 스트레칭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아마도 허리도 편해지시고 균형 감각도 좋아지는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실게요. 눌러주면서 가슴은 쭉 펴줍니다. 가슴이 구부러지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가슴을 펴면서 눌러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TV 보다가 또는 저희 채널 보다가 생각나면 소파에서 또는 의자에서 또는 식당에서도 버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자주자주 해주시면 아마 좋아지실 겁니다. 노후 대비의 핵심은 근력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돈을 쓰기 위해서는 근력이 필요합니다. 노후를 위해 가장 확실한 투자는 근육, 연금보다 보험보다 근육이 먼저입니다. 근육 유지의 4대 효과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독립적 생활 유지입니다. 80세가 넘어도 혼자 걷고 요리하고 여행을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능적으로 독립되어지고 인간의 존엄성은 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만성질환의 예방입니다.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각각 대략 30에서 50%의 위험이 감소되니까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뇌의 인지기능 보호입니다. 뇌의 혈류가 증가되면 BDNF가 분비되고요. 이 BDNF가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오늘 운동을 따라하는 것은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아주 좋은 습관을 들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서적 안정입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가 촉진되고 이 두 가지는 우울증을 감소시키게 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지금 저와 함께 조금 조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의 역할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 처방전입니다. 중년과 시니어 핵심 운동 처방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여러분이 걷거나 가볍게 달리거나 수영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 생기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호흡이 가빠져야 합니다. 대략 이 정도는 되어야 해요. 제 숨소리가 들리실 텐데요. 혹시 유산소 운동을 했다면 이 정도의 숨참은 있어야 유산소 운동을 하신 거고요. 만약에 1시간 정도 동네를 산책했는데 숨이 차지 않았다면 사실은 유산소 운동을 하신 게 아닙니다. 주에 150분 이상 하셔야 되니까요. 50분씩 나누어도 주 3번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근력 운동입니다. 대략 주 2회 정도 하는 게 좋고요. 코어, 그다음에 상체 운동, 그리고 하체 운동.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 운동이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은 주 2회 하게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하체 운동에 스쿼트를 했다. 그러면 다음 날, 내일이 되겠죠? 허벅지나 엉덩이에 약간의 근육통이 생기셔야 합니다. 만약에 근육통이 생기지 않는다면 근육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근력 운동 후에는 근육통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균형과 유연성입니다. 매일같이 오늘 아마 저랑 같이 하는 스트레칭들이 그것에 포함될 텐데요. 매일 5분, 10분, 15분 아주 가볍게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발서기 아마 보셨을 텐데요. 한 발로 서서 허리 손 올리고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런 동작으로 길게는 1분까지 설 수 있으면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단백질의 섭취인데요. 아마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맛있는 걸 드실 텐데요. 맛있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일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대략 크기로 하면, 고기로 하면 대략 손바닥 하나 정도 될 텐데요. 이것을 세 끼에 나누어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속노화의 메시지에서 체력은 최고의 보험입니다. 체력을 지키는 것이 곧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저속노화 4대 전략은요, 즉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선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좀 걸으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면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조금 더 걸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루에 30분 이상은 무조건 걸어서 하루 1일 평균 7,500보 정도는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하루에 2만 보, 3만 보를 걷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체중이 조금 마른 분들이 2만 보, 3만 보를 걷는 건 근감소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걷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백질의 섭취인데요. 매 끼니 손바닥 크기만한 두부, 생선, 달걀, 닭가슴살들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맛이 없어서 싫은데 약이라 생각하고 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기 건강검진을 하듯이 정기 체력검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력을 측정해 보고요. 그 다음에 보행속도, 내가 걷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엔 움직임, 내가 쪼그려 앉을 수 있는지 또는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다음엔 근육량 측정인데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내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이렇게 쟀을 때, 이렇게 쟀을 때 손가락이 닿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닿는다면 약간의 근감소증이 있는 거고요. 넘어간다면 여러분은 근감소증이 조금 진행됐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운동하는 것입니다. 친구, 지역, 스포츠센터 또는 복지관 등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같이 운동을 하면 즐겁게 웃고 떠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실천하신다면 아마도 체력이 향상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늙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늙는지는 여러분이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력은 그 선택의 이름입니다. 체력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30초 운동. 의자를 잡고요. 한 손으로는 발목의 앞쪽을 잡아주시고요. 몸을 곧게 편 상태에서 가능하면 뒤꿈치를 엉덩이에 붙여주시면 좋고요. 혹시 붙지 않는다면 살짝 떨어뜨려도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까지 당기게 되면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는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고요. 균형감각, 체력을 만드는
기초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놓고 호흡을 뱉으면서 균형을 후 잡아주셔야 되고요. 호흡을 뱉어주셔야 코어가 더 강력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후. 한 번만 더 뱉겠습니다. 후. 네, 그대로 내리고 반대쪽 발목을 잡아주시고요. 엉덩이에 붙인 상태에서 가슴 쭉 펴주시고 뒤꿈치를

말보다는 더 좋은 게 호흡을 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호흡을 뱉고 있거든요. 후. 입으로 코로 마시고 입으로 후 뱉어주시면 코어가 잡히면서 근육이 편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호흡을 후. 네, 좋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루에 30초 또는 1분의 운동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고 체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이 정도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150분의 유산소 운동과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노년은 행복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재앙이 아닌 축복을 위해서 이 규칙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운동이라는 것 꼭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자꾸만 내일 하지 뭐 하고 미루기가 십상이었는데요. 오늘 김병곤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대로라면 더 이상은 핑계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30초 의자에서 하는 간단한 운동 꼭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 이 장수를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김병곤 박사님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한쪽 발을 의자에 앉아서 펼친 다음에 발목은 몸쪽으로 당겨주시고요. 허벅지 뒤쪽을 쭉 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을 지나서 발끝까지 쭉 닿아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발끝이 안 닿는다면 정강이의 가운데도 괜찮습니다. 양손으로 발끝을 쭉 닿습니다. 호흡은 뱉어주시면서 길게 가능하다면 등과 허리를 조금 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앞으로 쭉 뻗어서 호흡을 후 했고요. 그리고 한번 더 후. 자,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허벅지 위로 한번 올려봐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양손으로 꾹 눌러주면서 호흡을 후 뱉어주시고요. 가슴과 허벅지는 쭉 편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뱉으면서 후 눌러주시고요. 저희 왼쪽 해보겠습니다. 따라 해보실게요. 왼쪽 위를 올리게 되면 가슴 펴고 양손으로 무릎을 잡은 상태에서 아래로 눌러주면서 몸은 약간 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호흡 뱉고 후. 의자를 잡고요. 한 손으로는 발목의 앞쪽을 잡아주시고요. 몸을 곧게 편 상태에서 가능하면 뒤꿈치를 엉덩이에 붙여주시면 좋고요. 혹시 붙지 않는다면 살짝 떨어뜨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당겨놓고 호흡을 뱉으면서 균형을 후 그대로 내리고 반대쪽 발목을 잡아주시고요. 엉덩이에 붙인 상태에서 그리고 후. 우리가 운동하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루에 30초 또는 1분의 운동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겁니다.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존재한 한반도의 고대 국가 백제는요, 정말 많은 수수께끼로 둘러싸여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통해서 그 신비한 고대 국가 백제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요,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이렇게 세 개 지역에 분포해 있는 8개 고고학 유적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주의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부여의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나성, 익산의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이렇게 8개 유적이 그 주인공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수도였던 도시죠. 백제 첫 번째 수도는 어딘가요? 네, 오늘날 한강 유역인 위례였는데요. 고구려 장수왕의 그 남진 정책으로 이 개로왕이 전사하면서 한강을 내어주고 급히 도읍을 옮긴 곳이 당시 웅진이라 불렸던 공주입니다. 그리고 성왕 시절에 이르러서 삽이라 불렸던 오늘날 부여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고대 국가의 수도를 살펴보면요, 도성, 무덤, 궁궐, 사찰, 이게 이제 필수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때문에 이 수도를 옮기는 천도시에는 이런 구성물들이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공주, 부여, 익산의 유적에서 이러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익산 역시 백제의 수도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흥미로운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유네스코는요,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세계 유산으로 지정하면서 등재 기준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은 고대 왕국들의 상호 교류를 통해 완성된 백제 건축 기술의 발전과 불교 확산의 증거다. 이곳에 남아있는 유적들은 문화적 전성기를 구가했던 이 고대 백제 왕국의 후기 시대를 대표하는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도입된 도시계획 원칙, 건축기술, 예술과 종교를 수용해서 이걸 다시 백제화했다는 증거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세련된 이 백제 문화가 일본 및 동아시아로 전파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죠. 유적지에서 출토된 연대가 분명한 유물들을 통해 이 수도 이동에 따른 백제의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불교 사찰, 성곽, 건축물을 통해서 정말 독특했던, 화려했던 이 백제 건축 기술을 고분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그 탁월한 예술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통해 숨겨진 역사의 새로운 가치를 밝혀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잘생긴 이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항상 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부질없이 산 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며 삿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무리의 수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남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유물 탐여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비로소 집착을 떠나게 된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인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과거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법을 펼치시고 계시던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500명의 상인들이 있었는데 이 500명의 상인들이 보물을 캐어다가 수많은 보물을 짊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깊은 계곡에서 아주 못된 나쁜 귀신에게 홀려가지고 결국 그 계곡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500명의 상인들이 목숨이 다하고 그 보관하고 있던 보물들이 뿔뿔이 그 계곡과 산에 흩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때마침 그 가까운 곳에서 깊은 숲속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던 비구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비구스님이 오랫동안 숲속에서 수행을 하였는데 오랜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전혀 마음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마음의 번뇌망상이 자꾸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숲속에 산 깊은 곳에 계곡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보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수많은 보물들이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때 이 비구스님 마음에서 스물스물 욕심이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래, 숲속에서 몇 년 동안 수행해봤자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번뇌망상도 사라지지도 않고 이럴 바에야 이 보물을 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머리 기르고 가정을 꾸리고 떵떵거리면서 살자라는 그런 욕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구스님은 혼자서 그 수많은 보물들을 다 가져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 연락을 해가지고 속가에 있던 형과 동생을 부르게 됩니다. 형과 동생을 불러가지고 산에 흩어져 있던 보물들을 이렇게 모아서 잔뜩 가득가득하게 짊어지고 형과 동생은 그 보물을 가지고 먼저 집으로 보내고 자기도 온갖 보물들을 산더미처럼 짊어진 뒤에 그 숲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구스님이 수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 버리고 보물에 눈이 멀어서 그 보물을 산더미처럼 짊어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멀리서 그 모습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득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저 비구는 성근이 있어서 착할 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내가 잘 제도해주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만한 그릇을 타고났다. 지금 저 비구가 욕심에 눈이 멀어 순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도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사람이니 내가 마땅히 제도해주면 내 말을 알아듣고 마땅히 제도 받을 만한 그릇을 타고난 사람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훤하게 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뒤에 일부러 그 보물을 짊어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 그 비구스님이 내려오는 산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딱 기다리고 계시면서 일부러 비구스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통력으로 젊은 비구니의 모습을 신통력으로 뿅 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나이가 젊은 비구니의 모습으로 신통력을 딱 만든 뒤에 그 젊은 비구니가 머리를 빡빡 깎고 승복 가사를 입고 있는데 눈썹을 진하게 그리고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온몸에 주렁주렁 보석과 악세사리를 온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모습으로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비구니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구니 스님이, 젊은 비구니 스님이 눈썹을 진하게 그리고 얼굴을 덕지덕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막 빨간 루즈 같은 거 바르고 있고 온몸

몸에 보석, 막 액세서리, 막 이런 걸 주렁주렁 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일부러 그런 희한한 모습의 비구니를 신통력으로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만든 그 화려하게 치장한 그 비구니 스님이 신통력으로 만든 그 가짜 비구니

있는 비구 스님을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비구니 스님이 스님 어디를 가십니까? 하고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만든 그 비구니 스님이 보물을 짊어지고 있는 비구 스님 발 아래 절을 올리고 안부를 묻습니다. 스님 어디 가십니까? 스님 어디에 계십니까? 스님 뭐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보물을 짊어지고 있는 비구 스님이 요 비구니 스님의 모습을 딱 보는데 얘 가관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꼴불견이에요.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막 눈썹을 그리고 얼굴에 진하게 화장을 하고 온몸에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까 순간 이 비구 스님이 비구니 스님한테 호통을 칩니다. 뭐 하는 짓이냐? 비구니여, 그대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찌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출가 비구니가 이렇게 진하게 화장을 하고 온몸에 막 보석을 주렁주렁 매달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가 출가 제자가 비구니가 뭐 하는 짓이냐? 하고 호통을 칩니다. 순간 비구니 스님이 부처님이 그 신통력으로 만든 그 비구니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비구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구니 스님이 호통을 치는 그 비구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비구 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비구니 스님이. 근데 그 비구니 스님이 부처님이 만든,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만든 그 가짜 비구니잖아요. 그 비구니가 어디서 네가 나한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냐. 비구여, 그대야말로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돼서 비구 스님이 되어서 저렇게 보물을 산더미같이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네가 나한테 할 말이냐? 네나 잘해라 하고 오히려 비구니가 고함을 꽉 지르게 됩니다. 네나 잘해라. 순간 비구 스님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너무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을 때 비구니 스님이 그 비구 스님을 위해서 법문을 해줍니다. 모든 것이 더덕고 무상합니다. 산에서 이렇게 수행을 잘한 비구 스님께서 왜 그 언젠가는 흩어져 사라지고 말 죽어서는 가져갈 수도 없는 그 보물에 집착하여 보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왜 집으로 내려가라 하십니까? 순간 이 비구 스님이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을 때 신통력으로 만들었던 그 비구니 스님의 몸뚱아리가 산산이 환하게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거룩하신 부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순간 비구 스님이 아! 부처님께서 나를 제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저 비구니의 모습으로 나를 일깨워 주신 거였구나. 아, 부처님 하고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립니다. 비구여, 비구여, 모든 것이 더덥구나. 오직 수행하고 정진할 뿐이다. 그대는 어찌하여 마음의 욕망에 휩쓸려서 죽어서는 가져가지도 못할 저 보물덩어리를 짊어지고 수행의 길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간단 말인가. 이게 그 비구 스님이 전생에서부터
착할 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고 알아들을 만한 비구 스님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일부러 나타나셔서 제도해 주시는 거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평생 못 알아들어요. 우리 중생은 업장이 두텁고 업보가 깊어서 업장이 두꺼운 중생들은 부처님이 코앞에 나타나서 법문을 해줘서도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한 뿌리를 심어야 됩니다.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는구나. 거룩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비구 스님이 진심으로 참회를 올립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찌하오리까 부처님, 제가 이미 실수를 해버렸으니 어찌하오리까,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진심으로 참회하는 그 비구 스님에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착한 일을 짓는다면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되리라. 마치 저 구름을 벗어난 해와 같이, 마치 저 구름을 벗어난 달과 같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되리라. 부처님의 말씀에 부끄러움과 또 부처님 말씀에 그 감동과 그 마음의 진실한 부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되찾은 이 비구 스님은 숲으로 들어가 나무 밑에 앉아서 다시 마음을 집중하여 정진한 끝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지혜와 자비로운 손길로서 우리 중생들을 보살피고 거두어 주십시오 부처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비구 스님이 계셨는데 강물이 흐르는 그 강가에 나무 밑에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도 마음의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돌을 닦겠다는 구도의 열정도 점점 사그러들 때쯤 자꾸 마음에서 나태한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일찍 출가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지만 수행을 했지만 전혀 깨달음을 얻지도 못했고 이렇게 끊임없이 번뇌망상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하루하루 끊임없이 번뇌망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럴 바에야 차라리 승복을 벗고 옷을 바꾸어 입고 머리를 기르고 그냥 저 새 속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멀리 계시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환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환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아, 저 비구는 마땅히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할 선 뿌리근, 성근, 착한 뿌리가 있어서 내가 제도하면 깨달음을 얻을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구나. 지금 약한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내가 법을 설해준다면 마땅히 깨달음을 얻을 만한 착한 뿌리가 있는 비구이구나.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저 비구를 제도해야 되겠구나. 부처님께서 일부러
부처님께서 일부러

그 강가의 나무 밑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비구 스님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일부러 부처님께서 평범한 그냥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뿅 하고 변신을 하십니다. 바로 그냥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방황하고 있는 비구 스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평범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딱 변신을 한 뒤에 그 나무 밑에서 수행하고 있는 마음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 비구 스님 옆에 딱 앉아가지고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을 때 강물에서 큰 거북이가 기어나왔다고 합니다. 엉금엉금 거북이가 딱 기어나왔을 때 때마침 굶주려 있는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물개가 거북이를 잡아먹으려고 거북이한테 딱 덮칩니다. 거북아! 순간 거북이가 물개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머리와 꼬리와 내 다리를 쏙 하고 그 거북이 둥근 껍질 안으로 쏙 하고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개가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요 거북이 머리랑 다리랑 꼬리가 그 껍질 안으로 쏙 하고 들어가 있으니까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북아 한 입만 먹자. 근데 거북이가 그 껍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개가 기분이 거북해졌어요. 거북아, 네가 껍질에서 나오지 않으니 내 기분이 거북해지는구나. 아, 저 이런 농담이 너무 재밌어요. 하여튼 그래서 물개가 결국은 포기를 해버리고 그 껍질을 깨부실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해버리고 큰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무사히 물개의 그 눈에서 벗어나 강물 속으로 안전하게 들어가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순간 방황하고 있던 마음으로 방황을 하고 있던 그 비구 스님이 그 거북이의 그 모습을 천천히 지켜본 뒤에 평범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변신한 부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인 줄 모르고 보십시오. 저 거북이는 단단한 껍질이 있어서 단단한 그 껍질을 갑옷처럼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군요. 저는 수행이 안 돼서 참 고민입니다. 자꾸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수행이 안 돼서 고민입니다. 저도 저 거북이 같은 그런 튼튼하고 안전한 마음의 갑옷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평범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변신한 그 부처님께서 평범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방황하는 비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마음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갑옷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최고의 갑옷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최고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비구 스님이 평범한 비구 스님으로 변신한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을 합니다. 중생은 눈, 귀, 코, 혀, 몸, 생각, 안입이 설시니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 여섯 가지에 끄달리고 분별하고 집착하고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눈으로 속고 귀로 속고 코 향기에 속고 혀 맛에 속고

속고 몸, 이 몸뚱아리 촉감에 속고 자기가 일으킨 자기 생각에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는 최고의 갑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눈으로 보더라도 속지 말아라. 귀로 듣더라도 속지 말아라. 코로 냄새를 맡더라도 속지 말아라. 혀로 맛을 보더라도 속지 말아라. 몸으로 촉감을 느끼더라도 속지 말아라. 생각에 속지 말아라. 저 거북이가 바깥에 위험에 처했을 때 머리와 꼬리와 내 다리가 껍질 속으로 쏙 들어가서 자기 몸을 보호하듯이 수행하는 수행자도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생각으로 스스로를 단속하고 스스로를 다스리고 스스로를 조심히 해라. 눈, 귀, 코, 혀, 몸, 생각으로 끄달리지 않고 속지 않고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왜 수행이 안 될까를 걱정하겠는가? 그 말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 방황하는 비구 스님이 깜짝 놀래서 오, 그대는 누구시오? 그대는 누구시오? 하고 깜짝 놀랄 때 평범했던 비구 스님의 몸이 산산이 환하게 사라지면서 부처님께서 원래 그 거룩하신 몸으로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순간 이 방황하던 비구 스님이 오, 부처님이시여, 스승님이시여,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고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려 공경 예배하고 절을 올립니다. 오, 부처님, 오, 부처님.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본래의 모습으로 환하게 나타나신 뒤에 그 방황하던 비구 스님에게 법문을 설하십니다. 비구여, 비구여, 나의 법을 잘 들어보거라. 부처님의 그 자상한 법문의 말씀을 듣고 이 방황하던 비구 스님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토록 번뇌와 망상에 시달려 고통받았던 그 방황하던 비구 스님의 마음속 번뇌와 망상이 산산이 쪼개져서 사라지고 그 방황하던 비구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와 망상,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그 비구 스님을, 방황하는 그 비구 스님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일부러 평범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몸을 변신하고 눈앞에서 보인 그 거북이의 모습을 비유를 들어서 방황하던 비구 스님의 마음을 일깨워준,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방황하던 비구 스님도 그냥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닙니다. 부처님 법문을 듣는 순간 깨달음을 누구나 얻을 수 있다면 왜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문을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깨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부처님 법문을 들었는데도 부처님을 비난하고 비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성근, 착할 선, 뿌리근. 기본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착한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착한 뿌리는 누가 지은 거냐? 내가 짓는 겁니다.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그래도 부처님 법과 인연이 있어서 꾸준히 수행을 하고 공덕을 지었던 그 인연 공덕의 힘으로 부처님 법문을 듣는 순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방황하는 비구스님을 멀리서 지켜보시고 저 방황하고 있는 비구는 내가 법문을 해주면 내가 제도를 해주면 깨달을 만한 성근이 있는 비구구나. 그러니 내가 마땅히 직접 찾아가서 저 비구를 제도해줘야 되겠구나라고 부처님이 마음을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착한 뿌리 성근도 결국 스스로가 짓고 본인이 짓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꾸준히 착한 업을 지어야 합니다. 꾸준히 좋은 인연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착할 선, 뿌리근, 성근을 잘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사위구 저 동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아주 아름다운 향이 나는 향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향나무에 꽃이 피고 그 꽃과 향나무에서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500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 500명의 여인들은 부처님을 만나 뵙지도 못했고 부처님 계신 곳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500명의 여인들은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지만 항상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 기도를 올리면서 하늘 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그 500명의 여인들의 목표는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늘 제사를 지내고 하늘 세계 신, 하늘 세계 신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이라는 범천. 우리 불교경전에서도 하늘 세계 신들 중에서 제석천, 그 다음에 범천 이런 신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 세계 신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들 중에 하나인 범천이라는 신에게 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00명의 여인들이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저기 동남쪽에 아름다운 향이 뿜어져 나오는 향나무가 있잖냐. 우리가 하늘 세계에 태어나려면 제사를 지낼 때 좋은 것을 공양 올려야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지 않겠냐. 큰 복을 지어야 우리가 하늘 세계에 태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 향나무에 아름다운 향이 뿜어져 나오는 그 꽃을 꺾어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올리고 기도를 하면 하늘 세계 신인 범천님도 기뻐하실 거다.
범천에게

범천님에게 우리 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꽃을 꺾어다가 공양을 올리자. 그리고 500명의 여인들이 아름다운 향이 나는 그 향나무에 꽃을 꺾으려고 그 나무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문득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 500명의 여인들은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전생 인연 공덕으로 마땅히 부처님에게 제도를 받을 만한 좋은 인연을 심은 자들이다. 마땅히 내가 저들을 제도해야 되겠구나. 부처님이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신 뒤에 일부러 신통력으로 휑 하고 허공을 날아서 그 500명의 여인들이 향나무로 다가오고 있을 때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그 향나무 밑에 뿅 하고 나타나서 나무 밑에 거룩한 모습으로 다 참선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500명의 여인들이 그 향나무에 딱 다가갔는데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거룩하게 생긴 부처님께서 향나무 밑에 다 참선하고 앉아 계시니까 500명의 여인들이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봐야 돼, 사람은. 부처님이 아무 말 안 했는데 부처님 모습을 본 것만으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500명의 여인들이. 그러니까 잘생기고 봐야 돼, 아주 그냥. 이분은 누구시지? 부처님인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시지? 이분은 누구실까? 이분은 우리의 정성에 감흥해서 우리의 정성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범천, 하늘 세계신 범천이신가 보다. 맞다 맞다 범천이신가 보다 하면서 500명의 여인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하늘 세계 신으로 착각하고 막 절을 올립니다.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하늘 세계 신이었던 진짜 범천이 하늘 세계에서 이걸 지켜본 뒤에 범천이 일부러 그 자리에 딱 내려옵니다. 범천이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면 사람들이 너무나 뭐 깜짝 놀랄까봐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범천의 하늘 세계 신이 탁 나타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500명의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들이여, 이분은 하늘 세계 신 범천이 아니다. 이분께서는 하늘 세계 신 범천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늘 세계 신들보다도 훨씬 더 고귀하고 존귀한 진리의 법왕, 위 없는 스승, 부처님이시다. 그때 500명의 여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하늘 세계 신들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신 부처님이라고요? 오, 부처님.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500명의 그 여인들을 향해서 법문을 설하십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500명의 여인들이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저의 500명의 여인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니들이여.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니들이여 하는 순간 500명의 여인들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다 떨어져서 삭발한 머리가 되고 입고 있는 옷은 모두 가사, 승복으로 다 변하게 되고
500명

0: 500명의 여인들이 500명의 비구니 스님이 됩니다. 그리고 500명의 비구니 스님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행하는 순간 모두 다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500명의 아라한 비구니 스님이 되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어봅니다. 부처님, 어떤 전생의 인연이 있었기에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는지도 모르는 저 500명의 하늘색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저 500명의 여인들을 향해서 부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저 500명의 여인들을 출가시키고 저 500명의 여인들은 어떤 인연으로 저렇게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수 없는 과거 전생,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법을 설하고 계실 때, 500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500명의 여인들이 가섭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동을 받고, 500명의 여인들이 다 함께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기를, 저희가 가섭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마음의 감동을 느낀 이 공덕의 인연으로 저희가 다음 세상, 미래 세상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실 때 반드시 세상에 출현하신 그 부처님을 꼭 만나 뵙게 되고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어 깨달음 얻기를 발원합니다 라고 가서 부처님께 이와 같은 지극정성으로 발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발언을 했던 500명의 여인들이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과거 전생에 자기들이 발언했던 그 원력대로 부처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 비구니 스님이 되고 출가 제자가 되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 비구니가 된 것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지은 발언의 공덕이다.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항상 발언을 세우셔야 됩니다. 좋은 발언을 세우셔야 됩니다. 위대하고 큰 발언을 세우셔야 됩니다. 발언합시다. 항상 발언합시다.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항상 발언하는 불자가 됩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오로지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땀 흘려 노력하라. 그 누구인들 내일 죽음이 있음을 알겠는가?

이 세상은 덧없는 것.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어두운 곳에 떨어지지 말라. 마땅히 배워서 마음을 스스로 닦아 지혜를 구하라. 온갖 번뇌의 때를 벗고 지혜의 촛불을 들고 길을 바라보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 보만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저희가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평일날 녹화를 하는데도 항상 이렇게 객석을 가득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원을, 재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저는 이거 같아요. 가장 귀한 재원. 금은 팔면은 다이아몬드랑 바꿀 수 있죠. 그죠? 다이아몬드도 팔아서 금으로 바꿀 수 있고요. 서로 이렇게 재원끼리는 호환이 됩니다. 근데 시간은요, 소비만 할 수 있지 얘를 살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도 없어요. 다시는 사라지면 안 돌아오는, 충전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재원이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도 사라지고 있고 저의 인생도 여러분과 함께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귀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 자리가 정말 행복합니다. 산혜진미를 몇 개월 동안 진행해 오면서 저 혼자 고민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공부한 시간이야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았겠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 속의 그런 많은 문제와 현실적인 아픔, 고민을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겠습니까? 야, 맞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그쪽에는 고수예요. 고통받고 고민하고 특히 뭐 남 미워하고 이런 쪽으로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0: 존경스럽습니다. 네,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뭔가를 여러분께 감히 알려드리겠다라는 취지로 섰는데 저는 애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같은 자리에 서 있어요. 저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보다 그저 몇 발짝 먼저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연애도 하고 취업도 해야 되니까 그죠? 직장 생활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정도 꾸리시고 돈도 벌고 하는 그 일의 시간을 이 귀한 재원을 사용하시는 동안 저는 머리를 깎고 이 길에 먼저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른께 또 부처님께 배웠던 가르침을 그저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위에 있고 여러분 밑에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가고요. 여러분은 제 발자국을 보고 오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발자국이 추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남겨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비틀거리는 발자국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여기서 스님처럼 하면 이렇게 넘어지겠구나라고 그것마저도 여러분이 공부로 삼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마지막 강의를 바로 다음 강의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고통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고통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어떤 아나운서가 저한테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스님, 우리 아저씨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정확한 질문이에요. 우리 아저씨들은 왜 이렇게 힘드냐고, 세상 사는 게. 제가 뭐라고 바로 답을 드렸냐면, 아저씨는 힘드냐가 아니라 아저씨도 힘든 거라고 전 얘기를 했어요. 모두가 아파요. 모두가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왜 불교는 모든 걸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기운 빠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을 하나씩 알려주고 그러면 그 다음 나올 얘기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당연히 스승께서는 말씀을 남겨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도 나의 증상을 명확히 알고 내 증상이 이렇습니다라고 의사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분 있어요. 병원에 오셔서 어디가 아프세요? 그럼 맞춰봐. 이런 분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저 머리가 아프고요. 어디가 아프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를 만나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 이런 게 고민이고요. 스님 저는 이쪽 이런 일만 생기면 저는 굉장히 못나집니다. 저 별것도 아닌 이 상황에서 이거를 보고 제 마음이 세상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어요. 이렇게 저 사람을 미워했고요. 이렇게 못난 모습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저는 공부의 시작 같아요. 근데 제가 산해진 및 첫 회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남자분들이 못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사과하는 거. 사과하는 거. 미안합니다 못해요. 미안합니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못났어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들으셨죠? 그 강의. 나 미안하다 얘기 사과한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세 분. 그래요? 어떤 면에 있어서 사과하셨어요?
1: 제가 화를 많이 내거든요.
0: 화를 내서. 맞아요. 맞아요. 솔직한 대답이에요. 그게. 내가 화를 내놓고. 네. 그죠? 내놓고 나서 아차 하셨죠?
1: 그렇죠.
0: 화를 내고 나니까 누구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 얼굴에 떠올랐죠. 제가 웃자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거를 웃음으로서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뭐냐면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라요. 근데 보마님 스님이 인상 쓰고 화낸 얼굴이 떠오르셨어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웃으면서 얘기하냐 인상을 쓰며 얘기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내 스스로를, 내 자신을 아프게 만드는 행동이고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셨어 라고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맞죠?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걸 심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몰랐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심었어요. 다 심었습니다. 저희의 스승님들께서 저에게 씨앗을 심어주셨듯이

0: 저도 여러분한테 심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같이 화를 내고 나면 부처님 얼굴보다 제 얼굴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 사과를.
0: 사과했어요. 어떻게 사과하셨어요?
1: 화내서 미안하다.
0: 그렇죠. 내가 이렇게 화낸 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하는 법도 알려드렸죠. 사과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아유, 내가 다 미안해. 그러면 여성분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뭐가 미안한데? 그럼 남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다 미안해. 정확해, 정확해. 다 미안해. 그럼 여자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 모르네. 몰라. 미안한 거 아니야, 그거. 아직도 몰라. 정신 못 차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두 분 다 얘기가 맞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라는 여성분의 말도 맞고요. 남자들이 다 미안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맞아요. 다 미안해요. 다 미안해. 콕 집어서 뭐가 미안한 게 아니라 다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콕 집어달라. 집어달라.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행동해서 당신에게 아픔을 줬던 거 불편하게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미안해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내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제가 아마 1강인가 2강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거를 실천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는 항상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강의를 들어오기 전에 피디님하고 잠깐 만났어요. 네, 피디님이 이제 거의 마무리잖아요, 저희 강의가. 갈수록 살이 빠져요. 다크서클에 내려오고 얼굴이 새카매져요. 왜 그럴까요?
2: 시청률?
0: 아, 시청률은 너무 잘 나온대요. 감사하게. 네.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대요. 그럼 얼굴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끝날 때가 돼가니까 점점 얼굴이 흑빛이 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헤어짐이 아쉬운 거예요. 헤어짐이.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불교에서는 8가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통을 받는 거야가 그런 고통이 아니고요. 누구나에게나 갖추어져 있는 날 때부터 이 세상에서는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8개의 고통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맞나 안 맞나 한번 스스로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첫 번째 고통이 뭐냐면 맞아요. 누가 대답했어요? 먹고 살기 힘든가 봐요. 그죠? 살아가는 고통이에요. 출근하는 거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제가 이 스님 된 게 너무 좋은 게 출근이 없어요. 왜 출근이 없는 줄 아세요, 저희? 퇴근이 없으니까. 퇴근이 없어서 저는 출근이 없어요. 저는 회사에서 먹고 자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집이 없어요. 왜냐면 회사가 집이에요. 저는 절이 학교이면서 제 집이면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회사이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교육 장소예요. 상담실이. 저는 퇴근이 없어요. 그래서 출근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진심이에요. 회사 나가기 싫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어쩔 수 없어.
0: 어쩔 수 없다. 정확한 얘기. 정확한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일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웃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제가 모 식당을 갔는데 제가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녁 공양 자리였어요. 근데 바로 가까이 있는 테이블에 거사님 둘이서 이미 만취 상태예요. 그 상태로 둘이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당연히 커지죠. 취했으니까. 제가 옆에 있는데도 저한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모르고 막 얘기를 해요. 덕분에 저는 그 두 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집이 어딘지, 어느 역에서 가까운지, 그리고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하셨는지 요거를 다 알게 됐어요. 합석할 뻔했어요, 제가 속상해서. 근데 처음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돈 버는 얘기. 왜요? 살아야 되니까. 그분들이 어리석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 버는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회사를 차려서 이렇게 투자해갖고 돈을 버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안 돼. 주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갔다가 안 돼. 부동산으로 갔다가

0: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하고 이제 어떤 분하고 둘이서 밥을 먹었는데 거의 대화를 못했어요. 그분들 얘기에 집중하느라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들이 뭔가 술이 모자르셨나 봐요. 근데 요즘에는 그 뭐예요? 그 옆에 붙어 있는 거?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신 거예요. 모자라니까. 근데 뭐 확실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맥주를 시키려고 했는데 소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분한테 왜 우리는 이걸 안 시켰는데 이게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주문 내역 보세요. 보니까 자기가 잘못 누른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옆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이고 술 한 병도 못 시키면서 무슨 주식을 투자하겠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의 얘기는 모두가 살기 위한 얘기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그 얘기 속에 그분들의 고통이 끝없는 노력이 느껴져서 한편으로는 웃었지만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고통이 있어요. 두 번째 고통이 뭘까요? 많이 느끼나 봐요, 요즘에? 아, 느끼세요? 거울을 보면, 그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자기의 옛날에는 이런 거 먹어도 소화 잘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화가 안 되고, 맞죠? 팔다리가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왜 이렇게 공감하세요? 뭐 더 추임새 좀 넣어주세요. 또 뭐가 있습니까? 기억도 안 나고 옛날 거, 그죠?
1: 맞아요.
0: 맞아요. 근데 원래 옛날부터 기억 못 하셨어요. 옛날엔 잘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기억도 안 나고 기운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게 뭐냐면 늙음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렇게 막 제가 웃자고 나열을 했지만 이런 것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부분인데 늙음에 있어서 더 아픈 거는요 사회적인 늙음 같아요. 이게 여러분을 더 아프게 더 비참한 기분이 들도록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늙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늙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다음 게 누가 그러대요? 나 삼관왕 했다고? 세 개 다 했대요 삼관왕. 하나만 더 하면 끝이래요 자기. 그렇게 농담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인도의 속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책에서 봤는데 인간은 수많은 고민을 갖고 사는데 병이 걸리면 그 많은 고민은 하나로 줄어든다고 해요. 무슨 고민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병을? 그렇죠.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고민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일어나자라고 할 때 무릎이 움직여주는 게 고마운 거였구나. 물 한 모금 삼키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걸 우리는 누리고 사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어떻게 보면 스승이 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병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슬퍼하거나 물론 큰 병이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분은 참 정말 힘들지만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병들이 나에게 큰 스승이 된다라는 저 큰 스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씩 저를 스쳐가면서 아 그렇구나. 더 큰 것들도 기다리겠구나. 과연 그때 나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 수 있을까? 라는 제 스스로의 공부에 대한 점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정말 두려워하시는 거죠. 네. 건강검진 안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 왜 안 해요? 무서워서 안 한대요. 무서워서. 뭐가 나올까 봐. 그러고 나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죠. 뭐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나는 죽는 거 안 무서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함부로 담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난 안 무서워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죽는다라는 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 모든 내 인생이 사라짐, 내 인생이란 연극이 맞춰지는 그날 내가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거는 뭐고 나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지? 이 고민을 하는 게 훨씬 현명한 거지 나는 죽음 같은 거 안 무서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라 그럴까? 허세 같아요.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여긴 좀 신중하게 남겨두고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나에게 이 죽음의 앞에 삶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을 때 내가 이 재원 아까 제가 지웠지만 시간이

0: 애.
1: 별.
0: 사랑 애자예요.
1: 네.
0: 별. 이별할 때 별자예요. 리. 떠날 리자예요.
2: 고.
0: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왼수 같은 인간만 안 봤으면 좋겠다. 나는 행복한 사람들하고만 살 거야. 좋아요. 그럼 행복한 사람과는 안 헤어지냐는 거예요. 맞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이게 있어요. 제가 전에 절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목줄을 끊고 환속했어요. 절에서 나가서 사라졌어요. 나 절 싫어. 그러고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걔 이름이 무상이었거든요. 이름을 잘못 졌어요. 그렇게 내가 챙겨줬는데 무상하게 떠났어요. 풍산개였습니다. 하얀색 풍산개.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목줄을 지가 마음대로 끊고 싶을 때 다 끊어버려요. 그냥. 근데 이 강아지가 태풍이 가을에 오잖아요. 태풍이 올 때 밖에서 이 목줄을 막 잡아당기면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아니 뭔 일이야, 왜 저래 제가? 그리고 나가봤어요. 근데 이 삽살개, 아니 풍산개가 식탐이 엄청 많아요. 식탐이. 밥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목줄이 끊어져라 잡아당기면서 막 우는데 왜 그러지? 그리고 가보니까 저쪽 그 논, 그 황량하잖아요. 가을에 추수 끝나고 논의 그쪽을 향해서 막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밥그릇이 바람에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논으로 막 굴러가는 거. 근데 얘는 밥그릇이 곧 뭐냐면 밥이에요. 항상 밥을 거기다 줬으니까 자기는 이 밥그릇만 지키면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 불면서 밥그릇이 막 개밥그릇이 떼굴떼굴 굴러서 막 가니까 애가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뭐냐?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이에요. 애별리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그러면 무슨 고통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이 더 많이 느끼는 고통이에요. 미워하는 것과 만나야 하는 고통. 원증 회고라고 합니다.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과 회, 다시 만나야 되는 고통.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매일매일 겪는 거예요. 정말 정말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요.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구하지만 부득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으면 고통이 아니죠. 근데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구부득고. 그리고 여덟 번째가 마지막.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이번에 승진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투자한 주식이 망하면 어떡하지? 아무 일도 없어요, 아직. 이거는 오직 내 생각으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오음 성고라고 합니다. 이 오음은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불교 용어예요. 여덟 가지예요. 강아지한테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존재에게는 여덟 개의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느냐. 왜 남자들은 힘들어요? 라는 질문 때문에 그랬어요. 모두가 이 안에 있어요. 요즘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불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더 많이 느껴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10대, 20대, 30대들이 이 불교라는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 가르침에 열광하는지를 저는 느껴요. 근데 그분들이 절에 가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있긴 있지만 잘 안 보여요. 왜일까요? 그분들은 이 가르침에 매료된 사람들이에요.

0: 동물에 매료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탁 소리에 매료된 사람이 아니고요. 이 가르침에 매료된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불자인가요, 아닌가요? 불자죠? 불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동했잖아요. 불자예요. 근데 절에서는 왜 안 보일까? 저는 이런 현실적인 고통들을, 누구에게나 갖추어진 고통들을,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가 전생에 죄를 져서 그래, 이런 거 말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님네들이, 또 우리 불자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너가 이렇게 힘든 거는 너의 잘못만은 아니야. 너 노력 많이 했잖아. 잘했어. 잘했어. 근데 이렇게 힘든 게 원래 인생이더라. 그래서 이런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생겨나는 일을 우리가 피하고 나의 삶이란, 나의 생애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배워야 할 가르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삶에 처해진 이러한 고통을 해결했나요, 우리? 못했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제3의 제4의 행복을 찾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 게요. 여러분, 이 정말 불경은요, 팔만대장경은요, 교과서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거는 가는 데마다 정말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정말 간절히 외칩니다. 불경은 목탁 치면서 외우면 소원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불자가 아닌 분들은 잘 몰라요. 왜 모르냐고요? 한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글로 번역해도 읽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글인데, 조선말인데 조선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뭔 소린지. 그러면 누가 필요하느냐? 설명해 주시는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불경에 대지도론이라는 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정확히는 경이 아니고 논이지만 어쨌든 대지도론이라는 데를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어떤 죄인이 이게 누구예요? 죄인이죠? 묶여 있었어요. 이렇게 묶여갖고 갇혀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풀어달라고 해도 풀어주진 않아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하죠? 자유를 요구합니다. 자유를 얻고 싶어요. 자유를 되찾고 싶어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거기서 풀려났어요. 짠 하고 풀려났어요. 발목에서 그 족쇄를 풀어준 거예요. 그럼 이분은 뭘 얻었죠?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어서 나는 자유를 얻고 싶었는데 발목에서 족쇄가 풀리니까 자유가 얻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얻은 이 자유는 그 전에 어디 있던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질문이? 조선말인데 조선말을 못 알아듣는 표정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발목에 족쇄가 메어 있으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한테?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풀리는 순간 뭘 얻었다고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자유는 발에 있었느냐, 족쇄에 있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있던 거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찾아 헤맸던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따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얻고자 했던 자유는 발목과 족쇄를 떠나서 다른 곳에 제3의 장소에 존재했다가 이게 풀리면서 그걸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있었나요, 처음부터? 자유라는 놈이? 없었잖아요. 속박에서 벗어남이 곧 뭐예요? 자유였던 거예요.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속박일 때는 느끼지 못했다가 벗어나니까 그게 곧 자유였던 거예요. 그러면 행복은요? 따로 있는 거냐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질 때, 속박에서 벗어날 때 행복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간절히 원하는, 얻고자 하는 그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산해진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 자체에서 여러분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부디 제발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원래 갖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발과 족쇄만 있었는데 이거 풀리면 바로 자유라니까요. 자유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딴 데서. 여러분이 이 행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습을 저희 스승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기에 깨진 기와장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금괴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금을 찾아서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스님,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금이라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깨진 기와장은 알아? 그랬더니 아이 그거는 잘 알죠. 수시로 많이 봤으니까요. 그러면 얘만 빼면 딱 하나 남아요. 그게 뭐예요? 금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틀렸으니까 반성하고 참회해갖고 죄를 사해서 뭔가 대단한 인간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한테는 이게 있었어요. 처음부터. 대한민국 사내들은 멋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계 최고의 남자들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어느 나라의 남자들도 대한민국 남자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걸 갖고 있는데 우리 아름다움을 덮고 있는 깨진 기와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얘만 치우면 얘는 금은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갖추고 있는 아름다움을 영원한 아름다움을 꼭 찾아가시길 바라요. 내 바깥에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거기 없어요. 백날 뒤져봐야 없어요. 자유는 너무 신기하게도 발목과 족쇄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게 풀어짐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 나의 고집, 나의 무모함, 나의 정말 똥 자존심 있잖아요. 이런 거를 깨진 기와장처럼 보고 하나씩 하나씩 걷어낼 뿐이에요. 이 작업을 통하면 여러분은 노력하지 않아도 이 금이 여러분에게 본래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서 환하게 금이 빛나게 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깨달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행복이 아닌 것들, 나를 괴롭게 만드는, 나를 어리석게 만드는 나에게 갖추어진 그런 요소들이 무엇일까라는 걸 자세히 살펴보면 뺄 것들이 보입니다. 남에게 함부로 얘기하거나 아까 화내신다 그랬잖아요. 화내는 습관이 있다면 역시 깨진 기와장에 빼내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빼내다 보면 내가 아닌 것들을 빼내다 보면 우리에게 금이 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강의와 관련된 혹은 평상시에 궁금했던 내용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지금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제가 이제 불교를 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현재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아까 전에 강의 중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몸이 아프면 이제 고민을 한 가지로 예 만들어진다라고 했고 그 고민은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몸이 치료되는 거를 원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이제 부처님의 가피라는 예 그것이 이제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0: 저는 분명히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피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넓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께서 중생을 굽어 살펴서 정말 정직하고 착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올바르게 수행하려고 하는 착한 불자들에게는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려서 그 사람들을 그 고통 속에서 구제하신다라는 내용이 경에 나오기도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의 부처님의

0: 개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처님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절대자로부터 무언가 은혜를 입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절대자라고 부처님을 가리킨다면 이 절대자는 피조물을 만들어내죠. 만들어내요. 그죠? 우리 익히 알고 계시죠? 절대자는 피조물을 만들어내고요. 그걸 만들어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조물주라고 얘기해요. 맞습니까? 이 개념? 네.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피조물은 뭐냐면 만들어진 것이에요. 만들어진 것. 그러면 만들어진 모든 것은 특징이 뭘까요?
1: 사라지는.
0: 맞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법입니다. 생멸법이에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생멸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
1: 만들어진
0: 것. 생멸하는 모든 것은 만들어진 것이고 그거는 창조주,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인 거예요. 만들어진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1: 네.
0: 좋아요. 그러면 야 저놈 저거 나한테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법당 와갖고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삼배도 안 하고 이러고 가네? 괘씸하네 저거. 이렇게 만약에 이분이 생각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생각은 만들어진 건가요? 안 만들어진 건가요?
1: 만들어진
0: 거예요. 만들어지면 생각은 이 영역에 있습니까? 여기 영역에 있습니까? 피조물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정확히 대답하셨어요. 그럼 여기에는 생각과 감정, 정의와 불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모든 개념들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마다도 다르니까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거를 만든 조물주, 창조주가 있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그러면 이분에게는 이게 있나요, 없나요?
1: 있어요.
0: 어떻게 있어요?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이 나왔어요. 그러면 붕어빵 기계에 붕어빵이 쌓여 있나요? 들어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분에게 생각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역에는 생각이 있다 없다? 생각이 없죠. 없어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박수를 쳐서 소리가 나왔으면 손바닥에 박수 있다 없다?
1: 없어.
0: 그 만약에 여기에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이분도 누군가의 피조물일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리가 있다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자리가 있다면 여기는 만들어진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진 않아요. 여기로부터 비롯되긴 했지만 이 안에 들어있진 않다고요. 그러면 저놈 괘씸한데 넌 지옥에 가라 라는 생각이 이분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없습니다.
0: 이분은 완벽히 없는 존재. 완벽히 없음으로 돼 있어서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자리에게 인격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자를, 창조주를 인격체로 보고 있지 않나요? 불자가 아닌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종교나 다른 종교를 보세요. 창조주를 인격체라고 느끼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분한테 잘 보이면 복을 받고 잘못 보이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그러면 그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죠. 옳고 그름이 있고 생각이 있고 기분 나쁜 게 있고 괘씸한 게 있고 아이고 넌 예쁘다 하고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들어있다면 이 자리가 아니라 피조물의 자리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음, 완벽한 없음이어야지 거기서부터 모든 존재들이 태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우주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면서요. 아무것도 없음 속에서 모든 게 만들어졌다면서요. 맞죠? 저는 부처님을

절대자라고 보면서도 때로는 인격체로 보고 있는 불자들의 마음을 설명했을 뿐이에요. 부처님을 그렇게 보지 말자. 부처라는 불교의 용어를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은 잘 굽어 살펴주시다가 복을 주는 인격체로 보지 말자.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부처님 욕하면 지옥으로 보내실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 모든 생각이 태어나기 이전 자리에 모두에 갖춰져 있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부처님 가피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는 부처님을 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으로 보느냐? 아니요. 인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에 본래 갖추어진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으로부터 모든 생각이 탄생했다면 생각을 만들어낸 창조주는 누구냐면 부처님이 맞아요. 여기서도 다 비롯됐어요. 그런데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가피가 있습니다. 어떤 가피가 있냐? 법칙대로의 가피가 있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열리게 해주는 가피가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올바른 수행자로서 올바른 씨앗을 심는다면 이 씨앗이 썩어서 없어져서 결과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이 씨앗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돌아올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분을 위해서 좋은 마음을 내서 베풀었다면 그 모든 행위들은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저에게 갖다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가피는 곧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거사님께서 몸에 병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 거 아까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를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피해갈 일, 불행한 일로 기억시키고 있으시다면 그 불행한 일로 기억시킨 법칙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가 다시 거사님께 올 거예요. 그게 아니라 비록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의 어떤 일로 인해서 온 결과다. 이거는 법칙이니까.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나는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나는 이걸 절대로 슬프게 보지 않을 거야. 이거를 불행이라고 보지 않을 거야. 이 일로 하여금 나는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존재가 될 거야. 라고 기억하신다면 그 기억의 씨앗이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분명히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피예요. 저는 분명히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예외를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거짓을 바라는, 심지 않은 씨앗의 열매를 바라는 사람에겐 글쎄요, 그런 가피가 오겠죠? 용감한 수행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 법칙에 의해서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나에게 오는 어려움을 저는 아름답게 볼 줄 아는 용감한 마음을 스승님께 배웠어요. 그래서 저에게 힘든 일이 오면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더 크게 성장할까?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또 얼마나 재밌는 일이 생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찾아서 노력만 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행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것 아닌 것들만 빼내는 것, 이 아름다운 수행에 대한민국 남성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드디어 다음 마지막 강의만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감하게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다.

중병에 걸리면 편안하지 않은 것처럼 산란한 마음도 그러하여 여러 일을 견디지 못한다. 마음이 산란하여 안정되지 않으면 듣고 사유하고 관찰하라. 그릇에서 물이 새면 물은 채워지지 않는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어? 안 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1: 네?
4: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당했다!
5: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3: 아 이거 어떻게 감춰?

0: 대체 뭘 깐 거야?
1: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네.
3: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2: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쾌남여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남승민 씨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1: 네,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가 1부 때 워낙 재미나게 이렇게 편한 분위기 속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형님들하고 뭘 해야 약간 좀 재미나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주유미 선생님의 잠깐만이라는 노래로 재밌게 불러봤었어요.
0: 아,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시작하자마자 또 연기 나왔잖아요. 네. 배우들끼리. 아. 예. 그 가수는 끼질 못하잖아요. 배우들끼리 케미에 끼질 못해요.
1: 자리를 옮기실까요? 예. 네? 좀 가깝게 앉으실래요?
0: 아니요.
1: 좀
0: 네. 우리 배우 사이에서 많이 배우라고요.
1: 아, 알겠습니다.
0: 예, 많이 앉혀놨습니다.
2: 네. 아, 죄송한데 진짜 배우상이라니.
1: 아, 그
2: 변우석 선생님.
1: 아니,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2: 아, 네.
0: 이미 한 차례 네. 논란이 된 바.
1: 아, 예. 그래요?
0: 예, 변우석.
1: 아, 닮았죠. 예. 뭐 눈도 두 개, 뭐 코도 있고, 뭐 입도 있고 다 닮았.
2: 아니 머리 스타일하고 이 뒤에 살짝 그 울프컷이 좀 엄청 인상 깊게. 아, 그래?
0: 저는 누구 닮았어요?
2: 네?
0: 배우 누구 닮았어요?
2: 배우.
0: 네.
2: 그 강호동 선생이 살 빠진.
0: 아, 승민이 오늘... 승민이 끝나고 형 보자.
2: 장난입니다, 네. 여러분.
0: 아예 알죠.
1: 네.
0: 자,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 060-800-7000번을 통해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쾌남열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요, 우리 남승민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남승민 씨, 우리 팬분들과 영상 통화 해보신 적 있으세요?
2: 그 트위스트킹 남승민이다를 매주 금요일날 할 때
0: 네.
2: 한번 해본 적 있는 걸로 기억해요.
1: 영상 통화를?
2: 네. 네.
0: 아, 근데 진짜 간만에 정말.
2: 거의, 네. 한 번밖에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우리 남승민 씨가 보셨을 때 우리 네. 팬분들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약간 수줍음이 많은 편이신지 아니면 적극적이고 활발하신 편이신지?
2: 약간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 적극적으로 소리 질러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좀 예전에는 엄청 좀 소극적이고 그러다 보니 엄청 이게 실제로 다가가면은 엄청 좀 약간 소극적으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가가면 엄청 조용해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리가 커지고 와! 그렇게 해주시고 소리 질러주시고.
0: 아, 어찌 뭐 약간 반대네요.
2: 그죠.
0: 예.
2: 가까이 오면은 좀 약간 낯을 가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0: 또 그만큼 또 우리 승민 씨가 소중하니까
1: 네. 예, 맞아요.
0: 조심해 주시는 거죠.
2: 그러니까.
0: 예. 자, 어떤 팬분들과 만나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만나볼 팬은 이분입니다.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사연 소개해 주시죠.
0: 네, 좋습니다. 저는 7년째 남승민 가수님 응원하고 있는 찐팬 김진금입니다. 가수님이 고등학생 시절 부른 3호 노래에 반해서 팬이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해군 696기, 군악대 입대. 그리고 제대, 그리고 미스터트롯 3 출연까지 7년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2025년은 가수님을 따라 콘서트장, 행사장에 다니느라 바빴지만 너무 행복해서 피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디스크파열로 입원하고 퇴원하자마자 복대 차고 콘서트장으로 달려간 거면 저 진짜 찐팬 맞죠? 정말 찐팬이시네요. 제가 요양원에서 일을 하는데 어르신들과 하루를 보내고 나면 파김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늘 남승민 가수님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가수님, 언제나 초심 잃지 말고 대중들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 많이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팬 동반자가 될게요. 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연의 주인공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남승민 씨와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2: 안녕하세요, 남승민입니다.
3: 반갑습니다.
0: 네, 굉장히 밝으시네요.
1: 네, 엄청 밝으시네요.
0: 네.
2: 사연도 많으시고.
0: 네.
2: 네.
0: 네.
2: 네, 저희 전,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저희 전 회장님이셨어요. 네, 저희 팬카페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전에 네, 1기 거의 회장님이셨습니다.
1: 우리 승민 씨의 또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0: 가시나요?
1: 우리 가수님은요, 전통 트로트의 한과 흥을 잘 살리고, 풋풋하고 상큼한 청춘의 이미지로 부르는 노래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난, 한마디로 실력과 인성, 진정성을 겸비한 대세 중에 대세 트로트입니다.
2: 아, 좋습니다.
3: 네. 아니, 지금 딱 말씀하시는데 약간의 지금 약간 딜레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대본을 적어 놓으셨나 봐요. 이때
4: 대본이
3: 보시는데.
4: 앞에 계신.
3: 그러니까 약간 교장 선생님이
2: 교장
3: 훈화 말씀하실 때. 예. 매력이 넘치는, 넘치는, 넘치는. 야, 이렇게 약간 교장 선생님 느낌 났습니다.
4: 초등학생이 된것 같은 느낌으로.
3: 네,
4: 아유,
3: 좋습니다. 예.
4: 감사합니다.
3: 아, 그리고 우리 승민 씨가 군대 입대할 때 엄청 많이 우셨다고 들었어요.
4: 지금도 울고 계신 것 같은데.
3: 오.
4: 네.
1: 네. 우리 가수님이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잘 적응을 할지 또 많이 못 볼까 봐
3: 아.
1: 막 울었는데요. 군대 가니까 행사를 거의 뭐 100개를 하셨는데 거의 저희들이 한 절반 이상을 따라다닌 것 같아요.
3: 오, 너무 감사합니다,
4: 진짜 너무 감사하게.
1: 그래서 울은 것을 후회합니다.
3: 네. 아니, 아까 그 입대하고 이제 군대에 적응을 할지 잘 할지 참 이게 걱정스러웠다고 하셨는데
4: 네.
3: 생각보다 적응을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4: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3: 예,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승민 씨는
4: 네.
3: 그리고 모든 분들께 사랑을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4: 맞아요.
3: 어딜 가든 적응을 잘할 거예요.
4: 아,
3: 정말 잘할 겁니다.
1: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5: 그러면 우리 승민 씨 팬이 되신 지 7년 차라고 하셨는데, 자, 성장 과정을 쭉 지켜보셨단 말이시죠. 자, 7년
1: 네.
5: 전과 지금이 혹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요?
1: 예전에는 저희들이 나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 가수님이 고등학생이었잖아요.
5: 네.
1: 그래서 조금 쑥스러움도 많고 뭘 물어보면 단답형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3: 네.
1: 근데 지금은 팬들의 소중함도 잘 알고 소통도 잘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 너무도 잘생기고 저한테는 정말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3: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민 씨의 노래를 정말 사랑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승민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가장 좋은 노래가 아까 3호라고 하셨잖아요.
1: 네.
3: 예,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1: 아니, 저는 3호보다요.
5: 오!
1: 가수님이 군대 가기 전에 훗날 그 팬들한테 바친 노래가 있거든요.
3: 오, 뭐예요?
1: 고마운 사랑아.
3: 고마운 사랑아.
5: 한 소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네. 잘 못하고 떨리는데 그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 네.
1: 당신과 함께 걷는 사랑의 높은 구름이요.

0: 오, 저러시는데요?
1: 아니, 이 음향이 아. 지금 노래하시는 게 네, 최적화되어 있네요.
0: 네. 어, 그 생각보다 노래를 그 밑밥을 깔아 놓으셨는데 그 이상을 훨씬 잘하셨어요.
1: 네, 너무 잘. 아,
2: 약간 저도 이게 네. 군대 가기 전이 실감이 나면서 약간 저도 울컥했어요. 오.
0: 자, 네. 남승민 마스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어, 제가 듣기에는 이제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들으면서 이 하트를 눌렀고요.
0: 네.
2: 네, 일단은 제 마음속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하트를 드렸습니다.
0: 어, 하트 눌렀습니까?
1: 아, 저는 뭐 진작에 눌렀죠.
0: 저도 눌렀습니다. 네. 오라트 축하합니다.
3: 아, 축하합니다.
0: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1: 네. 아. 왜 또 울컥하세요?
4: 아, 그냥 가수님만 보면 울컥해요.
0: 아,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승민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시원하게 해주시죠.
4: 항상 모든 사람한테 붙이고 힘들 때 가수님 노래를 들으

0: 보면 힐링이 되는 그런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항상 저는 뒤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박수님 사랑합니다.
1: 네, 사랑합니다.
2: 승민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3: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 콘서트 하면서 이제 거의 회장 이렇게 그 회장직을 거의 맡으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운영진의 역할로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7년 차로서 정말 군대 가기 전 뭐 미스터 트롯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노력이 정말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제가 열심히 노래를 또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 김진국님한테 꼭 마음속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저 남승민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4: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3: 네. 제가 괜히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4: 그렇죠.
3: 네, 이게 오랫동안 봐오던 저희 팬분들 정말로 이 팬카페가 그 만들어지는 그 시기 네. 정말 그 미스터트롯 원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어디 어떻게 보면 안 떠나고 지금까지 계속 계신 팬분이신 거잖아요. 그
4: 찐팬이라고 하죠. 네,
3: 네, 정말 찐팬분이 지금까지 행사장 가면은 항상 일당 100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울면서 계속 계시니까 좀 약간 제가 마음이 좀 울컥하고 좀 그렇네요.
4: 아, 그렇죠. 아, 근데 오늘 그 우리 진금님 뿐만 아니라 네. 또 계속 이렇게 사연이 있거든요. 네. 울지 마시고. 아, 근데 네. 울어도 돼요. 휴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3: 네. 아, 그래요?
5: 예. 맞습니다.
4: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5: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 예,
5: 두 번째
4: 우리가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5: 네. 네. 남승민 가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응원하는 팬 퍼피라고 합니다. 저는 미스터트롯 3에서 가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 봤을 땐 노래 잘하네, 귀엽네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갈라쇼 무대를 본 후 이 사람 뭐지? 하고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군 전역 후 합류한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와 미쳤다 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누군가의 팬카페 활동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요즘은 팬카페 활동은 물론 공식 굿즈도 챙겨 입고 콘서트장에서는 응원봉 나눔도 하고 있답니다. 제 일상은 온통 남승민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제 휴대폰 뒤에 있는 포카를 보고 다들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전 당당하게 가수님을 소개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노래는 더 기가 막힙니다. 라고요. 제가 가수님께 했던 약속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비록 첫 번째 팬이 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곁에서 응원하는 팬이 되겠다는 약속이요. 꼭 그 약속 지킬게요. 우리 오래오래 봐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남승민 씨 같이 인사 나눠주세요.
3: 안녕하세요, 남승민입니다.
4: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닉네임이 되게 특이해요. 네. 퍼피. 네. 퍼피로 지으신 네.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6: 일단은 너무 강아지같이 귀엽고요. 그리고 이제 가수님한테 닉네임을 골라달라고 했는데 커피로 골라주셨어요.
3: 맞아요.
2: 그러면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죠. 오늘.
3: 저 맨 처음에 라디오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퇴근길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때 아마였을 거예요. 그때 두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퍼피라는 이름이 더 이렇게 저랑도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4: 우리 승민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요?
6: 경연 때 불렀던 건데 기도합니다.
2: 기도합니다. 좋죠. 네.
3: 감사합니다.
4: 기도 한번 올려드릴까요?
2: 네.
3: 아, 그죠.
4: 기도.
3: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천지신명께 기도합니다.
4: 잘한다. 역시. 바로 나오죠. 네. 무반주 힘든데.
3: 비트앤 라디오랑 딱 잘 맞잖아요.
4: 그렇죠.
2: 네. 아니, 그리고 누군가의 팬카페 활동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트로트를 네. 좋아하셨어요?
6: 원래는 아이돌 좋아했었고
2: 네, 누구 좋아했어요?
6: 이제 엄마? 네?
3: 누구 좋아했어요?

0: 워너원이랑 BTS.
1: 와. 근데 그러다가 저한테 오셨구나. 네.
2: 매력에 푹 빠지셨다고 합니다.
1: 아우, 감사합니다. 네.
0: BTS보다 더 최고예요. 와.
3: 야, 워너원 BTS 이기고 남승미야. 여기 변우석. 여기 변우석 이기고 여기 BTS 이기고.
4: 오늘 방송 괜찮습니까? 네. 아,
1: 네. 야, 감사합니다.
3: 아, 글로벌 해요. 이렇게 하면 전. 네.
4: 그러면은 이 포카도 뒤에 넣고 다니시고 이렇게 트로트 좋아한다고
0: 네,
4: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주변 분들 반응은 네. 어떠세요?
0: 어, 일단 친구들은 네가 드디어 미쳤다고.
4: 그럼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0: 트로트를 보러 다니니까.
3: 그쪽은 이제 나이대 보면 네. 아이돌을 예, 그러니까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실 그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특이하죠. 그렇죠. 예. 제 기준에서도 굉장히 어리시거든요. 네. 어리신데 이제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거 보면 뭐 어머님의 영향이 있으신가? 아버지의 영향이 있으신가? 저는 아, 이런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네, 그런
0: 엄마,
3: 경우인가요?
0: 엄마 때문에.
4: 아, 어머니께서 트로트를 좋아하시는군요.
0: 네. 오,
3: 목소리가 굉장히 까락까락하고 이쁘셔가지고 트로트를 잘 부르실 것 같아요.
0: 노래요?
3: 네. 네.
0: 모르겠어요. 잘하지.
3: 아, 지금 저희가 마스터 심사 중이거든요. 네. 자, 우리 남승민 마스터 준비됐습니까?
1: 아, 준비됐습니다.
3: 심사 준비됐습니까?
1: 네, 준비됐습니다.
3: 예, 좋아하시는 노래 애창곡 있으면 한 소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수!
4: 박수!
0: 아, 잠시만. 아, 너무 떨리는데? 아, 갔어요. 네, 저희 승민님 노래 부를게요.
4: 아, 됐습니다.
0: 가든 말든 믿든 말든 네 맘대로 해. 헤이! 이제는 미쳐버렸어.
3: 헤이, 똑같다. 헤이, 똑같다.
0: 가든 말든 믿든 말든 네 맘대로 해. 헤이! 바보 같은 사람아.
3: 오, 잘하신다.
4: 잘하신다. 예.
3: 네. 와. 오, 대체적으로 아까. 네. 오, 그 첫 번째 우리 팬분도 그렇고 네. 지금 우리 팬분도 그렇고 노래를 잘하시네요. 네.
1: 대체적으로 노래를 다 잘하세요.
3: 네. 아,
4: 역시 가수. 예. 가수님 노래를 워낙 잘하시니까. 네.
3: 자, 네. 자. 남승민 마스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 상당히 떨리는 자리예요. 어떻게 네, 그렇죠. 보면은 평소에 이렇게 카메라 원래는 그 일반 이렇게 직종을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앞에 들이대면은 떨려서 그렇죠. 음정이 막 떨리고 그렇죠. 막 박자 다 나가고 그렇습니다. 네. 네, 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음정 박자를 100%로 딱 맞춰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트 드리겠습니다.
3: 자, 하트. 아, 좋습니다. 하트 나옵니까?
4: 아, 이게 물리적인 거리는 길지만 이게 올해 확 와닿았습니다. 저 예, 하트 예. 드리겠습니다.
3: 저도 하트. 올해 하트 축하합니다. 오늘 빵빵 터지네요. 네. 예. 아, 여기 지금 오늘 부서는 남승민 팬부.
1: 네.
3: 예. 승민들레 부. 아. 예, 그 부서예요. 네. 아,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승민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일단 건강이 최고니까 항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평생 하고 싶은 노래 무대에서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 네, 네.
0: 마지막까지 꼭 응원할게요.
3: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승민 씨도.
1: 예. 네. 뭐 비록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말씀처럼 약간 처음 팬은 아니지만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말씀처럼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게끔 저 남승민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3: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행복하세요.
0: 감사합니다.
3: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4: 네. 그래서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네,
3: 세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저는 2019년에 처음 가수님의 팬이 되어 작년까지 승민들레 회계 담당으로 일했는데요. 올 3월부터 원인 모를 의욕 상실에 우울증까지 찾아와 고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행사장에는 자주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수님 노래 들으면서 다시 활기를 찾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남승민 가수 하면 BTM 울림, 트위스트 킹 남승민입니다. 진행하던 남디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요. 실시간 방송 참여부터 공개 방송까지

0: 가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했었네요. 지금은 사정상 현장에는 못 가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 1호팬인 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못 만나니 가수님이 많이 그리운데요. 영상통화를 통해 오랜만에 가수님과 마주하고 싶네요. 꼭 당첨돼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기다릴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유, 반갑습니다.
3: 좋습니다.
4: 승민 씨도 네, 인사 나눠주시죠.
2: 아, 어떻게 보면은 예, 저희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활기차고 가장 목소리가 크신 분이세요.
0: 아, 네, 좋아요. 네,
2: 근데 또 이게 좋아요. 이제 요 며칠 요 한 몇 개월 동안 안 보이셨다가 근데 얼간만에 보니까 그 우울감도 있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 영상 통화로 보니까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1: 마음고생을 좀 해가지고요. 아이고. 아. 얼굴은 안, 오늘 가수님 때문에 웃고 있지만 좀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아. 살이 좀 많이 빠집니다.
0: 아, 오늘 전화 연결 통해서 네. 좀 마음이 네. 좀 치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그러니까요. 예.
4: 자, 우리 수많은 가수분들 중에서 우리 특별히 남승민 씨에게 빠지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1: 아, 제가 우리 가수님 지금 8년 차 이제 접어드는 팬인데요.
0: 네.
1: 미스터 트롯 1 때 3호 듣고 가수님이 마이크 잡은 그 간절한 모습에 어머니를 생각하고 이제 빨리 이게 성공해야 되겠다. 서울로 갔으니까 이 성공해야 되겠다. 이 고등학생이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도 그 간절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진짜 다 피를 갖고 얻은 아들이 귀한 아들이잖아요.
2: 네.
1: 그게 아이고 저도 아들을 그때 키우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같이 엄마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응원하고 있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1: 제가 우리 가수님이랑 추억이 많아요.
0: 어, 그래요?
4: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0: 하나만 말씀해 보실래요?
1: 아유 저기 디친에서 해 스페인 마을 강화도에서 스페인 마을
2: 아 맞아요 맞아요
1: 새벽에 2시에 출발해가지고 싱싱싱 타고 완전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도착하고 작년에 은혜사 행사
2: 맞아요
0: 아, 은혜사.
1: 멋지게 잘해가지고 눈물이 났어요. 그때 탑 6, 6위 올라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0: 아, 아 근데 말투 자체가 너무 정겨워요. 저는
2: 네.
0: 완전히 우리 동네
2: 완전히
0: 우리 동네입니까?
2: 예,
0: 우리 이모처럼 톡톡 꽂혀요.
2: 네, 저희 탁탁 이렇게 바로 꽂힙니다. 말투가.
0: 우리 이모가 저 부를 때 생채라 생채라 하면서 콱콱 찌르거든요.
2: 네.
0: 야, 저도 약간 정감이 가는
2: 기강을 열어서 비음을 잘 내시는 분이세요.
0: 그러니까 노래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행사장에서 가장 까랑까랑하세요.
0: 아 그렇죠. 그 가끔 객석에서 마이크가 있는 가수보다 목소리가 큰 팬분들이 계시거든요.
2: 네 맞아요.
0: 그분이십니다.
2: 저보다 발성이 더 좋으십니다.
1: 네 접니다. 네.
0: 아 좋습니다. 아니 지금 마음이 굉장히
1: 목소리만 짱입니다.
0: 네 지금 마음이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1: 네.
0: 승민 씨가 내 마음이 좀 치유가 되게 불러줬으면 하는 곡이 있으세요?
2: 아이고
1: 며칠 전에
0: 예
1: 듀엣 할까요에서
4: 네
1: 우리 친인 언니하고 저기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4: 예
1: 아이고 내가 지금 머리 지금 마음이 울적했는데 상도님 노래 가사처럼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0: 아~ 벌떡 아~ 벌떡 일어나
1: 벌떡 일어나
2: 아, 내 여자라니까.
1: 내 여자라니까.
2: 네.
0: 나를 동생으로만. 아. 네.
4: 어떻게 한 곡?
1: 네. 아,
4: 제가. 될까요?
1: 그게 정민이라고 이름 내주세요.
0: 정민 내 여자.
1: 아~ 내 여자라니까.
0: 아, 정민 네. 내 여자.
2: 정민 내.

0: 내 마음 그냥 심장폭행.
1: 그 센팅이 그게 그게 만나면 반갑다 주먹치기 하는 그건가요?
0: 예, 뭐 그런 느낌이에요.
1: 아, 그런 거죠.
0: 예, 뭐 그게
1: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제.
0: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1: 아, 이제 이해했어요. 아,
2: 자, 우리 승민 씨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3: 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조금 마음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발

0: 매연자라니까 너무 잘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 우리 나선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제가 행사장 안 가도 늘 뒤에서 요기요 김혜가 응원하고 있다고 잊지 마시고, 뒤에서 묵묵하게 원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열심히 우리 달려가 봅시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계로 미래로 BTS도 함께 해주세요.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사랑합니다.
4: 네, 고맙습니다.
3: 고마워하세요. 우울하지 마세요.
4: 화이팅.
0: 네.
4: 고맙습니다.
2: 야,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세계로 미래로 BTN도 함께 갑시다.
3: BTN도 함께 갑시다. 세계로 무대로.
2: 너무 정겨웠어요.
4: 듣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굉장히 에너지를 얻는 듯한 느낌이 네. 듭니다.
2: 정겨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한 분이죠.
4: 네, 맞습니다.
2: 예,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남승민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쾌남 라이브 톡 진행해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이 되셨기를 바라요. 네.
4: 남승민 씨.
5: 네.
4: 자, 남승민 씨는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하루에 본인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하는 편이신가요?
5: 검색이요? 네. 저는 제 유튜브에 뭐 치면은 이제 방송으로 나오는 이제 라이브 클립 같은 거 있잖아요.
2: 네네.
5: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디서 노래를 불렀으면 이제 그 노래에 대한 모니터링만 하지 막 딱히 막 그렇게 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2: 아, 그렇다면 네. 좀 불리할 수 있어요.
5: 네. 왜요? 뭔데요?
2: 예, 저희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기반으로 이 문제가 나가거든요.
5: 네.
2: 예. 자, 지금부터는 남승민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인터넷에 떠도는 남승민에 대한 모든 것 모아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4: 네, 이름하여 남승민 퀴즈! 자, 남승민 씨 준비되셨죠? 자, 네.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남승민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BTN 라디오에서 매주 금요일 7시 트위스트 킹 남승민입니다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5: 네.
4: 자, 그렇다면 원래 금요일 DJ는 누구일까요? 자, 뒤를 봐주시면
5: 현재, 지금 현재?
2: 네, 지금 현재 금요일 DJ입니다.
4: 네. 네. 1번 윤준엽 씨, 성민 네. 씨, 정서주 씨.
5: 네. 맞춰보겠습니다.
2: 네. 네.
5: 3번 정서주 씨.
2: 자, 3번. 진짜요?
4: 네.
5: 네. 어?
4: 네, 맞았습니다.
5: 맞죠? 맞죠?
4: 네, 정서주 씨였습니다.
5: 아, 제가 또 이렇게 다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2: 예,
5: 아,
2: 네. 그리고 특히나 네. 우리 준엽 씨는 지금.
5: 네.
2: 예, 저.
5: 지금, 네.
2: 군인이신 분이라.
5: 네, 군인으로 저도 네. 알고 있어가지고.
2: 네, 좋습니다.
4: 네. 어떻게 하셨어요?
5: 네?
4: 어떻게 하셨어요?
5: 아우, 다 이제 BTN 여기 한 가족들은.
2: 서주 씨가 발탁된 지가 지금 오래 되질 않았거든요.
5: 오래 안 됐어요. 예. 지금 거의 지금 첫 방인가 두 번째 방송. 지금 1화 첫 방송인 네. 걸로 알고 있어요.
2: 네. 네. 5월 1일 날 첫 방송 네. 네. 나갈 예정이거든요.
5: 네. 나왔죠, 네. 그러면 5월 4일인가?
2: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자, 자, 두 번째 문제 해드리겠습니다.
5: 네.
4: 자, 다음 중 더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무엇일까요?
2: 아이고야.
4: 야, 이거는.
5: 아, 이거 맵네. 비트엔 라디오 맵네.
2: 아까 사진부터 좀 이상해.
5: 왜 이렇게 매워졌어요?
4: 이건 비염이 있으셔가지고. 네, 맞잖아요.
2: 매워가지고 코를 막고 있구나. 자.
5: 아, 진짜 비트엔 맵네. 왜 이렇게 네. 매워졌어요?
2: 선택해주세요.
4: 그리고 신곡 세 글자.
5: 네?
4: 어떤 동영상이 과연 더 조회수가 높게 나왔을까요?
5: 와. 제가 보기에는 그 첫 번째 사진이 더 심하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아,
5: 맞네.
4: 좀 많이 나왔네요. 아니,
5: 이게 좀 자극적인 사진들이 그래도 잘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2: 잠깐만, 이게 예 많은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이제.
5: 네? 아, 알죠. 예,
2: 아, 너무 잘 됐어요.
5: 저요?
2: 예.
5: 아, 네, 이거, 네,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까?
5: 아니, 저는 이제 여기서 당당히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네. 기능 목적으로 한
4: 기능
5: 거기 때문에.
4: 기능 목적으로.
5: 네, 저는 그냥 일방적인 막 남들이 다 가는 성형외과를 안 갔어요.
2: 네.
5: 이비인후과 겸 성형외과를 갔습니다.
4: 결국엔 성형.
2: 네, 아, 좋습니다.
5: 네, 예.
2: 어쨌든 노래를 네. 더 잘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네. 비중격 망곡축 수술하신 거예요?
5: 네, 맞아요.
2: 저도 그 수술을 했거든요.
4: 숨 쉬어야 되니까.
5: 그래요?
2: 예, 저는 그 수술을 했는데 정말 안에 뼈만 하고 네. 겉은 안 했어요.
5: 그죠?
2: 예, 정말 제가 그렇게 한 거고 그때 물어보거든요. 혹시 미용 목적으로 하면 네. 그게 보험이 안 되더라고요.
4: 아,
2: 예, 그게 실비보험이 안 돼요.
4: 네.
2: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저는 안 했습니다.
5: 아, 그래요?
2: 예. 그리고 나중에 저 성형외과 선생님이 여쭤봤는데 저는 뭐

0: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성형수술이 아니라 재건술로 들어간대요. 저는 깎아야 돼요. 저는 깎아야 돼요. 예, 남들은 코가 콧대가 낮아서 올리는데 저는 깎아야 된대요. 예, 그래서 이제 성공 확률도 조금 좀 낮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면 그러면 형님도 결국에는 수술을 하신 거네요.
0: 네, 뼈를 했죠.
1: 아, 그럼 저랑 똑같네요. 그러면
0: 이게 뭐 똑같은데?
1: 똑같죠, 그러면 그게.
0: 아니죠. 저는 똑같은 게 아니라 저는 안쪽.
1: 저 안쪽이
0: 코 겉은 똑같다고요.
2: 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끝나고 승민 씨 얘기 좀 해요.
2: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0: 네, 가보겠습니다. 네.
1: 어떡해.
2: 자, 우리 승민 씨가 턱에 손을 이렇게 얹는 포즈를 만지셨잖아요. 네. 자, 남승민 씨 사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0: 진짜 어렵다. 네.
1: 아, 이건 알 것 같아요. 네.
2: 네. 바로 한번 맞춰볼까요?
1: 네. 쉽습니다. 이거 너무 쉽습니다.
2: 그래요?
1: 네.
2: 자, 이거는 몇 번일까요?
1: 2번입니다.
2: 2번이 남승민 씨가 아니다.
0: 2번 누구예요, 그럼?
1: 2번이요?
0: 아, 우리 용빈 씨. 아, 저 목걸이가. 네. 목걸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1: 깜짝 놀랐어. 예, 예.
2: 레자를 또.
0: 예. 약간 지금 약간 울트라맨 느낌 나면서.
1: 네. 아,
0: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1: 네?
0: 어떻게 알았어요?
1: 저는 그래도 제가 찍은 프로필 사진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프로필 사진이 많이 없어서 저런 거를 많이 봤죠.
0: 이야, 지금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 네, 우리 또 용빈 씨가 나오신 김에 자, 실제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김용빈 씨가 자, 코 수술한 남승민 씨를 저격을 했다. 자, 이응, 지읒, 안 움직여.
0: 오죽 안 움직여?
1: 아, 기억났습니다.
0: 아, 기억이 났어요? 이걸 또.
1: 저 때 제가 정말 힘들어해서 형들한테 이게 형들이 저를 많이 달래줬었어요.
0: 네네.
1: 제가 한때 저게 이제 이 말 하기 좀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여기 빨리 아물어라고 여기를 최대한 덜 움직이게 해요. 그러니까 덜 움직이게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저게 코 수술한 걸 저격해서 이제 저 이응지읒이 인중입니다.
0: 아, 인중. 그럴 것 같네요. 인중.
1: 이제 제가 그러면 한때 막 웃음이 안 됐거든요.
0: 야, 인중? 네 문제
2: 정답입니다.
1: 저 사진을 보고 알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요, 그게.
0: 아니,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다섯 문제 다 맞춘 사람이 있습니까?
1: 있어요? 네.
0: 그래도 정말 좋은 기록이에요.
2: 굉장히 고득점입니다.
0: 예, 두 문제 맞추신 분도 계시고. 네, 여기까지 남승민 퀴즈 풀어봤고요. 남승민 씨는 네 문제 맞춰주셨습니다.
2: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 남승민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미래 일기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02년생이시죠, 우리 승민 씨.
1: 네.
2: 아역 배우부터 수많은 오디션하고 그리고 군대까지 정말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20대입니다.
1: 네.
2: 예, 너무 많은 것들을 해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소진되지는 않았을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1: 네. 근데 뭐 사실 정말 한마디로 나이가 깡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형님들 앞에서 이제 왜 또 던지세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또 그만큼 제가 젊을 때 뭐라도 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도전해보고 그런 도전 의식이 저는 제 나이 때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제도 막 제가 막 그냥 막 미디 막 수업한 거 막 배운 것들 막 이래 작업실에서 제가 최근에 작업실을 하나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막 작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새벽 5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0: 시간 금방 가죠.
1: 네, 그래서 해가 막 뜨길래 그러면서 했는데 정말 제 나이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막 그래도 제 나이 때 막 다른 친구들 보면은 막 밤새 막 클럽 갔다가 아침에 해 뜰 때 막 처차 타고 집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0: 네.
1: 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저는 작업실을 클럽처럼 생각을 해서 작업실 갔다가 이제 집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아무튼 힘들지 않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지금 20대, 10대 이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살고 계신데 1076년이네요. 2076년에 우리 70대 승민이에게 지금의 승민이가 영상 편지 한번 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이 코너를 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1: 용디가 이런 걸 어떻게 해요?
0: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2: 정말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1: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아무튼 그때 옛날에 나는 지금 여기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때 너는 정말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0: 이 세상에 눈 뜨고 있겠지?
1: 아, 그렇죠.
0: 살아 있겠죠?
1: 살아 있죠.
0: 네. 아무튼 지금처럼 오마 비디유 씨, 오마 비디유 씨가 영양제예요. 영양제 그래서 무조건 잘 챙겨 먹고 몸 관리 잘해서 꼭 그때 또 뵐 수 있으면 네, 뵙겠습니다.
1: 아, 오메가 3.
0: 오메가 3,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C, 네. 유산균 뭐 그런 거.
1: 그럼 뭐 한 끼 식사 아니에요?
0: 거의 근데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 정도로 많이 먹어야지 건강이 잘 돼요. 저는 옆에 씨가... 형님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1: 저는 승민 씨가 나중에도 네. 그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노래할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제가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네. 우리가 본 지가 이제 거진 한 10년
0: 그죠?
1: 정도 돼가잖아요. 네. 그때부터 승민 씨를 지켜봐왔는데 저는 예전에 정말 예의 바르고 그랬던 모습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 지금 까불까불 하잖아요. 네. 형들을 보면. 근데 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좋아요. 예, 그때는 우리가 방송에서 만나도 아, 네 하고 항상 예의 바른 모습이었는데
0: 맞아요.
1: 지금은 본인의 끼가 있다는 걸 표출하잖아요. 네. 난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승민 씨가 뭐 버릇없게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예의를 지키면서 지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 승민 씨가 팔색조처럼 네. 더 많은 매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0: 네. 예.
1: 자, 나상도
2: 남궁진의
1: 크럼열전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크럼열전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0: 와, 벌써 이렇게 두 시간이 금방 가네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트위스트 킹 남승민입니다. 남디로 활동했을 때도 그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시간 그 두 시간인데 그 두 시간이 정말 알차고 추억이 나고 재미났었거든요.
1: 행복하고.
0: 네, 근데 이제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상도 형님과 궁진이 형님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으니까 워낙 형님들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1: 아이고 저희 친하니까.
0: 네. 예. 그래서 정말 편하게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 자 오늘 끝곡은 어떤 곡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0: 제 노래 중에서 아까도 이 뒤에 포스터로 살짝 보여진 그 포스터 노래 중에 네. 하나입니다. 제 노래 중에 세 글자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 노래로 마지막은 좀 차분하게 저희 팬분들 생각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그럼 우리 남승민 씨의 세 글자 라이브 청해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세상 속 좋은 것들만 보고 듣고 느끼며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남승민 세 글자. 이 남승민 세 글자 모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승민을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크럼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성현 씨가 캐남열전 1위 오느라
1: 예.
0: 첫 번째 여자 게스트 분이십니다.
1: 아, 진짜 야, 너무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0: 홍성현 씨 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어요.
1: 예.
0: 어머니, 아. 어머니와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 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의 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지난날의 그림자만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꺾어진 갈대와 같이 말라서 초췌해지니라. 지난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야만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리라.

희망을 가져라. 희망의 결과는 행복이니라. 저 새들까지도 언제나 바라면서 그 희망에 충만해 있으니 비록 그것은 멀고 오래더라도 끝내 희망은 이루어지리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하나 둘 셋 파이팅.
1: 네, 좋습니다. 네.
2: 저는 1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다 했어요.
3: 어떻게 하면 출가하는지 진짜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 가루 국면이라는 걸 한다네? 갑자기 호흡을 식을 하라네? 밥을 세 끼를 다 먹던 놈이?

0: 안녕하세요, 송산.
1: 일갑.
2: 지영수님의
3: 입판 사판. 네.
0: 심도 하셔야 되는데. 네. 지난주에 이어서, 네, 또 이렇게 시연수님과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비구 스님, 남자, 여자 스님들의 차이점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조금 무거웠다면, 오늘은 이번 주는 좀 즐겁게 한번, 정말로 현실적인 차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궁금한 게 많거든요. 왜냐면, 저희들도 저희들끼리만 사니까, 아,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강원이 다르니까, 송악강원은 이렇게 살고, 혜인사강원은 이렇게 살구나. 어, 다르네. 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만나서 비구니 스님들 많이 모르니까 여쭤보기가 좀 그래요. 어떻게 놀아요? 어떻게 살아요? 뭐가 강원 생활은 뭐가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그냥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한 번씩 뵀던 스님들한테는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한번 들었는데, 오늘 또 이제 궁금해하실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좀 얘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예, 긴장되는데 더 자꾸. 사적으로 가면 더 긴장되는 이 느낌을.
0: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상한 거 나오면 다 피디님께서 편집할 겁니다.
2: 네. 알아서 다 잘라주실 거예요.
0: 네네.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선원이나 이런 생활 모습들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그, 저희가 이제 대중생활을 할 때, 비구 스님들은 이제 뭐 좀 전에 얘기했던 지대방에 역기가 있거나, 뭐 이렇게 요가 생활을 그런 것들도 이제 하는데, 비구니 스님들은 요가 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4: 대부분 요가 많이 하세요.
0: 요가.
4: 왜냐면 앉아 계시니까 계속.
2: 네. 선원에서.
4: 예, 선원에서 네, 스트레칭이나 요가나 아니면은 이렇게 마사지 기구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는. 아?
0: 기계들이요?
4: 기구들도 한두 개씩은 있는데, 왜 통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왜 침봉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지압하는 거.
0: 예. 이런 요즘에 것들. 그런 괄사 같은 거 말하시는 거예요?
4: 아니요, 괄사는 전 여기에서 처음 봤어요.
0: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4: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예, 너무 넘어가시는데. 방망이 이런 거.
0: 아, 네.
4: 되게 나무나 돌 같은 거. 네네. 지압할 수 있게 발돌. 아니면은 통나무 같은 거 이렇게 발목 치는 거. 이런 것들. 근데 무게처럼 되긴 하더라고요. 무거웠다 보니까.
5: 그러면은 저희는 강원에 있을 때는 좀 더 어릴 때니까 그 삼위 스님들은 이제 울력이라고 해가지고 체육 울력을 합니다.
4: 체육도 울력이요?
5: 체육 울력을 합니다. 예. 와. 실제로 그
2: 축구 이제
5: 축구 울력을
4: 하거나 돼요?
5: 예. 축구 울력 뭐 족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하니까 예.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두 시간 정도

0: 그렇게 하고 나면 그날은 이제 대중이 조금 휴식하는 날처럼 해서 뭐 이렇게 피자 공양도 하고 간식 공양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1: 그냥 우리 강원 내에서 뭐 쏙닥쏙닥 연극도 하고
0: 연극도 한다고요?
1: 연극도 해요. 네.
2: 확실히 다르네요.
3: 아니 근데 인원 숫자가 강원은 한 사찰에 뭐 50명, 60명 지금 더 줄어서 더 힘들 거예요. 근데 문문사 막 이런 데는 몇백 명씩 있다고
2: 맞아.
3: 하니까 가능하겠죠?
2: 그렇죠.
1: 재밌어요. 저희끼리 시나리오 다 짜가지고 연극 마지막에 연말에 송년회 하면서 그리고 그때 서예 그런 거 해가지고 누구 1등 이렇게 상 주시고
2: 그러면 비구 선생님들은 그런 게 없어.
3: 예. 그렇죠.
1: 그리고 거기도 그런 거 연극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강당이나 이런 데서 하면은 거길 더 저희가 다 꾸며요. 이렇게 막 그림도 그려서 붙여놓고 뭐 이렇게 되게 그때 거의 무대 예술을
0: 어떤 작품을 연극하셨나요?
1: 저희는 그때 동상 양계선사 그거 하고 한강과
0: 어머님
1: 네
0: 나오는
1: 맞아요.
0: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것이 아니라
1: 아니
0: 동상 양계선사
3: 기대했던 분야하고 조금 많이 벗어나긴 했어요.
0: 저는 뭐 시크릿 가든 뭐 길라임 이런 걸 기대했는데
1: 그런 거 하고
0: 아쉽습니다.
1: 그런 걸로 하니까 또좀 다른 거 같네요, 진짜. 그리고 한상과 습득 이런 것도 연극으로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 걸다 시나리오 쓰시면서 하니까 스님들이 좀 많이 예민해지시죠, 그때쯤 되면은.
2: 그러니까 확실히 그 결이 다르네요. 비구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큰 행사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조금 하시는데, 비구 선생님들은 그 여과도 이런 것들도 좀 다르고, 그 여름에 그러면 혹시 물놀이 같은 것도 하시나요?
0: 우리 물놀이 수석점, 송광사 수석점.
2: 그거는 그 윗반 선생님들만 갈수 있잖아요.
0: 아, 그랬나요?
2: 네.
1: 근데 그건 또 어른 선생님들 그런 거 말고 이제 몰래 가가지고 정말 산속에서
2: 낭만이 있네요. 왜 우리는 없죠?
0: 아, 근데 할 수는 있는데 송광사에도 보면 그 산길에 올라가면 강원 저기 위쪽에 보면 수석정이라고 하는 곳에 정자가 있거든요. 그 주변에 이제 그 발을 치고 약간 가벼운 옷차림으로 속옷차림을 해가지고 수영이나 그런 것들을 할수 있었고, 그게 이제 거기 갔다 오면 아랫반 스님들은 아랫 학년 스님들은 어차피 일과가 바쁘니까 안 가는 거죠, 저
2: 못
0: 같이.
2: 가는 거죠.
3: 못
2: 안
3: 가는
2: 가는 게
3: 거죠.
2: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못
0: 예.
2: 가.
0: 근데 이제
2: 너무
0: 갈 수는 있었어요. 갈수 있게끔 허용은 되어 있는데, 갔다 오면은 좀 있으면 또 소임을 봐야 되고 바로 공양 준비해야 되고 예불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럴 바에는 쉬는 게 나으니까.
2: 맞아요.
1: 저희는 거의 방학 때
0: 아,
1: 스님들
0: 네.
1: 안 계실 때 소임자 스님들끼리만 너무 더우니까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옷다 입고 정말 옷
2: 그렇죠.
1: 다 입고
2: 다 해보셔야지.
1: 다 입고 갔다 와서 이제 목욕탕 가서 이렇게 갈아입고.
0: 저기 비구 스님들은 강원에 있을 때 졸업하고 나면 선원에 가려고 하는 스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적도 있었고, 뭐 영산전이나 약사전이나 작은 법당에 밤 삼경 이후에 좌선을 하는 스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스님들은 졸업하고 나서 선원을 많이 가고, 그 마치 지대방에서 선문답 같은 것도 얘기하고 해서 아, 참선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걸알수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구니 스님들이 영어 번역이나 이런 거에도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비구니 스님들은 졸업 후에 어떤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사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1: 영어 공부 맞아요. 스님들 되게 좋아하시고요. 공부 많이 하시고. 저도 화운사라고 그 종단에서 만들었던 영어 불교 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확실히 거의 다 처음에 화운사에서 했을 때는 비구니 스님들만 계셨고, 그리고 나중에 동국대로 이렇게 이전 갔을 때또 거기서도 1회 졸업을 하게 됐는데, 거의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하셨죠. 근데 막좀 공부에 대한 열의가 좀 많이 남다르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저희 도반 스님 중에 한 명은 그래서 동시통역사까지 땄어요.
0: 오, 진짜요?
1: 민우 스님이라고 같이 다니다가 좀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서. 예.
0: 아니, 이게 왜 말씀드렸냐면, 동국대학교 학부를 다닐 때, 불교학과 학부 내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9명이 비구니
2: 지금 반성 좀 하세요. 동대 다니시잖아요.
3: 아니, 근데.
0: 왜 가만히 있는 지영 스님한테 그래요? 우리한테 그러지 마.
3: 비구니
0: 그러지 마.
3: 선생님. 내가 잠깐 이거 말하면 또 이상해질 수 있는데. 아니,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비구니 선생님들이 진짜 공부를 근데 이제 비구니 스님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공부한 걸 막 공유하기도

0: 하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비군이 지금 카르텔 있다. 저기서 자기들끼리 그 오답노트 같은 거 공유하고 공부 내용 요약해갖고 그 공유하고 그 시험 볼 때도 그 시험 내용 있으면 정리한 것들 돌려서 보고 야 공부 너무 열심히 하더라 약간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보면은 비구니 선생님들이 진짜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공부를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한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1: 진짜 열심히 하세요. 지금도 저희 과학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모임으로 정목 스님이 그 박문호 박사님 모시고 그
2: 네네네.
1: 가는데 한 4, 50분 들어오세요. 그 줌으로 하는데 요번에 몽골 답사 가는데 한 60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비구니 스님이세요. 비구 스님들도 몇분 계시는데
3: 지영 선생님은 비구니 스님들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게 본인 전장 받았어요?
1: 전장 받았다는
3: 네.
1: 게
3: 전체 장학금 받았어요.
1: 진짜요? 와.
0: 아니, 그
1: 네, 이거는 크게 박수 쳐드려야 되는데, 와.
2: 축하드립니다.
0: 아니, 그게, 근데.
1: 왜요?
0: 아니요.
1: 한턱 서러워는 안 할게요.
0: 예, 네, 아니, 어차피, 근데 또, 요번에 안 해가지고.
3: 지나갈게, 지나갈게.
0: 예, 네, 저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거고, 예전에. 근데 말하자면, 그럼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제 비구니 선생님들이 잘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안 해버릴 때도 많고, 그래서. 성격 문제이긴 하죠. 아니,
1: 근데 또 하시면 또 비구 선생님들이 이렇게
3: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아요.
1: 이렇게 한 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주.
3: 하시면 열심히 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면 비구 스님들은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0: 아니 근데 비구 스님들도 승부욕이 강한 스님들이랑 그게 목적의식이 분명한 스님들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는 스님 중에 한 분은 그 1등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비구 스님이 엄청 열심히 하는 스님들은 사실 어디서든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비구니 스님들은 좀 끈끈하게 자기들끼리 뭉쳐서 공부를 하는 약간 그런 면학 분위기가 좀 형성된 느낌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보고 있으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아, 비구니 스님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딱 해서 공부를 하는 그게 좀 있는 거구나.
1: 그게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또 그런 것 같아요. 저 처음에 이렇게 포교수 한다고 나왔을 때그 주변에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 저 많이 챙겨주셨어요.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고 힘들다고 그러면 손자같이 오셔서 이렇게 밥 사주시고 막. 제가 또 밥이 약하거든요.
3: 약간씩은
1: 네.
0: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 저기 가면은 좀 공부할 만 나겠다. 물론 이제 제 착각일 순 있습니다. 결국 이제 멀리서 저러네, 저러네 하고 보기만 하고 가서 물어본 적은
1: 아니,
0: 없으니까.
1: 근데 같이 하셔도 거기에 그렇게 큰 이질감 안 느낄 것 같은데요, 스님?
0: 아, 제가 굉장히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1: 스님이, 아, 그러시군요.
3: 전혀 안 그렇게
1: 안
3: 보세요.
1: 그래 보이세요.
3: 거짓말입니다.
0: 아니, 낯을 많이 가려요. 예, 네, 사실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먼저 말을 걸면 응대는 자연스럽게 하는데, 굳이 먼저 막 찾아가서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성격이라, 멀리서 보면서, 아, 참 공부하는 것이 보기 좋다, 막 그러면서 지나가죠.
3: 아무튼 스님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요. 제가 주변에 봐도 비구 스님도 그렇고 비구니 스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서 저희들도 이제 또 배워가는 거니까.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스님이 느끼시기에는 차별을 한다 이런 좀 느낀 점 있으십니까? 비구 스님이나 비구니 스님에 대해서.
1: 제가 그 차별하는 그런 기회에 있지 않아서 그런 자리에 항상 비구니 스님들만 좀 같이 있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3: 아 근데 예전에 어른들 말씀이 그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같이 살면 안 된다.
1: 아, 네.
3: 예. 네. 같이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저희 노스님께서 비구니 스님들하고는 절대 말도 하면 안 된다. 예, 네, 같이 얘기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것 가끔씩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노스님만 뿐만 아니라 비구니 스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스님들이 좀 계신다.
1: 비구 스님 조심하라는 소리 많이 들어요.
0: 왜 조심해야 돼요?
1: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본 적은 없지만
0: 어떤 걸 조심해야 돼요? 비구 스님.
1: 저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비구 스님들은 조심해 그러고 말을 해요.
3: 네?
0: 왜요?
1: 그 조금 그래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비구 스님들이 많으신데 비구니 그 또 학생들이 저희는 여대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행동하면 안 되고 또 스님은 스님다른 대로 이렇게 뭔가가 있고 좀 격이 다르고 그렇게 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옷깃도 스치면 안 되는 왜 비구 스님들은 옷깃도 잡으면 안 되는 여성들이.
2: 근본 저는 그러니까
3: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본적인 걸 보면 남자 여자니까.
1: 그렇죠.
3: 가장 중요한 거는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아예 원인을 만들지 말라죠.
0: 아 친근감이 무례가 될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무례가
3: 아니면 이제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감정이라는 게 싹 틀 수 있잖아요.
4: 네, 이성 간이니까.
3: 그렇죠. 예. 그런 게 위험을 방지하고자 애시당초부터 예,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했던 아, 비구니 스님들하고 얘기를 해야 된대. 그래?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다 똑같거든요. 한 번도 이런 자리가 없었는데 아마 스님도 그러실걸요. 방송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4: 저는 얘기를 많이 해봤죠. 그래서 그...
3: 이각생 트윈풋이요?
4: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방송,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어떤 준비를 할 때 내 생각이 너무 치우친 게 아닐까 싶어서 그 이제 비구니 스님들한테 이런 걸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이 치우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죠. 예를 들면 샤카디타 세계대회 여성 불교도 대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면서 왜 여성 불교도 대회가 생겼냐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뭐가 생겼다면 필요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 왜 필요하냐?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비구니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비구니 스님들이 참 열심히 많이 해서 자극을 받으면 전 자극을 받습니다. 예, 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자극을 받고 샤카디타 불교도 세계대회 그거를 준비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알려지는 건 굉장히 작아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송산 스님 얘기처럼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해 가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들면은 거기에 대한 답은 내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해서 아까 전에 그 얘기도 굉장히 둘러갔는데 비구 스님 조심해야죠. 남자는 여자 조심하고 여자는 남자 조심해야 되고.
1: 그 얘기 들었어요.
4: 이성이라서 남녀 간에 그 애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냉정하게 인지를 하고 그 여성 불자자들은 비구 스님을 상대를 해야 되고 또 비구니 스님도 마찬가지고.
1: 그게 근데 단지 애욕 차원이 아니라 왜 사람 이 남성과 여성 간에 이렇게 좀 성격 차이? 그런 게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성이라서 남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남성이라서 여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아, 이 시그널인데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해하게 되는 별거 아니었는데 또 오해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우리는 또 비구니 스님들끼리만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게 좀 많이 이렇게 누그러지는 게 있는데 비구 스님이 한 가지만 하다가 이렇게 뭐가 좀 안 좋게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되게 더 크게 부풀어지는 거죠. 비구니 스님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비구 스님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왠지 비구니 스님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그게 오히려 큰 소문이 돼가지고 또 안 좋게 나왔더라 뭐 이런 것들도
0: 그게 이해가 되려면 사실은 서로 더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좀 오히려 약간 이렇게 공적인 일이나 아니면은 사적인 것보다도 뭔가를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정말 사적인 부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3: 저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
4: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야기가 방송에서 잘 안 다뤄졌던 그런 경우일 건데요. 제가 아까 전에 비구니 스님들을 사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을 때 결국에는 뭔가 사회에 이익이 되려고 하는 거를 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비구니 스님들이 같이 뭐 법회를 연다던가 아니면 정해산에서 어린이 법회를 비구니 스님이 하시는데 나중에 초파일을 같이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뭐 강의를 하는데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 어떤 뭐 그림이나 만다라 아니면은 뭐 이런 싱잉볼 명상 이런 거에 좀 더 전공 있으신 분들을 섭외를 한다던가 초하루 법회 때 법문을 요청을 한다던가 해서 그 결과물이 불자님들이 공감을 사고 또 그 과정을 우리가 계율에 어긋나지 않게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안에서 안정을 좀 안전 이 정도면 안전하다 이런 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해서 자꾸 이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아 비구비구니 선생님들이 뭐 같이 하니

0: 하니까 도움이 되네. 보기 좋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너무 좋죠. 특히 초아로보페 때
0: 예.
1: 비구니 스님
0: 뭘안
1: 모셔서
0: 하려고 하니까
1: 이렇게
0: 문제지.
1: 해주시면.
0: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하는데 생기는 과정들에서는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럴까봐 안 하고, 저러면 저럴까봐 안 하고, 아까도 지웅 스님이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하나의 또뭐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평상시에 나누던 이야기를 방송에서 해서 어색하진 않은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 이게 그 많이 안 다뤄진 내용인가 보다라는 거를 조금 인식을 좀 하게 되긴 하네요.
2: 근데 지금은 항상 계속 말씀드렸지만 변해가고 있는 타이밍이라서요. 다 위쪽에 어른들도 인지를 하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분들께서 이제 또 조정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것들은 이제 차이점들,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스님들께서 지금은 좀 생각이 조금 많이 열려지시고, 이렇게 본인들 때 알기 때문에 서로 잘 맞춰서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스님,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스님,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비구 스님만 조금 잘, 굉장히 조금 큰 어른들만 이렇게 돋보이고, 비구 스님들은 알려지지 않는 스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0: 훌륭한 비구니 스님들.
2: 훌륭하지 않더라도 스님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1: 아, 정말 훌륭한 비구니 스님들 많으시죠.
2: 네.
1: 예,
2: 다
1: 그리고,
2: 얘기할 수가 없죠.
1: 예, 맞아요. 저는 가끔 어른 스님들이 이렇게 이름도 안 알려져 있는 스님이신데, 이렇게 노트 써놓은 걸 봤어요. 선빵에서 일지처럼 써놓은 거. 그게 공부에 그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자와 그걸 해석과 당신이 공부했던 그 느낌들을 써놓은 이렇게 조그만 책자 같은 건데, 비구니 선빵에서만 조금 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연찮게, 갖게 돼가지고.
2: 그것도 커넥션인가요?
3: 비구니 스님 카르텔.
1: 그런가?
3: 우리끼리 전해지는 은밀한 비밀.
1: 그거 아무한테나 이렇게
3: 기법.
1: 안 놨던, 출판하고 싶지 않은 좀, 그런 책이긴 해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좋다라는 생각했었고. 저희가 동화사 양진암인데, 바로 옆에 내원암이라는 암자가 있거든요.
2: 네.
1: 근데 그 암자에 장일로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어요. 장일로 스님께서 이렇게 다 법문을 하고 나면은 신도들한테, 야, 밥은 양진암 가서 먹어라. 그러면 저희 노스님께서 밥다 차려주시고 밥 먹고 내려갔다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만큼 좀 이렇게 유대관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장일로 스님을 아시는 분들도 솔직히 별로
2: 네,
1: 없으신
2: 저도
1: 것
2: 처음 들어.
1: 같아요. 예. 비구니 스님들 사이에서는 많이들 아는데, 해해노 스님도 입적하신 지
2: 네.
1: 얼마 안 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되게 큰 스님이라서 공부하러 많이들 갔었거든요. 그리고 해노 스님과도 또 저희 상노 스님이 워낙 친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공부하면서 저희 상노 스님 이렇게 시봉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아프실 때 잠깐 한 1년 정도 시봉을 했었는데, 그때 느끼는 게 확실히, 아, 공부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되게 겸손하시면서도 공부에 정말 철저하셨던 그 모습들이, 야, 이런 모습들이 만약에 비구 스님이셨으면은, 좀 달랐겠죠, 사실은?
3: 그건 알
1: 현실상으로?
3: 수 없죠, 사실은.
1: 진짜.
4: 비구
1: 근데
4: 스님들도
1: 비구 스님들도 숨은 도인들 많으시잖아요.
4: 그렇죠. 지금은 이제
1: 굳이 이렇게
4: 드러나지 않고.
1: 드러나지 않고. 근데 공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그렇게 크게 각광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부는 이렇게 이게 꼭 이름이 드러나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속에서 그렇게 있는 그 강한 응집력, 그리고 그 힘, 그게 있어서, 비구니 스님들은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많이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숨기려고 하시고. 내가 이만큼 있어서 법문해야지, 이런 거 전혀 없으셨던 것
2: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죠.
1: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진짜 소문은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 상노 스님 입적하셨을 때 저희는 저희 신도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절이 정말 인산인해였어요.
2: 어른께서 평상시에 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다 불자님들이 감흥이 오는 거니까요.
1: 그 만장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나가는 까마귀도 밥 먹여서 보냈다고 하시는.
2: 그런 것들이
3: 진짜
2: 배울 만한 거죠. 당장 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제 천천히 드러나는 것들이
1: 맞아요.
2: 많잖아요. 근데 뭐 당장 드러나게 해봤자 그 부작용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스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주 예전 어른 선생님들이 하셨던 방법들을

0: 고수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이 공부는 뭐 연예인이라 그런 건 개념이 다르잖아요.
1: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그 부분들이 좋으니까 추가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그런 부분들은 가서 부딪혀야 만날 수 있거든요.
2: 기승전 출가로.
1: 진짜.
0: 그리고 전또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거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각자 비구스님 그 처서에서 비구니스님 나름대로 삶이 있고, 비구니스님은 비구니스님 나름대로 삶이 있던 시절에 이제 같이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그런 시절에 각자 이렇게 사시는데, 지금 시대는 우리 불자님들한테 오히려 비구스님과 비구니스님들이 같이 뭘 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를 같이 두 스님들께서 같이 뭘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 약간의 그런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스님들이 좀 전에 얘기했던 계율의 이런 것들을 서로 잘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같이 뭔가를 협업으로.
2: 약간
1: 너무
2: 그런 것 같아요.
1: 좋죠.
2: 사는 공간은 좀 분리되더라도 뭔가 일을 할 때는 같이 하면
0: 그렇죠.
2: 좀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템플스테이를 했을 때그 우수 사례로 꼽히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제 기억에 남는 건 그거 비구니 스님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그 템플스테이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많이 봤거든요.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예. 네. 아, 그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생각을 해봤는데. 직접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을 하고, 진행하고 이게. 근데 그걸 또 하시는 비구니 스님들이 꽤 많이 되더라고요. 뭐, 사찰 음식 그걸 또 하기도 하고, 뭐, 만다라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그런 것들을 비구 스님들이 개발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서상. 근데 비구니 스님들은 그런 걸 접근을 되게 자연스럽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접목을 해서 그 비구니 스님들이 좀 비구 스님들 사찰에 와서 그런 거 운영도 하기도
0: 그래요.
2: 하고.
0: 막 그런 것도 좋겠네요. 오셔가지고 좀 알려주시고.
2: 그 여기 굳이 와갖고 사는 그건 말고.
0: 그러니까 와서 알려주는 거.
2: 그렇지. 여기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조금.
0: 그 종단에 이제 기본 교육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걸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배우고 싶은데 누구한테 물어볼 스님이 없으니까 뭐 이거 해보고 싶은데 없으니까 그냥 뭐 못하겠네 하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종단에 그 교육에 있다면 선택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1: 저 제가 알고 있는 비구니스님 지금 조계사에서 템플 국장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걸 하세요. 그래서 그걸로 또 강의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학교에서.
0: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 좋을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그런 분들도 또 종단에서 이렇게 왜 연수교육 같은 거할 때,
0: 맞아요. 연습.
1: 같이 연결해가지고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죠.
0: 그러면 날로날로 발전하는,
1: 발전할 수
0: 네,
1: 있죠.
0: 불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네.
2: 되게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비구니 스님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게 조금 더 도드라지게 부각되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0: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 혹시 우리 어렵게 모신 수현 선생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계속 더 질문하십시오.
3: 저 이제 궁금한 점보다는 일단 스님 이제 그 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보시는 청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출연이십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아무리 이렇게 순화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오늘 방송 전에 나름대로 이렇게 뒤져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말이 다 대중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부분이라 가지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님께서 아마 기꺼이 우리 방송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도움을 주시고자 오신 거라서, 혹시나 내용적으로 조금 그 이해해 주시 뭐 비판 있으시면 또 받아들일 것이고 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와주셔서.
0: 시영 선생님,
2: 잠깐.
0: 없어.
3: 맨날 없대.
2: 아니, 사실 나는 뭐 딱히 사람들에 대한, 뭐라 관심은 있는데 궁금한 건 없는 쪽에 가서 이게 좀 말이 모순되나 싶긴 한데요.
0: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선생님 잘하는 걸 하세요. 저희 지영 선생님께서 다른 질문에 물어보면 답을 안 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라면 잘하거든요.
2: 그러긴 해요.
1: 아니, 이
2: 아닌데,
1: 분위기 너무 좋아요.
2: 사실은 이제 그죠.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아직까지는 뭐 제가 그 지난 거시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복이 되게 많아서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겪었던

0: 옆 스쳐갔던 인연들이 있는데 피고인 선생님들을 의외로 몇번 마주친 적은 있거든요.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은 근데 되게 제 기억에는 좋았던 기억들만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되게 시현 선생님께서도 성신여대 이후로 처음 뵙는 것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뵙는 것 같은데 되게 와주셔서 반갑고 예,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1: 좋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저희 한 말씀 오늘 사과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2: 저는 솔직히 진짜 아까 되게 많이 긴장하고 왔었거든요. 혼자 비구니 스님들을 대표해야 되나라는 그 걱정에. 근데 다행히 이렇게 스님들께서 또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 생각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열려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게 좀더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그리고 물론 성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르몬이 다르고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도 극복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불교 공부인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2: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좀더 긍정적인 방향, 그리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또 솔직히 앞으로 큰 우리 불교계에 또큰 기둥이 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좀더그 기회를 더 넓혀 주시면 비구니 스님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거든요. 같이 가는 그 길에 동반자가 되어 주시면
1: 네,
2: 감사하겠습니다.
1: 저희
2: 고맙습니다.
1: 비구 스님들도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해서 정말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협력해서 좋은 부처님 가르침을 불자님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자리 계속 이런 시간 가지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현 스님과 자리를 마무리할까요?
3: 네.
1: 네. 스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근념하셨습니다.
4: 안녕하셨습니다.
5: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마음의 평온을 얻고 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내 허물을 가려 꾸짖어주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그는 보물이 묻혀있는 땅으로 가난한 나를 이끌어주는 위대한 은인이다.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어몽도의 염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영화를 보고 단종아리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이 역사 이래 최대 성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속 감동을 넘어 실제 단종의 유배지 영월을 찾아가 그 외롭고 비참한 마음을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월 단종 유배지 투어 총정리, 단종의 흔적을 쫓으며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여행은 산말리가 추천하는 루트, 단종 유배의 시간순으로 단종의 흔적을 따라가 봤는데요. 단종의 첫 유배지인 청령포를 시작으로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를 보고요.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곳 장릉을 관람한 뒤 단종의 영산대제를 모시는 단종의 원찰 보덕사를 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 금강정과 낙화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청령포 주차장인데요. 아침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전 국민이 단종아리 중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주차된 차들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청령포를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티켓비는 개인 기준으로 성인 3,000원.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도 표를 구매하고 드디어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육육봉 봉우리로 막힌

소년 감옥. 이곳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소년왕이 가마와 배를 갈아타며 도착한 청령포인데요. 청령포는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명승 제50호로 단종이 세조에 의해 노상군으로 강봉된 뒤 유배 생활을 하기 위해 도착한 첫 유배지예요. 배를 타기 위해 줄이 꽤 길게 서 있는데요. 저는 평일에 오픈런으로 방문해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도 배를 탔는데요. 운항 시간은 2분? 잠깐 건너는 정도라 멀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단종이 생활했던 단종어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단종어가 주변 소나무들이 단종어가를 향해 마치 절을 올리듯 자라 있었어요. 나무들도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단종어가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어가는 왕이 생활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종이 살던 당시의 어가는 없고 단종이 머물렀던 당시를 재현해서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란 비단 옷을 입고 책을 읽는 단종이 있습니다. 저는 모형인데도 소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이네요. 반대편으로는 곤룡포와 시녀의 옷이 걸려 있었어요. 어가 앞으로는 단묘제 본부시유지라고 쓰인 금표비가 있는데요. 이게 영조의 친필이라고 해요. 영조가 1726년에 단종의 유배지를 보호하고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비와 비각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단종은 사후 241년 만인 숙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상군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았는데요. 영조는 부왕인 숙종의 뜻을 이어받아 단종에 대한 추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임금이라고 합니다. 단종어가를 지나 오른편으로 향하면 커다랗게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진 소나무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청령포 관음송이에요. 단종은 유배 당시 이 나무의 갈라진 틈에 앉아 고향인 한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종의 비참한 울음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볼, 관, 소리, 음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음송을 지나 산책로를 올라가면 잘 쌓여진 돌탑이 하나 나오는데요. 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은 이 돌탑은 단종이 한양 땅을 그리며 쌓았다고 전해져요. 문득 돌탑이 진짜 한양을 향해 있나 궁금해서 지도를 켜봤는데요. 탑의 방향이 얼추 서울을 향해 있었어요. 단종의 그리움이 한양을 향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령포를 쭉 둘러봤는데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편안하게 관람하시려면 아침에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첫 유배지 청령포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로입니다. 1457년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나자 단종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곳은 원래 영월객사의 동원이었어요. 지방관청의 집무실 같은 곳이죠. 이곳에 머물면서 단종은 자주 자규로에 올라 자신의 처지를 담은 자규시를 읊었습니다. 한 마리의 원통한 용이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가 첩첩산 중에 짝을 잃었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하늘 지우려 하나 하는 끝이 없네. 두견새 소리 끊어진 새벽달만 하얀데 피눈물 흐르는 봄골짜기엔 지는 꽃마저 붉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저 슬픈 하소연을 듣

받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수심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이곳에서 17소년 왕이 차가운

0: 장의 무덤, 장릉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네.
0: 표를 끊고 입장하면 가장 먼저 단종 역사관이 보여요. 이곳은 단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단종의 모든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릉을 둘러보시기 전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안쪽으로 가다 보면 엄흥도 정려각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1726년에 영조가 단종을 지킨 엄흥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이쯤 되면 영조가 다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 아들 빼고 다 챙긴 아무튼 단종의 시신을 거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이 두려워서 모두가 외면할 때 목숨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둔 호장 엄흥도는 의의를 행하다 화를 당함은 달게 받겠다며 이곳에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그의 충절 덕분에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단종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흥도 정려각을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장릉을 보려면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해요. 길이 길지는 않은데 경사가 조금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장릉이 나왔습니다. 장릉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조선의 왕릉 중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서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에요. 오랜 시간 노상군의 묘로 방치되어 있다가 1698년 숙종에 이르러서야 단종으로 복위되며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고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일반 왕릉과 달리 장릉의 능침은 산줄기 서쪽 언덕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이곳까지 옮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단종의 충신들을 기리는 장판옥과 배식단, 그리고 단종의 재앙을 지내는 정자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 기간에 단종재향을 올린다고 해요.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릉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단종의 명복을 비는 원찰, 보덕사입니다. 영조가 단종의 은혜에 보답하라며 직접 이름을 내린 곳이죠. 이곳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아주 특별한 정각이 있는데요. 마치 단종이 유배지에 타고 온 가마를 연상하게 할 만큼 작은 정각, 바로 단종 어각입니다. 가장 먼저 단종이 백마를 타고 있는 탱화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은 단종이 승하하던 날 충신 추익한의 꿈에 나타난 단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꿈에서 단종은 산신이 되러 간다며 백마를 타고 태백산을 향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백산의 산신은 단종의 모습으로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 어각의 중심에는 국가표준영정 제100호 단종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덕사에서는 이곳에서 매년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대왕 영산대제를 지낸다고 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넋이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단종 영산대제 역시 단종 문화제 기간에 함께 열리니까 꼭 방문해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금강정과 낙화암입니다. 단종이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종을 모시던 신녀와 종복들이 이곳에서 투신하여 순조한 곳이에요. 곳곳에는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엄흥도가 이곳 금강정 근처에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낙화암은 보시다시피 암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최근 영월군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며 훼손된 것이라고 해요. 개발도 좋지만 역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서진 낙화암을 보며 아쉬워했습니다.

0: 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영월 서부시장으로 향했는데요. 한 순댓국밥집에서 맛있는 국밥과 순대를 먹으며 허기를 달랬는데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곳곳에 맛집이 많으니 영월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이렇게 단종유배지 투어를 하며 영월의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비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던 충신들의 충절을 직접 느끼면서 저는 단종통이 더 심해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1: 하나, 둘, 셋, 파이팅!
2: 네, 좋습니다. 네.
3: 저는 1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다 했어요.
4: 어떻게 하면 출가하는지 진짜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 발효국면이라는 걸 한다네? 갑자기 호흡을 식을 하라네? 가만히 새 새끼를 다 먹던 놈이?

0: 전설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명예를 얻고자 하면 계율을 지키고 재물을 얻고자 하면 보시를 행하고 덕망을 얻으려 하면 진실한 삶을 살고 좋은 벗을 얻고자 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지장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불가하여 기와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불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이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울제 여러 갈래 몸을 낳토 미묘 본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보여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라. 그곳에서 사이좋게, 지혜롭게, 그리고 고통과 번뇌를 없애도록 하라.

마음으로 3계가 생긴 것이고 12가지 인연도 그러하고 생사가 다 마음으로 짓는 것이니 마음이 다하면 생사도 사라질 것이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나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전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서 아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인생의 나의 조상이여 설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말에 젖을 먹여야

공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때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것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미음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 무불

대재앙영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 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 세계제가 가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배자 대비 베푸시어 가호하소서 죄여 물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여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승장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여광불 백어 항하사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보광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주의 개송 준제 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

은인은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제가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거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과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

0: 부모 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낙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오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 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0: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0: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 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철룡야차와 건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

0: 하나님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송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군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자냐?
2: 아니,
1: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1: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1: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자귀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8: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9: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8: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10: 나상도
11: 남궁진의
10: 그럼 열전.
11: 네, 우리 성현 씨가 캐남 열전 1위 오느라 예. 첫 번째 여자 게스트 분이십니다.
12: 아,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오 세상에.
13: 아버지도 굉장히 미남이시네.
12: 아버지 많이 닮았습니다.
11: 홍성현 씨 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어요.
12: 예.
11: 오늘 어머님이라고 연결이 있어.
12: 홍성현.
11: 아, 좋습니다.
14: 자, 하나, 둘, 셋.
12: 미운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이 종단의 뿌리이자 한국불교에 처음으로 선법을 전한 종조의 가르침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도의국사의 사상은 갈등과 물질 만능주의로 병든 현대사회에도 경종을 울렸습니다. 사찰음식 명장 선제스님이 무더운 여름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 특별한 보양 밥상을 차렸습니다. 선제스님은 사찰음식의 힘이 스스로의 마음을 평화롭게 돌보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로자나 국제선언이 2018년 문을 연 나란다 수행관이 4관까지 늘어나며 비구니 스님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48명이 다녀가면서 도심 포교의 허브가 됐습니다. 동아시아 불교에서 관음보살이 어떻게 자애로운 어머니의 얼굴을 갖게 됐는지 추적한 책이 발간됐습니다. 향산대비 보살전 비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해 책의 학술적 가치도 더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이 종단의 뿌리이자 한국불교에 처음으로 선법을 전한 종조, 도의국사의 가르침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1200년 전 형식에 치우쳤던 당시 불교계에 마음의 혁신을 일으켰던 도의국사의 사상은 갈등과 물질 만능주의로 병든 지금 현대사회에도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남종 도노선을 전하며 조계종의 시원을 연 종조 도의국사 진영에 향을 올립니다. 조계종이 어제 종조 도의국사 다례제를 봉행하고 이 시대 한국불교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확인했습니다. 784년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도의국사는 문자나 경전에 얽매이지 않고 본래 성품을 단박에 깨치는 조사선을 접한 후 당대 최고의 선지식 서당선사와 백장선사로부터 깨달음을 인가받고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교학과 기득권에 안주해 있던 당시 불교계는 혁신적인 선법을 배척했고 37년 당나라 수행 끝에 얻은 정법을 지키기 위해 도의국사는 권력과 맞서는 대신 설악산 굴자기에서 오직 본질에만 집중한 수행을 이어갑니다. 스님의 법향은 전국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고 염거선사와 보조 최징 스님으로 이어진 가르침은 구산선문의 효시인 가지산문을 열어냈습니다.
2: 물질의 풍요기에 가려진 마음의 빈곤과 깊은 번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종단은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열쇠가 종조께서 열어주신 선의 근본 정신에 있음을 깊이 여깁니다.
1: 진우 스님은 도의국사의 수행 정신을 현대사회에서 더욱 올곧게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권력화된 교학을 버리고 마음을 택했던 도의국사의 정신을 이어 현대인의 마음 평안을 위해 선문화 대중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2: 일상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선수행법을 널리 펼치는 데 온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종교의 위대한 원력을 오늘에 되살리고 미래 천년의 문을 여는 가장 숭고한 회향이 될 것입니다.
1: 원로의장 자광대종사는 종정예하 중봉성파대종사의 법문을 대독하고 종조의 뜻을 이어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자고 독려했습니다.
3: 종조께서 세우신 그 발걸음 종지를 받들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전법 도생하겠습니다.
1: 배척과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한국불교의 미래를 심었던 도의국사의 혁신정신은 1200년이 지난 지금 물질과 외형에 집착하는 현대인에게도 본질과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준엄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0: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스님이 한국불교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종정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정관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종정 공로패를 받고 종단 핵심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기금과 승려 복지 기금에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전달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로 노인 종합 복지관은 종단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기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을 줘왔다며 노고를 치하하고 후임 관장이 복지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관 스님은 이 모든 성과는 대중의 후원과 지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인 총무원장 스님의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공을 돌렸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스마트폰 없는 교실과 선명상을 통한 인성교육 등 향후 경기도 교육정책에 불교계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공약으로 제시했던 선명상을 활용한 학생 인성교육과 교사 스트레스 완화 등을 정책으로 실현해 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당선을 축하하고 마음 항해일지 등 명상교육 교재와 지도서를 전달하며 스스로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육 현장에 기울어진 중심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권과 학생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안민석 당선인은 마음 교육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래의 근간인 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와 취업난으로 도심 대학가는 늘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지친 청년들에게 따뜻한 사찰 음식 한 끼를 선물하는 사찰이 있는데요. 어제는 사찰 음식 1호 명장 선재 스님이 직접 찾아와 무더운 여름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 특별한 보양 밥상을 차렸습니다.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검은 흑임자 소스에 버무려진 아삭한 양배추와 얼음이 동동 뜬 과일 방아와채가 식판이 싱그러운 초여름 청량감을 더합니다. 음식을 받자마자 스마트폰부터 꺼내 인증샷을 찍는 청년들. 전통 사찰에서 만난 대학생들에게 이곳은 오늘 하루 특별한 해방구입니다. 스펙 경쟁과 취업난으로 숨가쁘게 돌아가던 대학가를 벗어나 사찰 공양간에 마주앉은 청년 120여 명의 표정에서 오랜만에 긴장감이 풀렸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청년들에게 든든한 밥상을 내어주는 연화사 청년밥심. 어제는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무더운 여름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여름철 보양식을 공양하고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식사에 앞서 선재 스님은 청년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조언을 건넵니다.
5: 잘 먹는다는 것은 내 몸에 맞는 음식. 그러면 내 몸에 맞는 음식은 좋은 음식인데 그 좋은 음식은 자연에서부터 왔습니다. 자연의 생명을 배려해서 맑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4: 공양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 그리고 내 몸과 나눔이라는 가르침. 죽순과 참외, 애호박까지 정성스레 구워낸 제철 밥상 위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부터 연화사 주지 묘장 스님까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에 나섰습니다. 스님들의 손길에는 청년들이 세상에서 귀하게 대접받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6: 이 사찰 음식이 어떻게 보면 뽐낼 수 있는 음식이 되도록 그 한 끼 먹는 것이 음식으로 한 끼를 때운 게 아니라 정말 귀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음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 인공조미료가 빠진 낯선 밥상이지만 자극적인 배달 음식에 지쳐있던 청년들의 몸과 마음은 즉각 반응합니다. 눈과 입을 사로잡는 정갈하고 깊은 맛에 연화사 공양가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7: 식당에서 파는 음식처럼 되게 맛있고 조미료도 막 덜 들어갔을 텐데도 훨씬 더 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8: 사찰 음식도 제가 원래는 라면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겠다, 나를 좀 챙겨야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4: 음식을 매개로 나 자신을 소중히 챙기게 됐다는 청년들의 고백. 선재 스님은 사찰 음식이 가진 진정한 힘이 이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평화롭게 돌보는 데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9: 이렇게 음식은 우리 마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은 바로 스님들이 먹는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4: 스님들이 마음을 다스리던 평화의 밥상이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로 전해진 순간. 정성 가득한 사찰 음식 한 끼로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재운 청년들은 초여름 사찰이 건넨 온기를 품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포항 원법사가 청년불자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원법사는 지난 15일 동국대 대표 장학 브랜드인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에 동참하며 3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이과대학 자연과 함께 법과대학 불법단체, 약학대학 약사열애 등 3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부원 30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원법사주지 해운 스님은 청년 불자들이 학업에 정진하고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천사 불여 이행이라고 생각은 쉽지만 실천은 정말 어려운데 기꺼이 마음을 내어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원법사는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첫 후원 사찰로 물꼬를 트고 누적 6억 5천만 원의 장학 기금을 전달하며 청년 인재불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원효성사 탄생성지 경산 제석사가 성사 탄신 1409주년 달해제와 연화의 빛 묘화의 밤이란 주제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삼성현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4일 봉행된 원효성사 탄신 달해제와 문화행사에는 은혜사주지 성로스님, 제석사주지 혜능스님, 조현일 경산시장과 지역기관장 등 4부 대중이 함께했습니다.

0: 제석사 조직 혜능 스님은 올해부터 성사 탄생지인 제석사를 중심으로 화쟁의 정신과 문화예술의 향기를 더한 문화고을로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은혜사 조직 성로 스님은 제석사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펼치는 문화공연이 성사 탄신의 의미를 더할 것이라며 축제 준비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삼성현 문화축제는 사라져가는 백열 전구를 활용해 다시 빛을 밝힌 설치 작품 묘화를 배경으로 혜능 스님이 싱잉볼 공연과 다양한 공연으로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학업과 계층 포교를 위해 서울에 왔지만 지낼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거처 나란다 수행관. 비로자나 국제선언이 2018년 문을 연 나란다 수행관이 이제는 사관까지 늘어나며 비구니 스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1: 서울시 지하철 3호선 금호역 인근 주택가. 비로자나 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이 한 건물로 들어섭니다. 최근 문을 연 젊은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수행 거처 네 번째 나란다 수행관입니다. 거실 겸 공용 주방엔 냉장고와 세탁기가 들어섰고 스님들은 각자의 방에서 도심 포교 원력을 키워갑니다.
2: 시장에 가까워서 재료 사다가 음식 같은 거 연습해볼 수도 있는 공간도 참 저한테는 좋은 것 같고요. 다른 수행관 가보진 않았지만은 저는 여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2018년 일관을 시작으로 첫 발을 뗀 나란다 수행관.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거나 계층 포교 활동을 하는 스님들이 고시원이나 여관이 아닌 보다 여법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게 돕는 거처입니다. 한때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운영 중단 위기를 겪었지만 불자들이 단합해 수행관을 네 곳까지 늘렸습니다.
2: 일단 기도부절 먼저 구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와서 이제 구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좀 안 좋았었는지 되게 힘들었어요, 한 달을. 또 능력이 있는 스님들께서는 원력을 가져주셔서 공간을 이렇게 좀 많이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1: 수행관에 필요한 가구를 중고로 구할 때 스님들이 쓰려 한다는 얘기를 들은 판매자들이 무상으로 제공한 사례는 작은 울림을 전했고 8년 동안 무려 48명의 스님이 다녀가면서 수행관은 도심포교 허브가 됐습니다.
3: 스님들이 쓰실 거다 그랬더니 아, 나도 불자다 그러면서 그 보살님이 그냥 보시하겠다고 그냥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게.
1: 나란다 수행관을 이용한 스님들은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강사로, 사찰 음식과 불교 의례를 전승하는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수행관 운영을 도운 재정적 후원자와 무거운 가구를 옮겨준 신도들, 스님들을 위해 사비로 리모델링을 한 건물주까지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노고가 밑바탕이었습니다.
3: 모든 분들이 저 정성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수행관을 만들게 됐다는 게 저 굉장히 뜻깊고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1: 홍제동과 금호동에 총 12개의 방사를 갖춘 네 곳의 나란다 수행관은 비구니 스님들의 보살행을 위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미국 백악관에서 전 세계의 화합과 상생을 염원하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한국 불교계를 대표해 뉴욕 대관음사 주지 고우 스님과 라스베이거스 보리사 주지 형전 스님 등 미국에서 활동하는 26명의 불교 수행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전통과 배경을 가진 수행자들은 이 자리에서 종교와 문화를 넘어 인류가 지향해야 할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 국제불교협회 왕모 딕세이 회장은 백악관의 불을 밝힌 부처님 가르침은 분열의 시대에 자비와 평화를 기르는 실질적인 지침이라고 강조했으며 백악관 측 역시 불교의 빅폭력과 평화의 가치가 인도적인 세상 건설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습니다. 청주시 운천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진의 유적 발굴 조사에서 고려시대 사찰 건물지와 함께 청석탑 부재가 국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흥덕사지 인근 발굴 현장에서 청석탑 상륜부를 구성하는 복발과 보륜, 수연 등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출토됐습니다. 청석탑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특수한 형태의 다층 석탑으로 폐사찰터에서 관련 부재가 발굴 조사를

0: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단은 해당 유적을 고려 전기에 조성된 고위계 사찰로 보고 있으며 이번 발굴 성과가 고려시대 청석탑의 구조와 조형 양식을 규명하는 중요한 학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음보살하면 자애로운 여성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최근 그 기원과 변화를 묘선공주 이야기를 통해 학술적이면서도 흥미롭게 풀어낸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전합니다.
1: 사찰 법당에서 인자한 미소로 중생을 품어주는 자비의 상징, 관음보살. 우리에겐 여성의 모습이 친숙하지만 원래 인도 초기 불교에서는 남성이거나 성별을 초월한 존재였습니다. 동아시아 불교에서 관음보살은 어떻게 자애로운 어머니의 얼굴을 갖게 됐을까? 최근 출간된 책 묘선 관음이 되다는 그 역사적인 기원과 서사적 변형 과정을 생생하게 추적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경환 스님이 집필한 이 책은 관음보살 여성화의 결정적 전환점인 묘산서사를 다뤘습니다. 특히 묘산서사의 가장 오래된 기록인 향산대비 보살점 비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해 수록하며 학술적 가치도 더했습니다.
2: 학술적인 엄밀함은 유지하되 1000년 전 그 한 묘선공주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도록 서사의 흐름을 따라 썼습니다. 이 묘선서사가 동아시아 관음 신앙을 지형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함께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책은 유교적 효를 강조하며 혼인을 권하는 아버지에 맞서 출가를 선택한 묘선공주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묘선은 고난 끝에 자신의 눈과 손을 바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버지를 구하고 마침내 1000개의 눈과 손을 가진 천수천한 관음으로 거듭납니다. 책은 이 극적인 서사를 통해 관음보살의 여성적 모습의 기원을 되짚고 당시 충돌했던 불교의 자비와 유교의 효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었는지를 읽어냅니다.
2: 그 어떤 자녀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버지를 구원한 지극한 효행이 됩니다. 대립하는 것 중에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함께 아우르는 승화하는 논리입니다. 출가와 효 혹은 불교와 유교라는 대립되는 가치를 융화시킨 겁니다.
1: 또 묘선은 누군가에게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수행해 깨달음에 이른 여성 수행자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저자는 이를 통해 관음 신앙의 변화 속에서 여성이 더 이상 구원의 대상이 아닌 수행과 성불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2: 오늘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그 관음보살상 뒤에 이런 이야기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신앙의 대상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보살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한층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1: 1000년 전 중국 향산에서 시작된 한 공주의 이야기. 묘선 관음이 되다는 관음보살상에 담긴 역사와 신앙, 문화적 변형의 과정을 새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부산 해원정사가 제29회 해원 100일장을 개최했습니다. 해원정사는 지난 13일 경내에서 초중 고등학생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9회 해원 100일장을 개최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운문 부문 빛나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일까와 산문 부문 스마트폰 없는 세상 살기 작은 친절이 만든 큰 기쁨을 주제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해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이자 해원정사 회주 원허스님은 정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자신만의 생각을 솔직하게 담아내길 바란다고 격려했으며 주지 인호스님은 좋은 추억을 가득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심사 결과 대상은 운문 부문 최서윤 학생과 산문 부문 문예서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양산불교연합회가 양산시 가족센터와 함께 제1회 양산 어린이 길거리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양산불교연합회는 지난 14일 양산 젊음의 거리에서 양산시 가족센터와 함께 제1회 양산 어린이 길거리 문화제를 개최하고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등 사생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페이스페인팅 체험과 난타 공연, 불광사 어린이 풍물패 행진, 바이올린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양산불교연합회 불광사 주지 문수스님은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고향에 대한 애착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지역 문화축제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양산 화엄사 주지 수훈 스님과 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 문화를 즐기며

0: 고향에 대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10,000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2: AI는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다례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한암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한암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산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끊었는데, 삼법인 부처님 초기 불전에서 제일 말씀을 비중을 많이 두신 말씀, 재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에 대해서 세 가지 엮어서 뭉뚱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삼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참 짜기도 쉽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좀 보고 또 보고 반복 경험으로 유튜브로도 계속 또 재방송도 보시면 삼법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재행무상 일체계고 지법무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거 마치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론이라는 게 있는데 테레비 보실 때 자막을 좀 잘 보시고 제가 이 시간에 이걸 삼법인 끝내려고 판설 안 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제와 실제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썼어요. 실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보이는 것을 실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라고 하는 것이 잘못 볼 수가 있어서 그건 착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라고 할 때는 진제, 아주 실체를 얘기할 때 실제라고 그럽니다. 설명하면 온으로 해체해서 보지 않고 내 몸뚱아리는 온이다. 색수생인식 온으로 해체해서 보지 않고 해체해서 보지 않고란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니 모르겠는데 자동차 부속 다 빼놓고 이걸 자동차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 사람도 눈 빼놓고 못 빼놓고 전부 다 해서 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체한다는 게 그런 것보다 색수상 행식을 부처님 말씀에서 무상해 무아야 실체가 없는 거야 라고 법으로서 해체해서 보라는 거요. 부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라는 거요. 자기를 바로 보라는 거요. 착각해서 보지 말고. 그래서 온으로 해체해서 보지 않고 전체를 나라고 여기거나 전체가 나야 내 정신과 육체가 전체가 나야 여기거나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내 것이라는 건 나의 돈, 나의 자식, 나의 집 하는 거 여기는 것을 해체해서 조견해 볼 때 재행무상 일체계고 무아가라고 조견해서 드러나면 이를 통해 드러나면 무상고 무아가 실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염호하게 돼요. 싫어하게 돼요. 집착 안 해요. 욕심을 떠나요. 탐지지 삼독에 구하려고 헐떡거리지 않아요. 애갈복걸 안 해요. 가래 안 해요. 목말라 하지 않아요. 거기서 해탈하고 구경해탈지를 증득할 수 있다. 이것이 초기 불교에서 해탈 열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다. 지금 실제론이라는 거 말씀드린 게 해탈 열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요. 보고 또 보고 반복 경험하십시오. 염호라는 말씀 계속 오는데 역겨워함, 넌더리침, 혐오스럽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뱀을 보면 혐오스럽다. 또 사람들이 너무 그 집단이 정의가 없고 상식이 없고 합리적인 사고가 없이 하면은 혐오한다 그러죠. 혐오. 혐오 집단이다. 혐오의 지혜. 참 혐오

끝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내 몸을 염호한다라는 거 있는 그대로 본다. 여실직연한다. 내 몸에 힐터를 끼고 보지 않고 검정 안경 쓰고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은 빨간 안경 썼으니까 염호의 지혜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여실직연. 검은 안경 끼고 검다고 빨간 안경 끼고 빨갛다고 얘기하지 마라. 조작되지 않. 있는 그대로 알고 보미 여실직연이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존재의 실상을 삼라망상 보이는 걸 사람이나 보든 자연이나 여실직연하니 무아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고 중도로 존재하더라. 이 말씀을 계속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염호의 지라는 건 윗바사나다. 윗바사나는요 관 볼관자로 해석되는데. 마음을 집중해서 대상을 여실하게 보는 거, 착각해서 보지 않고, 초전에게 칡령 구로를 뱀이라고 착각해서 보지 않는 게 윗바사나요. 정관. 볼견자는 그냥 보는 거야, 두 눈으로. 관은 깊은 성품으로, 공으로 보는 거요. 그래서 염호의 지혜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오온, 색수생행시 12초, 안이비설신이 육군과 색성향미처법 대상의 육경 12초, 18개. 거기서 육군, 육경에서 저기 분별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처법에 대한 염호. 그러니까 색수상행식도 염호하고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초법도 염호하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신식까지 전부 염호해라.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초법이 나왔어요. 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초법이라고 그러지? 위에다가 무자를 붙여놨어. 없다. 없다는 건 실체가 없다. 염호의 대상이라는 건 실체가 아닌 걸 집착하면 염호의 대상을 예,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죠. 깡패를 깡패로 안 보고. 나라면 남녀가 세계도 그래요. 인격적이 아닌 걸 꽃발, 뭐라고 말 한마디 이거 그 하여 이거 홀딱 흘리고, 어? 뭐 선물 하나에 그냥 홀딱 흘리고 해가지고, 어? 그러는 거. 그게 전부 다 같은 삶에서 이거 생활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나중에 뭐 정이 뭐 하다 보면 배신이 뭐니 뭐 해가면서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오온 12초 18개에 대한 소멸, 거기에 대한 염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염호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이욕. 이욕이라는 건 탐지지 삼독을 떠나는 거야. 탐지지 삼독에 물들지 않고 빗바래는 거. 탐욕의 빗바램. 염호나 탐욕의 빗바램, 빛이 발현되는 건힘못 쓴다는 거요. 스며들지 못해, 더러운 물이, 맑은 물에. 위에서 화장실 물이 밑에 층으로 스며들지 않아, 화장실 물이. 그게 탐지삼독에 스며들지 않으면 그대로 청정심이고 연꽃과 더러운 땅이 물에서 피는 연꽃과 같이 깨끗하고 소박하고 아름답다니까요. 그래서 이욕이라는 건 소멸이다. 욕심을 떠난 거다. 108번뇌를 떠난 거다. 일체의 존재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 것이다. 가래의 소진이다. 부처님은요, 괴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가래에서 온다. 집착이 가래예요. 집착한 만큼 비례해서 괴로움이 온다. 이만큼의 집착하면 이만큼의 괴로움이 오고 반드시 온다. 집착한 만큼. 이만큼 괴로워하면, 집착하면 그만큼 괴로움이 온다. 그러니까 목마름에 대한 그런 가래, 사랑에 대한 목마름. 사랑이라는 건 우리 남녀생의 이성도 사랑이지만 모든 그런, 네? 자비, 연민심도 없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소진, 다 사라질 때 존재의 오온의 색수상행식의 소멸이 열반이 온다는 겁니다. 염호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온이나 12초나 18개를 염호하지 않으면, 염호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도를 닦는다, 과를 증득한다.

한다는 건 불가능. 있을 수 없어요. 용호와 탐욕, 빛바람의 목적과 이익은 뭐냐? 용호하고, 니욕하고, 탐욕에 빛바라는 건왜 그러냐? 목적이 왜 그러냐? 왜 이맘때에 대해서 용호하고 탐지삼독을 떠나라고 하냐?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지. 괴롭기 때문에 구경의 해탈지 자유자재에 걸림없이 시원하게 살수 있는 백두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니까 시원해. 그거 가지고 살고 싶어. 인간이 누구는 다. 복잡한 도시보다 조용한 농촌의 풍경에 살고 싶어. 그게 해탈지예요. 구경 해탈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라는 개념적 존재, 개념적 존재는 복길이, 복동이 이런 이름 지어놓고 이건 사과, 배 전부 다 이름 지어놓고 상식적으로 그건 삶의 편리에 의해서 이름 지어놓은 거지 그게 실체가 아니거든 사과, 배도 원자로 자꾸 분석하면은요 사과도 신맛이 아니고 배도 단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는 개념적 존재는 온이라는 게 개념적 존재야. 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념적인 존재를 집착하는 거야. 그걸 법, 다르마, 담마, 산스크리트 보험으로 다르마, 시방 3대 제망차례 상주 일체 달마야 중할 때 다르마가 달마. 니카야에서는 빨리 니카야에서는 담마. 나라는 개념적 존재를 온이라는 법, 다르마로 해체해서 보자. 색수상행시 오온을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라는 부처님의 삼법인 가르침으로 해체해서 적용해 보니까 오온은 개고고 오온은 무아더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개념적 존재의 오온을 법으로 해체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는지 조금 쉬운 것 같아도 좀 깊이가 있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 이것을 알면은 부처님 가르침의 반은 이해하고 그걸 체화 체득하면 해탈이요. 다음 생에 해탈이 아니고 죽을 때 해탈이 아니고 나와 우주법계 세상 등은 온척의 연 등의 법들로 불애체 불견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나와 우주법계 세상 모든 거 오온, 십이처, 육군육경, 안입이설지 색성향미초법, 연, 연기 등의 법들로 해체하지 않으면 온척의 연기법을, 연을, 인연법을 다르마, 부처님 가르침 말씀으로 조견해 보지 않으면,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은, 염오나, 니욕이나, 백팔변내 소멸이나, 탐지삼독을 떠남이나, 구경의 해탈치나, 이런 것이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나와 우주밖에 모든 온척의 연인 등이 다르마 부처님 말씀으로부터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 깨달음에 실현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해체해서 본다는 게 중요해요. 해체해서 본다는 건 조견한다.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보면 착각할 수 있다. 어리석인 무명의 안목으로 볼수 있다. 1층에서 보면서 10층에서도 보이는 거 1층에서 다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억지를 쓸수 있다. 고집 피울 수 있다. 그걸 똥꼬집 부린다고도 그러죠. 나라는 개념적 존재는 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나라는 색수상행식에는 개념적 존재는 온으로 해체해서 봐라. 실체가 없는 걸로 봐라. 고정불변은 실체가 없다. 일체 존재는 십이처로 해체해서 보고, 육군육경은 무하다. 안입이설신의 색성향미초법은 반야생계 위에 무자가 붙었더라. 해체해서 보니까 없더라. 실체가 없더라. 가짜더라. 아침, 저녁 생각이 바뀌더라. 의식이. 세계는 18계로 해체해서 본다. 18계, 세계식 계자가 있기 때문에 18계자에서 안식, 이식, 비식 이것을 계라고 쓰는 거예요. 18계라고. 그래서
생사 문제, 생로병사 문제. 이것은 12연기로 해체해서 보자. 생로병사 문제는 12연기로 해체해서 본다는 건 부처님이 깨달은 게 연기법이다. 상당히 중요한 거, 연기법은. 근데 12연기로 해석되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12연기에서 무명행식으로 추기해서 노사와 우비 고뇌해서 이제 12기로 나누잖아요. 그걸. 그런데 생로병사 문제는 무명에 의해서, 무명의 행위에 의해서 거기서 의식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서 우비고뇌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로병사 문제는 나와서 늙어 병들어 죽는 거 있어. 그런데 그것을 역순으로, 이건 순서로 얘기할 때 역순으로 이제 해서 무명을 해체하면은 저기 윤회가 없어. 괴로움이 없어. 그래서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사 문제는 12연기로 해체해서 본다. 온척의 연 등으로 선해지는 조건 지어진 법들의 무상고 무화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12연기로 해체해서 생사 문제를 보고 온척의 연 등을 이것을 무상고 무화로 이렇게 볼 줄 알면은 그 세계가 실체가 없고 고정불명이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난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12연기로 해체해서 보면은 역순으로 가면은 무명이 해체돼서 깨달은 게 있다. 이건 연기법 설명할 때 뒤에 또 자세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존재를 법들로 해체해서 그들의 무상이나 모든 삼라만세의 제법이 존재라는 거요. 나나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존재를 법들로 해체해서 본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무명업식으로 업력으로 태어난 몸이 부처님 말씀으로 해야 무명업식이 업신이 업력이 반야 보리 원력 진여 이걸로 바뀌죠. 그래서 이처럼 존재를 여설수행은 그냥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서 해체해서 그들이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찰하여 여모하고 논두리치고 역금하고 구토하고 니비따라고 하고 탐욕이 빛발에 바래고 니욕 비루하고 등등 이런 것을 이제 여모나 니욕 그래서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한다는 것이 초기 불전에 일관된 흐름이다. 조금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제법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해체해서 보니까 무상, 고, 무아라고 통찰하여 통찰해도 보니까 여모하게 돼요. 집착 안 하고 욕심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한다는 것이 초기 불전에 일관된 말씀이다 이거요. 법으로 해체해서 보지 않는 불자는 부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보되 자기의 안경으로 자기의 업력으로 무명의 안목으로 법으로 해체해서 보지 않는 불자는 수행자가 아니다. 부처님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법등명 나의 자등명 불성에 불을 붙일 수가 없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자정능력이 없다.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돼 업력대로 산다. 그래서 깨달기는 불가능하다. 부처님 법으로 다시 태어난 것도 불가능하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내가 내 업식을 벗어나서 내 몸 안에 불성 안에 불키기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개념적 존재로 뭉쳐두면 속고 개념적 존재로 뭉쳐둔다. 나는 나야 이렇게 나의 업력으로 이건 나야라고 뭉쳐두고 이게 나의 전체야 나의 스타일이야라고 뭉쳐두고 자기 스타일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법으로 해체해서 조견하면 깨달아요. 그래서 뭉쳐두면 괴로움이고 해체하면 행복이야. 괴로움에서 벗어나. 고정관념의 해체. 무상고 무아는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있어.

라는 것을 해체하는 거잖아요. 고정관념, 나의 고정관념, 고집 피우는 거, 고정관념에, 그래서 고집 센 사람들은 바꿔야 돼요. 이거 하루아침에, 불자라면. 고정관념의 해체와 무상고 무아의 통찰,

왜 그러냐? 내 의식대로, 내 멋대로, 내 스타일로 살긴 놔두지. 꿰뚫어 보고, 조견해서 보고, 통찰해서 보라는 게왜 그래? 존재하는 모든 제법들은 분해하고 해체해서 보면은 자아니 인간이니 중생이니 영혼이니 수자상이니 우주라고 하는 모든 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고정관념 부리는 것을 물리쳐서 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해체해서 봐라. 무상고 무아로 통찰 조견 꿰뚫어서 오는 무상고 무아라고 해체해서 꿰뚫어 봐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해체해서 보면은 나다 너다 자아다 인간이다 중생이다 영혼이다 우주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거다. 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고정관념을 물리칠 수 없고 척파해서 없애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관념의 해체와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법들로 해체하면 부처님 가르침으로 다르마로 해체하면은 제법의 찰나성 무상이 찰나죠. 순식간에 변해요. 엊그제 범인 줄 알았더니 33도 올라가. 순식간에 자연과 나는 아침 저녁 바뀌어 제법의 찰나로 변해 무상 극명하게 드러나 법들로 해체해서 보면은 모든 제법은 찰나멸 찰나생이야 극명하게 드러나고 찰나로 봄으로 해서 모든 제법은 삼라만상 보이는 것은 고 괴로움일 수밖에 없음에 사무치게 되고 찰나로 보니까 금방 변하는 걸로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행복하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하니까, 제법은 독자적으로 생길 수 없는 연기적 흐름이다, 무하다. 연기적 흐름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서로 실체가 없는 것끼리 상위상관, 의지에서 관련지에서 존재한다. 나라는 홀로 설수 없다. 그런 게 무하요. 제법은 독자적으로 생길 수 없는 연기적 흐름이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법무화라고 한다. 다시 어려워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 법들로 해체하면은 제법의 찰나성이라는 것은 무상이 찰나잖아요. 막 변하니까. 극명하게 드러나고 찰나로 봄으로 해서 모든 법이 삼라망상에 괴로울 수밖에 없어. 실체가 없이 변하니까. 오래 봤으면 되는데 다 변해. 고일 수밖에 없고 사무치게 되면은 제법은 독자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게 쓸쓸한 게 하나 없네. 나는 나 혼자 살수 없네.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련돼서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지 너 죽으면 나도 죽네라고 그런 연기법으로 인해서 인생 흐름을 아니까 뭔가 자비심, 연민심이 더불어 사는 인생관이 세워지게 되죠. 제법은 독자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연기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법무화라고 한다. 그러니 자아니 인간이니 하는 개념적 존재, 자아니 인간이니 하는 개념적 존재는 뭉뚱그려 두고는 그것이 무상이고 고이고 무아를 철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아니 인간이니 개념적 존재를 나라는 것을 모두 다 오온을 뭉뚱그려 두고서는 해체해서 보지 않고는 무상고 무아를 추체리 깨달아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담마라는 것은 조금 해서 짚고만 넘어갈게요. 부처님 말씀이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제자 스님들이 부처님 말씀이 이제 각자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해석을 해요. 논문을 쓰는 논서로 논문이라 할까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파불교라 해서 설 일체부 경량부 해가지고 21부파로 막 갈라지는데 각자 부처님 말씀을 주장하는 게 다른데 그게 상당히 불교 발전에 도모를 합니다. 아비다마 불교가 부파불교가 뭐 불교 서로 뭐 시비하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불교의 상당한 발전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주장하는 부처님 교리를 체계화시켰다. 그걸 논서로 만든 것이 아비달마거든요. 그래서 아비담마는 법들로 분해하고 모든 걸 부처님 말씀으로 분해해서 해체해서 제시해서 보내는 보는 것을 아비달마라고 그래요. 아비달마, 아비담마. 아비달마는 저 나함에서 산스크리트 범어에서 얘기하는 거고, 아비담마는 빨리어 니까에서 얘기하는 거고, 말만 틀리지. 아비담마에서는 법의 찰나성을 통찰한다. 제법은 찰나로 변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다 인정할 거예요. 법의 찰나성을 통찰한 깨달음을 무상해탈이라고 한다. 상이 없어. 변하니까. 항상하게 그 모양 머물러 있지 않아. 이게 내 몸도 머물러 있지 않다 있잖아, 항상. 머물러 주어먹는 게 괴로움인 거예요. 뭐, 변하는데. 고무와 철견한 깨달음을 무원해탈이다. 무아, 내가 없는 실체가 없는 걸 집착해가지고 구하고 재고 원하고 소원성취하고 소원성취하는 걸 기도하는 걸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아를 깨닫고 기도를 하면은 정견을 갖추고 기도하기 때문에 텅빈 마음,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기 때문에 부처님 지화면 자비하면 비출 수 있어. 탐진삼도에 꽉 차가지고 더 들어갈 게 없는 없애 더 달라는 기도는 부처님 자비광명, 지혜광명이 비출 수가 없어. 이치입니다. 그래서 원할 게 없는 해탈이다. 그걸 공해탈이다. 규정 짓지 마. 소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불교적 인생관, 불교적 세계관, 불교적 신념. 참, 이거 제가 불교적 인생관이 불교를 모르고 사는 인생 설계, 불교를 모르고 세계를 보는 견해, 불교적 신념 가진 부처님 제자라면은 해체라는 관문에 우선 들어가서 불교 수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석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분석하는 거예요. 논서로서 각자 자기 견해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분석을 강조하는 아비담마, 아비달마에서는 유식을 이제 아비담마 유식은 이제 분석하는 거고 아비담마에서는 분석하고 직관하는 것은 반야입니다. 반야 공성지에 직관 직입한다 하죠, 보통. 선가에서 자기 마음 불성으로 들어간다. 돌아가지 않고 직접 들어간다. 에둘러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직언을 해버린다. 직관을 강조하는 반야, 공성지혜. 공할 때는 반야, 할 때는 공성지혜. 같이 보았어요. 반야, 공성지혜. 반야, 공성지혜. 직관은 반야다. 중간이다. 그 다음에 종합을 강조하는 화엄. 종합을 강조하는 화엄이라는 건 화엄경 대의가 통만법 명일심이거든. 마음법을 해통해서 일심을 밝히는 것이 화엄이에요. 그것은 불교적 방법론이 해체해서 토대를 하기 때문이다. 아비달마나 유식에서는 분석을 해서 드러내고 반야는 직관을 해서 드러내고 화엄은 통만법 명일심을 직접의 총합, 통불교, 종합해서 화엄을 드러내고 그것은 불교적 방법론의 해체를 토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직관을 강조하는 반야부에, 직관을 강조하는 반야부. 무아니 비설진이 무색성이 미첩법. 없어, 둘 다다. 직관으로 들어가. 불성으로, 진여로, 법성으로 직관을 강조하는 반야부의 여러 경들조차 해체 끝에 드러나는 법의 고유성질을 강조하는 토대 위에서 그들은 무자성과 공의 직관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직관을 강조하는 반야부에서는
여러 그 반야부에 600부 반야는 뭐 8천송 반야, 5천송 반야, 3천송 반야, 응? 반야가 600부나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야경에서는 해체 끝에 드러나는 법의 고유성은 무자성이더라. 해체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관제제보살이 내 몸뚱에 오온을 행심 반야바라밀다 실행을 할때 조견에서 보니까 통찰에서 보니까 해찰에서 보니까 무아더라, 공이더라, 무자성이더라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뭉쳐두면 속고 뭉퉁그려져서 나의 스터리라고 나를 믿고 사는 건 속아 사는 거고 해체해서 조견해서 통찰해서 깨뜨려 보면은 탐지지 삼득에 집착할 바가 못돼 반야공성제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해체하면은 깨닫는다. 법들로 해체해서 보자.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체해서 보자라는 말씀. 그래서 참다운 수행. 참다운 수행은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가 4월 초파일부터 줄기차게 드리는 말씀이 불자가 괴롭다는 건 부처님 불자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실천 안 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왜? 부처님은 인생은 괴로움이야. 그걸 발본 세원에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불자가 절에 오시면서 괴롭대. 그럼 부처님 말씀을 모르고 법문을 들어도 한 귀로 한 귀로 세고 체화 체득 자기 걸 만들지 못하고 듣기만 하고 경전 옆에다 놔두고 부뚜막에 소금을 넣으면 맛있고 맛있는 음식이 되는데 안 넣고 자기 업력대로 살아가니까 괴로운 거예요. 참된 수행은 행복하기 위해서다. 고를 다스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기적 삶이 이타적으로 바뀌는 게 수행이에요. 이기적 삶. 이기적, 이타심은 연민심, 자비심이에요. 그런데 왜 이기적이면 안 되는가? 불자라면,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나라고 하는 오는 안팎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는 내가 없더라. 왜 이기적 에고의 삶을 살면 안 되느냐?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라는 것이 난데 안팎의 그 어디에 오온에서 나를 찾아본 게 나라는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것 속에 그것이 없더라.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더라. 그것 속에 그것이 없더라. 좋은 얘기로 오온에는 내가 없더라. 존재하지 않은 게 너라는 게 존재 안 없더라. 그런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 달마 대사가 회가 대사 그러잖아. 이조 회가가. 중국의 이조 회가가. 달마 대사님, 괴롭고 무겁고 내 마음이 참그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무겁습니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그래, 무거운 것좀 가져와. 내가 해결해 줄게. 100%. 그래서 갖다 드리려고 찾아보니 없어. 안팎에 아무리 뒤져도 없어. 괴로움이. 무거운 마음이 없어. 갖다 드리려는 게 없어. 없습니다. 찾아봐도. 그거 해결됐느니라. 근심 걱정. 네가 쓸데없이 근심 걱정. 네가 만들어서 자승장구하고 잠못 자고 담 지치고 수면제 먹고 그러는 거야. 이게 나라는 고정관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거요. 깨달은 자는 이기적 삶에서 이타심 삶으로 중심 이동이 돼야 돼. 이타적 삶이라는 건 자비 연민심의 삶이라는 건 네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는 삶은 아상을 잘 다스린다는 말이요. 아상 내가 없다는 거 아상이 없어. 잘 다스리면 이타적 삶을 살수 없어. 내가 없은 게 너도 없어. 내가 있으면 너도 있고, 이제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네가 괴로우면 내가 괴롭아.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아상을 잘 다스린다는 게 이기적 삶이요. 이기심을 버린다는 건 뭐냐? 이기심을, 에고를 버린다는 건 뭐냐? 대상에 대한 집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이타적 삶의 장애물은 뭐냐? 그럼 이타적으로 살고 싶어. 뭐가 장애를 일으키느냐?
내가 좋아하는 소유물, 그걸 붙들고 싶은 감정에 대한 집착, 내가 좋아하는 소유물에 붙들고 집착하고 싶은 감정에 대한 집착. 이타적 삶의 장애물은 그래서 이타적 삶을 못 살도록 장애를 일으키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소유물에 대한 붙들고 싶은 감정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타적 삶을 살고 싶어도 못 살아.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법, 대상, 경계, 여기서 법이라는 건 대상이요. 제법은 삼라만상을 제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대상, 여기는 대상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 가운데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대상 가운데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달마루 조견했을 때, 통찰했을 때, 꿰뚫어 봤을 때 이야기예요. 최고의 가치는 그럼 뭐냐? 그 대상들이 무자성이고 잡을 것이 없고 구할 것이 없다고 깨닫는 거. 내가 좋아하는 대상 가운데 집착할 만한 가치는 하나도 없고, 이게 깨달은 자의 견해란 말이야. 알목이란 말이야. 무아란 말이야. 무상이란 말이야. 말 집착할 가치는 하나도 없고, 최고의 가치는 건 뭐냐? 깨달은 뭘 깨달았지? 이무소득구를 깨달았어. 최고의 가치는 그 대상들이 무자성이기 때문에, 실체 없기 때문에 집착할 바가 없어서 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깨달음이다. 아공, 복공을 깨달았다는 사람들, 공을 깨달았던 사람들, 나는 공에서 해탈했어. 이의적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의 전향 속에 그 근거가 드러나요. 아공, 복공을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이의적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 바뀌어. 그 결과가 드러나야 돼. 이기적 살면서 아공복공을 깨달았던 거짓말이야. 깨달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타적 깨달음에 대한 은혜 일치가 돼. 자기 말한 거에 대한, 법문 한 거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되겠다. 이기적 삶에서 은혜 일치가 알면, 이기적 삶을 살면서 은혜 일치가 안 되는 것은 수행이다. 깨달았다는 건 거짓말이야. 모순이요. 망어째요. 이기적 삶을 살면서 은행 일치가 되지 않으면서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다, 수행자다 깨달았다 말하는 건 모순적이고 거짓말이다. 보살의 수행은 2차적 삶으로 한 걸음씩 향상일로 하는 것이다. 불자, 보살의, 우리 보살님들의 삶은, 수행은 2차적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위로 올라가는 것, 향상일로이다. 금강경에서도 아상법상에 대한 집착을 다심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단다. 아상법상에서 벗어난다. 아공복공이 된다. 이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요체요. 무아연기의 공, 이것을 깨닫는 게 아상법상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사상 있으면 즉비보살이잖아. 보살은 그것을 벗어내야 된다. 금강경에서도 그걸 가리키고 있다. 아상법상을 부리지 말라는 것은 그 공에서 이치를 깨닫고 보살행을 하는 데는 아상법상에서는 즉비보살이다 나오잖아요. 금강경 그대로. 사상 있으면 즉비보살, 보살이 아니야. 금강경의 요체이고 대승불교의 가르침이다. 자기중심적 삶에서 남을 위한 삶으로 무게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수행자고 깨달은 자다. 대승불교 보살행자다. 바뀌지 않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가로막히고 껍질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 중심이 바뀌지 않는 건 자기 생각에 머물고 거기에 장애가 되고 막히고 그 프레임 속에, 껍질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물 안에 개구리로 갇혀있기 때문에 이타적 삶은 꿈을 꿀 수가 없다. 우리 불자님들, 삼법인 죄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를 철견, 조견, 꿰뚫어 보아서 탐지지 삼독심이 빗바래고 스며들지 않아서 무해자재하게 저 허공을 홀홀 날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생사해탈이요. 여러분의 불자로서 부처님 맞는 것이 무한한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수행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ARS 060-800-7000번을 공들여 눌러서 수행 생활에 행복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부시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아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0: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 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2: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1: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4: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연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5: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7: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6: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예전에 한시성을 가진 권세 높은 태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고 여러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득이라는 젊은 남자 노비가 몰래 야반도주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를 안 한태수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화가 난 한태수는 도망간 득을 대신하여 그의 임신한 부인을 캄캄한 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한태수의 새 며느리가 득의 부인이 광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고 슬피 우는 그녀를 매우 가엽게 여겼습니다. 새 며느리는 인정을 베풀어 한밤중에 시아버지 몰래 득의 부인이 득을 따라서 도망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1: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0: 세월이 흘러 한태수가 세상을 떠나고 부유했던 집안의 가세는 점차 크게 기울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손자 한만동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에 허덕이던 한태수의 손자 한만동에게 처음 보는 한 노승이 찾아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한만동에게 노승은 자신이 바로 과거에 도망쳤던 노비, 득의 자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만동은 매우 놀랐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힌 노승은 과거에 어머니가 입으신 은혜를 갚겠다며 한만동에게 훌륭한 묫자리를 하나 일러주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한만동이 노승의 말대로 묘를 쓰자 신기하게도 금세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고 돈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땅을 잘 보는 지관이 찾아와 지금의 묫자리를 옮기면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며 한만동을 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먹고 살만해졌지만 더 큰 돈에 눈이 먼 한만동은 결국 지관의 말에 홀려 노승이 일러준 묫자리를 파헤치고 말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온 노승은 한만동에게 지금 묫자리는 천하의 명당이라며 묘를 파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한만동은 노승의 말을 듣고 정신이 들어 파헤치는 것을 바로 멈췄습니다. 노승은 묫자리를 파는 바람에 몇 년 후에 한만동이 장님이 될 거라며 화를 면하려면 자신이 일러주는 곳에 절을 지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절이 바로 증심사입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0: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2: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3: 스님!
4: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5: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4: 기가 막혀요, 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보수적이고
6: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4: 자연식품.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이 마음으로서의 즐겁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 감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럽니까? 스님네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도반으로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는 것을 마다 안 하시고 이렇게 한 자리를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밑바닥이 차지는 않습니까? 몹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나는 방석을 깔고 앉고 여러분들은 찬바닥에 앉아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럴수록에 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생활을 하실 때 항상 내 마음으로 나오는 거니까 내 마음으로 나오는 건줄 아시고 항상 다스리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때 인연진 악업선업의 그 생명체들이 바로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몸속에 다 주둔하고 있습니다. 인연이 돼서 말입니다. 한 덩어리에 있죠. 그런데 그한 덩어리가 컴퓨터라면 바로 그 덩어리 속에 의식들이 잠재하고 있어요. 차례차례로 잠재하고 있다가 살아나가는데 그저 생각을 내게 해서 에고도 오게 하고, 불만도 오게 하고, 싸움도 하게 하고, 병고도 생기게 하고, 여러 가지를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마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살아나가시는데 그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것, 안에서 천차만별로 일어나는 것, 그것을 당신 마음이 허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당신 마음은 우주의 직결이 되어 있고, 바로 세상과도 가설이 되어 있는 한 마음의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 속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경험과 체험을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나쁘고 좋은 거를 너무나 잘 압니다. 해가 오는 것도 알고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잘 알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잘 압니다. 알고 있는 이 마음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각자 여러분들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서 그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의식들이 자꾸자꾸 나오게 되면은 그 마음을 거쳐서 나옵니다. 나오는 군역은 한 군역이 되기 때문이죠. 들고 나는 군역이 한 군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몸속에 있는 생명의 의식들이 바로 악업선업을 지은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이 나오면은 그저 내 마음이 그렇게 하는 줄 아시지만은 그내 마음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잘 된다는 것도 알고 모든 걸 전체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스럽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그 마음속에 있고 모두 잘 아는데 그 아는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식에 의해서 그 잠재해 있는 생명의 의식에 의해서 행은 하고 있거든요. 이 뜻을 헤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하는 이런 말을 항상 해드리죠. 그래서 마음의 선장이 있고 그 선장에 의해서 의식들이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자생중생들이 많이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자생중생들의 의식이 내 마음을

거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항상 마음의 선장으로서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건줄 알고 속아서 항상 그렇게 헤매고 있다는 얘기죠. 마음 하나 잘 쓰면은 잘 쓰는 대로에 모두가 뒤바꿔지고 이 세상이 그렇게 참다우게 잘 돌아가는 것만도 아니, 빗보듬도 더 빨리 지구도 돌아가고 모두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컵이 놓아진 이 자체도 이 책상도 모두가 다 지금 쉴새 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를 진짜인 줄 알고 항상 거기에 여념을 두고 거기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항상 그러시는데 거기에서 내가 인연 지은 대로 즉 말하자면 악업을 지었으면 악업이 나오고 선업을 지었으면 선업이 나오게 돼 있고 그 모든 즉 말하자면 유전성이라든가 연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이 전체가 바로 내 악업 선업 진그 자체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살아나가는데 쉴 사이 없이 안한팎에서 자꾸 나오는 것을 그대로 속고 자꾸 끄달리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끄달리시는 그 마음을 항상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해 드리는 것은 잘 나와서 잘 이루어지는 것은 감사하게 그 마음의 선장에 놓고 또는 잘안 나오는 것은 잘 나오게 하는 것도 선장의 탓이니까 당신만이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나올 수 있다 하고 거기다가 맡겨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맡겨놓으면 그저 맡겨놓는 대로 의심을 하고 또는 맡길 수가 없다고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의 선장은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장이라는 그 타이틀이 그것이 선장이 아니라 진짜 그 좋은 생각과 알수 있는 마음, 치만으로 볼수 있는 마음, 치만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 가고 오미 없이 가고 올수 있는 마음, 또 남의 속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또는 자기에서 부모의 몸을 빌어서 영원함과 더불어 형성됐다는 그 알몸, 그것이 숙명통이라고 한다면 그 다섯 가지 속에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이 된 것처럼 항상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바로 몸속의 그 의식들이 컴퓨터에서 입력돼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그럽니다. 나오는 것처럼이 아니라. 이거 들으실 때는 어려우시겠지만 말입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내 마음의 선장은 그 모든 걸 알고 보고 듣고 하지만은 바로 몸속에 있는 중생들은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입력된 대로 나오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선장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한 마음으로서의 한 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 마음 속에다가 모든 걸그 안에서 병이 났으니까 그 안에서 고쳐야 하고 그 안에서 에고를 내보낸 거니까 그 안에서 에고를 처단해야 하고 모든 것은 다그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대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뛰어야 할 문제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우리는 그 변천하는 대로 순응해서 즉 말하자면 내 마음속으로 하여금 두뇌 즉 루진을 굴려서 이 세상에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한 생각을 하고 뛸 때 그 만리를 뛸 수 있는 천리를 뛸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시지만은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항상 얘기해 드리죠. 이 자리에 앉아서도 대개 집을 갔다 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대개 집을 갔다 오시는데 한꺼번에 보실 수 있죠. 내 육신이 움직이지 않고도 집을 갔다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한의 눈이 떠지지 못하고 심한의 귀가 뛰지 못해서 집이 지금 사시는 집이 갔다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갔다 오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생히 보시고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갔다 온다 안 온다 이런 것도 없죠. 지금 집이 갔다 오시는 데는 내가 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한 찰나에 내가 그냥 눈 하나 깜짝하니까 그냥 갔다 오게 되고 알게 되더라. 이런 거나 똑같이 심한의 눈이 트이면은 모두 일체를 다 우주와 더불어 같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나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뱃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의 뱃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으며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으며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거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것은 미래에 어떻게 됐고 과거에 어떻게 됐고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단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앞으로 오지 않았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단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의 몸속에 지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이 돼서 지금 몸속에 자생중생들로서의 붐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관에 들어도 못 면한다는 뜻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한 거니까 왜 요새 녹음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놓으면 입력대로 나오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게 나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모두 입력이 돼서 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듯 자동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살아나가는 지금 생활 속에 자꾸자꾸 나오는 겁니다. 좋은 일도 나오고 언짢은 일도 나오고 에고도 생기고 병고도 생기고 뭐 일이 한두 건이 아니죠. 이렇게 생기는 이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과거에 죄를 많이 져서 내가 이렇다고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겁니다. 입력이 돼서 그런 거니까 과거도 찾지 말고 미래도 찾지 말고 현실에도 모든 게 공했으니까 입력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 입력한 데다가 다시금 거기다가 맡겨놓는다면은 그
과거에 입력된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팔자 운명도 또는 연계성, 세균성, 인과성, 유전성, 업보성 이 모두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에 지금 생각하고 사시는 그것이 그냥 입력돼서 자꾸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달려있고 에고나 비용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사는 동안까지 에고나 비용고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스럽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는 문제죠. 우리가 종교가 왜 생긴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종교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교는 우리가 영원한 불교입니다. 생명이 불이요 말로 전달하고 통신으로 전달하고 뜻으로 전달이 되고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는 그 자체가 바로 무예세계, 유예세계, 죽은 세상, 산 세상이 전부 연결이 되고 곤충의 이르기까지 연결이 되는 그 자체가 바로 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왕지사 칼을 뽑았으면 그 칼로 내 동료들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모든 일체 만물의 은혜도 정법을 배워서 모든 조상들 일체 제불의 그 은혜도 모든 돌자가지 하나 나무 한 그루의 은혜도 다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최상승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이 과학자들이 내가 은하가 될 수가 없고 내가 태양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위성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저 나무가 될 수가 없고 내가 곤충이 될 수가 없고 모든 일체 만물 만생이 모두 천차만별로 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체 만물 만생이 다 내가 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용도에 따라서 소원에 따라서 모두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고 분자로 화해서 모든 여러분들에게 응해 주시는 그 응신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 만개도 되고 이 세상을 꽉 차게 다 곤충에 이르기까지 응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부처님의 뜻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소가 무명을 뱉게 달라고 애원을 하고 정성을 지극히 할 수 있는 마음 공부를 그렇게 애달프게 한다면 바로 그 부처님은 소 속에 들어가서 그 소 무명을 벗겨줄 겁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부처님 마음이 그 소 속에 들어간다면 소가 되시고 한 찰나의 말입니다. 한 찰나에 무명을 벗겨주고 나오시고 돼지 속에 들어가면 돼지의 무명을 벗기고 나오고 사람의 차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화하시고 또는 찰나에 또 화해서 부처가 되시고 이렇게 찰나찰나에 놔두시는 그 만가지 법은 헤아릴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려면 바로 평등공법의 문 없는 문으로서의 오고감이 없이 여러분들을 응해 주시는 천차만별의 이름을 가진 열애라고 합니다. 또 부처님이라고도 하죠. 이 마음은 받아도 없기 때문에
배도 소용이 없고 마음은 저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높은 산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미국을 간다고 합시다. 그런다면

이 세상 자체가 바로 죽은 세상, 산 세상이지 딴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을 하시면서 잘 아시겠죠? 나쁜 일을 하면 저 교도소에 가고 감옥소에 가고 뭐 경찰서에 가고 이런다고요. 그런데 또 알지 못하게 일을 저질렀는데 남이 모른다고 해서 지옥이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알기 때문에 그게 마음의 지옥고입니다. 마음의 지옥고이기 때문에 현상세계에 나오는 대로 그게 마음의 지옥고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 그게 안 받고 될 뻔한 일입니까? 한치도 외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 거는 여러분들이 꼭 받게 마련이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꼭 받게 마련이니까 누구 하나 이렇게 줬다고 해서 내가 그걸 줬지 이러지 마세요. 내가 살렸지. 내가 참 많은 걸 갖다 줬는데 하시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남을 갖다 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왜 여러분들이 은행에 왜 돈을 갖다 넣습니까? 그 은행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려고 갖다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찾아다 쓸 용으로 은행에 갖다 넣으시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냥 남은 이렇게 심들여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흐미하게 아리송하게 그저 그 들을 때만 그냥 이렇게 그냥 하고 그만 버리는 마음 이런 거를 좀 심사숙고해서 이 손을 가슴에 한번 다시 얹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행동 하나에 이 마음 먹고 행동 한번 하는데 새새생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새새생생이 달려 있는 거 하면은 자손 대까지 내려가면서 달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도 직수구 타고 짐을 지고 가는데 그렇게 스님네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 상관없이 자기 일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처사가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그 아주 하찮은 그거지만은 꾸준히 짊어지고 가는 아무 이유도 붙이지 않고 가는 그 행을 보고서 아 하고서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하나 말하고 행동하는 데에도 천년 만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다고 그러지만은 정말 눈 뜨고 귀 뜬 사람한테 한 번만 띄기만 하면은 그게 천지를 진동을 하고도 남음이 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그마한 거라고 우습게 생각하고 크다고 크게 생각을 하고 이러지 마시고 조그마한 데서도 말 한마디에서도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의 말이 있듯이 그런 말의 뜻이 아마 거기에 맞는가 싶습니다.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거든요. 이걸 어떻게 속속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로 어떻게 말로

어떻게 다 하린가? 내가 스스로서 깨우친 건 내가 아는 것이지 대개들이 아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들은 대개대로의 그 이 공부를 하시면서 느끼고 체험하시고 그러시면서 반야줄을 잡고 놓치지 마시고 항상 생활하는 데서 행선으로서 참 나를 믿고 진짜로 그 속에서 그 의식적으로 그냥 나오는 그 자체가 바로 헛생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본래 망상이라고 합니다. 헛생각으로 나오는 거를 마음에서 나오는 줄 알고 속지 마시고 모든 거는 속지 않기 위해서 그 선장의 주장자의 모든 것을 다 맡겨놓으십시오. 그 맡겨놓으시면 거기서 바로 입력이 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재생이 되고 모두가 바로 구정물이 나올 것도 새물이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바로 새물이 나옵니다. 한번 그 주장자에 굴러나오는 그 마음은 바로 법이 되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의 의식적으로 나오는 생각대로만 그냥 하신다면은 그거는 바로 중생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걸리고 모든 게 잘못되고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파산에 이르기까지 도달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길래 야단을 막 쳤습니다. 왜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놓고도 끝까지 처음에 그렇게 됐을 때 그것도 말을 하지 못하고 이제 쭉 가서 아주 망하기 직전에 그냥 다 뺏길 때 와서 얘기하느냐고요. 좀 생각들이 있어야죠. 야단을 치고 그러곤 내 마음도 안 됐죠. 하지만 그대로 보냈어요. 며칠 있다 오더니 그게 어떻게 뒤집어져서 잘 됐다고 좋다고 하고 왔는데 말입니다. 나는 그래도 미심한 게 뭐냐면 꼭 한 찰나에 괴로운 거는 면했는데 그 사람이 또 그런 게 닥쳐오면 어떡합니까? 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한테 자꾸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닥치면은 자기가 뿌린 거 자기가 거두고 자기가 뿌려서는 안 될 일이라면 냉정히 단호히 끊고 해야 할 일이라면 단호히 해야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만이 이 세상에 조금도 어김도 없고 자유스럽고 즐거웠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공부가 이 세상을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자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모두 종교인들 가만히 보십시오. 모두 바깥으로 꼬달리고 댕깁니다. 나무가 지금 뿌리가 썩어서 죽어가는데 저 딴 나무를 큰 나무 남이 볼 때 좋은 나무를 보고서 그냥 살려달라고 하니 아니 그 나무에서 이쪽으로 와서 그 싹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두가 어리석고 이 모두가 냉정하고 좀 단호히 인생을 돌아다볼 줄 알고 단호히 자기 걸음을 어디서 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걷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두 발을 만들어 놨습니까? 기울도 틀도 안으라고 두 발 해놨지 않습니까? 한 발만 없어 보십시오. 쩔룩발이죠.
왜 두 손을 맨들어 놨습니까?